0: 용량도 5리터로 큼지막한 쓰레받기가 나왔습니다. 혹시 쓰레받기를 이렇게까지 만든다고 라고 하실까요? 허리를 수없이 굽혀야 하는 환경미화원에겐 절실한 일입니다. 허리 통증이 뗄 수 없는 직업병인데요. 동료들의 이런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0년 경력의 대구 달서구청 환경공무직 오창택 씨가 숱한 시행착오 끝에 맞춤형 쓰레받기를 발명, 특허까지 신청한 겁니다. 주변에선 환경미화학에 노벨상을 줘야 한다, 이런 말도 한다는데요. 우리는 또 이렇게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3: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0: 대한민국 2,500만 남성 여러분, 해외에 계신 350만 대한민국 남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목요일 남성시대 김일중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양희은입니다.

0: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이 중부지방은 27도 안팎으로 예보됐습니다. 그러나 남성시대가 생각하기에는 말입니다. 그 낮 최고 기온 오전 10시 반쯤에 일찍 찾아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통 낮 최고 기온은 오후 2시 이후에 찾아오지만 오늘은 이른 아침부터 광화문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거리 응원전이 열립니다. 그 열기가 이른 아침부터 그냥 이글이글.
1: 아유, 남성시대 가족들의 응원 열기라면 뭐 기온 몇 도 올리기 쉽습니다.
0: 네.
1: 전략과 전술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시던데 초반에 득점해라. 이 주문이 가장 크게 들립니다.
0: 맞습니다. 이 남아공 팀이요. 1, 2차전 모두 전반 10분 이내에 실점했던 팀이기도 하고요. 초반에 기세를 선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마음은 벌써 저도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습니다만 마음 가라앉히고 이 소식 나누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선택적 모병제를 언급했습니다.
1: 네, 대한민국에 태어난 남자다 하는 이유로 군대 가는 것이 당연하고 의미도 크게 달지만 한편으로는 군에 가 있는 그 기간이 손해보는 시간이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은 게 사실이죠. 대통령께서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징집병을 최소화하고 직장으로 군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한 보상을 주겠다 했습니다.
0: 군대 모습도 이제 많이 달라지겠습니다. 아들을 가진 부모님들의 걱정도 좀 덜어질까요? 군대 간다고 여친과 헤어지고 군대 간다고 청춘의 모든 일정이 멈추는 일도 이제는 좀 사라지게 될까요? 자,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이 6.25 전쟁일이라는 점도 기억을 해야겠죠? 우리의 활기찬 오늘이 가능하도록 이 땅을 지켜주신 남성시대 선배님들께 감사드리며 출발합니다. 우주의 중심, 한 주일의 중심, 여기는 남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제조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0: 온닭 올바른 품질.
1: 매일 먹는 비타민 만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티는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잠시 후 승선 시작하겠습니다.
2: 배를 타고 그렇게 도착한 섬에는 세상의 분주함 대신 파도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3: 설레는 신혼여행, 친구들과 떠난 여름휴가, 여러분의 섬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가세요.
2: 여성시대 홈페이지 나의 섬 이야기 게시판에서 기다립니다.
3: 여성시대 여름특집 나의 섬 이야기는 2016 여수 세계 섬 박람회와 함께합니다. 자, 이 얘기 들으시고 우리나라에 있는 섬 이야기만 되나요? 해외에 있는 섬도 되나요? 질문 주시는 분들 있으신데 가능합니다. 전 세계 어느 섬이든 여러분의 경험담, 추억, 호기심, 로망, 섬에 관한 궁금증이나 질문이 담긴 이야기도 환영합니다.
2: 섬에서 나고 자라신 분들의 고향 이야기부터 친구들과 여행 갔던 섬, 또 수많은 신혼여행지 중에 그 섬에 가고 싶었던 이유, 그 섬에서 있었던 일, 여성시대 홈페이지 나의 섬 이야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3: 네, 여름 특집인 만큼 소개된 분들께는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권 보내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목요일 아침 남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올품, 우리 ENL 하루틴, 휴원스 글로벌, 성원에드피아, 금호타이어, 빅토스, 브람산마의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도드람 한돈,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저축은행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2: 차차차! 양손 만세! 흐린 하늘을 밀어 올리면서 온몸 기지개 키가 커지는 기분으로 목도 위로 쭉쭉 뻗어주시고요. 허리도 위로 쭉 뽑아서 세워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날이 날인 만큼 박수로 건강을 한번 챙겨볼까요? 손바닥에 열이 나도록 세게 짝짝짝짝짝! 네, 이렇게 한번 쳐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또 손가락 끝만 부딪히게. 오, 요것도 잘 돼요. 네. 그다음에 손등으로도 짝짝짝짝짝 이렇게.
3: 네.
2: 이거 운동이 돼요.
3: 그렇군요.
2: 네, 왜냐하면
3: 도움이 된다든지.
2: 전신의 혀를 돌릴 수 있어요. 이 손에 다 모여 있으니까.
3: 그렇군요.
2: 네.
3: 자, 손가락 손목 많이 풀리셨죠? 오, 이제 손에 진짜 이렇게 피가 도는 게 느껴진다.
2: 그렇죠.
3: 박수 치고 했더니
2: 달라요.
3: 자, 그리고 남성 시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 또는 미니로 알려주세요.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더 듭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예요.
2: 자, 오늘은 시원한 컵빙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와 미니 소개된 분들께 보내드릴게요.
3: 4703님 문자 주셨어요.
2: 네.
3: 여기는 전남 보성 노동면입니다. 오늘 제 76주년 6.25를 맞아 청년회에서 몇 안 남으신 참전 용사님들과 유가족들 모시고 작게나마 음식도 대접해드리고 월드컵도 같이 응원하려고 새벽 일찍 나와서 준비했는데 다 같이 6.25의 의미도 깨닫고 즐겁게 축구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2: 네, 그렇죠. 오늘 한국전쟁 76주년이 되네요. 그죠?
3: 네. 네. 몇 안 남으신 참전 용사님
2: 네.
3: 모시고 이렇게 이벤트를 기획하셨네요. 네.
2: 아우, 청년회에서 참 신통하게 예, 이벤트 잘 기획하셨네.
3: 맞습니다.
2: 네, 일찍 나와서 또 준비들 하시고 또 월드컵도 겹치니까 같이 응원하시고.
3: 네.
2: 좋죠.
3: 자, 그렇게 정말 지켜주신 우리나라 오늘 마음껏 또 응원하시면서 축구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2: 7298님 오늘의 첫 골 주인공은 이강인입니다. 자, 이따 두고
3: 있게.
2: 보겠습니다. 7298님의 네. 촉 어느 정도 정확한지.
3: 맞습니다. 자, 저희 또 10시에 시작이잖아요.
2: 네.

0: 만 여자는 모른다. 예, 시즌 2 저희 3, 4부에 백이성 씨 모시고 함께 그렇죠. 하니까
1: 네.
0: 그것도 귀 기울이시면서 예, 축구도 함께 즐기시면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로는 라디오 듣고
1: 네.
0: 예, 눈으로는 또 TV 시청하시면서
1: TV 볼 수도 있고. 그렇죠.
0: 하면 네. 좋겠죠. 자, 남성 시대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서울 강남구 도곡로의 이재풍 님이십니다. 성남 위례 중앙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이재풍입니다. 저는 오늘 한 학생과 그 어머니를 위해 여성시대 가족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모으고자 사연을 보냅니다. 우리 학교에는 지금 학교에 오지 못하는 6학년 학생이 있습니다. 작년 11월 평범한 겨울날이었습니다. 독감에 걸렸던 그 학생은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됐고 지금까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고 운동장에서 공을 차고 교실에서 웃고 떠들어야 할 나이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시간은 작년 11월에 멈춰 있는 것만 같습니다. 며칠 전 저는 그 학생의 의무교육 면제 처리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더 이상 학생을 출석부에 올려둘 수 없는 상황이 돼 행정적인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결재 서류를 작성하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학교에서는 종종 전학이나 졸업으로 학생 이름이 명단에서 사라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면제 처리였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우리 학교 학생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은 끝났지만 선생님들의 기다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기적이 일어나 다시 학교에 올 수 있다면, 친구들과 함께 교실에 앉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뿐입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아이 곁을 지키고 있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병실을 떠나지 못한 채 아이를 돌보고 계십니다. 하루하루 버티며 아이의 손을 잡고 작은 변화 하나에도 희망을 걸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오늘은 눈을 떠주지 않을까? 오늘은 손가락이라도 움직여주지 않을까? 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실 겁니다. 얼마나 힘드실지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작은 마음을 모아 어머니께 전달했지만 사실 어머니께 가장 필요한 건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시대 가족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사연을 들으신다면 잠시만 그 학생을 위해 응원해 주세요. 꼭 깨어나렴. 다시 학교로 돌아오렴.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단다. 이런 짧은 한마디라도 마음속으로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지치고 힘든 날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병실에서 아이의 손을 잡고 계실 어머니께 여성시대 가족들의 따뜻한 위로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사라 매년 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졸업시켰지만 가끔은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적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기를 내 여러분께 도움을 청합니다. 한 아이를 향한 응원과 한 어머니를 향한 위로를 보내주세요. 우리 모두의 작은 마음이 모여 기적을 기다리는 가족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그 학생이 다시 눈을 뜨고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고 학교 운동장으로 걸어오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직접 사연을
1: 그렇죠?
0: 보내주셨습니다.
1: 네. 그 어머니도 참 힘겨우시고 작년 11월부터니까
0: 네.
1: 11, 12 그다음에 8개월이네.
0: 8개월간을.
1: 꼬박 8개월을. 그런데 진짜 혼자 지키는 그 병실이 외롭지 않도록 여러분이 응원하시고 마음 전해주시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기적이라는 게.
0: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1: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0: 그렇죠. 네, 네.
1: 와, 그런 걸 보면 정말 생명은 우리가 함부로 뭐 마침표를 찍을 일은 아니에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또 눈에 보이진 않지만
1: 네.
0: 우리가 마음껏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응원 보내 주실 수 있는 거고.
1: 혹시라도 손가락 끝이 조금 움직일래나. 뭐 어쩔래나 하는 기대 때문에. 야, 최은주님 초등학교 6학년 아들 키우는 엄마로서 마음이 아프네요. 여느 아이들과 같이 한창 뛰어놀고 할 시기인데 얼른 일어나길 바랍니다.
0: 네. 아니 그 독감에 걸렸다 갑자기 이렇게 의식불명
1: 상태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 예. 아유.
0: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참 병실에 누워 있지만 역시나 너무나 놀랍게 말도 안 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1: 그렇죠.
0: 네. 네. 그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떠올리시면서 마음속으로 응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1023님 두 손 모아 기적이 일어날 거라 믿습니다.
0: 네. 7782님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꼭 일어나 환하게 웃을 거예요. 역시 병실에서 또 병원 가는 길에 여성시대 남성시대 듣고 계시다는 분들 많으신데요. 네, 모두 쾌차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1: 네. 네. 자, 두 번째 사연은요. 서울시 강동구의 이건우님입니다. 전라북도 부안군 보안면 하입성리 모산 47번지. 마누라 없인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는 곳에서 사남 일녀 중 둘째로 태어나 시골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 직장 2년 다니다가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한다 하는 말을 듣고 1977년 10월 6일 해병대에 자원 입대. 진해 육정문으로 들어가 신병훈련 아주 빡세게 받고 포항 제1상륙사단에서 80년 4월 30일 병장 만기 제대하였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 경찰 공무원이 되어 성동경찰서 신당파출소에서 근무 시작하였고 1983년 3월 26일 성동구 무화계식장에서 결혼식 올릴 때 나의 나이 27살, 신부 24살이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신부 손잡고 걸어오시다 중간도 못 와서 큰 소리로
0: 어서 데리고 가라!
1: 고 하셔서 하객들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231-1 한옥집에서 할머니 부모님 모시고 신혼생활을 합니다. 거기에 결혼 안 한 동생 3명과도 같이요. 시골에서 밤낮 주말 안 가리고 큰할아버지 고모 할아버지 할머니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당숙 당숙모 사촌동생들 오촌동생들 시골 동네 어르신 친구 지인들 외갓집 식구들이 찾아와 집사람이 밥상 차리느라 고생 엄청 했어요. 그것도 임신 중인데요.
0: 와.
1: 아, 이건 진짜.
0: 너무 고된 일이다.
1: 너무 고되다. 보통 가정집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 세 번 차리는데 저희 집은 보통 7번에서 9번이 보통이고요. 많게는 12번 차린 적도 있어요.
0: 아이고야.
1: 그것도 한옥집에서요. 주방에서 나올 때 계단, 거실도 계단이라 더 힘이 들었죠. 제가 집에 있었으면 도와줬을 텐데 직업이 경찰이라 격일제로 근무하고 퇴근해야 했어요. 1980년대 중후반 서울시내 대학교에서 민주화 구호 등을 외치며 시위를 많이 해서 휴일에도 하루 종일 근무하고 밤에 들어갈 때가 많았죠. 다른 친척 집도 있는데 왜 우리 집으로만 친척들이 오셨는지. 그래도 할머니 부모님께서 마음이 좋고 잘해주셔서 그런지 지금은 아들 딸 결혼시키고 손녀 3명이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예식장에서 꼈던 신랑 신부 나이롱 장갑과 신랑 신부 한복 버선을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어요. 내 아내 정말 정말 대단하고 자랑할 만하죠. 그때가 좋았는데 세월이 참 빠릅니다. 우리 마누라 안녕히 파이팅. 참고로 이사도 12번이나 다녔어요. 만세! 진짜 만세!
0: 진짜 만만세다. 와, 만만세. 너무 대단하시다. 아, 이 내용을 이렇게 손편지로
1: 네.
0: 예, 써서 보내주셨어요.
1: 아, 진짜.
0: 예.
1: 꼬만 글씨로. 네.
0: 맞습니다.
1: 아, 글씨체 참 좋다.
0: 야,
1: 난 이런 글씨체 좋아해.
0: 그쵸? 시원시원한
1: 네.
0: 듯한 대답 반듯하게.
1: 네, 반듯하며 시원시원하고.
0: 예. 야, 그래도 알아주시니 우리 아내분의 고생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 걸.
1: 정말.
0: 와 대단하시다.
1: 뭐 부모님 또 조부모님까지 예 그렇죠 조모님까지 할머니 부모님 부부 둘 결혼 안 한 동생 셋.
0: 아니 삼시세끼 차리는 것도 힘든데
1: 하루 12끼까지 차린 적이 있으시다.
0: 와 그것도 뭐 계단에 이게 한옥집이라 엄청 불편하셨을 거예요.
1: 아 그것도 상을 들고 계단을 가야 되잖아.
0: 진짜.
1: 그래서 옛날에는 안방하고 부엌 사이에 조그만한 창이 있었어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그걸 열면 이제 상은 펴놓고 사는 이제 시동생이 상은 네. 펴놓고 이제 국이며 이런 거를 그 작은 창으로 작은 이렇게 창으로 이렇게 건네면
0: 네. 진짜 요즘 말한 거 식당에서 이렇게
1: 그렇죠
0: 주방에서
1: 맞아요
0: 음식
1: 창구
0: 나오듯.
1: 그렇게 예.
0: 아이, 더군다나 우리 남편이신 이건우님은 당시도 경찰이었으니 집에도 잘 못 들어왔는데 그 며느리로 그냥 그 식구들 많은 집에서 아, 정말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1: 얼마나
0: 하고
1: 외롭고 힘들었을까
0: 그러셨겠다 아이고. 정말 참.
1: 근데 참 기억력이 뛰어나시다 네. 그 옛날 살던 집의 번지수까지 다 기억하시니
0: 오.
1: 그죠? 그 다음에 아, 아내한테 고마웠던 그 장면도 다 기억하시고
0: 이렇게 쫙 기억하고 계시니까 지금 옆에서 또 잘해주고 계시죠?
1: 그렇죠 네. 네.
0: 너무 다정한 남편이실 것 같은데 아 근데 이 말씀이 참 웃겨 뭐였죠 아까?
1: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0: 장화 없이는 못 산다?
1: 어, 갯벌인가 보지
0: 이게 전부 부안군에
1: 아, 전라북도
0: 태어나셔서
1: 부안 네
0: 아.
1: 그렇구나
0: 네.
1: 뻘이 있는 곳에 사시는구나
0: 그렇지 부안이면 그렇겠네
1: 그래요 아유 아내 안영희님 없이는 못 사신다.
0: 지금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다.
1: 네. 네. 이 저 아내분이 지금 듣고 계시면 참 좋겠네요.
0: 왠지 함께 네. 듣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시인과 촌장의 노래 흐르고 있습니다. 사랑일기.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3: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올해 월드컵 스타 선수들의 화려한 골잔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대회 공인구가 유난히 탄성이 좋게 제작된 건 아닐까요? 그래서 그렇게 멋있게 골대로 쫙 빨려 들어가는 건 아닐까요? 이번 북중미 월드컵 공인구의 이름이 트리온다입니다. 처음으로 3개국이 공동 개최하는 의미를 담았는데요. 스페인어로 트리온다는 세 개의 파도, 트리온다 라는 뜻이랍니다. 무늬도 화려하죠. 캐나다의 빨간 단풍잎, 멕시코의 초록 독수리, 미국의 파란 별이 역동적인 파도 모양으로 그려졌답니다. 트리온다는요, 그냥 축구공이 아닙니다. 안을 들여다보면 첨단 과학기술을 탑재한 센서예요. 공 속에 센서가 있는데요. 초당 500번의 움직임을 감지한 데이터를 실시간 비디오 판독 시스템에 전송하고 이걸 AI가 분석해서 오프사이드나 골라인 판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돕는답니다. 그래서 경기 전에 충전해야 되고요. 최대 6시간 사용할 수 있다나요? 야, 그러니까 월드컵 축구공도 전기가 필요합니다. 월드컵 공인구는 최대한 일찍 결정됩니다. 그래야 각 나라 선수들이 그 공인구를 가지고 미리 연습할 수 있거든요. 저기 그 조기 축구의 형님들께서도 작년 가을에 벌써 트리온다를 사서 차보셨다는군요. 오, 트리온다 직접 차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진짜 발끝에 착착 감기던가요? 하고 여쭤보니 아, 일중아우는 축구를 안 하니까 몰라서 그러는데 선수마다 좋아하는 공이 따로 있어요. 공마다 그 발등에 닿는 느낌이나 킥을 할 때 느낌이 다 다르거든. 트리온다가 확실히 가볍고 탄성은 좋아. 헌데 말이야, 좀 거칠고 묵직한 애가 나는 좋더라고. 근데 뭐 트리온다는 예뻐. 디자인은 아주 마음에 들어요. 야, 축구공마다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축구와 신고 볼을 차는데 그걸 다 느끼신다니. 역시 조기 축구의 형님들 대단하시지 말입니다. 월드컵은 1930년에 제1회 대회가 우루과이에서 열렸는데 그때는 공인구 같은 거 없었답니다. 당시 결승전에서는 우루과이랑 아르헨티나가 붙었는데 서로 자기네 공을 쓰겠다고 우겨서 전반전에는 아르헨티나 공, 후반전에는 우루과이 공을 썼다나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자기네 공을 쓴 팀이 성적이 좋았다네요. 그 후로 공을 하나로 정하기 시작했고 1970년부터는 홍보와 수익면까지 챙겨서 공인구 제도를 만들었답니다. 오늘 남성시대의 남자의 물건은요, 트리온다 안에 그려진 빨간 단풍잎을 뽑겠습니다. 우리가 조 2위로 32강에 가면 마주할 상대가 정해졌잖아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전력상 우리를 16강에 올려줄 팀이기도 합니다. 아, 우리 캐나다 친구들, 캐나다 선수들 32강에서 만났으면 좋겠네요. 이게 미리 좀 예상도 나오는데 그렇게 16강 가면 한일전이 치러질 수도 있다는 아무 예상이긴 합니다만. 자, 남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김일중입니다.

0: 어우, 이 노래만 들으면 벌써부터 막 으쌰으쌰 그렇죠. 힘이 나죠.
1: 그렇게 되죠.
0: 예, 클론의 발로차. 이게 MBC 월드컵 공식 응원가였고요.
1: 네.
0: 예, 중간에 엄정화 씨의 목소리도 함께 들으실 수 있었습니다.
1: 네.
0: 7587이며 추갈못인데 이번 공인구는 진짜 예뻐서 소장하고 싶어지더라고요.
1: 디자인이 이쁘다 많이들 그러시잖아요.
0: 네.
1: 네.
0: 이게 세계라는 뜻의 스페인어 트리. 예, 거기에 파도.
1: 오.
0: 파도가 이제 온다구나 온다.
1: 예. 네,
0: 스페인어로.
1: 트리 온다.
0: 예, 네. 세계의 파도다. 예, 북중미 월드컵이니까 그렇게 됐나 봐요.
1: 아주 원색으로 이쁘네요, 진짜.
0: 네.
1: 예. 3696님이 한 살 우리 손주 트리 온다 좋아해서 꼭 안고 있어요. 귀엽죠? 지 아빠가 축구 팬이에요. 우리 손주도 붉은 악마 티 입고 박수 치며 발구르며 응원할 거예요. 아직 말은 못하지만요. 어이, 이뻐라.
0: 예, 그러네.
1: 슈퍼마켓 카트에 타서는
0: 네.
1: 이 축구공을 요거, 손에 꼭 안고 있네요.
0: 이것도 애기용 축구공이나
1: 보다
0: 네, 작은 네. 사이즈로.
1: 아유, 애기도 너무 귀엽다.
0: 그러니까.
1: 세상에.
0: 오늘 같이 응원하겠네. 아, 이런 거 보니까 실은 저희 첫째가 딱 요맘때 때
1: 네.
0: 제가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을 출장을 갔었어요. 그때 그 부부젤라라로 기억나세요?
1: 아 생각나죠. 엄청난 소리.
0: 계속 막 이렇게 막 그런 되게 신경 쓰이는
1: 네,
0: 소리였는데.
1: 맞아요.
0: 예, 제가 거기 출장 갔다 돌아와서 저희 아내한테도 그렇고 장모님한테도 그렇고 부부젤라를 선물로 드렸는데.
1: 왜? 왜?
0: 거의 나름 기념품이었으니까 저는 신경 써서 사왔는데 야, 이걸 기념품으로 받아드는 그 두 사람의 표정이
1: 아내와 장모님의 표정이
0: 또 기억에 남아. 이걸 어디다 쓰라고.
1: 이게 무슨 기념품이냐? 아, 그래도 눈치를 채셨네. 그 표정을 보면서.
0: 그때 진짜 이렇게 다들 왜 중계를 봐도 계속 그 뿌 이 소리만 들려갖고 소음처럼 느껴졌네. 아, 그걸 기념품으로 사왔었죠.
1: 아이,
0: 그때 생각나. 근데 그 상대 오늘 상대가 남아공이네. 그러고 보니까
1: 어허.
0: 그때 남아공 월드컵이었는데. 아, 자 진짜 얼마 안 남았고요.
1: 네.
0: 하지만 항상 우리의 귀는 남성시대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자 이어지는 사연은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최병기님 사연이에요. 차를 바꾸는 일은 단순히 오래된 물건 하나를 정리하는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 함께 걸어온 여인을 떠나보내는 일과도 같았다. 10년 전 처음 너를 만났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다. 차량 전시장 한편에서 조용히 서 있던 너는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다. 특히 뒤돌아선 너의 샤방샤방한 모습이 나의 마음을 끌어당겼다.
0: 이야.
1: 나는 그날 한치의 망설임 없이 너를 내 삶으로 데려왔다. 그 후로 너는 내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나와 함께 숨 쉬었다. 아침이면 가장 먼저 너의 문을 열었고 출근길에는 너와 함께 감미로운 음악을 들으며 직장으로 향했고 퇴근길에는 하루를 마감하는 뉴스를 들으면서 집으로 향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와이퍼를 쉼 없이 움직이며 나의 시야를 닦아주었고 눈 오는 겨울 새벽에는 차가운 몸으로 가장 먼저 길 위에 나섰다. 사람들은 차를 단순한 기계라고 말하지만 오래 함께 지내다 보면 차에도 숨결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기분 좋은 날에는 엔진 소리마저 가볍게 들렸고 내가 지쳐 있을 때면 나를 위로해 주듯 너는 더 부드럽게 달려주었다. 몇 해 전 완주에서 장기 교육을 받을 때였다. 장대 비가 쏟아지던 어느 밤 고속도로 위에는 물안개가 자욱했다. 앞차의 불빛도 흐릿하게 번지는 길 위에서 나는 연신 핸들을 고쳐잡으며 긴장하고 있었다. 혹시라도 사고가 날까 마음 졸이며 비상등을 켠 채 천천히 달려왔는데 그날 너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마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함께 갈게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가족과 베트남 여행을 떠나던 날도 기억난다. 커다란 캐리어들을 품에 안고 인천공항까지 달려가던 너의 뒷모습이 유난히 든든했다. 공항에 도착해 짐을 내리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먼 나라로 떠나는 동안에도 너는 그 자리에 남아 우리의 무사한 귀환을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다. 교육원 주차장에는 전국에서 올라온 공무원들의 크고 화려한 차들이 많았다. 그 사이에 선 너는 작고 소박했다. 이제는 좀 더 크고 멋진 차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너를 바라보고 있으면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우리는 함께 참 많은 길을 달렸다. 벚꽃이 흩날리는 봄길도 지나고 장맛비가 무섭게 내리던 여름 도로도 건넜다. 은행잎이 떨어지는 가을 도로와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겨울 새벽에도 함께 달렸다. 그 시간 속에는 기쁨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눈이 많이 내리던 어느 겨울날 무리하게 출근길에 나섰다가 미끄러져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가 났다. 사고 후 찌그러진 너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내 마음도 함께 울었다.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나는 괜히 미안해서 한동안 내 앞에 서기가 힘들었다. 또 어느 가을날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차와 부딪혔을 때는 나는 열흘 넘게 자동차 정비소에 누워 있어야 했다. 너는 열흘 넘게 자동차 정비소에 누워 있어야 했다. 병원 입원실에 가족을 두고 돌아서는 사람의 마음이 이런 것일까? 텅 빈 주차장을 바라보며 괜히 허전했고 돌아오는 길은 길게 느껴졌다. 그런데도 너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낡아가는 몸으로 너는 끝까지 나와 동행하였다. 이제는 너의 다리도 많이 달았고 심장도 예전 같지 않다. 시동을 걸 때마다 가쁜 숨소리가 들리고 오래 달린 날이면 너도 몹시 지친 표정을 짓는다. 아마 이별의 시간은 그렇게 천천히 내 곁으로 오고 있었다. 새 차를 계약하고 돌아오던 날 나는 새로운 동반자가 생겼는데도 기쁘기보다는 오래된 연인을 떠나보내는 것처럼 마음이 무거웠다. 사람들은 더 좋은 차를 타게 되면 설렌다 하고 말하지만 나는 오히려 네가 없는 주차장을 먼저 떠올렸다. 이제 너는 다른 사람의 품으로 가게 되겠지. 부디 새로운 주인은 내 낡은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으면 좋겠구나. 오래 달려 달아버린 부분도 정성껏 고쳐주고 네가 다시 힘차게 길 위를 달릴 수 있도록 아껴주었으면 좋겠다. 주차장 한쪽에 마지막으로 서 있는 너를 바라본다. 10년 동안 너는 단 한 번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다. 기쁜 날에도 힘든 날에도 삶이 무거웠던 순간에도 너는 묵묵히 내 삶의 바퀴가 되어주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 안녕, 나의 오랜 동반자여.
0: 야,
1: 진짜 친구죠.
0: 완전 얘기를 동반자네, 해요. 정말.
1: 저도 11년씩 차, 탔던 차 두 대를 정리할 때도 정말 그렇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제일 나랑 많은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0: 그렇죠.
1: 적막한 시간일 수도 있고 그냥 생각을 하면서 달릴 때는
0: 사적인 공간이
1: 와 그렇죠 정말. 그렇죠 와. 노래 연습할 때 차 속에서 하면 좋아요.
0: 그럼요.
1: 새 노래 연습할 때
0: 누구의 신경도 쓰지 않고
1: 아무도 안 들어 못 들어. 네.
0: 와 이거 이 사연은 자동차가 들으면 정말
1: 자동차가 울죠.
0: 눈물 쿵쿵. 네.
1: 예.
0: 그 와이퍼에 이렇게 저기 그
1: 예.
0: 세정액 나오듯이 워시액 나오듯이 막 눈에 막 주인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했다니
1: 알 거예요 아마.
0: 야.
1: 근데 정말 마음은 무생물도 통하잖아요.
0: 그런가.
1: 난 그렇게 믿어요. 바위나 뭐 이런 철이나 철로 만든 자동차나
0: 모르겠네.
1: 통한다고 봐요, 저는.
0: 아, 그럼 그동안 정말 저를 만났던 많은 자동차들에게 미안합니다. 정들기도 전에 우린 너무 많은 이별을 했네.
1: 세상에. 그래도 기본은 기본 몇 년은 10년은 넘어 타야지.
0: 그러니까 요새 진짜 차들이 기술이 좋아서 10년 이상 타도 뭐 거뜬하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1: 나는 다 옛날 차들이지만
0: 예.
1: 진짜 11년, 12년 그렇게 다 타고 그랬네. 아유, 진짜 정말 이 작별 쉽지 않아요.
0: 그렇겠다.
1: 이동님, 아내분이 한마디 하실 것 같네요. 나를 그렇게 좀 생각하라고.
0: 자동차 아끼듯이 진짜? 나를 좀 그렇게.
1: 아유, 진짜.
0: 네. 그때 우리 남편들은 한마디 하지. 우리가 10년 넘었다고 당신을 버리진 않잖아. 어, 우리 뭐 10년 넘었다고 우리가 이별하진 않잖아. 어, 다르지 자동차랑 이렇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정수경님, 우리 언니도 차 타던 거 떠나볼 때 떠나보낼 때 엄청 울더라고요. 돈 많이 벌게 해줘서 고마워. 사고 안 나고 잘 다녀줘서 고마워. 아유, 옆에서 보는데 진짜 애인 떠나보내는 줄 알았어요.
1: 아니 진짜 이분은 F신가 보다.
0: 애틋함이 있다. 어, 나도.
1: 그래도 엄마들도 세탁기. 예. 정말 신혼 때 사갖고 뭐
0: 가전제품이요? 근
1: 20년 가까이 썼다는 엄마들도 있고 왜 우리 편지 왔잖아.
0: 아~
1: 냉장고도 그렇고 이제 나중에 모든 게 거기서 녹아 흘러내려. 그런 걸 보낼 때 마음도 참 그렇죠.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나와 함께한 그 참 신혼집에 꽉 차게 들어찼던 그 전자제품 세간들. 냉장고, 야. TV, 세탁기. 네.
0: 야, 어, 그 얘기 들으니까 안 되겠어. 지금 주차장에 있는 제 차한테 오늘 맛난 점심을 좀 넣어줘야겠어요. 네, 요새 가뜩이나 비싼데.
1: 맞아. 너무 비싸.
0: 비싸지만 맛나게 한번 넣어줘야겠네, 내 차도. 아유. 자, 여기는 남성시대입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인생

0: 지친 나를 안아브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B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4: TBX.
5: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6: 엄마!
7: 우리 아이 도드람
8: 나왔어.
7: 우리 남편 도드람,
9: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11: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2: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3: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3: 에어렉스.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3: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2: 자동주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3: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2: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3: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2: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3: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2: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3: 키노피 7cm 운동화 탈인 로즈에서 신발 교환권,
2: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펩타이드 크림 에센스,
3: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이재풍님, 이건우님 두 분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 최병기님께는 홈스토랑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2: 1386님, 15년 전 나의 에마 6837번 폐차장 떠나는 그날도 오늘처럼 촉촉히 비가 내렸지. 난 널 참아 보낼 자신이 없어. 베란다에서 떠나는 널 보면 눈물 흘렸던 기억이 난다. 아, 그때가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구나.
3: 아유, 참 그렇죠. 그렇죠.
2: 오, 진짜 감정이입을 많이 하시는구나.
3: 참 절절하네요, 다들. 9042님, 저는 보내면서 밥을 가득 먹여 보냈습니다. 기름 가득 넣어서 보내셨다는 얘기죠.
2: 이야, 이건 다음 차주에게 좋은 거 아닌가요?

0: 정말 특별한 감정들이 그럼요. 절절합니다.
1: 그렇죠.
0: 자, 데일리 스파이스에 항상 엔진을 켜둘게. 안 돼. 그러면 너무 과부하야. 싫다니 쉬어. 자, 3, 4부 보이는 라디오 합니다. 남성시대 국가대표 우리 백이성 씨와 함께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독립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책방지기 박독자입니다. 제 서점은 동네 한켠에 정겹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독립서점은 주제를 가지고 책의 향기와 더불어 문화를 팔고 공동체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책방입니다. 세상에는 해야 하는 일도 있지만 하고 싶은 일도 있는 법입니다. 이 둘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우리 삶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가끔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해보는 것, 나를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제가 독립서점을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0: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0: TLC.
1: 요즘 즐겨 먹는 술이요? 당연히 태아르죠. 톡 쏘는데 깔끔하게까지 자꾸 찾게 돼요.
2: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1: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2: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3: 안녕하십니까, 이비인후과 전문의 한치성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 또는 누워서 고개를 돌릴 때 세상에 빙글 도는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어지럼증 단순 피로나 빈혈로 생각하기 쉽지만 귀 안의 평형기관 문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개를 돌릴 때 잠깐씩 빙글도는 어지럼은 이석증, 하루 종일 심하게 지속되는 어지럼은 전정신경염, 그리고 귀 먹먹함이나

0: 병이 함께 있다면 메니에르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지럼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적절한 치료로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지럼증이 반복되거나 불편하다면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귀의 평형기관을 담당하는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10시 뉴스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대표팀이 조 2위로 32강에 진출한다면 공동 개최국 캐나다와 맞대결합니다. 캐나다는 조별리그 3차전에서 스위스에 2-1로 패하면서 승점 4점을 유지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골드시차로 따돌리고 조별리그를 통과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달러 강세가 겹치면서 국제 금값이 3% 넘게 급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뉴욕 시장에서 금 현물 가격은 전일 대비 3.0% 내린 온스당 3,992.44달러의 거래를 마쳐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 4,000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금 가격 고점 대기 낙폭은 28%에 달해 3년간의 강세장을 마치고 본격적인 약세장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 금은방 주인이 고객이 맡긴 금과 현금을 가로챘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해 규모가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면서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3일 해화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된 이 사건은 이후 10여 건이 추가로 고소된 뒤 최근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비슷한 내용의 고소장은 적어도 140건, 피해 주장 금액은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금을 맡기면 배당을 주겠다는 금은방 주인의 말을 믿고 금이나 갯돈 등을 맡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5일 피의자가 도주한 건 아닌 것 같다며 고소인 조사를 진행 중이고 피의자도 변호인의 선임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했다가 정부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빗썸이 해외 거래소와 상호 교차 체결할 수 있게 주문 정보를 공유하는 오더북 제휴를 맺으며 이용자 동의 없이 회원 번호와 주문 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사실을 적발해 빗썸에 과징금 2억 1천만 원을 매기고 시정을 명령했습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오늘 오전 8시부터 사랑제일교회 등의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가끔 구름 많고 오후부터 중부, 남부 내륙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 경북 최대 60mm, 강원 80mm, 다른 지역은 최대 40mm입니다. 일부 지역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고 중부, 경북권에는 우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2.9도입니다. 정세기입니다. MBC 10시 뉴스 마칩니다.
4: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5: 얼마 전 부산에서 K-POP 그룹 방탄소년단의 공연이 열렸는데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머물 숙소를 둘러싸고 상반된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일부 숙박업소는 한 몫을 단단히 챙기기 위해 숙박료를 10배 이상 올리고 기존 고객의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죠. 반면에 일부 종교단체와 대학들은 기숙사 등을 무료로 개방하며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도왔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누군가는 눈앞의 이익을 택했고 누군가는 방문객들의 불편을 덜어주려 애썼습니다. 어느 것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지 쉽게 알 수 있겠죠?

0: 카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왕.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2: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4: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5: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6: 여보세요. MBC 라디오 남성시대 열린 사수함입니다. 아니 웬 아기 소리가 들리네요. 자, 오늘 사수함 일준이가 모시겠습니다.
7: 우리 딸 김숙님이 결혼한 지 4년 만에 인공수정해서 손녀를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낳았는데 올 2월 12일 날 나가지고 100일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녀 홍수와 아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지금 연락드렸습니다.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우리 홍수와 손녀 너무 예쁘고요. 너무 터실터실하고 너무 아주 귀엽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 김승님 너무너무 인공수정하면서 수고하고 수화 놔줘서 너무 감사해. 감사합니다.
4: 아유, 음성에 뭐 사랑이 뭐
6: 뚝뚝 떨어지네.
4: 네, 정말.
6: 우리 딸도 그렇지만 그 손녀가 얼마나
4: 토실토실하고 이쁜지.
6: 소중하고 귀엽고. 네. 예. 아유, 출산하느라 우리 김승님 따님도 정말 수고 많았고요.
4: 그래요.
6: 예, 우리 친정 어머니가 이렇게 좋아하시네.
4: 음성을 남겨주신 당당이님, 남성시대표 쌀 20kg 푸짐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6: 자, 그런데 우리 당당이님 성함이랑 연락처를 아무것도 안 남겨주셨어요. 저희가 그 02789-1004 여기로 전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기록이 안 남아요, 전화번호가. 예, 그러니까 열린 사서함에 음성 편지 남기실 때는 전화 끊기 전에 네. 하실 말씀 쭉 하시고 그 다음에 성함과 연락처를 말씀해 주셔야
4: 그렇습니다.
6: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4: 네.
6: 자, 당당이님 혹시 듣고 계시면은 제가 그 사소함 주인공이에요 하고 문자나 미니로 좀 보내주세요. 네.
4: 네. 잠시 후 3, 4부에서는 돌아온 충전맨 백이성 씨 모시고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6: 남성시대 3, 4부는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KB국민은행, 청원아이스, 유니베라, 데이팩, 안 터지는 맥스부탄, 백조싱크, 롯데렌털, 모빌코리아 윤활유, 농우법인폐, 롯데건설과 함께합니다.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9: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0: 든든한 네일로요.
9: 네?
1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9: 제대로 가시네요.
1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12: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1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4: 건강해.
1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0: 아내의 웃는 얼굴이 좋아서 아내만의 개그맨이 되는 남자.
1: 아내의 웃는 얼굴을 한 방에 사라지게 하는 남의 편. 남의 편 같은 남자.
0: 다양하고 반전 넘치는 남자들의 속마음 오늘도 들키기 전에 다루는 거야.
1: 여자는 모른다 시즌 2.
2: 으라차차차차.
0: 야, 이 에너지 그리웠습니다.
1: 아이고,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네.
0: 마이크를 샐러드처럼 씹어먹는 노래하는 벵갈 호랑이 백이성 씨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아, 저희가 이렇게 힘차게 인사를 나눕니다만은
1: 아버님 잘 보내드리셨어요? 네.
3: 덕분에 정말 잘 보내드리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맞습니다. 우리 당당이님들도 정말 백이성 씨 아버님의 명복을 많이 들어주셨습니다.
3: 감사드립니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또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돼서 저희도 너무
3: 그럼요. 아버지의 어떤 그 보내드림은 저 개인적인 어떤 슬픔이겠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직업이다 보니까 또 프로 정신을 가지고 우리도 당당히님들하고 또 당당하게 또 맞이해야지요.
1: 아, 그렇죠, 그럼.
0: 네. 아니 우리 백이성 형님이 워낙에 연예계 이제 마당발이시니까 예, 장례식장 이제 근조화한도 정말 많던데. 네.
1: 그래.
0: 저는 특히 이게 눈에 띄어요.
3: 어떤 거요?
0: 신양초등학교 6학년 7반 동창들.
3: 네네.
1: 어디서?
0: 야 이게 초등학교 친구들하고 여전히 쭉 연락을 하는
3: 단체 톡이
0: 건가?
3: 있어요.
0: 단체 톡도 있어요.
3: 있는데 더 신기한 건 보통 이제 6학년에 대한 학생인데 우리는 6학년 7반에 스물 몇 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 거의 반이 한 톡에 있는 거죠.
0: 신기하다.
3: 네, 그래서 뭐 경조사나 이런 건 꼭 놓치지 않고 꼭 찾아와주고 해서.
1: 그러시구나. 네,
3: 그리고 또 아내도 또 6학년 몇 반 해갖고 또 같이 왔더라고요 또.
1: 오, 그렇구나.
3: 참 그래서 은비랑 나랑 정말 우리 인생 잘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1: 하여튼 힘든 일 치르게 되면 곁에 사람들의 소중함을 더더욱 확인하게 되죠.
3: 정말 이번에 정말 그 갈림이랄까요. 놔야 될 사람 놔야 되고.
1: 맞아. 맞아.
3: 진짜요? 그게 있더라니까.
1: 있어.
3: 약간 섭섭한 것도 있어요.
1: 있어. 예.
3: 그렇구나. 그럼요. 아, 일찍 씨 멋있던데.
0: 아니 그게
3: 멋있어. 혼질해가지고요. 콕 들어오니까. 예, 아버지 되게 좋아하셨을 거예요, 진짜.
0: 아, 네. 네네.
1: 아니, 동생도 키가 그렇게 크시니까. 키가 크다며.
3: 아버지가 한 186 정도 되시고.
1: 동생이 있다며.
3: 제 동생은 이제 190 정도.
1: 그러니까. 아니 맨 남 맨 녀예요.
3: 이남 이녀입니다. 네네 이남 이녀인데 이제
1: 막예
3: 장남이고 막내가 이제 남자 이제 190 정도 되는데 이제 지상렬 씨가 오셔가지고 저기 키 큰 분이 너보다 몇 살 위에 형이
0: 그러니까
3: 그랬고 상처받아갖고
0: 아 그 남동생이
1: 동생이 그렇지 노안이란 뜻이잖아
3: 그 막내인데 막내한테 몇 살 위에 형이니까 아주 단정을 지셔가지고
0: 그러니까 저도 남동생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신데 오 키가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3: 네네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네. 네.
0: 자, 외로워도 슬퍼도 정말 씩씩하게 오늘을 살아내는 대한민국 남자들만의 진짜 속마음을 나누겠습니다. 남성시대 여자는 모른다. 오늘 사연은 어떤 분이 주셨을까요?
3: 네, 오늘은요. 저 멀리 호주에서 사연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본인 사연이 소개되는 것도 아마 지금 알고는 계시겠지만 안 듣고 계시는 이유가 이 닉네임이 월친남 월드컵에 미친 남자로 이제 왔습니다.
1: 응원하고 계시네.
3: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월드컵 응원 중이실 것 같아서. 아 근데 이게 안 들으면 또 저희가 또 소개를
1: 아니 다시 듣기 가능한.
3: 아 다시 듣기로.
1: 네네.
3: 그래도 그러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4: 한국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 열띤 응원을 펼치겠지만 이곳 호주는 한겨울이라 두툼한 파카를 껴입고 오들오들 떨면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을 보고 있노라면 그동안 축구와 함께했던 제 인생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떠오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83년 세계 청소년 축구. 당시 국민학생이었던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위성 중계라는 것을 본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준결승전이 오전 수업 시간과 겹쳤고 선생님들은 우리한테 자습을 시켜놓고 숙직실에 모여 축구 시청을 하셨더랬죠.
5: 야야 너네도 들었냐? 방금 교무실 쪽에서 와악 하는 소리 난 것 같은데.
6: 골 들어간 건가? 아 진짜 궁금해 미치겠어. 야 우리도 보러 가자.
7: 야 안 돼. 그러다 걸리면.
6: 아니 선생님들도 다 보잖아. 지금 축구 보느라 정신없으시니까 우리는 그 뒤로 몰래 창문으로 보자.
5: 아 그러자. 야야 가자.
7: 고고고고고.
4: 결국 우리는 참지 못하고 슬금슬금 복도로 기어나가 숙직실까지 갔습니다. 복도 끝에서부터 들려오는 선생님들의 목소리.
0: 아이고 저걸 못 넣냐. 야 패스를 해야지 패스를. 어우 속 터져.
6: 아 그러니까 벌써 두 골이나 먹었는데 지금 패스 돌릴 시간이 있냐. 빨리 슛해 슛.
2: 슛. 선생님 재밌어요? 지금 몇 대 몇이에요?
4: 초등학생이었던 우리는 눈치가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지고 있어가지고 화가 잔뜩 나있던 선생님한테 타이밍도 모르고 질문을 날리는 바람에 바로 호통 엔딩.
1: 야! 니들 왜 자습 안 하고 여기 와 있어? 얼른 교실로 안 돌아가!
4: 혼이 나서 도망치는 와중에도 제 시선은 TV 중계 화면을 향했습니다. 그때부터 축구 선수의 꿈을 키웠지요. 86년에도 32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우리나라를 보면서 축구부가 있는 학교로 전학까지 갔습니다. 야. 세계적인 선수들의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본격적으로 선수 생활을 시작! 부푼 꿈을 키웠지만 안타깝게도 무릎과 허리 부상으로 7개월 만에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축구가 좋았습니다. 고교 시절 90년도 이탈리아 월드컵에서는 새벽 경기를 보기 위해 자다 말고 일어나 졸린 눈을 비비며 TV를 켰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군대에서의 축구는 더욱 강렬했죠. 신교대 시절 다른 중대와 공 3개를 놓고 45명 대 45명이 맞붙는 전투 축구를 경험했는데 그건 그야말로 전투였습니다. 축구공 3개가 미사일처럼 여기저기서 날아다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기억.
0: 야 이등병 공 안 쫓아가 뻑뚱뻑 똑바로 앉혀.
6: 어라 너 지금 나한테 태클 거는 거냐?
4: 그때 깨달았습니다. 군대 축구의 묘미. 얄미운 선임에게 과감하게 태클도 걸 수 있고 몸싸움도 허용됐던 유일한 시간. 여자들은 절대 모를 겁니다. 우리가 그 군대 축구전 그렇게나 외쳤던 그 비장한 구호를.
8: 축구는 전투처럼.
4: 94년 월드컵은 군대에서 봤습니다. 내무반에서 응원을 했는데 골이 터질 때마다 그 함성 소리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특히 독일전 때는 스포츠 매니아였던 사당장님이
6: 그 다들 주목. 오늘은 새벽에 경기가 있는 관계로 전 사단 병력의 취침 시간을 1시간 앞당겨 조정하도록 한다.
4: 아주 파격적인 지시를 내려주신 덕에 다 같이 새벽에 일어나 경기를 봤는데 전반전 3대 빵. 우리가 지는 분위기가 되자
0: 야야 불 꺼라. 잠이나 자자. 다들 누워.
1: 소등하겠습니다.
7: 야 이등변 그 TV는 끄지 마. 그리고 병장님 지금 후반전 시작했는데 황선홍 선수가 한 골 넣었지 말입니다.
0: 야 넣어봤자야 세 골이나 먹었는데 뭐가 되겠냐?
6: 병장님 홍명보 선수가 중거리 슛을 넣었습니다. 3대2입니다.
0: 뭐? 진짜? 야야 불켜. 전원 기상. 자 TV 앞으로 다 짚어.
4: 전 부대원이 자다 말고 스프링처럼 일어나 마지막까지 목에 터져라 응원했던 기억. 지금도 짜릿합니다. 98년 월드컵 네덜란드전은 교회 목사님 때문에 웃었습니다. 전반전을 2대0으로 마치고 새벽 예배를 가신 목사님은 예배 시간에 열심히 기도를 올리셨답니다.
6: 주님 저 먼 타국에서 뛰고 있는 우리 선수들을 굽어살피시어 후반전에는 제발 두 골만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 그러자 정말 후반전에 기적처럼 딱 두 골이 들어갔어요.
0: 우와.
4: 우리나라가 아니고 네덜란드가 두 골을 더 넣어서 4대0. 나중에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6: 아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이 두 골을 넣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야 했는데 주어를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4: 자 그리고 2002년 그해는 정말 잊을 수가 없지요. 미국전 때는요 회사 사람들과 한자리에 모여 응원했고 이탈리아전은 교회에서 목사님과 함께 얼싸안고 승리를 기뻐했습니다. 스페인전에서는 승부차기 끝에 이겼는데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췄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2006년 독일 월드컵 때는 알람을 맞춰놓고 새벽에 일어나 시청했는데 골이 들어갈 때마다 함성을 지르다 곤히 잠든 아이들을 깨워서 울리곤 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달래가며 경기를 보던 그 밤들이 문득 참 그립네요. 2010년 월드컵부터는 호주로 이민을 와서 시청이 쉽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2018년부터 유료로 한국 방송을 신청해서 다시 월드컵 응원을 시작!
7: 호주의 6월은 추운 겨울이라 새벽마다 파카를 입고 혼자 거실에서 응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월드컵. 야. 12월에 열려서 남반구의 호주에서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시청했는데 무엇보다 한국과 호주가 함께 16강에 올라가서 정말 기뻤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호주 시민권자지만 여기서도 밥과 김치를 먹는 저는 당연히 한국을 응원합니다. 이번에도 우리나라가 32강전에 가서 경기 시간이 열리는 여기는 새벽 3시거든요. 그래도 저는 당연히 일어나서 파카를 챙겨 입고 열렬히 응원할 겁니다. 아내는 월드컵 경기 결과에만 흥미가 있고 이강인 선수를 좋아하는 딸아이는 저와 함께 열심히 응원하는데 이상하게 아들은 전혀 관심이 없네요. 얼굴은 저랑 똑같이 생겼는데 왜 축구에는 관심이 없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호주에서 살면서 축구 시합도 여러 번 뛰어봤는데 한국에서는 구경하기 힘든 천연잔디 구장이 여기는 동네마다 있더군요. 직접 뛰어보니까 맨땅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푹신한 느낌도 좋고 피로회복도 빠르고. 자, 아무쪼록 이번 월드컵에서는 한국과 호주가 32강을 넘어 16강까지 나란히 진출하기를. 대한민국 화이팅! 오스트레일리아 화이팅!
1: 야, 아니 지금 호주에서 월친남 월드컵에 미친 이분께서 사연을 주셨는데 듣고 계셨어.
0: 예.
1: 김병일님 미니로 지금 눈으로는 축구 보고 귀로는 제 사연 들었습니다.
7: 그러면 오늘도 파카를 입고 응원하시는가요?
1: 그렇죠.
0: 오늘은 지금 이제 남반구니까 안 되겠죠.
1: 네.
0: 오. 야, 그야말로 월드컵의 연대기. 매 그 월드컵 열릴 때마다.
1: 그렇죠. 2002년부터 착착착착. 네.
0: 어떻게 봐왔는지.
7: 아 맞다. 이 우리 김병일님이 어제 생일이셨대요.
0: 어 그래요?
1: 아, 그래요? 네네.
7: 생일 축하합니다.
1: 와 그래요?
7: 네네네네.
0: 예. 와.
7: 아.
0: 사연 소개도 되고 네네네. 축구도 함께 보시면서
7: 완전 생일 선물 제대로 받으셨네. 네.
1: 그렇죠. 전국, 이 사연이 소개되는 최고의 선물이죠.
7: 전국 방송이잖아요. 전국 방송.
1: 그렇죠.
7: 전 세계 방송.
1: 네. 야, 이 김희숙님 말씀이 타국에서 월드컵 응원하는 기분은 어떨까요? 애국심이 더더 생기겠죠.
7: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1: 아, 그럼요.
7: 장난 아니래요.
1: 불타오르지. 예,
7: 다 갇혀 있고. 다 갇혀 있고 다 모여갖고 다
0: 거기는 한인들과 함께 더 끈끈하게.
1: 그렇죠.
7: 만반의 준비를 다고 한다고 진짜
0: 맞습니다. 아니 어떠세요? 진짜 우리 기성형님도 축구 좋아하십니까?
7: 아, 저 축구 좋아하죠.
0: 아 그래요?
7: 네네네.
0: 오
7: 보는 거 좋아합니다.
0: 그러니까.
7: 네네. 예, 예. 하는 건 질색입니다.
0: 저랑 똑같으시네요.
7: 네네. 저 축구 게임을 엄청나게 오래 했어요.
0: 아 예, 저희 그 조이스틱 하는 거죠.
7: 네네, 조이스틱 하는 거.
0: 예예. 예.
7: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1992년부터 제가 축구 게임을 시작해서 네네 작년까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0: 이야.
7: 네네.
0: 저도 친구들하고 하면은 네네. 그 유니폼 딱 입고서
7: 아 그럼요.
0: 딱 TV 앞에 앉아가지고 게임기 네네. 설치해가지고
7: 아 했죠.
0: 아, 진지하게 합니다.
7: 일단 손으로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제가.
0: 그러니까요.
7: 손가락으로.
0: 꽤 오랜 시간 축구 게임을 즐겨오셨습니다.
1: 지금까지 가장 길게 하고 있는 유지하고 있는 취미는 뭐예요?
7: 지금 길게 하고 있는 취미가 보니까 딱히 그렇게 없네요. 생각해 보니까
0: 조금씩 바뀌니까.
1: 일종
0: 나이 들어가면서 저도.
7: 예. 취미라기보다 누나한테 혼날 것 같은데 오토바이를 제가 타고
1: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네.
0: 그것도 형수님하고도 같이
7: 네, 같이
1: 얘기하니까. 네. 아, 좀 조심하십시오.
7: 아, 네, 알겠습니다.
1: 네.
0: 네. 아, 그 와중에 9387 님이 아, 동네가 조용한 거 보니까 아직 0대 0인가 봐요.
1: 우리 그 소리로 알죠, 궁금해요. 정말.
0: 예.
7: 진짜 0대 아, 진짜 0대 0이래요. 그러니까
0: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소식을 전해 주셔야 됩니다.
7: 예. 저희는 TV를 못 보고 있으니까.
1: 네, 네. 그렇죠.
0: 예.
1: 자, 월친남 이분께는 녹용 홍삼 선물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7: 축하드립니다.
1: 한국에 사시는 그 누나댁 주소 누님댁 주소를 저희가 받아뒀거든요.
7: 아, 네.
1: 그러니까 월친남 대신에 누님이 받아 잡수시겠습니다.
0: 받아 잡수시겠습니다.
1: 녹용 홍삼 세트니까요.
0: 넙죽 받아 잡수시겠습니다.

0: 고맙다.
1: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와 정말 네네. 남아공의 월드컵 3차전 경기 네. 현재 0-0으로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0: 이겼으면 좋겠다.
1: 아, 그러니까요.
2: 아, 이겼으면 좋겠다. 네.
1: 어제 힘 좀 내라고 네네. 우리 노래 한 곡 들을 텐데.
0: 아, 맞죠? 그럼요.
1: 오, 오, 케니.
0: 네.
1: 맨발의 청춘?
0: 아, 네. 들어야죠.
2: 들어야죠.
0: 맨발에 땀나도록 뛰어야죠.
1: 원래 벙노래는
0: 벙노래를 제가 리메이크를 했는데.
2: 아, 좋아요. 좋아. 네.
1: 자, 켄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맨발의 청춘.

0: 명문대 합격의 산실 울산 대성학원은 의약학 계열 및 명문대를 지망하는 중3 학생 및 고1, 2, 3 학생을 위한 여름방학 썸머스쿨 집중학습반을 모집합니다. 성적 향상을 위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1: 등산 중 인대 손상 예방과 대처 요령.
2: 아버지, 어머니가 나만 믿어.
1: 산행 지역의 정보를 확인하고 적합한 복장을 착용합니다.
2: 조심해. 걱정 마요.
1: 목이 있는 등산화의 끈을 단단히 조여 착용합니다.
2: 천천히 와.
3: 할 수 있어.
1: 등산 중 접질렸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부상 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합니다.
2: 천천히 오라니까.
4: 괜찮아요.
2: 괜찮긴 뭐가 괜찮아.
1: 차가운 물병 등을 손수건이나 여벌 옷으로 감싼 후 부상 부위에 약 10분간 냉찜질을 실시합니다.

0: 통증이 심한 경우 등산 스틱, 손수건 등을 이용해 부목을 만들어 고정하고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1: 예, 119죠.
2: 괜찮다고 했잖아요. 언제 철드나.
3: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저소득층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4: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전한 빙수 한 입 딱 먹었는데 이가 시큰할 때 로또 1등!
1: 인 줄 알았는데 꿈이었을 때
0: 아오! 아오! 남자는 울지 않고 노래합니다. 늑대의 노래.
2: 오늘은 3033님이 주셨습니다. 싸이 형님이 부른 월드컵 응원가 We are the one 이번 기회에 꼭 듣고 싶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0: 야, 그야말로 우리의 전통 악기로 막 쿵하게 네. 울리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응원곡이 나오니까 진짜 신나네요. 네, 네. 싸이의 We Are The One 듣고 왔습니다. 서해남님이요. 이 노래 듣고 우리 선수들 힘내서 한 골만 넣어주길요.
1: 진짜 한 골만.
0: 네. 네. 박상분님도 네. 축구 보고 싶고 아우 여성 시대도 들어야 되고 장사도 하려니까 바쁘네.
1: 오늘 바빠 오늘 바빠요.
0: 네.
1: 최경홍님이요. 저는 축구 보면 제가 응원하는 팀이 져서 안 봐요. 그래서 지금도 여성 시대만 듣는 중. 여성 시대 통해서 들을래요.
0: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네. 좀 조마조마하신 분 있어. 내가 보면 있어. 지는
2: 내가
0: 것
2: 보면
0: 같고.
2: 지더라 뭐 이런 네.
1: 이상하게 그런 게 있어요.
2: 네. 그러니까.
0: 아직은 0대 0입니다. 네. 저희도 짬짬이 전해드릴게요.
2: 자 여기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입니다. 한인 마트인데 저희도 TV 앞에 모여서 손님들과 일하면서 응원하고 있어요.
1: 와우.
2: 대한민국
1: 짝짝짝짝짝.
0: 아, 호주 옆에 또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2: 네. 교민들이 모여 계시니까 네. 정말 건강하시면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네.
0: 예.
2: 이렇게 또 뭉쳐서 응원하면 또 다른 맛이 있겠죠.
1: 더 재밌어, 더 재밌죠.
0: 네. 네네. 전 세계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민들이 다 하나입니다 지금.
2: 네. 네.
0: 자 3033님께는 저희가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1: 드립니다.
2: 자 남자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늑대의 노래 문자 또는 미니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8001. 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더 들고 미니는 무료입니다.
0: 이제 두 번째 사연 만나볼까요?
2: 오늘은 여성분의 사연이에요. 남자의 마음이 궁금한 닉네임 올타임 청춘님의 사연 제가 소개합니다. 신랑과 나는 7년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지는 올해로 19년 차. 와, 벌써 19년이라니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랑과 나는 소개팅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3대 3 미팅이었는데 난 처음부터 그 사람에게 끌렸어요. 원래 소심하고 속에 있는 말도 잘 못하는 편인데 신랑은 하고 싶은 말도 툭툭 잘하고 유머 감각도 있어서 한눈에 마음에 쏙 들었죠. 그런데 나만 좋았었나 봐요. 애프터 신청 들어오지 않았고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1년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내가 가끔 이메일로 안부를 물어도 통 답장이 없던 신랑에게서 뜬금없이 한번 보자고 연락이 온 겁니다. 끼악!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나갔겠어요. 이번엔 꼭 이 남자를 꼬시고야 말겠다. 아주 야무진 각오를 하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3: 저기 그 메일 그 보내주신 거 잘 봤어요. 사실 계속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우리 오늘부터 정식으로 한번 만나볼래요?
2: 내 노력이 남편 마음에 닿았는지 우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아, 그런데 알면 알수록 우리 둘은 너무나 달랐어요. 저는 워낙 활동적 성향이라 야구며 축구며 운동경기 관람하는 걸 참 좋아했는데 신랑은 그저 조용히 앉아서 즐기는 뭐 영화 감상이나 컴퓨터, 전자기기 수리 이런 걸 좋아하는 정적인 사람이었죠. 주말 데이트 계획을 잡을 때도 자기야 이번 주말에 빅매치 있는 거 알지? 내가 야구장 명당 자리로 예매해뒀으니까 무조건 가는 거야. 아 나는 유니폼 입고 가야지.
3: 아니, 야구장? 자기야 날씨도 더운데 그런 건 집에서 시원하게 그 선풍기 틀고 보는 게 낫지 않아? 아 그리고 나는 이번 주말에 용산 전자상가에 새로 나온 컴퓨터 부품 구경하고 만화방 가서 조용히 쉬고 싶었는데 그건 어때?
2: 하나부터 열까지 사사건건 너무 다른 우리였지만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건 바로 음악. 우리는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물론 좋아하는 장르는 서로 또 달랐지만 우린 서로를 존중하며 음악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감상했어요. 신랑이 저를 따라서 처음으로 직관하게 된 콘서트는 윤도현 밴드 YB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밴드지만 그 시절엔 제가 진짜 진짜 사랑했어요. 하지만 평소 조용한 음악만 주로 듣던 신랑에게는 정말 머리가 띵

0: 이렇게 끝가로.
1: 자기야, 나 고막이 조금 아픈 것 같은데 자기는 괜찮은 거지? 아유, 놀래라. 아유, 뒷사람 저기 밀지 마세요.
2: 수많은 사람이 제자리에서 점프하고 서로 몸을 부딪히며 스탠딩으로 공연을 즐기는 사이에서 남편은 어안이 벙벙. 처음엔 힘겨워하더니 다행히 점차 공연에 스며들어서 막바지엔 남편도 두 손을 번쩍 들고 방방 뛰며 공연을 즐겼답니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둘이 얼마나 신나게 음악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요.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우리는 19년째 결혼하고도 정말 여러 가수들의 콘서트를 다녔습니다. 물론 대부분 제가 먼저 예매를 해놓고 여보 언제 언제 가야 하니까 시간 비워도 이렇게 통보하는 식이었지만 말입니다. 얼마 전에도 오랜만에 콘서트장에 갔습니다. 남편과 연애 시절 참 많이 불렀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공연이었죠. 풋풋했던 청춘이 모락모락 떠오르는 노래였는데 막상 무대 위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소리는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던 그 목소리 그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객석에 누군가는 투덜거리기도 했어요.
0: 아, 이거 옛날 그 목소리가 아니네. 음도 높이 안 올라가고. 아, 멀리서 시간 내서 왔는데 영 아쉽다. 아쉬워.
2: 하지만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한동안 소식 없던 가수의 목소리가 너무 변해 있어서 조금 낯설기는 했습니다. 깨끗하고 탄탄하던 예전 소리가 아닌 둔탁하고 거친 목소리였죠. 노래를 부르는 모습조차 어딘가 힘겨워 보였어요. 그런데 노래를 부르는 그 짧은 3분의 시간 동안 그 가수가 지나온 인생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화려함과 고통이 동시에 느껴졌죠. 내가 좋아하던 저 가수도 평범한 사람이구나. 멀리 외계 우주에서 온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라 결국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고 나이를 먹어가는 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나 역시 결혼하고 아이 둘을 낳고 살아오면서 살도 찌고 주름살도 늘고 이곳저곳 아픈 데가 늘어갑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턱턱 차고 예전 연애 시절 사진을 보면 어머 내가 정말 이렇게 생겼었나? 기억이 잘 안 날 때도 있어요.
3: 이 사진 속에 이쁜 누나는 누구래? 분명 우리 엄마는 아닐 거야.
2: 아이들은 옛날 제 사진을 보고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그 말에 같이 웃으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조금 쓸쓸해지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19년의 세월이 정말 물 흐르듯 흘러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겉모습은 달라졌어도 매 순간 한결같이 나는 내가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내 눈앞에 있던 그 가수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무대 위에서 반짝이던 20대 시절 세상 모두가 나를 사랑해주던 그 영원할 것만 같았던 찬란한 시절은 지금 다 어디로 사라졌을까? 변해버린 목소리와 허탈한 마음, 관객들의 부담스러운 시선을 느꼈을 그 가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 눈물이 났어요. 수많은 감정을 노래에 담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목소리에 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무심하게 툭 내뱉는 말투였지만 그 이야기를 대중 앞에서 입 밖으로 꺼내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젊은 날 동경의 대상이었던 나의 가수가 이제는 인생의 길을 함께 걷는 동반자처럼 더 가깝게 느껴져서 손바닥이 벌게 지도록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남편과 나란히 걸어 집으로 오는 길 남편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든든하고 날렵했던 청년은 어디 가고 어느새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배도 제법 나온 중년의 아저씨가 서 있더군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변한 만큼 남편도 열심히 세월을 버텨내느라 그랬겠죠.
4: 아니 그 왜 이렇게 많이 봐? 우리 오랜만에 손잡고 걸을까?
2: 여전히 다정한 사람 이 남자는 오늘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며 나이를 먹어가고 있을까요? 이 남자도 저처럼 변해버린 가수의 목소리에 울컥하고 거울을 보며 변해버린 내 얼굴에 한숨 쉴 때가 있을까요? 지나간 청춘이 문득 아쉽고 거칠어진 내 손을 보며 쓸쓸해하는 밤이 있을까요? 오늘 제가 먼저 말해주고 싶습니다. 젊고 반짝이던 20대의 당신도 참 멋졌지만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지금의 당신도 여전히 내 눈엔 가장 멋지고 자랑스럽다고요. 서로 다른 우리가 만나 같은 속도로 나이 들어갈 수 있어서 참으로 고맙고 행복하다고. 오늘도 19년 전 그때처럼 내가 먼저 그에게 고백하렵니다. 고백을 먼저 하시는구나.
0: 멋지다. 그러게요. 멋지다. 미팅으로 네. 만났지만 애프터 신청도 없고 하니까 네. 내가 먼저. 그러면 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마음에 드는
4: 두 사람이 만나서 점점 이제 익어가는 모습들이 그렇죠. 참 느껴지는 것 같아요.
2: 그래요.
4: 아우 이런 팬들은 뭐 있어도 그러니까. 영원히 노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있으시잖아요. 여전히 많은 분들이
4: 있죠.
0: 네, 우리 백이성 씨의 네. 목소리로 힘을 얻고 네네. 있는데 저는
4: 연락이 없네.
0: 뭐 모르겠어. 뭐 따로 연락 줘야 돼요, 팬들이?
4: 아니 그래도 간간히 SNS나 좀 연락 좀 좋겠는데.
2: 야, 근데 사실 뭔가 성대 무리 수가 하여튼 성대 때문에 목소리가 그쵸. 달라지는 건데 네네. 자기도 알죠. 누구보다 알죠. 자기가 누구보다 알죠.
4: 가수 본인이 네. 엄청나게 슬퍼하고
2: 슬프면서 네네. 이제 애써서 그 옛날 노래를 할 때 힘에 붙이고 맞아요, 여러 가지 맞아요. 생각이 오고 네네네. 가겠지.
4: 그래도 이 변화된 이 내 목소리가 그래도 이게 삶의 목소리라고 인정을 하고 무대 선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거거든 사실은.
0: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항상 팬의 입장이니까 저는 가수가 아니니까 네. 그렇죠. 제가 어린 시절 좋아했던 가수는 동경의 대사. 너무 좋아하는 노래. 근데 나중에 같이 나이 들어가면서 이게 네. 동질감을 느끼면 그때 더
2: 가까워요?
0: 가까워지는 거예요. 팬으로서는. 내가 저 오빠와 혹은 내가 저 누나와 함께 나이 들어가는구나. 이 누나도 아니겠지. 내가 좋아했을 때.
4: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일 좋은 목소리를 가졌을 때 CD가 레코딩을 하잖아요.
0: 예예.
4: 그 녹음된 목소리는 변하지 않는데 사람이 이제 변하게 되면서 목소리도 변하게 되니까 변하지. 자꾸 비교가 되는 거죠.
2: 성대가 인체에서 네네. 가장 연약한
4: 맞아요.
2: 연약한 네네. 근육이래요. 네. 그래서 빨리 뭐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좀 채워지고 늘어지기도 하고 하니까 어린 날의 음성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죠. 네.
4: 사실 불가능에 가깝죠.
2: 그렇죠.
4: 불가능해요.
2: 참 이경희님 멋진 글이네요. 저도 손 내밀어 봐야겠어요. 우리 신랑 손 잡아 봐야겠네요.
4: 네. 이럴 때 탁 잡아 주셔야 돼. 치아라. 네. 뭐 하노 지금?
2: 아이고,
0: 에이 그러지 않겠지.
2: 그러게 말이야. 아이고. 올타임 청춘님께도 녹용홍삼 보내드릴게요.
4: 아우 축하드립니다.
2: 네.
0: 네. 어때요? 다르게 설마 서로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네. 또 이렇게 같이 살다 보면 닮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4: 그럼요.
2: 그렇죠.
4: 그럼요.
2: 그렇죠.
0: 네. 네.
4: 서로 다른 게 있으니까 그 다른 부분을 채워가니까 같아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0: 네. 네. 물론 처음부터 어머 나랑 취미도 먹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너무 똑같아 하면 또 그거대로 좋겠지만 내가 가지지 않은 다른 것들을 또 가지고 있는 상대방을 볼 때 그걸로 또 매력을 느낄 수도 있고
4: 또 그런 걸로 또 재미도 느끼고 이런 것들도 참 재밌네 하면서 이제 익어가는 거죠 뭐 사실은.
2: 아, 네, 언젠가 옛날 선배들하고 얘기를 나누기를 자 동료한끼리 만나서 사는 게 좋을까 아니면 전혀 다른 성향의 두 사람이 만나는 게 재밌을까 결론은 안 내려져요. 근데
4: 맞아요.
2: 저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동료황인 줄 알았지만 또 살다 보니까 전혀 다르기도 전혀 하고.
4: 그렇죠.
2: 저도 또 남녀의 차이도 있고.
4: 맞아요. 네.
0: 저도 확실히 느껴. 근데 요새는 진짜 아내가 나를 닮아가는 거라 느껴요.
2: 아 그래요?
0: 소파에서 TV 보는 모습이. 소파에 기대갖고 다리 이렇게 자 벌리고.
2: 얼마나 편하네.
4: 제 아내도 맨바닥에 누워 있는 걸 보면 아 닮아가는구나.
2: 얼마나 질색, 시원하고 편안해.
4: 질색하던 그 그러니까
0: 내 집이니까 편하게 네. 그냥 늘어져가지고.
2: 이 세상 어디서 그런 자세를 취하겠어. 맞습니다, 집이니까 맞습니다. 그러지.
4: 맞습니다. 네. 남편 앞이니까 하는 거죠. 네.
2: 맞아요. 자, 지금 현재도 0대 0입니까? 아하,
0: 네. 현재도 0대 0.
2: 그렇군요. 자, 이제
0: 아, 네. 마지막 에너지 충전. 예, 우리 당당이 분뿐만 아니라 될까요? 멕시코에서 뛰고 있는 우리 네. 국가대표 선수들 국가대표 위해서도.
4: 네. 자, 오늘은 특히나 우리 모두가 국가대표 선수가 된 마음으로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그리고 어디서든 행복하자. 으라 차차차차!
0: 우후! 역시 백이성 최고!
2: 오늘도 고마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고맙습니다.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8: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9: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8: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1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피지카.
1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0: 해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3555 롯데건설.
3: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4: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3: 캔디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4: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3: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4: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3: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4: 우리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3: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가 목욕의
4: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3: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4: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3: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월을 드립니다.
5: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6: 아, 좀 전에 우리 백이성 형님의 으라차차 그 기운 불어넣어준 소리에 0881님, 아유 백이성 씨 함성 소리에 축구 골 들어간 줄이요.
3: 아, 그렇구나. 525 하나님, 여기는 부산 조선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남자분들이 화장실에서 나오질 않으시네요. 아유, 저도 청소 빨리 끝내고 축구 보고 싶습니다. 빨리 나오시라고 방송 좀 해주세요.
6: 다들 화장실에 숨어서 보느라고.
3: 알겠어, 뭔지.
6: 예, 이게 근무 시간이니까.
3: 화장실에 들어가서 네. 축구 응원하고 계시나.
6: 그래서 안 나오시는 건가.
3: 빨리 좀 나오세요.
6: 이제 뭐 전반 끝났다고 하니까.
3: 네, 네, 네. 잠시 쉬었다가 후반전.
6: 기대해야죠. 자, 마이 앤트 메리의 골든 글러브 승리를 기원하며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3: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 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푸른 빛 아름다운 능수버들을 천천히 바라본 뒤 김신지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딱 이맘때 볼 수 있는 연둣빛이 제일 귀하다. 마음을 연해지게 만드는 연둣빛이다. 어떻게 찍어도 사진에는 담기지 않는 색을 아쉬워하며 눈에 충분히 담아가려고 강둑에 앉아있을 때가 좋다. 계절의 어느 순간을 좋아하세요? 자세히 살펴보면 세상은 매 순간 변하면서 지금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색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언제나 새롭습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울주군청 해뜨미 씨름단 태백장사 노범수 선수입니다. 저는 통산 25번 장사에 올랐습니다. 노범수가 또 장사에 올랐다고 사람들은 제 별명을 노또장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저 역시 슬럼프라는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빠져나올 방법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이대진 감독님과 이진영 코치님께서 옆에 계셨습니다. 옛날 노범수로 돌아가자, 좀 즐겨라, 나 씨름장에 올라가면 여기는 놀이공원에 온 거고 놀이터에 온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덕분에 다시 운동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살다 보면 이 세상에 홀로 던져진 기분이 들 때가 있겠죠. 하지만 결정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에 반드시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도움을 청해보세요. 누군가 반드시 있다는 걸 믿어보세요. 꼭 있습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에세이.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2: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행복을 야속하게 빼앗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위식도 역류질환인데요. 성인 10명 중 1명이 갖고 있을 만큼 흔한 질환이죠. 밥 먹고 누우면 소가 된다는 속담이 있죠. 게으르면 고생한다는 뜻으로 밥을 먹고 바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올라와서 염증을 일으키고 가슴 통증 등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먹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면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는 것이 위와 식도를 편안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0: 대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11시 뉴스입니다. 대법원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불법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장 전 최고위원의 글과 발언이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장 전 최고위원이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5천만 원 배상을 청구했는데 1심은 위자료 3천만 원을, 2심은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25 전쟁 76주년을 맞아 강력한 국방력으로 전쟁 걱정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6.25 전쟁 76주년 기념식에서 강력한 국방력으로 국민과 영토를 지키고 전쟁이 일어날 걱정도 싸울 필요도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았다고 광고하는 이른바 무니코틴 액상형 흡입 제품 중 다수에서 유사 니코틴이 검출됐습니다. 정부는 무니코틴을 강조하는 액상형 흡입 제품 중 판매량이 많은 105개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 13개 제품에서 니코틴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12개 제품에서는 유사 니코틴 1종인 6메틸 니코틴이 검출됐습니다. 유사 니코틴인 6메틸 니코틴은 국내외에서 충분한 유해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검증 화학 물질로 세포 독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거친 태클로 상대 선수 다리를 부러뜨린 카타르 대표팀의 미드필더 아심 마디보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피파는 마디보에게 5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내리며 징계에 항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캐나다와의 조별리그에서 마디보는 위험한 태클을 해 상대 미드필더 이스마일 코네에게 왼쪽 다리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히고 퇴장당했습니다. 수원 장안경찰서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의 피부과 병원 관계자 6명을 붙잡아 의사와 상담실장을 구속했습니다. 2025년 6월부터 9개월여 동안 피부 성형 앱 등을 통해 투약자를 모은 뒤 현금을 받고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 준 혐의입니다. 불법 프로포폴 사용 정보를 숨기기 위해 투약 기록을 누락해 범행을 은폐한 혐의도 받습니다.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강제 입당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신천지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과 총선 경선 등 4번의 선거를 앞두고 5만여 명의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낮 시간대 길거리를 돌며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로 50대 남성을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가끔 구름이 많고 오후부터 중부, 남부 내륙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 경북 최대 60mm, 강원 80mm, 다른 지역은 최대 40mm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3.3도입니다. 정슬기입니다. MBC 11시 뉴스 마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4: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0: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슬슬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죠. 휴가 계획 세우다 보면 해외여행지 가운데 베트남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친숙한 나라지만 정작 어떤 역사와 지리적 배경을 가진 나라인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 이과학 저과학에서는 세계의 역사와 지리를 흥미롭게 풀어주는 한영준 기자와 함께 베트남이 왜 길쭉한 모양의 영토를 갖게 됐는지, 또 어떤 역사를 거쳐서 지금의 모습이 됐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6월 25일 목요일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첫 곡은 마빈 게이의 What's Going On 듣겠습니다.
1: Brother, what's up? This is a groovy party, man. Yeah, brother, like, solid.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4: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5: 키움으로 타.
6: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4: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6: 역시 키움.
4: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9: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8: 환인제약.
1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1: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0: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0: 에어렉스.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3분 과학.
1: 복잡하고 어렵게만 보이는 세상의 모든 물음표들 딱 3분 안에 해결해드립니다. 오승훈의 3분 과학. 9311님이 사연 주셨습니다. 술을 마신 후에는 왜 딸꾹질이 날까요? 꼭 나오는 건 아니지만 최근 들어 술만 마시면 유독 딸꾹질이 자주 생깁니다. 이게 알레르기 반응인 건지 어디가 안 좋은 건지 궁금합니다. 술만 마시면 유독 딸꾹질이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도대체 알코올이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길래 술만 마시면 딸꾹질이 나올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술 마신 후에 딸꾹질은 알코올이 위장을 자극하고 이것이 호흡을 조절하는 신경계를 교란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우리 몸에는 심장과 폐가 있는 가슴 부분 그리고 위와 대장 등이 있는 배 부분을 나누는 횡경막이 있습니다. 얇은 근육으로 이루어진 막인데요. 딸꾹질은 이 횡경막이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수축을 하면서 경련을 일으킬 때 발생합니다. 횡경막이 수축하면서 숨을 급격히 들이마시게 되고 이때 성대가 닫히면서 딸꾹 하는 특이한 소리가 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술은 이 횡경막을 어떻게 수축시킬까요? 원인은 바로 위장 팽창과 자극입니다. 무엇이든 많이 먹고 마시면 위가 팽창하면서 딸꾹질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술, 특히 맥주나 막걸리 같은 탄산 성분이 포함된 술을 마시면 위가 훨씬 빠르게 부풀어 오르겠죠. 위장이 팽창하면 바로 위에 붙어있는 횡경막을 물리적으로 압박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딸꾹질하는 사람한테 맛있는 음식 혼자 다 먹었다, 뭐 혹은 몰래 급히 먹었다 이렇게 놀렸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게다가 알코올 자체가 위점막을 강하게 자극하는 화학물질인데요. 위점막이 자극을 받으면 우리 몸의 횡경막 신경도 덩달아 흥분됩니다. 횡경막이 위의 팽창과 자극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압박을 받고 신경 흥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알코올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일시적으로 중추신경계 기능을 둔화시킵니다. 평소 우리 뇌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 주기를 아주 정밀하게 통제를 하는데요. 알코올 때문에 뇌의 통제력이 약해지고 앞서 위장의 자극을 받아서 흥분된 횡경막 신경이 제멋대로 발작적인 수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때 딸꾹질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유독 술을 마실 때 딸꾹질이 잦은 분들은 위점막이나 자율신경계가 알코올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는 체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딸꾹질을 과학적으로 멈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숨 참기가 한 방법이죠. 숨을 참으면 혈액 속 이산화탄소 농도가 잠깐 올라갑니다. 그러면 뇌 호흡 중추가 호흡부터 조절하라 라면서 과흥분된 신경막 경련을 잠시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효과적인 방법은 차가운 얼음물 마시기라고 해요. 얼음물이 식도를 통과할 때 이 극적인 온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식도 바로 옆을 지나는 신경을 강하게 자극해서 횡경막의 경련을 일단 멈추게 합니다. 신경계에 새로운 강한 자극을 줘서 신경 반응을 리셋시키는 거죠. 딸꾹질은 일시적인 신경 반응입니다. 그런데 흔하지는 않지만 두세 시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계속 딸꾹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약물 부작용이나 질병을 고려해봐야 되는데요. 당연히 약사나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혹시 오늘 밤 술자리에서 누군가 딸꾹질을 시작했다면 탄산이 많이 든 맥주를 살짝 치우고 얼음물 한 컵을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상의 모든 궁금증이 과학의 눈을 통해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3분 과학. 오늘 방송에 소개된 9311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영턱스 클럽의 정.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오늘은 두 선생의 역사 공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와 지리에 대한 얘기를 흥미롭게 풀어주는 한영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역사 커뮤니케이터 두 선생입니다.
1: 네. 저희가 지난번에 기억이 나요. 요동.
2: 네, 만주 땅. 만주 이야기했죠. 네,
1: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그래서
2: 감사합니다.
1: 제가 시작할 때 이제 과학이다. 역사와 지리를 함께하면 과학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주제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2: 네. 오늘은 조금 더 인문학적인 이야기가 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긴 합니다.
1: 그런 것도 너무 좋습니다.
2: 네.
1: 오늘 주제는 베트남이에요.
2: 네.
1: 휴가 여행지로 베트남을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기자님 베트남 가보셨겠죠?
2: 네. 베트남 저는 이제 하노이 북부를 한번 다녀왔었습니다. 네,
1: 일하러 가셨어요? 휴가로 가셨어요?
2: 휴가로 놀고 왔습니다.
1: 하노이 쪽.
2: 네.
1: 하노이 가면은 뭐 하롱베이 뭐 이런 거?
2: 네. 하롱베이에서
1: 배 타시고.
2: 크루즈에서 열심히 또 놀고 왔죠.
1: 한국인들이 진짜 요즘에는 해외여행지 꼽으라 그러면 베트남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2: 맞아요.
1: 네. 지역들도 뭐 어디 다낭인가 거기는 경기도 다낭시 뭐 이렇게 부른다면서요. 한국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2: 맞습니다.
1: 그러니까 말이에요. 비행시간도 짧고 여행하기도 편리하고 치안도 좋고
2: 네.
1: 그러니까 많이 좀 우리 입맛에도 잘 맞는 그런 관광지가 아닐까 싶은데 이제 역사 쪽에서 들여다보면 베트남의 역사는 굉장히 재미있는 역사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2: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은 영토가 길쭉한 게 비슷하죠.
1: 그러네요. 예.
2: 네, 영토가 길쭉한 것도 비슷하고 그리고 오승훈 아나운서는 이 과목을 안 배우셨을 거예요. 저도 없었거든요.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이 한때 사회탐구 과목에 있었어요.
1: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
2: 네, 고등학교 사회탐구 선택 과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동아시아사라고 있었는데 그게 뭐 어디를 배우냐면요.
1: 네.
2: 중국, 일본, 한국 당연히 배우고요. 몽골이랑 베트남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은 우리가 지리적으로는 동남아시아에 묶지만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는 항상 동북아로 같이 묶이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1: 완전 지역적으로는 동남아시아의
2: 그냥 그 중에 N분의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렇게 엮이기도 하고요.
1: 신기하네요.
2: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당나라 문화를 보고 싶으면 일본을 가고 송나라 문화를 보고 싶으면 베트남을 가고 명나라 문화를 보고 싶으면 한국을 봐라. 그러니까 중국은 이런저런 이게 가끔씩 자기 문화를 삭제시키잖아요.
1: 네.
2: 이렇게 뭐 분석 갱유하거나
1: 맞아요.
2: 문화 대혁명 이런 거에서 없애잖아요.
1: 네.
2: 그러다 보니 중국 가면은 송나라 당나라 문화를 못 보는데 베트남, 중국, 일본을 가다 보면은 그때 당시에 가장 중국 문화를 잘 흡수했던 나라다 보니 그 문화가 한국, 일본, 베트남에 여전히 서려 있다라는 말을 이런 어떻게 뭐 속담식으로 하더라고요.
1: 그리고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일본의 그 신사 같은 것들의 그 지어진 모습을 보면
2: 네.
1: 당나라의 그런 곡선을 살린 그런 건축 문양
2: 네.
1: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 것 같고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명나라의 유교
2: 네.
1: 아직까지도 그러면 그때 문화를 베트남이 굉장히 잘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송나라 때의 문화를.
2: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왜냐하면 고 무렵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고 무렵에 베트남이 독립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립국가로서 제대로 중국 송나라랑 외교를 하다 보니
1: 네.
2: 많은 문화를 흡수를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불교라든지
1: 네.
2: 뭐 귀족 문화 그리고 뭐 성리학 같은 것들을 흡수하고 그 문화가 이제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 그걸 이제 지금까지도 잘 갖고 있게 된 거죠.
1: 예, 우리나라랑 닮은 점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 첫
2: 네.
1: 번째로 중국의 한 시대의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
2: 네.
1: 예, 뭐 그 시대는 다르긴 하지만 두 번째로 아까 먼저 말씀하신 게 길쭉한 영토를 말씀하셨어요.
2: 네.
1: 우리나라보다 베트남이 훨씬 길고 좁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2: 맞습니다.
1: 조금 비교해가지고 말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이게 면적으로 보자면 우선 베트남 면적이요. 33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1: 네.
2: 예, 앞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할 테니까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남한 면적이요.
1: 네.
2: 1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10입니다. 10.
1: 3분의 1 정도밖에 안
2: 그렇죠.
1: 되네요.
2: 그렇죠. 근데 이제 한 반도로 봤을 때는 22만

0: 1km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한반도 면적의 1.5배 정도가 베트남 면적이에요.
1: 그러네요.
0: 네. 그런데 더 길쭉하고 얇아요. 그러니까 한반도로 보자면 한반도가 남북 길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두만강 끝부터 뭐 목포, 네. 신안 여기까지가 1000km 정도 되거든요.
1: 네.
0: 그런데 베트남은 남북 길이가 네. 1600km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길쭉하죠 더. 네. 그런데 더 얇은 게 한반도가 동서로 가장 좁은 구간이 어디냐면요. 인천 강릉 라인이에요.
1: 거기가
0: 허리. 네, 허리 딱 허리죠. 220k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요. 가장 좁은 데가요. 50km입니다.
1: 50km요?
0: 네. 마라톤 완주가 42.195km잖아요. 마라톤 하시는 이봉주 선수가 뛰시면은
1: 2시간 만에.
0: 네. 끝에서 끝까지 완주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인 겁니다.
1: 베트남 횡단을 2시간 만에 했습니다.
0: 그렇죠. 그렇게
1: 진짜 근데 지도를 봐도 그 부분이 되게 좁아요.
0: 네.
1: 근데 위쪽이 조금 넓고 좁게 길게 이어지다가 또 아래쪽 호치민 쪽에 가면 또 넓고.
0: 네. 그래서 실제로 베트남 사람은 이런 뭐 속담 같은 게 있대요.
1: 네.
0: 두 개의 광주리를 매단 대나무 같다.
1: 아,
0: 뭐 이런 표현도 쓰죠.
1: 그러네요. 실제 지도 보셔도 그런 느낌이 딱 들 것 같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버즈의 Let's Go Together.

0: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관.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0: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한영준 기자와 함께 베트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긴 나라는 칠레?
3: 네.
2: 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길게 나라가 형성되면 이게 한 나라로서 유지가 가능한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렇게 형성될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3: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길쭉한 나라 하면 칠레도 떠오르고요. 이탈리아도 좀 길쭉하고
2: 그렇죠,
3: 우리나라도 있는데 보통 길쭉한 나라들은 그냥 반도라서 이탈리아 반도, 한반도라서 길쭉한 나라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2: 길쭉하게 생긴 반도 그냥 한 나라가 그걸 다 차지하고 있을
3: 그렇죠.
2: 때.
3: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하나고요. 두 번째가 베트남이랑 칠레랑 이유가 비슷합니다. 칠레가 길쭉하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긴 산맥 중에 하나인 안데스 산맥이 이제 아르헨티나와 칠레 사이를 흐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2: 거기를 넘어가기가 힘드니까
3: 그렇죠.
2: 이쪽 쪽에서만 문화가 형성되는
3: 네.
2: 이런 게 과학입니다.
3: 맞습니다. 네. 그런데 베트남 서쪽에도 그런 산맥이 있는데요.
2: 아, 예.
3: 길이가 한 1,100km 정도 되는 이제 안남 산맥이라는 산맥이에요.
2: 네.
3: 이게 베트남어로는 쯔영선 산맥인데 이게 중국 남서부에 있는 윈난고원, 윈난고원에서 쭉 이어진 산줄기인데
2: 네.
3: 이게 해안선이랑 거의 나란히 뻗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란히 뻗어 있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좁은 구간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요. 해안가에서 서쪽을 바라봐도 산맥이 보인다고 합니다.
2: 네.
3: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동해안에서 태백산맥 보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바로 저기 저기만 넘어가면은 뭐 캄보디아야 할 정도로 되게 가까운데 그게 이게 해안선을 따라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뭐 앞으로 이과학 저과학에서 또 동남아시아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2: 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인도차이나에 있는 산맥이랑 고원들이요
2: 예.
3: 대부분 남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베트남이랑 라오스를 구분하는 안남산맥만 그런 게 아니라요.
2: 네.
3: 서쪽에 있는 인도랑 미얀마의 경계에서 있는 뭐 아라칸 산맥 그리고 미얀마랑 태국을 구분하는 다우나 산맥 전부 다 이렇게 남북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이게
2: 네.
3: 이제 저는 과학 얘기랑 관련이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맥이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잖아요.
2: 그렇죠.
3: 히말라야 산맥이 왜 형성되었느냐라고 하면은 유라시아 대륙이랑 인도 아 대륙이 원래는 섬처럼 있었는데 이게 쿵 하고 부딪히면서 네. 히말라야 산맥과 티베트 고원이라는 거대한 산지와 고원이 형성된 거잖아요.
2: 이게 판 같은 것들이 두 개 딱 부딪히면서 쭉 계속 서로 미는
3: 그렇죠.
2: 서로의 방향으로 밀면 그게 올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산맥이 네. 펼쳐지는 거고.
3: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지는데
2: 네.
3: 그래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진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맥이라는 산줄기가 그냥 인도랑 중국 사이에만 있는 거 아니야?
2: 네.
3: 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큰 충돌이 일어나고 그렇게 거대한 산맥과 산지가 만들어졌으면
2: 네.
3: 그 주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은 그러니까 인도 차이나 반도와 중국 거기까지 이어져요.
2: 네.
3: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중국 남서부에 있는 윈난 고원이라는 고원이 있습니다. 이 고원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면은요. 그 참아고도
2: 네.
3: 보이차로 유명한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차
2: 윈난성.
3: 네, 윈난성이 그런 지역인데 그것도 결국에는 이 히말라야 산맥과 티베트 고원 산줄기의 영향권입니다.
2: 그러니까
3: 쿵 부딪히는데 그러니까 사고가 보통 차도 쿵 부딪히면 그 부딪힌 곳만 찌그러지는 게 아니라 그 옆에도 같이 찌그러지잖아요.
2: 예.
3: 그런 것처럼 인도에서 부딪혔지만 그 근처에도 다 영향을 미치면서 윈난 고원도 고원이 형성이
2: 네.
3: 되고요. 그리고 이게 동남아시아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각종 산맥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도를 보시면서 보면 편한데 쿵 부딪히면서 윈난 고원도 들고 일어서고 들고 일어서면서 자연스럽게 각종 산맥들이 이렇게 남북으로 형성이 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2: 그래서 남북으로 형성된 긴 쯔영산 산맥 때문에
3: 네.
2: 베트남은 그렇게 길쭉한 모양의 나라가 됐다.
3: 그렇죠. 이제 그 산맥 때문에 결국에는 서쪽으로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베트남도 국력이 셀 때는 라오스 지방까지도 막 점령을 하는데 뭐 국력이 약할 때는 거기 남쪽 산맥까지 넘어가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냥 갈 거면 영토 확장할 거면 남북으로 가자. 특히 이제 남쪽으로 가자라고 해서 주로 그 지금 하노이에 있던 그 베트남인들이 남쪽으로 영토를 넓혀온 역사가 어떻게 보면 베트남의 역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2: 알겠습니다. 쯔옹산 산맥이 길게 있어서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길쭉한 모양을 갖게 됐다라는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길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나라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신기한 게 하노이 쪽과 그 남쪽 호치민 쪽의 기후가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3: 맞습니다.
2: 그러니까 겨울에 우리가 동남아시아를 여행지로 많이 꼽곤 하는데 수영을 하고 싶어서 동남아시아를 갔는데 하노이 쪽에 가면 겨울에 절대 수영 못한다고 춥다고 하고요. 다낭만 해도 수영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밑에 쪽 뭐 푸꾸옥이라든지
3: 나뜨랑이나
2: 뭐 나뜨랑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호치민 네. 이쪽에서는 또 수영이 가능하고 한 나라 안에서 되게 기후가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온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후가 또 형성이 될 것 같긴 합니다.
3: 네, 뭐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분단 국가라서 우리도 분단이 안 돼 있으면 이런 느낌이 되게 크게 느껴질 텐데.
2: 그렇네요.
3: 네, 그러니까 우리도 두만강까지 여행을 갈 수 있으면 솔직히 분단이 안 돼 있으면 우리가 굳이 왜 겨울에 삿포로로 가겠습니까? 두만강 가면 되는데.
2: 맞아, 거의 백두산이나, 되게 선선하겠다.
3: 백두산이나 개마고원 가고 피서하면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2: 그러네요. 네,
3: 국내선 타고.
2: 이 생각을 한 기자님 때문에 처음 해본 것 같아요.
3: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이게 영토가 절반이다 보니까는 느끼지 못하는데 우리도 한반도도 길쭉해서 다양한 그 기후대를 형성하고 있죠.
2: 네.
3: 근데 베트남도 우리나라보다 더 길쭉한 영토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온대. 열대, 아열대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똑같은 이제 뭐 베트남에서 속담이 있는 게 같은 날 하노이에서는 패딩을 입고 호치민에서는 반팔을 입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다양한 한 나라인데도 이게 한 나라가 맞아? 싶을 정도의 기후대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농업에서도 이게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2: 예.
3: 베트남 바로 위가 윈난성이거든요. 중국 윈난성.
2: 네.
3: 중국 윈난성은 차로 유명하잖아요.
2: 네.
3: 그래서 실제로 하노이 근처에서는요. 차 그리고 뭐 채소 네. 이런 걸 많이 기르고요. 중부는 아까 말씀드렸죠. 해안선이랑 이 산지랑 가깝고 약간 좀 더워지다 보니까 커피가 많이 재배가 됩니다. 실제로 베트남 여행 다녀오신 분들 중에는 요새는 안 그러신 분들도 많은데 초기에는 커피 많이 사오셨습니다.
2: 다람쥐똥 커피.
3: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뭐 가면은 거기 프랜차이즈 콩커피라고.
2: 콩커피 맞아요.
3: 예, 이런 것들 네. 많이 먹잖아요.
2: 그 연남동에도 하나 있습니다. 네.
3: 실제로 베트남이요. 이 커피 수출이 세계 2위입니다. 브라질 다음으로 100만 톤 이상의 커피를 네. 수출하는 그런 나라거든요.
2: 네. 네.
3: 그리고 조금만 더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여기가 또 이제 그 메콩강 삼각주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모작, 삼모작, 삼기작 할 수 있는 논농사도 그렇고요. 열대 과일도 기를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길쭉한 국토 덕분에 농업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분산이 되었다 볼 수가 있죠.
2: 뭐 이렇게 길게 형성된 지형 때문에 좀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3: 네. 네.
2: 또 다른 장점과 또 단점도 하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 아, 우선은 이게 장점이랑 단점은 항상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이 하나의 나라가 형성이 된 게 장점인데 또 그러면서 너무 획일적이다라는 단점이 있듯이
2: 네.
3: 뭐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도 되게 다양한 나라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로 힘을 합치기 힘들다라는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2: 네.
3: 그러니까 베트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양한 기후대를 가지고 있는 대신 분열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지역 감정이 더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두 개의 광주리를 양 끝에 매단 대나무 같다. 그러니까 북부에 있는 하노이 중심에 있는 북부랑 남부 호치민을 중심으로 한 남부랑 지역 감정이 여러 차원에서 역사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가 항상 걸려 있고요. 그리고 안보적인 차원에서도 항상 이게 문제인 게요. 그러니까 중간을 누가 이제 외적이 침입해서 베트남 중부를 끊어버렸다.
2: 네.
3: 그러니까 베트남의 그 좁은 곳이 50km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각종 도로망이 집중되어 있을 거고요. 뭐 전력. 전선 이런 게 전부 다 집중되어 있는데 거기만 탁 끊어버리면은 남쪽과 북쪽이
2: 단절되는
3: 아예 단절되는 그런 안보적인 리스크를 같이 갖고 있는 게 베트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 아, 그렇군요. 중국과 치열하게 싸워온 나라 가운데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3: 맞습니다.
2: 예, 두 나라는 어떤 관계였는지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베트남과 한국이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러니까 자신의 고향으로 추정되는 영토를 중국에 빼앗겼다. 그러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만주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주가 원래 우리의 고향과도 같은 곳인데 사실상 이런저런 역사적인 과정을 통하면서 중국 영토가 되어버렸죠. 네. 근데 베트남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트남이라는 국명을 두 개의 단어로 쪼개보면은 남이거든요.
2: 그렇죠.
3: 근데 이게 한자로 보면 월남입니다.
2: 네.
3: 월이 이제 어떤 게 한자랑 같냐면요. 네. 춘추 전국 시대의 그 춘추 오패 전국 칠웅 해갖고 무슨 오나라 월나라 그래서 오월동주라는 이제 사자 고사성어가 있는 네. 그게 이제 월나라의 월자랑 네. 옛남 할 때 월자가 같아요.
2: 예.
3: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중국 남부에 있는 월나라가 베트남의 조상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그냥 일설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설은 아닌 게 기본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이 남중국에 있는 사람들을 월이라고 많이 표현을 했어요.
2: 네네.
3: 그래서 백월, 낙월, 무슨 남월 뭐 이런 식으로 부르다 보니 이거는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2: 그 이름에서도 나오네요. 월이라고 불렀겠죠. 월나라면. 근데 그렇죠. 월 남이라고 불렀어요. 월의 남쪽에 있는 나라는 따로 불렸다는 거잖아요.
3: 맞습니다.
2: 그때부터.
3: 네. 그 남월, 뭐 월남이라고 불릴 만큼 뭐 그냥 월 중에 하나로 뭐 추정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인들의 가장 유력한 고향으로 추정되는 게 우리한테는 이제 만주처럼 베트남인들한테는요. 지금 광저우, 홍콩 있는 그 주장강, 주강 있는 그 중국 아예 극남부예요.
2: 네.
3: 그 지역에서 이제 베트남의 조상들이 살다가 조금씩 중국에 있는 한족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주변 지역을 흡수해 나가면서 자신들의 그 영역을 빼앗기고 이제 지금 있는 이제 하노이 근처로 이제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예.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만큼 약간 영토를 빼앗기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거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만 했습니다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더 좋은 건 이제 중국과의 문화적인 교류가 많았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2: 티격태격하면서 교류도 많이 했던 그런 나라네요.
3: 그렇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동아시아사 배울 때 베트남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동남아시아 특히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인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2: 네.
3: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초기 역사에서는 힌두교를 믿었다가 그리고 자연스럽게 불교, 특히 이제 상자부 불교, 예전에는 소승불교라고 불렸던 그런 불교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일부에서는 뭐 이슬람도 받아들이는 게
2: 예.
3: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베트남은 다수가 대승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대승불교의 그러니까 뭐 가톨릭 뭐 개신교처럼 그렇게 문화가 나눠지고요. 그리고 한자 쓰고요.
2: 네.
3: 물론 이게 근현대사 들어서면서 이제 한자를 많이 안 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베트남도 한자를 많이 쓰고 그리고 뭐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무슨 유교, 성리학 이런 것도 받아들이면서 중국 굉장히 많은 교류, 문화적인 교류가 있어 왔다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죠.
2: 동남아의 대부분 나라들은 인도 쪽의 영향을 오히려 많이 받았는데 베트남만큼은 중국과 티격태격하면서도 문화적 교류를 많이 해서
3: 네.
2: 네,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1000년 넘게 중국의 지배를 받았는데도 정체성을 독립적으로 계속 지켜낸 나라로 유명하다면서요.
3: 네. 이게 중국 그러니까 우리도 중간중간에 가끔 이제 중국의 침략을 받아서 고조선이 멸망하거나 고구려가 멸망하는 일이 있었죠.
2: 네.
3: 그런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거기도 우리나라 고조선처럼요. 그 비슷한 나라가 있습니다. 뭐 반랑국 어우락국 이런 나라가 뭐냐면 그러니까 신화랑 역사 그 중간에 어딘가 있는 나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조선은 분명히 나라가 있는데 고조선을 세운 분은 누구예요? 그럼
2: 단군 신화.
3: 그렇죠. 그 엄마가 고밀에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있을 만큼 그 무렵에 잠깐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누구한테 멸망당했느냐? 우리도 고조선이 한 나라 무지한테 멸망당했죠.
2: 네.
3: 비슷한 시기에 한나라 무지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2: 아.
3: 그리고 사실상 이제 중국의 영토로 1000년을 가요. 그러니까 중국의 뭐 식민지배를 1000년 받은 거죠.
2: 네.
3: 그렇게 1000년을 받고 독립을 그러니까 송나라가 건국되기 전에 뭐 중국사에서는 5대 19기라고 불리는데 그 약간 그 혼란기 때 네. 겨우 독립을 해서 이제 독립국으로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게 독립을 한 이후에도 중간중간에 또 명나라한테 침입받아갖고 멸망당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트남은 독립국, 그러니까는 뭐 중국의 어떤 성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베트남 역사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중국과 투쟁해온 역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베트남 역사의 위인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아주 옛날부터 최근까지 다 중국이랑 싸우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주목받은 그런 위인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베트남에서요, 그 잔다르크 자매라고 불리는 자매가 있습니다. 네. 쯔응 자매가 있거든요. 네. 그 쯔응 자매가 베트남의 뭐 여왕도 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중국한테서 독립 운동을 하고 나라를 건국해서 자기가 여왕에 올랐는데. 실제로 다시 반격을 당해서 중국한테 처형을 당한 그런 인물이 지금 그러니까 베트남의 약간 독립운동, 베트남 독립정신의 시조 같은 그런 인물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군이 그러니까 베트남의 이순신 장군이라고 부른 분이 있어요. 쩐흥다오 장군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예. 이 장군이 그러니까 몽골 제국이 유라시아 대륙을 다 지배할 때 당연히 베트남도 공격을 했겠죠. 네. 한 2, 30년 동안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베트남을 지켜낸 장군 중에 한 명이 이 쩐흥다오 장군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몽골로부터 우리가 나라를 유지했다.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우리는 독립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싸웠다. 이러한 어떤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을 갖추는데 이런 위인들이 중간중간 등장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베트남의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를 형성을 시켜준 거죠.
2: 그 베트남의 정체성은 어쩌면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낸 독립적인 국가다라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3: 그렇죠.
2: 그 정체성 때문에 이런 별명이 붙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국의 무덤이라는 별명이 붙었다면서요.
3: 그렇죠. 이제 네. 제국의 무덤이 전 세계에 몇 개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프가니스탄도 제국의 무덤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뭐 이제 영국도 들어갔다가 실패했고 소련도 들어갔다가 실패했고 최근에는 이제 미국도 들어갔다가 실패를 했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도 동아시아판에서는 제국의 무덤이라고 불립니다. 네. 우선은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뭐 몽골 제국의 침입도 막아냈죠. 그리고 명나라에도 잠깐 지배했는데 뭐 물리쳤죠. 그리고 프랑스랑도 독립전쟁을 해서 결국엔 이깁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끝에 다른 나라들이랑 다르게 직접 자기들이 전쟁을 통해서 프랑스를 몰아낸 그런 나라이기도 해요. 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베트남 전쟁, 뭐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미국을 몰아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2: 승리했으니까요.
3: 그렇죠. 네. 그리고 베트남 전 끝나고요. 또 중국이랑도 약간 국지전을 펼쳐요. 중월 전쟁이라고 해서 1979년에 네. 이때도 결국에는 또 이겨요. 네. 그 지금 전 세계에서 영국 정도 빼고는 제국이라고 할 만한 그 나라들을 전부 다 물리친 역사적인 경험이 있거든요.
2: 야, 대단한 나라 같아요.
3: 네.
2: 예. 어쨌든 베트남이라는 나라도 동남아 국가들 중에 하나였는데 네. 끝까지 자신의 독립된 정체성을 그렇게 지켜내고 제국의 무덤이라는 별명까지 얻어낸 나라. 네. 베트남이 거의 유일한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남부와 북부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아, 네. 이제 베트남의 북부랑 남부가요. 아까 제가 뭐 이제 하노이를 중심으로 했다. 그리고 호치민을 중심으로 했다 했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니까 여러분 베트남 북부랑 남부를 가보시면요. 생김새부터 달라요. 북부는 약간 광저우나 홍콩에 있는 중국 사람들이랑 좀 닮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동북아시아 사람들이랑 조금 보다 체격이 좀 작은 그런 느낌인데 아예 호치민이나 남부를 가시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동남아시아인들 있잖아요. 뭐 인도네시아나 뭐 태국 남부나 여기 분들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네, 네. 근데 그게 이유가 있는 게요. 실제로 우리가 베트남을 건국하고 그 역사를 유지해온 사람들은 주로 북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북부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남쪽 사람들을 동화시킨 거거든요.
2: 예.
3: 남쪽에는요. 아예 다른 역사, 아예 다른 인종을 가지고 있는 이게 참인, 참파인이 주로 베트남 남부에 있었어요. 네. 이 사람들은 아예 그 혈통적으로 동남아시아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베트남 북부인들은 중국에서 제가 건너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게 아예 출발점이 달랐던 겁니다.
2: 지리적으로도 북부 사람들이 중국도 가깝고.
3: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 후기쯤 되어서야 이제 북부인들이 참파를 멸망시키고 이제 베트남 통일 베트남을 만든 거거든요.
2: 예.
3: 그러니까 생각보다 통일된 지금의 베트남이 갖고 있는 역사가 오래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도

0: 지금 이 정도 그러니까 남북을 합쳐서 봤을 때는 이게 1000년 가까이 된 영토잖아요. 그런데 이게 2-300년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부는 이제 정치 중심지라는 게 굉장히 큰데 예. 남부는 이제 남베트남의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뭐 참파인의 영향도 있고 다 보니까 문화도 아예 다릅니다.
1: 네.
0: 좀 더 경제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커요. 그래서 북부를 가면은 우리가 베트남의 중심이다라는 정치적인 자부심, 사회적인 자부심이 되게 크고
1: 네.
0: 남부에 가면 남부인들은 야 우리가 다 돈 벌어들였고 북부 먹여 살리는 거 아니야?라는 약간의 피해 의식. 조금 과장한다면은 중국의 베이징과 상하이를 보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큰 지역 감정이 있을 수 있겠죠.
1: 아 그렇군요. 아, 이 과학 저 과학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한영준 기자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 아, 너무 재밌었어요.
1: 저희는 또 같이 할 시간이 또 있을 테니까 그때 다시 함께 해주시고요.
0: 네.
1: 오늘도 재밌는 얘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탄탄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 방수, 탄탄탄탄 방수.
2: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1: 탄탄 방수
2: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3: 철새의 왕 철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5: 아니 되옵니다. 철새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3: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민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7: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6: 노라이벌 랜드마크
7: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8: 잠시 후 여러분들의 밥친구 밥도둑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가 방송됩니다.
9: 예, 오늘 끝곡은 미스 사이공 OST 중에서 The Movie in My Mind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과학 저 과학은 평일 오전 11시 5분에 방송됩니다. 많이 찾아와 주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신앙송가 구경영입니다. 시를 가까이 하면 감성이 자라나고 사물을 보는 눈이 밝아지며 사람들과 잘 어울려 분별심이 두터워진다. 논어에 담긴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소중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 한 편을 들려주세요. 혹은 거울 속에 나에게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낭독은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행복한 일입니다. 매일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 한 편을 선물해 보세요.
1: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닭주 태화루
2: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1: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5: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4: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주요 뉴스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우리 축구대표팀이 남아공에게 0-1로 패배를 당하면서 조 3위를 기록해 32강 진출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제 조 3위 12개 팀 중 상위 8팀 안에 들어야 토너먼트 진출을 노려볼 수 있게 됐습니다.
1: 국회에서는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야당이 한 후보자의 양평땅 농지법 위반 의혹과 가족 간 편법 증여 논란,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식이 주도한 모두의 창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네이버 부사장 재직 당시 성남FC 40억 후원 등을 문제 삼고 있는 가운데 한 후보자는 AI 대전환을 강조하며 일에만 집중해서 성과를 내는 총리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0: 5만 명이 넘는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이 총회장의 구속으로 합동수사본부의 정교 유착 수사도 큰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1: 현지 시간 24일 베네수엘라에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해 최대 10만 명의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는 125명 안팎의 교민들이 살고 있는데 주 베네수엘라 한국대사관은 한인의 인명피해 신고는 아직까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2: 철새의 왕 철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4: 아니 되옵니다. 철새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5: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권 발터,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방금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렀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명록 기자 전해주세요.
2: 네, 오늘 선발 명단에선 손흥민 선수가 벤치에서 출발하는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대신 오영규 선수가 최전방에 섰고 이재성 대신 황희찬이 출전했습니다. 전반엔 다소 답답한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전반 2분 만에 김민재의 헤더가 상대 수비에 막혔고 6분 뒤엔 이강인의 슈팅이 골대 옆으로 벗어났습니다. 이후엔 상대 역습에 몇 차례 위협적인 상황을 내줬지만 골키퍼 김승규의 선방으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남아공이 전반에 유효슈팅 3개를 기록한 반면 유효슈팅 하나 없었던 우리 대표팀은 후반 시작과 함께 손흥민을 투입하며 분위기 반전을 꾀했습니다. 하지만 후반 18분 남아공의 마세코에게 선제골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이후 조규성까지 투입하며 끝까지 상대 골문을 노려봤지만 끝내 골문을 열지 못하고 1-0으로 패배했습니다. 비교도 32강에 오를 수 있었던 우리나라는 조 3위로 떨어졌고 동시간대 진행 중이던 다른 경기에서 1위 멕시코가 체코를 제압하면서 남아공이 조 2위로 극적인 32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1: 그럼 우리 대표팀 32강 진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 네, 우리가 A조 3위로 떨어지면서 남은 조별리그 경기를 끝까지 모두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진출국 확대로 12개 조 3위 중 상위 8개 팀까지 32강 토너먼트에 오르는데요. 승점과 골득실, 다득점, 페어플레이 점수 순으로 순위를 가리게 됩니다. 우리는 승점이 3점에 불과한데요. 32강 진출이 불투명해진 것은 물론 진출한다 해도 경기 날짜와 장소 결정도 마지막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취재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국내 증시가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상승 탄력을 받으며 한때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오늘 오전 미국 마이크론이 기대치를 넘는 실적과 전망을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4: 코스피가 가파른 상승세를 탔습니다. 2.7% 넘게 오른 8,703으로 출발한 뒤 장이 열린 지 5분도 안 돼 9,000선 턱 밑까지 올라섰습니다. 매수세가 몰리면서 오전 9시 7분쯤에는 올해 15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돼 5분간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이 멈추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장은 개인이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대거 사들이며 지수를 밀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오전 중 한때 약 8% 급등하며 36만 9천 원까지 치솟았고 SK하이닉스는 13% 상승한

0: 291만 8천 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새벽 발표된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이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마이크론은 회계연도 3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5% 급증한 414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영업이익률은 전분기보다 10%포인트 더 올라 80%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4분기 매출 전망치 역시 최고 510억 달러로 제시해 시장의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이런 깜짝 실적에 힘입어 정규장에서 0.3% 하락 마감했던 마이크론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15% 넘게 폭등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상장이 다음 달로 잠정 결정됐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량이 늘면서 국제유가는 배럴당 60달러 후반까지 더 내려왔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어제보다 1.2원 오른 1543원으로 출발한 뒤 달러 강세와 외국인의 매도세가 겹치며 한때 1548원까지 올라갔습니다. MBC 뉴스 구민수입니다.
1: 지금 국회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시작부터 국민의힘은 증인과 참고인 없는 맹탕 청문회라고 비판하면서 다주택 이력 등을 두고 맹공을 이어갔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2: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증참고인을 둘러싼 신경전으로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총리 인사청문회에 이어 증참고인 없는 맹탕 청문회라고 비판했고
3: 증인도 참고인도 없는 맹탕 청문회로 전락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제 증인 없는 청문회가 당연한 뉴노멀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4: 강순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2: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신청한 성남FC 관련 증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며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습니다.
5: 국민의힘은 야당이 요구한 증인과 감정인들이 모두 수용되어야만 의미가 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백히 밝힙니다.
4: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2: 한 후보자는 일에만 집중해 성과를 내는 총리가 되겠다며 한껏 몸을 낮췄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가 청문회 직전 주택 두 채를 급하게 처분한 것을 두고 맹공을 퍼부었고
6: 대통령 기준으로 다주택 마귀에서 벗어나셨을는지는 몰라도 좀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그런 권력 마귀가 됐을 뿐이다.
4: 김성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2: 양평 농지와 종로구 건물에 불법 건축물을 방치한 것 역시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외에도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태, 네이버 성남FC 후원금 등을 이유로 한 후보자의 임명이 정경유착이라는 공세를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4: 5만 명이 넘는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신천지 총회장 임한희 씨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핵심 간부들에 이어 의혹의 정점인 이 씨까지 구속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7: 95살의 나이로 지팡이를 짚고 법원에 출석한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씨. 고령에도 수사에 성실하게 응해왔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심리 끝에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8: 21년도부터 국민의힘 당원 가입 지시하셨습니까?
7: 이 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가입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교단 현안을 해결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입당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9: 책임 당원이 되면 당내 경선이나 정당 내에 있어지는 그런 활동자에 있어서 신천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의 권리를 좀 찾을 수 있다.
4: 이만희 총회장의 전 경호원 이모 씨입니다.
7: 특히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천지에 대한 강제 수사를 막아줬다며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합수부는 신천지 신도 명부와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대조한 결과 적어도 5만 명 이상의 신도가 동원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합수부는 이 같은 대규모 동원은 총회장의 지시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신천지 핵심 간부 3명을 구속한 데 이어 정점인 이만희 총회장까지 신병을 확보하면서 정규유착 의혹의 전모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1: 남미에 있는 베네수엘라에서 규모 7을 넘는 강진이 발생해 수도 카라카스 일대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공항시설이 파손됐으며 카리브해 지역에는 한때 쓰나미 경보까지 발령됐습니다. 전재홍 기자입니다.
10: 현지 시간 24일 저녁 6시 5분 베네수엘라 북부 카리브해 연안에서 강력한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 조사국에 따르면 첫 번째 지진은 규모 7.1에서 7.2 수준으로 관측됐으며 불과 1분도 지나지 않아 규모 7.5에 달하는 두 번째 강진이 뒤따랐습니다. 진앙은 수도 카라카스에서 서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모론 인근 해안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진원의 깊이가 10여 km에 불과한 얕은 지진이어서 충격이 더욱 크게 전달됐습니다. 지질조사국은 사망자 수가 1만 명에서 1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수도 카라카스에서는 고층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주민들이 거리로 대피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건물 붕괴와 외벽 파손이 잇따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국제공항 시설 일부도 손상돼 항공편 운항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터넷과 휴대전화의 통신장애도 보고되면서 일부 지역 주민들은 가족과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현지 당국은 구조대를 투입해 매몰자 수색과 피해 조사에 나서고 있지만 진원이 수도에서 가깝고 날이 저물고 있어 인명피해 규모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진 직후 미국 태평양 쓰나미 경보센터는 베네수엘라 연안과 카리브해 여러 섬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해안가 주민들에게 즉시 고지대로 이동할 것을 권고했으며 현재는 관측 결과에 따라 일부 경보가 조정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6.25 전쟁 76주년을 맞아 강력한 국방력으로 전쟁 걱정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기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6.25 전쟁 76주년 기념식에서 국민주권정부는 영웅들이 만든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야겠다며 강력한 국방력으로 국민과 영토를 지키고 전쟁이 일어날 걱정도 싸울 필요도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1: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사상 최대 규모 호남 반도체 투자를 청와대가 공식화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일제히 비판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의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내가 가라 호남을 압박하고 있다며 수백조 원을 투자해야 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제반 여건을 기업이 검토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대구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산업정책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4: 더불어민주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광주 전남 지역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설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 지역 갈등 조장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안도걸 원내부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기업의 미래를 위한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투자 결정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으며 근거 없는 비판과 지역 갈등 조장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투자는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경제적 판단의 결과라며 첨단 반도체 공정의 필수적인 안정적 전력 공급 능력과 풍부한 산업 용수, 넓은 산업 용지, 미래 확장성 등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입지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광주 전남 지역이 투자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중동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우리 선박 5척이 추가로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해협 안쪽에 대기하던 우리 선사 운영선박 5척이 정상 항해를 시작했으며 이들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 21명이 승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협 안에 남아있는 우리 선박은 13척으로 줄었고 외국 선박에 승선한 한국인 33명을 포함한 한국인 선원은 모두 87명입니다.
4: 오늘은 전국이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오후부터 밤사이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동쪽 내륙을 중심으로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강원 산지 최대 80mm, 그 밖의 중부지방은 5에서 60mm, 남부지방은 5에서 4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대구 25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11: 이어서 울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중동 종전 소식에 6월 울산 지역 전산업 기업 심리지수가 기준치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 울산 본부에 따르면 6월 울산 지역 전산업 기업 심리지수는 102.9로 전월 대비 3.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한편 제조업 기업 심리지수는 104.5로 전월 대비 3.1포인트 상승했고 비제조업 기업 심리지수도 5.3포인트 상승하며 100.1을 기록했습니다. 울산시가 6.25 전쟁 발발 76주년을 맞아 시청 대강당에서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영웅이 지켜낸 대한민국 세계 속의 빛나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기념식에는 6.25 참전 용사와 유가족

0: 가족,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호국 영령을 기리고 희생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 참전 유공자 박만동 씨 등 6명이 호국 보훈 시정발전 유공자로 선정돼 울산 광역시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울산시가 임산부 3,5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임산부 한 명당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자는 전체 금액의 20%인 4만 8천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인 임산부이며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홈페이지 에코이몰과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울산역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격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울산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9% 상승하며 서울과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아파트 전세가격 역시 0.11%가 오르며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유지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과 중구청은 다음 달부터 개명 신고 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신청까지 동시에 처리하는 통합 민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그동안 개명 민원인은 구청에 개명 신고를 한 뒤 다시 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해 생활기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올해 말까지 중구청과 시범 운영을 거친 뒤 그 효과를 분석해 울산 지역 내 전체 기초 지자체로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울주군의회는 임기 만료 1년 이내에는 공무 국외 출장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임기 만료 전 1년 이내에는 공무 국외 출장을 제한하고 징계받은 의원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공무 국외 출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심사위원회 구성 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등 국외 출장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울산시는 동축사 석조열의 좌상과 안동 금소리 3층 석탑 총 두 건의 문화유산을 지정유형 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동축사 석조열의 좌상은 경주산 비석으로 불리는 불석으로 제작된 불상으로 열의상과 대좌를 하나의 돌로 가공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 안동 금소리 3층 석탑은 9세기 통일신라 석탑 형식으로 기단부 상단에는 사천왕, 하단에 주악 공양상이 조각되는 극히 드문 사례가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오후에는 흐린 가운데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4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이관열이었습니다. MBC 정원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치.
3: 콘서트 늦겠다. 뚫자.
4: 뭐라는 거야?
2: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5: 어? 내 가방
4: 두고 왔어?
5: 아, 사람 많다.
2: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5: 야, 왜 안 와?
2: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5: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4: 야, 뭐해, 빨려.
2: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5: 뭐야?
2: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6: 지금 시각은 12시 20분입니다.

인생은 짐작대로 되지 않더라. 살면서 많이 느끼는 거죠. 혼자 살 것 같은 친구가 제일 먼저 결혼하고, 잠꾸러기였던 친구가 새벽 시장에서 일하고, 잔소리를 제일 싫어했던 친구가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요. 인생살이의 축소판이란 스포츠도 딱 그렇죠. 쉬울 것 같은데 어렵고, 시원할 줄 알았는데 안타깝고, 인생은 예측 불가. 월드컵에서 또 배웁니다.

0: 월드컵 축구. 하, 강적일 줄 알았던 체코는 또 상쾌하게 이겼고 최약체로 꼽혔던 남아공한테는 고전하고 그래서 32강 진출을 지금 사실 다른 조의 결과를 기다려 봐야지 알 것 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인생이 예상대로 뭔가 뜻대로 슬슬 풀린다면 노래 중에 이런 애달픈 명곡은 없겠죠.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또 세상 일이 어떻게 또 반전될지 모르니 늘 너무 낙담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번 월드컵 그래도 32강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확률이 아직 있으니 여러분 한번 믿어보시죠. 우리 양윤정님께서 맞아요. 제가 제일 먼저 결혼할 줄 알았는데 제일 늦게 갈 줄이야. 많은 분들 같은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8225님은 아 남아공전 제가 보면 질 것 같아서 보고 싶어도 참았는데 졌네요. 아쉽지만 어쩌겠어요. 손틀어 들으며 패배의 씁쓸함을 달래야지요. 이게 참 우리가 보면서 아 너무 답답하고 아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때로는 뭐 축구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아 너무 못한다 막 이렇게 그냥 막 소리 지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선수들은 거기에서 얼마나 고군분투 정말 열심히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했겠어요. 오늘 보니까 남아공도 너무 이 데뷔를 잘한 것 같아가지고 아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세계라는 문턱이. 우리 3621님께서 사무실에서 혼자 점심 먹으면서 손트라 크게 틀어놓고 있어요. 축구가 져서 조금 씁쓸하지만 손트라로 위로받으면 되죠. 저희도 사실 이 축구 경기가 끝나고 바로 하는 첫 방송이다 보니까 이 오프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없었고 진짜 우리가 예측했던 것과 달리 좀 흘러가서 그런지 마음이 다들 좀 울적해진 것 같은데 오늘 좋은 음악들로 조금 기분 풀어보시죠. 안 그래도 지금 우리 다 좀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는데 우리 084 하나님께서 아직 실망하긴 이르다 하지만 또 복잡한 계산에 맞닥뜨리다니요. 대한민국 화이팅 하면서 응원을 보내줍니다. 2515님도 축구 져서 너무 속상하지만 김승규 골키퍼의 멋진 활약에 벌떡 일어났어요. 너무 잘했다고 외치고 싶습니다. 했는데 우리 이번에 김승규 골키퍼가 얼마나 철문 철통보안으로 이렇게 몇 회 정말 대단한 선방들을 했거든요. 특히 오늘도 사실 한 골로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네, 몇 차례 좀 위기가 있었는데 그걸 그래도 끝까지 집중력을 놓지 않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하루의 기분 반전은 또 점심부터다. 그리고 또 손트라부터다. 같이 또 수다 떨면서 노래로 달려볼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참여하는 손트라가 재밌다. 특히 오늘 같은 날, 목요일마다 찾아오는 아 모르는 사람 둘이서 파티하는 날입니다. 만약에 아파티 신청하고 싶다 하면 꼭 신청해서 이름하고 사연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손트라 지금 유튜브도 문 활짝 열려 있거든요. 가볍게 하트 3종 세트로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그냥 뭔가 에너지를 나눠드리고 싶어서요. 네, 얼른 들어와서 만약에 구독 알림 설정 안 했다면 해주세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왜냐 다음 주부터 오후 2시 20분에 오거든요. 잊고 있다가 알림이 딱 울리면 아 이때 하는구나 하면서 그냥 저절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는요, 하이퍼 세라하임,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빅토스, 환인제약, 신젠타 코리아, 삼성증권, 성원 에드피아, 도드람 한돈, 휴온스 글로벌, 현대해상 화재보험, 우리 ENL 하루틴,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유니베라, 백조싱크, 롯데렌탈,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주식회사 두드림 SNC, 탄탄방수와 함께합니다.
1: 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4.

0: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1: 제초제는 타타타.
2: 한얼 사이언스.
3: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오늘도 우리 손트라 가족들 어디서 뭐 하면서 손트라 듣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4707님께서 조카가 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 혹시 전화 올지도 모른다는 올케의 연락을 받고 종일 핸드폰 끼고 기다렸는데 안 왔어요. 우선순위에서 밀렸나 봐요. 그래도 몸 건강히 무사히 잘 지내고 있겠죠. 훈련소에서 전화할 수 있는 게 아마 한 4일차 5일차 때쯤 번갈아 가면서 한 5분씩, 그리고 또 훈련을 얼마 잘했느냐 따라서 한 3분 5분 정도의 시간이 그때 주어지는 것 같아요. 모두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아니어서 그래도 조금만 기다리시면 전화 오지 않을까. 8240님은 6살 아들이랑 밀양 시골에 갔다 왔어요. 시골에서 자니 개구리 소리에 잠이 잘 온다네요. 귀여운 6살이랍니다. 그럴까요? 요새 어디서 어떻게 개구리 소리를 듣겠어요? 개구리도 나름 되게 깨끗한 곳에서만 있거든요. 청정 지역에서만. 그래서 시내 도시에서는 듣기 힘들죠. 1236님께서는 저는 해운대 동백섬과 백사장을 걸었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벌써 해수욕장 개장이 다가왔다는 걸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26일 바로 내일이죠.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이 같이 개장하고요. 제주도에 있는 12개의 해수욕장은 어제부터 열었고 강릉 경포대는 7월 4일 개장을 앞두고 있답니다. 이렇게 동네 소식도 알려주시면 좋고요. 사는 이야기들 알려주세요. 혹은 새로운 취미가 생겼다 이런 것도 나누면 좋겠네요. 물론 좋은 노래들도 함께요. 이 시간 소개한 모든 분들에게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또 어떻게 이번 주를 보냈나. 어제는 또 경주를 다녀왔어요. 경주를 다녀왔는데 제가 무대 위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게 제가 주말에 콘서트를 하고 그 다음에 진짜 뭐 경주를 앞두고 뭔가 설렌 긴장한 그런 마음에서 그런지 아침에 일어났는데 예고 없이 갑자기 목 감기가 찾아와가지고 아예 목소리가 안 나왔었어요. 진짜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경주 내려가는 내내 제가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막 노래를 바꿔야 되나? 근데 그게 우리가 무대 세팅과 조명과 다 돼 있기 때문에 노래도 못 바꾸고 그냥 일단 어떻게든 되겠지. 진짜 그런 생각 처음으로 해봤어요. 이거 환불까지도 갈 수 있겠다. 진짜 안 나올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약을 먹으면서 목을 슬쩍 풀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경주까지 가서 이비인후과를 들렸거든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주사 한 대를 맞고 그래 이것만 조금 버텨보자 했는데 참 신기한 게 처음에 조금 약간 좀 힘들었지만 점점 이 역시 관객분들의 박수를 받고 막 이렇게 즐거워해 주시니까 제가 기분이 좋아지면서 노래가 슬슬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뭐 몇몇 분들은 목소리가 조금 다르네 라고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아마 약간 그 후유증 예, 다 지나고 어제 조금 끌어다가 써서 그런지 예, 살짝 쉬어있다. 그래도 이것도 약간 ASMR 같고 좋죠? 사연 주실 때 오늘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시고 슬쩍 신청해 주시면 오늘이든 주말이든 또 차트에도 반영까지 해서 열심히 들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우리 7954님께서 신청곡을 보내주셨어요. 26년 2분기도 며칠 안 남았어요. 벌써 1년의 반이 지나다니요. 일주일에 이틀 이상 운동하겠다던 연초의 계획을 못 지킨 지 오래지만 7월부터 다시 시작해보렵니다. 일단 오늘은 여름 운동화 운동복 쇼핑부터 할게요. 이찬원 힘을 내세요 신청합니다 했는데 제가 약간 좀 손 티진이 돼도 될까요? 네. 왜 7월까지 기다리세요? 오늘 바로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슬슬 오늘부터 스트레칭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7월부터 뛰는 걸로 제가 힘 보내드릴게요. 2000원에 힘을 내세요. 나갑니다.

0: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오존주의보 발령 시 노약자, 유아 등 호흡기 질환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을 피해야 합니다. 오전 경보 발령 시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 및 체육 활동을 자제하고 오전 발령 대상 지역에는 일부 교통이 제한됩니다.
3: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0: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손트라에서 한잔해.
1: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2부에는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신청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노래 계속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소개한 모든 분들에게는 또 커피 쿠폰 살포시 안겨드립니다. 5093님께서 인턴 일주일차 우리 막내딸 주영이 점심 먹고 있겠네. 힘든지 말수가 많이 줄어서 엄마는 속상하지만 새로운 세상에 한 발을 내딛는 너의 출발을 응원해. 사랑해 우리 딸. 손트라에서 응원 한마디 부탁해요. 인턴일 때 정말 정신없겠죠. 모든 게 새롭고 사람들도 새롭고 이름 외우기도 힘들고 내가 뭘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아 괜히 눈치 보이고 아우. 아, 잘 견뎌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딸을 응원하는 분이 또 계시는데 0098님께서 오 경주 둘째 딸이 경주에서 외국 여행객 상대로 쿠킹 클래스를 열었답니다. 딸내미 승승장구를 기원합니다. 어 쿠킹 클래스를 또 외국 여행객 상대로 어 그런 것도 있구나. 한국 음식을 가르쳐주는 거겠죠. 우리 696 하나님은 오늘 제 핸드백에서는 김치 냄새가 납니다. 딸이 김치 볶음 주먹밥 도시락을 싸줬어요. 출근 시간에 늦어서 밥을 못 먹고 나오는데 주먹밥과 참외를 싸주네요. 많이 컸다는 생각에 대견합니다. 중고등학생 시절엔 도시락 반찬이 김치라서 책가방에서 냄새도 나고 국물에 책이 물들어서 부끄러웠던 기억이 나요. 근데 오늘 제 핸드백에서 나는 김치 냄새는 왠지 향기롭고 기분이 좋네요. 그러게 어렸을 때는 약간 좀 책가방이나 어디서 김치 냄새 나면 좀 그럴 텐데 지금 뭐 그냥 김치 냄새 나면 야 김치볶음밥 먹고 싶다. 야 라면 끓여서 김치랑 같이 먹을까? 뭐 이런 상상이 다른 상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9173님께서 오늘 우리 딸 낳은 날이라 그런지 몸이 힘드네요. 6월 25일 올 딸 23번째 생일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주 37시간 알바하면서 공부하는 우리 딸 힘내라고 해주세요. 잠깐 공부를 하면서 주 37시간을 알바하고 있다고요? 와 정말 대단하다. 우리 따님 우선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커피 쿠폰 챙겨드릴게요. 3980님께서는 진해에서 활기찬 오후가 되었네요. 손태진님이 창원에 놀러온다면 꼭 보러 갈 거예요. 주먹으로 스트레스 날려버려요. 이명웅의 두 주먹 신청합니다. 아 제가 조만간 창원에 가지는 않겠지만 7월에 한 17, 18 이때쯤 부산에서 콘서트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멀지 않아요. 예, 여러분 많이 와주시길 바라고요. 아, 우리 3980님은 제가 노래까지 보내드릴 테니까 약속이에요. 이명웅의 두 주먹 갑니다.

여러분은 손티신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임영웅의 두 주머 우리 신청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의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0557님께서 열심히 예쁘고 만나게 만두 빚고 있는데 손님이 없네요. 점심시간 이후 많은 손님 기대합니다. 이러면서 지금 빚고 있는 만두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와, 이거는 정말... 와. 뭐라 그러지? 이렇게 두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너무 두기에는 아깝고 여기가 어딘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래야지 제가 홍보라도 한 번이라도 해드릴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가지런히 이거를 손으로 빚으셨더라고요. 예, 이게 거의 뭐 찍어낸 것처럼 일정하게. 와, 그렇습니다. 절대 제가 또 이렇게 만두 맛있겠다 한다고 만두 MBC 상암동으로 보내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음식물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 8009님께서 내일부터 2박 3일 강원도로 12명 초등 동창 여자친구들끼리 놀러갑니다. 11명은 제주도에서 밴기 타고 오고 저는 혼자 운전해서 3시간을 가야 합니다. 가서 친구들한테 손트라 홍보하고 올게요. 내일부터 점심시간에 같이 들으면 좋겠네요. 나의 50이 됐다고 50 기념 여행 좋은 추억 만들고 올게요. 다음 주에는 2시 20분에 만나요 하면서 또 사연을 통해서 또 홍보를 해주시네요. 네, 다음 주부터는 2시 20분이죠. 그리고 지금 2박 3일로 강원도로 갔는데 11명이 그 중에서 제주도에서 온다는 얘기는 그 우리 8009님도 제주도에서 사셨나 봐요. 네,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9862님은 여기는 중국입니다. 어젯밤에 광저우에서 도착해서 지금 망산으로 가는 버스에서 손트라 듣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재밌는 시간 보내고 갈게요. 이렇게 중국 해외에서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손트라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라이브 지금도 하고 있지만 댓글로 한 번씩 이제 외국에서 외국어로 일본어, 막 스페인어 막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동시 통역이 되면 참 좋겠지만 이게 그게 안 된다는 점. 네. 이분도 외국이시네요. 5294님께서 여긴 스위스 인터라켄입니다. 20분 후면 조식 먹으러 내려가야 돼요. 오늘 융프라우 가는 날이라 서둘러야 한답니다. 새벽 6시부터 아침 식사 먹는다니 했는데 스위스 인터라켄 진짜 예쁘죠. 너무 예뻐요. 그리고 특히 융프라우 그래서 이제 아침부터 이제 뭐 거기는 그냥 모르겠어요. 날씨만 좋으면 그 모든 게 그림 같아요. 그 풍경 자체가. 심지어 거기에서 더 좀 떨어져 있는 곳 이제 시내를 벗어나서 간다면 이게 동화 속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이렇게 문자를 어떻게 보내시는지 여러분 또 궁금하시죠? 네, 많은 분들이 또 로밍에서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미니 어플 통해서 쓰시면 또 바로 보내실 수도 있답니다. 3601님께서 어제 저녁으로 전복 삼계탕을 끓였어요. 대학 기숙사 사는 아들이 와서 몸보신 하려 끓였더니 딸이 복날도 아닌데 난 안 먹어 하며 질투하더라고요. 안 먹는다더니 전복 부드럽고 맛있다며 잘 먹네요. 엄마 마음 알지? 별사랑의 돋보기 들려주세요. 아오, 그래도 이렇게 다 같이 온 가족이 몸보신하니까 좋네요. 우리 별사랑의 돋보기 듣고 올 테니 여러분 사연 계속 보내주세요. 그리고 커피 쿠폰 계속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0: 한인제약 절세의 왕 절정.
1: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2: 아니 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

0: 날이죠. 479 하나님께서 오늘 버스 운행 비번이라 문자예요. 6.25 참전 76주년을 맞이하여 파주시 시민회관 행사 참석 후 귀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3268님도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하는 날이군요. 누군가의 희생으로 오늘도 행복한 우리들, 우리 태극전사들도 부상 없이 끝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했는데, 참 우리가 지금 월드컵 때문에 잠시 또 다른 이슈들 때문에 신경을 그쪽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데, 진짜 이렇게 특별한 날이기도 하지만 이 평범한 오늘이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렇게 라디오도 들을 수 있고, 그냥 마음 편히 이렇게 걸어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손트라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 안부 한번 남기시길 바라면서 우리 잠시 후 뉴스 듣고 1시 5분에 만나요.
1: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울산시립미술관 관장 임창섭입니다. 전문가나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만이 예술은 아닙니다.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조윤두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세련되지 못한 경험이라고 해도 그게 진실로 하나의 경험이라면 일상생활에서 분리된 예술작품보다도 미적 경험의 본질을 풍부하게 이해하게 된다고요. 예술의 목적은 일상의 반복과 익숙함을 낯설게 해서 새로운 느낌을 갖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을 경험하는 겁니다. 평소와 다른 커피잔을 써보는 것, 휴대전화 바탕화면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가끔 바꿔주는 것, 이런 작은 새로운 경험들로 우리 일상을 예술로 채워보면 어떨까요?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도시의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에 사는 주민은 호우가 예상될 경우 전기, 가스, 수도 등을 차단하고 대피를 준비합니다. 감전 위험이 있는 가로등이나 신호등 및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도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전합니다. 집안의 물건 중 물에 떠내려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높은 선반이나 장롱 위 등 안전한 장소로 옮겨둡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예보 및 호우 상황을 잘 알아둬야 합니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한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25 전쟁 76주년을 맞아 강력한 국방력으로 전쟁 걱정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6.25 전쟁 76주년 기념식에서 전쟁이 일어날 걱정도 싸울 필요도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성숙 총리 후보자가 다주택 보유 논란에 공직자로서 무게감을 느껴서 주택을 처분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문회를 이틀 남기고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됐다는 질타에 대해 민간 시절에 비해 공직 무게는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그때부터 매물로 내놓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0: 다주택자를 마귀에 빗댄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집을 다 팔았으면 마귀에서 사람이 된 것 아닌가라고 묻자 한 후보자는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그제 잠실 아파트와 역삼동 오피스텔, 양평 전원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삼청동 주택 한 채만 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불법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장 전 최고위원의 글과 발언이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장 전 최고위원이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5천만 원 배상을 청구했는데 1심은 위자료 3천만 원을, 2심은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하급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렸던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업무방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에서 2019년 이스타항공 직원 600여 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147명을 합격시키도록 인사 담당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협상에 나섭니다. 근로자 측은 올 최저임금인 1만 320원보다 16.3% 인상한 12,000원을 제시한 반면 사용자 측은 1만 320원 동결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한미전략투자공사가 1,500억 달러 규모 대미 조선협력 투자를 위해 조선사 3사와 정책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민관투자협의체를 꾸렸습니다. 협의체에는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해양진흥공사,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이 참여해 투자 정보를 교류하고 정책금융지원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이 많고 오후부터 중부와 남부 내륙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경북은 최대 60mm, 강원 80mm, 다른 지역은 최대 40mm입니다. 일부 지역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고 중부와 경북권에는 우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3도입니다. 박지민입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0: 얼마나 재밌단 게 한번 들어보시오. 선가인이 인정해 불었어.
1: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3부 시작했고요. 오전부터 월드컵 경기 보면서 아주 쫄깃한 긴장감 느끼셨죠? 또 심장이 콩닥콩닥 아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모르는 사람 둘이서 파티 참가만 해도 선물 나가

0: 하고요. 추억과 재미있는 덤으로 드립니다. 지금부터 노래 이어 부르기 퀴즈 신청 받을게요. 나 트로트 좀 안다, 가사 잘 안다, 뭐 노래는 못하지만 이거 참석해보고 싶다, 용기 내서 말머리에 참여 달고 성함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오늘도 손트라 유튜브 채널 지금 보면서도 즐기실 수 있거든요. 지금 전광판에 아주 대문짝만하게 우리 구윤이 형의 얼굴이, 아, 너무 해피한 얼굴과 되게 카리스마 넘치는 얼굴, 여러분 궁금하시죠? 들어오세요.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할게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로워.
3: 조리바이오 판매율이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지금 잘 아는 사람도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3: 모르는 사람 둘이 만나 웃고 떠들고 노래하고 아 파티도 하고
2: 모든 사람이 트로트로 대동단결되는 시간 랜덤 매치 노래 퀴즈 아 모르는 사람 둘이서 파티. 먹고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치솟는다고 하죠. 이분이 스튜디오에 등장하면 바로 흥지수가 쫙 하고 올라갑니다. 아유. 영원한 손트라 목요일의 남자 나무꾼 뿐이고 두 바퀴 인생 면허증 박훈 씨 어서 오세요.
4: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아유. 네, 아쉽게 축구가 져서 텐션을 좀 끌어올리기가 힘듭니다. 아유.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2: 그렇죠. 경우의 수가 있고 네. 아직은 뭐 확정된 게 아니니까.
4: 네네.
2: 그리고 또 우리 또 대한민국 팀이 뒷심이 한 번씩 있어요.
4: 맞아요.
2: 그런 약간 기적을 한번 믿어보는 네.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4: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2: 아니 근데 뭐 네. 여러 군데 다니셨나 봐요. 우리 4443님께서 네. 하남 미사에 있는 꼬치 가게인데 박구윤 씨 왔다 간 적 있어요. 내적 친밀감 덕분에 더 좋아해요.
4: 아, 감사합니다. 그러셨는데. 저한테 이제 이 깨떡이 오면은 네. 사인이 이제 음식점에 걸려 있는 거를 네. 지인들이 자주 보내주세요.
2: 아, 그래서 그러기도 하죠.
4: 그러면 야 이때 여기를 갔었구나. 맞아, 이 밑에 맞아. 날짜도 있으니까 에, 에, 그런 에. 추억을 또 떠올립니다.
2: 그러면서 아, 네. 박윤구 씨 그 얘기 많이 했었는데.
4: 아이고 예. 또 7665님께서 네. 박구윤 씨 반가워요. 요즘에 박구윤 사랑해 고마워.

0: 뭐 이런 노래입니다. 오.
1: 네. 사실 아무래도 뒤에 우리 배경이 오른쪽, 네. 오른쪽 사진 특히 약간 배우상이거든요. 네. 약간 배우상인데 약간 배우가 요새 저도, 노래하는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0: 저도 적응이 안 됩니다.
1: 아, 적응이 안 되나요?
0: 예, 헤매가 잘 됐네요.
1: 아유, 뭐 네. 헤매뿐만이겠어요. 그래도 저한테 기분이 좋으셨나 봐요.
0: 야, 그래도 박구윤을 너무. 위한 박구윤에 의한 박구윤 파티라고 또 이렇게 그렇죠. 배경을 바꿔주셨습니다.
1: 아, 오늘도 예. 그 함께 한번 달려봐야죠.
0: 네. 그렇습니다. 네,
1: 함께하는 이 코너 제목이 뭐라고요?
0: 아무런 사람들이서 파티.
1: 청취자 두 분 서로 모릅니다. 네. 전화 연결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앞부분 부르는 노래를 동시에 그 두 분이 이어서 불러주셔야지 성공입니다.
0: 연습 퀴즈 드립니다. 안개 속에서 나는 울었어.
1: 이렇게 뒷부분을 함께 불러주시면 성공인데요.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부른다.
0: 성은 김이요. 이름은 드레스. 지난주에 사실 드레스 ABCDS. 때문에 아쉽게 탈락을 하셨죠.
1: 드레스라.
0: 발음이 비슷해서 살짝 묻어가거나 묻어가나 했지만 우리 최첨단 손트라이어 시스템 우리 키술 감독님께서 정확하게 예 잡아내는 점
1: 그렇습니다.
0: 아쉬웠지만 좀 보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네. 우리 또 되게 때로는 인자하시지만 네. 때로는 또 냉정하게
0: 아 우리 기술 감독님 좋아요.
1: 아 우리 네. 키다리 감독님이라고도 예. 또 이렇게 따로 부르는데 네. 참 저번 주에 되게 아쉬워하셨어요. 예. 두 번 다 틀렸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가지고 네. 마치 그 본인 때문에 네. 둘 다 떨어뜨렸다라는 그 죄책감에
0: 좀 미안해하시더라고요.
1: 네, 잠을 못 주무셨다고.
0: 맞습니다.
1: 지금 일주일째 못 주무셨어요.
0: 아, 눈이 좀 퀭하시네요. 예, 다크서클 눈 많이 내려오시고.
1: 그러니까.
0: 하지만 오늘도 네, 잘 부탁드린다는
1: 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거.
1: 예, 문제는 총 3개고요. 틀리면 바로 오토굿바이 전화가 끊깁니다.
0: 선물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참가만 해도 치킨 상품권 나가고요.
1: 한 곡 성공하면 치킨에 타월 세트까지 받고
0: 두 곡 성공하면 치킨에 타월 세트에 매운 실비김치 받고
1: 세 곡 다 성공하면 치킨, 타월, 김치, 진공쌀통까지 다
0: 받고 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청해 주세요. 말머리에 참여 달고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1: 알겠습니다. 우리 신청 기다리면서 노래 네. 한 곡 듣고 올게요.
0: 1965님께서 오늘 연차 쓰고 혼자 비빔국수 하고 있어요. 진주 최계합니다. 박정식의 멋진 인생 듣고 싶네요. 인생은 짧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멋진 인생 야, 만들어 갑시다라고 아주 좋은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우리 들어야죠.
0: 들어야죠. 네,
1: 박정식의 멋진 인생 갑니다.

0: 박정식의 멋진 인생, 여러분 멋진 인생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또 멋지려면 새로운 도전도 해야죠. 아파티 한번 신청해 주신 분들 오늘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첫 번째 아무르 사람 나오세요.
1: 하기 전에 사실 명언 타임을 해야 되는데
0: 그렇죠.
1: 예. 예. 저는 뭐 보고 있는 프로그램이 좀 다른 건 줄 알았어요.
0: 네,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네, 네. 아, 이거 빠지면 섭하죠.
1: 예. 오랜만에 돌아온 이제 박구윤의 명언 타임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 어떤 얘기죠?
1: 성공과 실패는 중요하지 않다. 그 여정이 바로 보상이다.
0: 야.
1: 그렇습니다. 사실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제 함께 전화로 대화를 나누고 함께 노래 부르고 추억도 쌓고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0: 아, 그렇게만 하면 되나요?
1: 하지만 틀리면 인사도 없이 끊는 잔인한 흐름 변하지 않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1: 이제 제대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0: 네.
1: 첫 번째 참가자 아무르 사람 나오세요.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살기 좋은 도시 부산에 사는 한미경입니다.
1: 아이고,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제가 네네. 오늘 7시 비행기로 네. 부산에서 왔어요.
0: 아, 진짜요? 아침에 오셨어요?
2: 네.
0: 거기 날씨는 좀 어떤가요?
2: 아, 날씨 너무 화창하고 되게 좋네요.
0: 아, 그래요? 아이고,
1: 바람이 네네. 좀 많이 불던데, 어제는. 네.
0: 아, 근데 이분께서
2: 부산, 예. 네, 부산은 여름이라도 항상 선선한 바람이 계속 불고 있어요.
0: 아, 그렇죠. 아니, 근데 네. 집에서 지금 빈둥대는데 참가하고 싶어요. 나이는 70대인데 노래 자신이 있어요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1: 그럼 노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0: 하나, 둘, 셋, 넷.

0: 근데 노래를
1: 나 흘려 버리 이게 정확하게
0: 그리고 살짝 그런데. 전화가 끊겨서 네. 그런지 네. 약간 그 신호가 바람에 날려버리 이렇게 들려요.
1: 이렇게 예.
0: 근데 너무 잘하세요.
2: 너무만 내니까 노래가 안 되네.
0: 아이, 너무 잘하셨네요.
1: 너무 잘하셨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저기 황미경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2: 아 저는 봉제 일을 미싱 일을 갖다가 한 40년 정도 했어요.
1: 야. 네. 베테랑 우리 장인이 그래, 예. 등장하셨습니다.
2: 그래서 요즘은 나이도 있고. 네. 근데 안 갈라 해도 자꾸 한 분씩 회사에서 그래도 또 이래 미싱하는 기술이 있으니까 이래 또 오라고 한 분씩 오면 또 같이 하는데 오늘 마침 그래 마침 노는 날이 돼가지고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1: 잘 그러니까요.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0: 아, 그래도, 네. 그래도 평상시에 이제 그 작업하실 때 들으면서 어, 나 이거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 하셨나 봐요.
2: 네네 그럴 때는 전부 다 뒷부분 다 알죠. 노래가 항상 쉬운 게 나오잖아요. 그래 아는데 오늘 막상 이렇게 연결되고 보니 너무 떨리네요.
0: 맞아요. 아 이게 네. 쉽다라고 네. 할 수는 있지만 막상 참석 그러니까 네. 참여하시는 분들은 네. 네. 이게 갑자기 머리가 하얘져요. 네. 듣고만 네. 있으니까.
1: 아니 이왕 이제 방송 타신 김에 하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실까요?
2: 네네 그래 물론 지금 이 나이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왔고.

0: 아들딸이 한 명씩 있거든요.
1: 네네.
0: 다 결혼은 했고 그래 옆에서 그냥 건강하게 잘 있어주면 좋겠고요. 회사 동료들하고 이래 좀 같이 계속 이래 원만한 관계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1: 아이고
2: 그럴까요.
0: 아, 두 분 말씀 들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결돼서 네. 너무 반갑고요. 잠시만 네. 기다리시면 다음 우리 같이 하실 분 모시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두 번째 네, 아무런 사람 나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화천에 살고 있는 45세 남자 이성철이라고 합니다.
1: 아,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45세.
2: 저 약간 이거 네. 느낌 왔어요.
1: 예.
2: 이분. 여기저기 그 가요제 같은 것도 네. 한번 나가 보셨을 것 같은 분이에요.
1: 네.
2: 맞나요?
3: 아니요, 가요제는 한 번도 안 나갔어요.
2: 무대에서 노래 불러 보셨나요?
1: 아니래잖아요.
3: 아, 노래방에서만 부르고 무대에서는 예.
1: 무대도 아니다.
3: 네, 한 번도.
1: 예.
3: 네, 네.
2: 다 틀렸다.
1: 에이. 45세면 개띠인가요?
3: 닭띠요.
1: 아, 닭띠. 아. 그러면 40.
3: 아, 만으로에서 네, 네.
1: 그러네요.
2: 근데 아. 옛날 트로트 찐팬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얼마나 옛날인지 본인의 애창곡을 보면 알거든요.
1: 한번 들어볼까요?
2: 네.
1: 하나, 둘, 셋, 넷.
3: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좋아.
1: 아.
3: 네, 이거.
1: 예.
2: 아니,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이분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3: 네, 저 지금 군인입니다.
2: 아.
1: 혹시 어디서 근무하실까요?
2: 화천.
3: 근무지는 춘천이요. 춘천.
1: 춘천.
2: 아, 춘천이시고요.
3: 네.
2: 춘천이신데 네. 그러면 지금 부사관으로 계시는 건가요?
3: 아니요. 지금 준사관으로 준이 달고 있습니다.
2: 와. 준이 잠깐만. 45세 준이는 진짜 빠른데.
3: 네. 그쵸. 조금 빨리 달았죠.
2: 네, 정말 빨리
1: 달았죠. 높은 거예요, 계급이?
2: 아, 준이는 이제 상사 네. 이상.
1: 저는 이제 공익이라.
2: 아하.
1: 두 분 대화 나누세요.
2: 네, 그래서 이제 부임 원사가 되느냐 준이가 되느냐 하는데 준이는 장교급까지도 이렇게 바라봐서
1: 네.
2: 되게
1: 네.
2: 좀 사실 이런 관계를 잘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달게 됩니다.
1: 사회성이 좋다.
2: 사회성도 좋고 또 네. 이제 또 일도 잘하시고 위에서 이렇게 딱 뽑아서 45시면 진짜 쉽지 않아요.
3: 네. 네. 정답입니다.
1: 아 그러면 제가
2: 좀 잘 얘기했나요?
3: 네, 정확하게 딱 맞게 얘기하신 거예요.
2: 네.
1: 방송 연결되신 김에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보세요.
2: 네.
3: 사랑하는 와이프 선영이 항상 옆에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사춘기 온 첫째 딸 이수와 둘째 딸 이연아 우리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자. 우리 가족 화이팅.
1: 야.
2: 이거 참 가족한테 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직업 군인으로서 이렇게 네. 부대에 만약에 옮길 때마다 다 같이 옮겨야 되고
1: 전학도 가야
2: 맞아요.
1: 되고 맞아요. 힘든 네. 부분이 있을 텐데 그래도 가장으로서 멋지게 잘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네.
1: 지금 앞서
2: 네.
1: 이제 연결되신 우리 황미경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번 이 정도면 이제 우리 어머니죠. 어머니 나오세요. 한번 해주세요.
3: 어머니 나와주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0: 네네 저희 아들이 50살이니까 어머니라 해도
1: 어머니
0: 됩니다.
1: 맞죠?
2: 해도 되네요.
1: 그럼 우리 어머니와 네네. 우리 춘천에 계신 우리
2: 막내 아들.
1: 아드님과 우리 저 우리 얼마나 케미가 좋을지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둘이
0: 네.
1: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초침 주세요.
2: 네 하나 둘 셋 하면 외쳐주세요. 통감자 네. 구이 먹을 때 뿌리는 거 소금 설탕 하나 둘 셋
0: 소금
1: 나는 연주할 줄 아는 악기가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3: 있다.
0: 없다.
2: 나는 지금 양말을 신고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3: 없다.
2: 근데 지금 상황은 다 틀린데
1: 타이밍과 호흡이
2: 타이밍이 너무
1: 정말
2: 좋아요.
1: 좋습니다.
2: 그러니까 이렇게만 네. 둘이 네. 딱 이렇게 눈치 보고 저희가 앞부분 끝까지 들으셨다가 네. 이어서 네.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출발했다고 그 앞 가사를 놓쳐버리면 또 아예 안 부르게 된 거니까 과감하게 네. 이게 전화가 끊길 수밖에 없다는 점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좀 좀 네. 풀어볼까요? 화이팅 하면서 하나 둘 셋
0: 파이팅!
2: 자 가봅니다. 술잔을 부딪히며
0: 잔잔잔
2: 오케이 yeah.
1: 손대면 톡톡하고
3: 거짓말만 같은 그대
2: 오케이
1: yeah.
2: 당신은 나의 동반자
3: 영원한 나의 동반자
1: 이야 yeah.

0: 오랜만에 올 생목이 나왔습니다.
1: 야, 올 생목이 나왔어요. 그리고 너무 깔끔하게 해주셔가지고 아유,
0: 타이밍이 정말 뭐 거침없이 그냥
1: 우리 기술 감독님이 이거는 아~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딩동댕 딩동댕 딩동댕 바로 나왔어요.
0: 세 곡 다 성공하셔서 치킨 두 마리 그리고 타월 세트 매운 실비김치 야 또 드립니다. 진공 쌀통까지 다 가져가십니다.
1: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1: 아, 우리 황미경님은 이 영광을 네. 누구에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3: 이 손떨어지는 청취자들한테 모두 행복하고 싶습니다.
0: 마음도 넓으셔라.
1: 네. 우리 이성철님은요.
4: 같이 부담 같이 호흡해 주신 그 황미영 어머니께 돌리고 싶습니다.
0: 이야, 훈훈하다. 그래서 이 두 분은 뭐라 그러죠?
1: 이런 사람들은 동반자라고 하죠.
0: 김태현이 부르는 동반자 띄워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행복하세요.
4: 네, 감사합니다.
3: 너무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네.

0: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투사 영군 앞골당 극락왕.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전화 12-7000번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극락원.
1: 명문대 합격의 산실 울산 대성학원은 의약학 계열 및 명문대를 지망하는 중3 학생 및 고1, 2, 3 학생을 위한 여름방학 썸머스쿨 집중학습반을 모집합니다. 성적 향상을 위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2: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실내 온도는 늘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고 15분 정도 낮잠을 자는 등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더위에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를 차 안에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되며, 만약 이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나 1339로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또한 열대야를 이기고 숙면을 취하려면 심야 시간대 TV 시청과 컴퓨터 게임을 삼가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소중한 가족과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3: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0: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박구윤 씨와 매주 목요일 날 찾아오는 이 코너 제목이 뭐라고요?
1: 아무리 사람 둘이서 파티.
0: 너무 좋습니다. 5245님께서 얼마 만에 퍼펙트 올 성공인가요? 두 분 너무 축하드려요. 맞아요. 이게 참 신기한 게 그냥 올 성공일 때도 있지만 쭉

0: 조금 어떻게 보면 위기 위기 위기 할 때가 있는데 네. 이렇게 깔끔하게 우리 감독님도 뭐 의심할 것도 없고 우리 네. 모두 다 이건 무조건이지 하면서 딩동댕이 바로바로 나오는 건 오랜만인 것 같아요.
1: 정말 기분 좋게 올 선곡을 해서 선물도 푸짐하게 가져가셨습니다.
0: 네. 예. 자, 우리 두 번째 커플 모시기 전에 이 시간 기다리는 분들 많으시죠. 두뇌 풀가동 뮤직 퀴즈 박구윤 퀴즈.
1: 예, 무대에서 공연할 때마다 저를 헷갈리게 하는 이 코너죠.
0: 아하.
1: 제 노래 멜로디에 다른 노래 가사를 얹을 겁니다. 이 가사를 잘 들어보시고 네. 제목 그리고 원곡 가수를 맞춰주시면 되거든요.
0: 네. 이야. 오늘 조금 근데 어렵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1: 아, 이 노래구나.
0: 어려운데.
1: 이야.
0: 자, 그 노래가 또 중요하죠. 어떤 노래를 부를 건지 이제 늘 뿐이고를 이렇게 불러왔는데 오늘 또 특별히
1: 네. 사람이 또 안 하던 짓 하면 또 뭐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뿐이고
0: 끝까지 뿐이고 갑니다. 뿐이고 여러분 바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가사에 집중해 주시고요. 가사를 듣고 원곡 제목과 가수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노래는 98년도에 나온 노래입니다.
1: 오래됐네요.
0: 힌트를 좀 그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다섯 분께 커피 쿠폰 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내주세요. 집중.

0: 역시
1: 요게 되네요.
0: 뿌니고는 명곡이에요. 아, 네, 뿌니고는 예. 명곡이고 네. 이게 어떻게 단 한 번도 어색했던 네. 점이 없지?
1: 지금까지 했던 이 박구윤 퀴즈의 노래들 네. 이 다른 노랫말을 뿌니고에 붙인 노래를 전부 다 앨범으로 내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재밌어하고 좋아할까. 근데 야. 이걸 좀 불안해하시는 분이 산에 계시는 즉 하피추 형님이 조금 불안해할 것 같은데.
0: 아, 그러네요.
1: 갑자기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0: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예. 그럴 수 있습니다.
1: 예.
0: 자, 과연 근데 오늘 불렀던 이 가사는 네. 원곡의 제목과 가수가 누굴까요? 지금 바로 보내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거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정답송 보내는 네. 동안에도 문자 보내주세요.
1: 이 노래죠?
0: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요. 보내주세요.

0: 오늘 박구윤 퀴즈 정답은 방금 들은 노래 핑클의 루비였습니다. 예. 아, 사실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네. I can't cry, I can't cry 여기에서 예. 이제 I can't cry, I can't cry, I can't cry.
1: 그래도 뭐 정답을 많이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0: 그러니까요.
1: 커피 쿠폰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9419님, 8720님, 6192님, 김미성님, 차은회님 축하드립니다.
0: 아니 우리 6555님께서 이 코너 네. 너무 재미나서 저도 노래방 가서 뿐이고에 맞춰서 해봤는데 아, 예, 예. 너무 어려웠어요. 예. 박구윤님이 정말 잘하시는 아유, 거랍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겠죠.
0: 아 그래. 예. 아, 그리고 계속 하겠죠. 다른 노래도 나오고 할 텐데.
1: 예. 아이고 예.
0: 자
1: 그렇습니다.
0: 우리 두 번째 커플들은 네. 과연 네. 오늘 올 성공으로 아주 뭐 마무리를 완벽하게 지을 수 있을지.
1: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0: 제가 봤을 때 약간 부담감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1: 네. 네
0: 그래도 힘 힘을 실어드려야죠. 첫 번째 아무런 사람 나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2: 인천에 사는 이슬기입니다.
0: 아, 안녕하세요.
1: 아기 엄마입니다. 아, 저 6개월 된 아가가 자고 있어서 깨면 참여가 안 돼요라고 조심스럽게 보내주셨는데
2: 아기 이미 깼어요.
1: 깼어요? 네. 우리 아기 이름이 뭐예요?
2: 고은담이요.
1: 은
2: 담.
1: 은담이.
2: 네.
1: 아이고.
0: 은담이 너무 예쁘다. 아니 6개월이면 근데 지금 울음소리는 안 들리네요. 그래도.
2: 이미 홍채모로 보고 있어가지고.
0: 네.
1: 지금 안고 있어요?
2: 안고 있어요.
0: 아 그렇구나.
1: 지금 안고 있어요?
2: 네.
0: 아, 같이 그래요. 이제 둥가둥가 하면서 이렇게 좀 노래 부르면 또 좋아할 것 같은데.
1: 아니 이제 6개월 정도면 이제 이유식 할 텐데 시작했나요?
2: 네. 이유식 엊그저께 시작했어요.
1: 아이고.
0: 진짜 너무 힘들지만 너무 예쁘죠?
2: 네. 너무 예뻐요.
0: 지금 첫째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2: 첫째예요.
0: 아 그러면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고 또 이제 모든 게 또 처음이잖아요. 엄마로서. 네. 혹시 좀

0: 가장 힘든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이 좀 힘드신가요?
1: 5시간 이상 못 자는 거예요.
0: 5시간 이상 못 자는 거.
1: 네.
2: 그러니까. 그때가 또 그리울 때가 있어요.
0: 왜, 왜요?
2: 아, 왜냐면 이제 아이가 크면 아, 옛날 사진도 계속 아, 맞아요, 보게 되고 맞아요. 아유, 이랬었지 하면서 네. 이제 부부가 이제 그렇게 메신저를 이렇게 보내거든요.
0: 그러니까.
2: 보다 뭐 아이고 많이 컸네 그래요.
0: 어느 정도 지나면 네. 우리 막 그러잖아요.
2: 네. 근데 이제 6개월 정도 되면 이런 생각이 또 들 때가 있어요.
0: 생각이요?
2: 엄마로서. 야 우리 애기 천재다.
0: 천재다. 네. 그런 약간 자랑도 있나요?
2: 네, 그럴 때 있어요.
1: 있어요.
2: 언제?
1: 자다가 깨서 네. 꼭 문 쪽으로 기어오더라고요.
0: 아, 문 쪽으로?
2: 문 쪽으로.
0: 네. 아, 그러면 엄마가 온다는 걸 아니까.
1: 네.
0: 아, 그러네.
2: 문을 문이요. 알고 이제.
0: 출입문을 알아요. 들어가고 들락날락 할 줄 아는데.
2: 네, 이 정도면 진짜 천재입니다.
0: 아, 그리고 네. 우리 뭐 이제 6개월에서 3개월 그때가 3년 그때가 가장 예쁘다고 얘기하는
2: 맞아요. 그래서 이제 둘째나 뭐 셋째나 아이를 갖고 싶은 우리 또 이제 네. 부모들이 뭐라 그러냐면 네. 아이고 요 정도만 키워서 놔줬으면 좋겠다 그래요. 다 우리 공감할 거예요. 우리
0: 그런
2: 엄마들은.
0: 부분도 있구나.
2: 예.
0: 아 그래도 지금 네. 딱 안고 계실 텐데 우리 은담이에게 한마디 하면서 저희한테도 나눠주시죠.
1: 은담아 앞으로도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엄마 아빠랑 지내자 사랑해.
2: 아이고 나중에 이제 이게 유튜브로 녹화가 되니까
0: 그러니까.
2: 은담이 크면 꼭 이 노래 이거 이 말씀을 좀 들려주세요.
0: 요새 아이들은 네. 너무 좋겠어요. 막 이런 추억들이 진짜 계속 쌓이고 남기잖아요. 자 우리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
2: 저희는 우리, 다음 분을 모시도록 다음 하겠습니다.
0: 네, 모실게요. 두 번째
2: 아무런 사람 나오세요.
3: 안녕하세요. 파주 사는 31개월 아기 엄마 이선희입니다.
0: 진짜요?
2: 여기 이제 컸다. 좀 컸어.
0: 여기 좀 컸다.
2: 이게 보니까 4살 아기 엄마입니다. 라디오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0: 너무 반가워요.
2: 우리 아기는 이제
3: 안녕하세요.
2: 어린이집 갈 때가 됐는데 갔어요?
3: 아직 첫째라서
2: 네. 집에서
3: 아까워서 집에서 가정보육
2: 그래.
3: 하고 있어요.
2: 아깝지.
0: 아깝죠.
2: 이걸 이제 누구한테 보여주기도 아까운 거야.
0: 네.
2: 그러면 우리 아기는 언제쯤 보내고 싶어요?
3: 네? 소리가 잘 안 들려요.
2: 언제쯤 보내고 싶어요, 어린이집을?
3: 아, 내년에 유치원 갈 때쯤 보낼까 생각 중이에요.
0: 아이고. 아, 근데 지금 약간 옆에서 옹알이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옆에 있나요?
3: 맞아요. 네, 옆에 있어요.
0: 이름이 뭐예요?
3: 지금 그 옆에서 그림 그리고 있어요.
0: 아니요, 이름이.
3: 아, 이름이요?
0: 네. 네.
3: 최하루예요.
2: 최하루.
0: 하루.
2: 나는 옆에서 네. 이름 그리고 있어요가 이름인 줄 알고 이름 참 길게 지으셨구나.
0: 네.
2: 아니 하루랑 우리 하루 종일 뭐 하면서 노세요?
3: 하루에 세 번씩 놀이터도 가고 도서관도 가고
2: 네.
3: 네. 네 밥도 먹고 놀고 그러고 지내요.
0: 야 트로트 가수 하루 씨가 부르는 인생의 열쇠 우리 하루가 꼭 쥐었으면 네. 좋겠네요.
2: 그 곡을 손태진 씨가 쓰지 않았어요?
0: 그런 것도 있고요.
2: 이런 걸 네. 깨알 홍보라고 네. 합니다.
0: 근데 평소에 이렇게 트로트도 자주 들으시나요?
3: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0: 네.
3: 육아하면서 라디오를 계속 틀어놓고 있거든요.
0: 네네.
3: 그래서 손태진 씨 나오는 라디오 듣고 조금 알게 됐어요.
2: 이것도 좋은 변화입니다.
0: 그러니까요.
2: 옆에 있는데 그래도 하루에게 우리 정말 음악 드릴 테니까 한 네. 말씀 좀 해주세요.
3: 네. 하루야 항상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커줘서 고마워. 사랑해.
2: 이게 진짜 좋은 말이에요.
0: 그러니까 건강한
2: 아프지 않고
0: 게
2: 건강한 게
0: 진짜 어렸을 때
2: 네.
0: 아프면
2: 네.
0: 뭐 대화도 안 되고 막 그러니까 너무
2: 네.
0: 답답하기도 하고
2: 네.
0: 마음이 좀 그런데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 우리 저 6개월 된 은담이 엄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로서 한번 은담이 엄마 불러주세요. 시작.
3: 은담이 엄마. 예 선배님.
0: 예 선배. 자 6개월
2: 아유.
0: 6개월 아기 네. 키우는 이선희 아예 네. 이슬기님과
2: 네.
0: 이렇게 31개월 엄마 네. 이선희님과
2: 네.
0: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2: 네.
0: 그래도 선배잖아요.
2: 네.
0: 31개월 혹시 첫째인가요?
3: 네 맞아요.
0: 그러면. 두 분 다 약간 좀 같은 그 과정을 걸어가고 네. 있는 것 같은데 선배로서 한마디 뭐 하고 싶은 거 있나요? 내가 뭐 약간 후회하는 거 혹은 이거는 이게 최고다 뭐 이런 거.
3: 너무 그 정해져 있는 거에 맞.

0: 맞추려고 했던 게 지나고 보니까 대충 키워도 되더라고요.
1: 야, 이제서 깨달은 거야.
2: 아니 그게 있어요.
1: 정말 이것도 정말 좋은
2: 요새는 너튜브에 이런저런 게 다 있고 네. 사람들이 다 그거 한다고 하니까 막 네.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막 그리고 솔직히 이게 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1: 네.
2: 근데 아이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또 부모님이 쓰니까
1: 옆에서 지금 애기들이 막 옹알옹알 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이 방송을 네 분이서 참여하는 거예요.
2: 그러네요.
1: 지금. 그렇죠.
2: 네 분이서 도전하는 예. 겁니다.
1: 자, 이거 그래서 이제 두 분의 케미를 맞춰볼 밸런스 게임을 우리 아기들한테 내주고 싶지만 예, 우리 엄마들에게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 둘 셋 한번 골라주세요. 초침 큐.
2: 친구의 친구를 만나는 거 불편하다 괜찮다 하나 둘 셋
3: 불편하다
1: 안주로 더 좋아하는 건 튀김 국물 하나 둘 셋
3: 튀김
2: 둘 중 진짜 밥도둑은 간장게장 양념게장 하나 둘 셋
3: 양념게장.
2: 아,
1: 호흡이 너무 좋습니다.
2: 호흡 너무 좋고
1: 친구의 친구를 만나는 게 불편하다.
2: 근데 지금 두 분은 너무 편해 보이세요.
1: 맞습니다.
2: 자, 우리 앞선 네. 그 커플 혹시 어떻게 했는지 들으셨나요?
3: 네.
2: 아, 어떠세요? 좀 긴장이 되세요?
4: 너무 잘하시던데.
2: 그러니까요. 아니, 두 분도 하실 네. 수 있어요.
1: 예, 올 성공을 기대하겠습니다. 저희가 앞부분을 불러주면 뒷부분을 동시에 불러주시면 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어머나 어머나
3: 이러지 마세요.
2: 오케이.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가느냐
3: 얄미운 사람.
2: 마지막
1: 너는 상행선
3: 나는 하행선.
1: 이야 좋다. 우리 성공입니다.
2: 이걸 해냅니다. 이걸 해내요. 우리 아니 되게, 진짜 뭐야.
1: 아니 은담이 엄마 우리 하루 엄마의 그 피로가 아마 싹 씻겨나가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데 우선 세 곡 성공을 축하드립니다. 올 성공하셔서 치킨 두 마리 그리고 타월 세트 매운 실비김치 그리고 진공 쌀통까지 다 드립니다.
2: 야, 근데 너무 웃긴 게 옆에 네. 애기들이 있으니까 막 와! 이러지도 못하고 이 정도로 축하 아니 환호를 하고 있는데
1: 네네네네.
2: 아니 진짜 너무 대단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트로트를 잘 모르신다는데 너무 성공을 잘해주셨어요. 우리 이슬기님 어떠신가요?
5: 너무 좋아요.
2: 아, 좋은 추억 가지셨길 바라고 우리 이선임님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6: 네, 우리 가족 모두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네. 사랑해요.
1: 아이고, 지금 정말 축하드립니다.
2: 우리 아기들 무럭무럭 예.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손타랑 네. 많이 응원해 주세요.
6: 네. 네.
1: 감사합니다. 우리 은담이 하루 옹알이 질러 옹알 옹알 옹알 옆에서 하고 있겠습니다.
2: 근데 오늘 예. 왜 뭐지? 왜 이렇게 예. 분위기가 좋죠?
1: 송대 가신지?
2: 분위기 좋고.

0: 이 와중에 갑자기 반가운 문자가 왔습니다. 5550님께서 하루 엄마 화이팅! 그러면서 우리 남편분께서
1: 오, 진짜?
0: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와. 응원을 보내주셨어요.
1: 우리 하루 아빠도 예 보내드린 치킨 맛있게 드세요.
0: 네, 화이팅! 우리 하루 아빠도 화이팅입니다.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픈

0: 알겠어요? 그러니까 비스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5: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6: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7: 키 성장은 할 걸 타임.
8: 키가 크고 싶다면
9: 키 성장은 할 걸 타임.
10: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모바일 상품권,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에드블루 요소수,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 타월에서 기념 타월, 음식물 처리기의 명가 황금 맷돌에서 음식물 처리기,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에서 목욕 의자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했고요. 목요일마다 찾아오는 아모르는 사람 둘이서 파티 박구윤 씨와 함께 달렸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1: 네, 사실 오늘 3, 4부 네. 시작할 때부터 조금 뭔가 더 에너지가 많이 쏟아지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하나하나가 되게 시간이 아까워지는 그런 순간들 그리고 또 이랬거든요. 되게 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서운한 소식이 있는데 손트라 시작부터 함께해 주신 우리 박구윤 씨 오늘이 네. 마지막 시간입니다.
2: 그렇습니다. 아이고 너무 아쉽죠. 그죠? 네. 이 아모르는 사람 둘이서 파티를 하면서 느낀 게 정말 이 에너지를 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1: 그러니까요.
2: 애청자분들께 그런 따뜻한 마음 그리고 또 정말 웃지 못할 해프닝도 많았고
1: 네.
2: 정말 지금까지 참여해 주신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1: 사실 네. 이 코너가 유일하게 지금 오픈한 다음에 계속 유지된 네. 코너인 만큼 이 자리를 잡게 해주는 데 있어서 박구윤 씨의 역할이 엄청 컸거든요. 누가 사이사이에 잠깐 와서 부른다 해도 뭔가 약간 조금 아쉬움 그리고 또 이 색깔이 아닌데 약간 그런 네.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2: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니요. 생각해 주셔서.
1: 지금 문자로도 네. 여러분 응원 문자 지금 바로 보내주셔도 좋은데 지금 유튜브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유료 네. 파티. 아니 왜요?
2: 저도 뭐지? 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1: 심지어 네. 배경화면 불안하더니라는 그런 얘기가
2: 역시 우리 청취자분들이 촉이 좋아요.
1: 빨라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개편으로 네. 인해서 오후 2시 20분부터 진행을 하는데
2: 네.
1: 개편과 함께 참 되게 안타까운 네. 되게 마음 아픈 그런 소식들 계속 네.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가제는 개편이라더니 예,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요.
2: 그냥 해봤고요.
1: 누가 우리 편이에요.
2: 2515님께서 구윤님 없는 목요일이라니 그동안 즐겁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못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네. 그래도 예. 오늘 이토록 오래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네. 손태라 청취자분들에게 한번
2: 떠나면서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1: 어떤 선물이죠?
2: 예, 여러분 건강하셔야 뺏기지 않는 인생 면허증을 공짜로 드리고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게스트로 한번 불러주세요.
1: 당연하죠.
2: 예.
1: 한번 손트라 가족이면 네. 영원한 가족이기 때문에
2: 예.
1: 만약에 뭐 네. 신곡이 나왔다 아니면 조금 여기 네. 상암동 지나가다가 네. 문이 열려있다 예. 그냥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그동안 네. 감사했습니다. 우리 아파티 사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네. 손태진 화이팅! 손트라 화이팅!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한 뒤 넓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대피 후엔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라디오나 재난 안내 문자를 통해 상황 정보를 파악해 주변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 안전.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수영 지도자 김동현입니다. 물을 바라보기만 해서는 강을 건널 수 없다고 하죠.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뛰어들고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처음부터 물과 익숙하지 않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었고 꾸준히 배우고 연습한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수영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물에선 누구나 평등하며 성별, 연령, 직업과 상관없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수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꾸준함이 탁월함이 되는 그날까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는 나는 게 아니고 내는 겁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은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2: 커피보다 더 진한 즐거움 찾으시나요?
3: 잠시 후 2시 5분부터는
2: 배윤호, 이남희의
3: 확 깨는 라디오가 방송됩니다.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 드립니다.
1: MBC 2시 뉴스입니다. 성평등 가족부가 지난 23일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한 50대, 60대 노동자 3명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되면 생계비와 의료비, 취업지원과 법률지원 등 구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피해자들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3년 동안 염전에서 일하며 폭행당하거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부산 기장 대변항 남동쪽 23해리 해상에서 79톤급 어선이 LP가스 운반선과 충돌 후 전복됐습니다. 승선원 8명 중 6명은 구조됐지만 1명은 의식 없는 상태로 이송됐습니다. 해경은 2명의 승선원이 선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성숙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 여야는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증인도 참고인도 없는 맹탕 청문회라면서 국회 검증권을 완전 무력화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성남 FC 뇌물공여 의혹 대가관계 규명을 위한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여 정쟁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0: 들 성남 FC 관련 증인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반박했습니다. 주 질의에서는 한 후보자 다주택 논란과 양평 땅 농지법 위반 의혹,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달 1일 오전 11시 30분 청와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라고 강유정 수석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경기 광명시 광명 사거리 근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근이 무너지면서 중국 국적 노동자 2명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허리 등을 크게 다친 40대 노동자와 어깨와 팔 등을 다친 30대 노동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대법원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불법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장 전 최고위원의 글과 발언이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장 전 최고위원이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5천만 원 배상을 청구했는데 1심은 위자료 3천만 원을, 2심은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하급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렸던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업무방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이 많고 오후부터 중부와 남부 내륙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경북은 최대 60mm, 강원은 80mm, 다른 지역은 최대 40mm입니다. 일부 지역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고 중부와 경북권에는 우박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부산 25도 등입니다. 박지민입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2: 지금 시각은 2시 5분입니다.

0: 배윤호
1: 이남미의
0: 확 깨는
1: 라디오.
0: 안녕하세요, 배윤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남미입니다.
0: 예, 오늘 뭐 축구 보신 분들 굉장히 좀 많을 텐데.
1: 네.
0: 좀 아쉽게.
1: 아, 속상하네요. 아, 근데 뭐 축구공이 그래서 둥근 거 아니겠습니까?
0: 아니, 네. 그럼 남아공도 이길 수 있는 거지.
1: 아, 그리고 또 선수들이 저희보다 더 아쉬울 겁니다.
0: 그렇습니다.
1: 한마음으로 응원한 이 시간을 우리가 행복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0: 현지 날씨가 너무 더웠대요.
1: 아.
0: 또 더우면 남아공이 유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가 더위엔 좀 약할 수 있거든요.
0: 그렇습니다. 그냥 네. 그냥 위안하고 고생한 우리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리고 열심히 응원하신 여러분들도 오후에는 좀 기분 좋은 오후였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의 중요한 경기와 함께 6.25 전쟁일입니다.
1: 네.
0: 전쟁 중에도 생명은 태어난다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1: 그렇죠.
0: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6.25 전쟁 중이던 1950년부터 53년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무려 200만 명 이상으로 추정이 된대요.
1: 그것도 당시 전쟁 중이라 출생신고 자체가 누락되거나 지연된 경우가 많아서 실제 출생할 수보다 적게 집계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0: 그러니까 대충 계산해봐도 전쟁 당시 한 해 60만 명에서 한 70만 명 정도의 아기가

0: 태어났다는 건데 와. 중요한 건 예. 2025년 대한민국 출생아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 아, 이거보다 적다는 얘기겠죠? 몇 명일까요?
0: 25만 명 정도랍니다.
1: 아하.
0: 이게 도대체 어떻게 전쟁통보다도 에휴. 더 아이가 적게 태어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1: 전쟁만큼 사는 게 다들 힘드신가 봅니다. 이 전쟁 중에도 희망을 낳았던 선배님들의 유산처럼 우리나라에도 앞으로 희망 가득한 소식이 많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영원의 터, 이선희의 아름다운 강산으로 확 깨는 라디오 출발합니다.

0: 네, 이선희의 아름다운 강산 함께 들었습니다.
1: 네.
0: 자, 전쟁 중에도 아이는 태어난다는 말 사실이었습니다. 숫자로
1: 그러게요.
0: 숫자로 증명이 됐죠?
1: 아, 시간 없다, 돈 없다, 연애 못한다는 젊은 분들 이제 달리 별명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다른 의미로 인생에 수많은 전쟁이 있겠지만 아무쪼록 많이 아들 딸 낳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0: 네, 6.25 때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1: 네.
0: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는 추억의 음악 들어보는 시간이죠.
1: 그쵸. 점프 그때 그 노래 잠시 후에 함께합니다.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3: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자, 오늘은 1988년 점프 뉴스 전해드립니다.
5: 1988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올림픽이 열렸죠. 88 서울올림픽은 냉전 이후 12년 만에 동서양 진영이 모두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화합의 장이었습니다.
4: 88 서울올림픽 개막식 날 호돌이가 반갑게 맞아주고 굴렁쇠 소년이 힘차게 운동장을 가로지르며 손기정 선수가 성원을 들고 입장하는 모습은 감동을 넘어 뭉클함을 전해주었습니다.
5: 대한민국 선수단은 양궁, 복싱, 레슬링 등에서 맹활약하며 종합 4위라는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며 한강의 기적을 세계에 증명했죠. 장하다 대한민국!
4: 올림픽 열기로 전국이 뜨거웠던 1988년 한편에선 사건 사고도 많았습니다.
6: 여러분, 제 귀 속에 도전장치가 들어있습니다.
4: 뉴스 생방송 도중에 한 청년이 스튜디오에 난입해 마이크를 뺏고 내 귀에 도청장치가 있다라고 소리치는 전대미문의 방송 사고가 발생했죠.
5: 한편 영등포 교도소에서 이송 중이던 미결수들이 집단 탈출해 서울 시내 가정집에서 인질극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주범인 지강원이 사살되기 전 외친 이 말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습니다.
4: 돈 있으면 죄가 없고 돈 없으면 죄가 된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는 당시 사회적 특혜와 불평등에 대한 큰 경종을 울리며 오랜 유행어로 남았습니다.
5: 올림픽과 함께 크나큰 사건 사고로 떠들썩했다는 1988년을 강타한 히트곡 차례로 만나볼까요?
4: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꿈꾸면서
5: 뭉클한 노래죠.
4: 코리아나 손에 손잡고.
6: 우리가 남이가 가족 아이가.
5: 가족은 역시 서울 패밀리 이제는 듣습니다.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등락원.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등락원.
2: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3: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 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2: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3: 삼산 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4: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인가? 누가 이렇게 재밌는 라디오를 진행하는가? 아, 배윤호 이남미 화끈한 라디오구나. 앞으로 이 라디오만 듣도록 하라. 채널 고정.

0: 명화 극장
1: 한 줄의 명화
0: 키워드는 단 한 줄 그 한 줄 속에 숨겨진 속 깊은 명화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1: 한 줄의 명화 오늘 명화 속에 숨겨진

0: 이야기는 바로
1: 왜 전쟁터에 화가가 필요했는가.
2: 자, 오늘 한 줄에 숨겨진 명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은서 작가님 모시고 명화 이야기 들어봅니다.
0: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이은서입니다.
0: 아, 오늘 한 줄 말씀도 굉장히 심오합니다.
1: 네, 그렇죠.
0: 왜 전쟁터에 화가가 필요했는가?
2: 네. 전쟁터에 화가가 필요한가요?
0: 어, 그러게요.
1: 그러니까요.
0: 그림 그릴 때가 아닌 것 같긴 한데.
1: 그렇죠. 오늘이 6.25 전쟁 발발한 지 76주년 되는 날입니다.
0: 아.
1: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와봤어요.
0: 네.
1: 전쟁터에 왜 화가가 필요했을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진짜 화가가 있었어?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0: 그러니까요. 네. 직업은 화가였지만 이때 그림을 계속 그렸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1: 맞아요.
2: 그럼 오늘의 작품은 뭡니까 그러면?
1: 네, 오늘의 작품은 종군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을 그냥 한번 보시라고 제가 오늘 화가 김병기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2: 그러면 네. 오늘 작품은
1: 네.
2: 그 종군 화가 김병기를 검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 그렇죠.
2: 예, 그렇습니다. 네.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오늘의 작품을 올려두었습니다.
1: 네. 전쟁터에는 군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다치면 치료할 의사가 필요하고 기자가 필요하다는 말은 쉽게 사람들이 이제 공감을 하실 거예요. 1950년 6.25 때 이제 서울이 함락되고 사람들이 이제 남쪽으로 이제 피난을 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전쟁은 이제 예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처럼 이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이때 이제 김병기라는 이제 화가가 당시 이제 국방부의 요청으로 종군 화가단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 사람이 이제 종군 화가단을 결성하는데 주도를 합니다. 본인 스스로 종군 화가라는 명칭이 아주 비예술적이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왜 전쟁터에 이렇게 이제 화가가 필요했을까라는 네, 이 질문은 본인 또한 했고 하지만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까
2: 싶어요. 종군 기자는 많이 들어봤는데.
0: 그쵸? 맞아요.
2: 종군 화가단은 처음 들어봤어요.
1: 종군 화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중에 베트남전에 있을 때도 우리가 잘 아는 또 여자 분 있죠. 드센 언니, 청경재 언니도 종군 화가로도 또 가게 되었습니다.
0: 네네. 아, 그렇군요.
1: 사실 역사책에는 날짜, 뭐 전투명, 뭐 사망자 수가 이렇게 기록이 되잖아요.
2: 그렇죠.
1: 근데 이제 전쟁 이후에도 사람들의 삶은 계속 되는데
0: 네?
1: 이런 기록만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난 가던 아이가 무엇을 보았는지, 전선의 병사가 무엇이 두려워했는지, 그리고 집을 잃은 노인이 어떤 표정으로 폐허를 바라보았는지 이런 것들을 담은 화가들이 이제 종군 화가였던
0: 네.
1: 거죠.
0: 어떻게 생각하면 그 상황을 가장 또 표현할 수 있는 분들이기도 하네요.
1: 그렇죠.
0: 네.
1: 그 감정들을 또 표현하고 우리가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었던 거죠.
0: 네.
1: 전쟁이 일어난 어떤 사실을 기록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쟁을 살아낸 사람들을 기록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이렇게 이제 당시에도 사진기나 기자나 뭐 이런 다 존재를 했어요. 근데 사진은 사실과 사건을 기록을 하지만 그림은 화가의 시선 그리고 감정을 기록하고 의미를 해석하고 총 대신 이제 붓을 들고 전선을 따라 이동을 합니다.
2: 예.
1: 그래서 이게 사실 전쟁을 영웅담이 아니라 그 어떤 인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전투 장면보다는 또 피난민, 병사, 뭐 폐허, 일상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렸고 거든요.
0: 네.
1: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김한기의 피난 열차, 그리고 우신출 검색하시면 이렇게 이 보병들을 많이 그렸어요. 그 보병의 어떤 짧은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스케치를 많이 그렸고요.
0: 네.
1: 그리고 이수억의 전선 야곡이라는 작품도 많습니다.
0: 네.
1: 이렇게 전선에서 스케치북과 종이 이렇게만 이제 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왜냐하면 본인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0: 그쵸.
1: 그리고 이제 이 상황이 뭐 이렇게 그림을 자세하게 이렇게 오랫동안 스케치할 수 있는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처럼 작품을 체계적으로 또 보존할 여유가 별로 없었어요.
0: 그랬을 것 같아요. 네.
1: 그래서 피난과 이제 이동이 반복되다 보니까 상당수가 전쟁을 그린 그림들이 유실되고 사라지고 없어요. 근데 이 중심에 있었던 화가 이제 김병기를 네. 조금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분이 1900

0: 2010년에 태어나셔가지고 2022년에 다계를 하셨어요.
1: 아, 굉장히 또 오래.
0: 네, 한국 나이로 107세 그리고 만으로 105세까지.
2: 아, 맞네요. 이게 연도가 헷갈려가지고.
0: 네.
2: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1: 네. 그렇죠, 그렇죠.
2: 100년이 넘어가네요.
0: 아, 네, 맞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오래 사셨어요. 그래서 이 이제 김병기의 어떤 주축이 돼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모여서 함께 활동을 했었거든요.
1: 네.
0: 이제 지금 오늘 이제 지금 홈페이지에 올린다는 그 사진 중에 하나가
2: 예.
0: 검색하시면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1952년에 부산 그러니까 옛날에 부산 시청에 걸린 자유의 여신이라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의 원작인 원작이 원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고
2: 예, 예. 프랑스 작품이죠.
0: 네. 크루아가 이렇게 그린 그림인데 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부산 시청의 건물에 그때 걸렸던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나라 국기가 있어요.
2: 그러네요. 국기가 네. 있네요.
0: 그러니까 자유의 여신을 그린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전쟁 중에도 대한민국의 어떤 임시 수도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이제 전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총성이 멈추지 않던 시절에도 사람들이 자유를 눈에 보이는 이미지로 걸어두고 싶었던 거죠. 이 역할을 누가 했겠어요?
2: 아, 화가들이 했네요.
0: 그렇죠. 화가들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림들이 단순하게 뭐 아, 그냥 그림이 내가 아니라 이 시대를 그들이 원하는 거나 어떤 열망하는 것들을 이렇게 메시지를 담았던 사람들이 이제 종군 화가였던 거죠.
1: 아,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니 지금 뭐 삶과 죽음 앞에서 그림 그릴 시간이 있어? 이렇게 단편적으로 볼 수 있지만
0: 네.
1: 이분들이 남겨 놓은 이 흔적들 때문에 또 그 시대를 알 수 있겠네요.
0: 그렇죠. 그런 점들도 있죠. 그때 이제 부산에서 이런 큰 일이 또 하나 있었어요. 부산 건데요? 이제 피난지에서 이제 김병기를 이제 주축으로 해서 그 종군 화가단에서 이제 어떤 한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 그림이 미국 시사 주간지인 타임지에 실린 피카소가 그린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1: 아~
0: 네, 예전에 제가 한번 다뤘던
1: 맞아요. 그림, 소개한 적이 있으셨어요.
0: 맞죠?
1: 기억납니다.
0: 네, 그때 당시의 화가들에게 피카소는 정말 막 거의 절대적인 우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그림은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의미를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관점으로 이제 보면 이제 좀 너무 어떤 관념적으로 재단하고 있다라는 그런 점도 있었지만 피카소가 당시에 공산당에 입당을 했던 상태이고 공개적으로 공산주의 운동을 지지했던 사람, 운동을 네.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이 그림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서방 뭐 언론들이나 한국 사회에서 우리 남한 측에서는 이 그림을 좀 다르게 해석을 했었어요.
2: 예.
0: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한 이제 유엔군이나 남한군이 민간인을 학살하는 그림으로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공산당 쪽의 어떤 측의 그림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피카소가 이런 짓을 했단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김병기를 주축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이 분노를 했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부산 남포동 다방에서 다 모여가지고 굿바이 피카소라는 이제 공개 편지를 쓰면서 이제 뭐 신문이나 뉴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사가 나가게 돼요. 그때 이제 이게 너무 화제가 되면서 서울대에서 이제 이 김병기에게 이제 연락을 취하게 돼요. 다방에서 예술론을 하지 말고 교단에 와서 해라. 그래서 그때 이제 서울예고랑 서울대에서 이제 교수직을 하면서 이 현대 미술의 어떤 중심이 돼서 또 이끌어 나가신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 이제 화가로 굉장히 안 알려진 느낌이잖아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국립 현대 미술관에서는 또 김병기를 이제 어떻게 소개하냐면 화가, 비평가, 교육자, 뭐 행정가부터 해서 이제 되게 현대 미술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거든요.
1: 다양한 역할이 있으셨던
0: 맞아요.
1: 분이네요.
0: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어떤 교육 자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년에는 이분이 또 이제 국제 심사위원으로 이제 발촉이 되면서 미국 뉴욕에 가서 살게 됩니다.
1: 네. 아, 그렇군요.
0: 네, 이렇게 이제 이 종군 화가의 어떤 조직을 만들고 화가들이 모이고 전쟁 속에서 예술의 역할을 고민한 화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1: 그래서 예술의 역할.
0: 네, 김병기 하면 뭐 이제 종군 화가의 그림 막 찾아보면 너무 유실이 많은 데서 보기는 힘들지만 아까 말씀드린 뭐 김한

0: 그림이라든지 우신출, 뭐 이수억이 이런 분들이 같이 활동했던 종군 화가단 조직 내에 있었던 분들이고 이분은 그 주축이 돼서 중심이 돼서 이 화가가 전쟁 속에서 예술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또 해석하고 나아갈 수 있게끔 어떤 용기를 희망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끔 고민했던 화가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네.
2: 근데 사진으로 보는 그 전쟁의 참혹함도 물론 있겠지만
1: 네.
2: 그림으로 그려놓은 그 전쟁의 실상은 조금 더 인간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0: 맞아요. 맞아요.
1: 좀 더 먹먹한 것도 예. 있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것도
0: 그렇죠. 예. 감정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진이 담지 못하는 또 어떤 그 사건의 숫자가 담지 못하는 그 이면이 또 이게 그림으로 담아낼 그래서. 수가 있고 또 인간의 어떤 삶의 깊숙이 또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또 화가였으니까 굉장히 저는 이제 이런 예술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너무 아픈 예술도
1: 맞아요.
0: 아름답고 평화롭고 우리가 같이 학류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술이 이런 어떤 고뇌, 뭐 고통 또한 이런 슬픔 또한 같이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예술이라고 불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역할을 했던 네 앞에 서지 않았지만 뒤에서 묵묵히 교육자로서 또 살아낸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 네, 그 말 전합니다.
1: 아 네. 오늘 작가님을 통해서 이제 종군 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네. 알 길이 잘 없는데
2: 그러니까요.
1: 좀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된 게 아닌가
2: 처음 싶습니다.
1: 그렇죠.
2: 종군 화가는 처음 들었어요.
0: 맞아요. 그리고 또 김병기라는 화가에 대해서 또 궁금하시면 작품을 이렇게 검색해서 보시면 추상 화가가 많거든요.
1: 네.
0: 그런 이유가 또 일찍이 또 일본으로 건너가서 서구의 어떤 새로운 미술을 좀 이렇게 빨리 접했던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상 미술이나 어떤 초현실주의 이런 그림들을 우리 한국에 빨리 이렇게 안착시킨 그런 역할도 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작품이 좀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검색하실 때 이런 황량한 느낌이 들고 고요한 분위기 이런 것들이 느껴지신다면 당시 한국 사회의 어떤 정서를 담은 그림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느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2: 알겠습니다.
1: 야 오늘 잘 모르는
0: 네.
1: 직업군이라고 해야 될까요?
0: 맞아요. 네.
1: 종군 화가에 대해서 6.25에 또 만나봤습니다.
2: 더군다나 지금 또 전쟁 중이잖아요.
1: 맞습니다.
2: 전쟁 중이라서 많은 맞아요. 사람들이 또 죽고 다치고 하고 있는데
0: 네.
2: 6.25를 맞아서 이렇게 네. 전쟁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1: 네.
2: 그리고 자.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
0: 네.
2: 지난주에 펠릭스 발로통의 붉은 방
1: 소개해드렸었죠.
2: 네.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1: 문자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2: 있습니다.
1: 네, 1717번님이시네요.
0: 네, 명화극장 발로통 붉은방 점점점 마음속 욕망을 조금은 불순한 욕구와 이성적 사고와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느낌입니다라고 하셨어요.
2: 멋지다.
1: 9655번님은 뭔가 부탁하는 것 같은 분위기 남자가 여자에게 뭔가 이제 어필을 하고 있다라는
0: 그쵸.
1: 느낌으로 봤다고 네. 또 이렇게 감상평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참여해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한 줄 미션 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의 한 줄 미션 드리겠습니다.
1: 네.
0: 오늘은 종군 화가 김병기 이야기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분의 작품을 검색해서 감상하시고 작품에서 느껴지는 여러분만의 한 줄을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저희가 예를 들어드렸던 것처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종군화가 김병기를 검색하시거나 뭐 김한기의 피난열차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그림들 함께 보시면 여러분들의 느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2: 자, 어떤 곡을 선곡? 하셨나요?
0: 네, 이 노래 어울릴 것 같아요. 김민기의 작은 연못 같이 듣고 싶어요.
1: 아, 네. 이 곡 함께 들으면서 오늘도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윤서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두 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여린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0: 울산 화개라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화개는 라디오에 엄청난 선물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이남미 기자.
1: 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좋을곳 기르모일 구도일 S5일에서 주요 상품권, 철원 별난농장에서 혈관 건강을 확 깨워주는 아스파라거스 액상차, 요가 필라테스 플라잉을 한 번에 삼산동 베스트 사우나 옆 리즈 요가 앤 필라테스에서 한 달 이용권,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명품 갈비탕 북구청 뒤편 가리명가에서 식사권, 힘나는 보양식 흑염소 생오리 요리 전문점 솔마루에서 식사권, 잡내 없이 쫀득한 식감, 몸에 좋은 콜라겐 듬뿍, 남구달동 황족 유황먹은 족발에서 식사권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스튜디오에 배은호 기자 나와주세요.
0: 네, 스튜디오입니다. 삼산 세이브존 내 루이카스텔에서 7만원 상당의 골프모자, 대형 주차장 연중무휴 브레이크타임 없이 운영하는 울산에서 제대로 된 숯불구이 전문점 경복궁에서 식사권, 성안동 백양사역 찜갈비명가 정한정에서 식사권, 삼산동 웨딩거리 금수저 피부관리에서 피부 두피관리와 천연 염색 이용권, 뉴코아울렛 성남점 맞은편 나눔을 실천하는 뚠뚠이 돈가스에서 식사권, 남구청 맞은편 크리스탈 녹두미인 화장품에서 녹두비누와 남녀 공용 화장품, 일본식 정통 효소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 동구 휴 에스테틱에서 드리는 15만원 상당의 관리 상품권, 가족 외식도 중요한 회식도 최상급 재료로 만든 깊고 진한 샤브샤브 울산 동구 샤브안에서 식사권, 지친 일상의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숙박권을 드립니다. 이상 울산 확

0: 1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B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3: TBX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5: 모든 인쇄 가능한
6: 성원 에드피아.
5: 온라인 주문 간편한
6: 성원 에드피아.
5: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3: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인생

0: 첫 현장, 야외 현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9: 든든한 네일로요.
8: 네?
9: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8: 제대로 가시네요.
9: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절세의 왕 절정.
11: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2: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1: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0: ISA는 삼성증권이다.
13: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지친날을 안아줘.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 오늘 명화극장은 저도 처음 들어보는 종군 화가단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3: 네, 여러분들 검색해보시면 또 그림들을 많이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2: 많은 거를 생각하게 하네요.
3: 네, 김병규 화백을 또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곡 G.O.D의 촛불 하나 듣고 저희 3시 5분에 돌아올게요.
4: 세상엔 우리들보다 가지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를 부릅니다.

0: 있습니다. 서로 다른 종인데도 모여 지내죠. 먹이도 비슷하고 서식 환경도 비슷해 경쟁이 생길 수도 있는데도 이렇게 무리지어 다닙니다. 이는 포식자를 함께 경계하기 위한 일시적 동맹, 즉 공동 방어 전략입니다. 함께 있는 게 더 안전하다는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도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당연히 경쟁도 있지만 다르다고 배척하기보다는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걸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BBC.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3: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5: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4: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3시 뉴스입니다. 울산시가 6.25 전쟁 발발 76주년을 맞아 시청 대강당에서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영웅이 지켜낸 대한민국, 세계 속의 빛나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기념식에는 6.25 참전 용사와 유가족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호국 영령을 기리고 희생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 참전 유공자 박만동 씨 등 6명이 호국 보훈 시정발전 유공자로 선정돼 울산 광역시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울산시가 임산부 3,5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임산부 1명당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자는 전체 금액의 20%인 4만 8천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인 임신부이며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홈페이지 에코 이몰과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울산 지역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발표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울산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9% 상승하며 서울과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아파트 전세 가격 역시 0.11% 오르며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유지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과 중구청은 다음 달부터 개명신고 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신청까지 동시에 처리하는 통합민원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그동안 개명민원인은 구청에 개명신고를 한 뒤 다시 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해 생활기록부 정정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올해 말까지 중구청과 시범 운영을

0: 거친 뒤 효과를 분석해 울산 지역 내 전체 기초지자체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고려아연이 글로벌 핵심 광물 공급망 허브로의 도약을 이끌 인재 확보를 위해 2026년 대졸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진행합니다. 이번 채용은 지난해 말 미국 테네시주 통합재련소 건설 사업인 프로젝트 크루서블을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신입사원 채용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울산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3도 높은 23도가 예상되지만 평년보다는 다소 낮겠습니다. 울산 지방 현재 기온은 22.5도입니다. 박성원이었습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책 소개하는 크리에이터 신시연입니다. 이런 독서 모임은 어때요? 떡진 머리에 모자 눌러쓰고 나가는 동네 편의점 앞. 파라솔 아래 플라스틱 의자 드르르 칵 하는 소리로 시작하는 독서 모임. 정해진 책이 있지만 딴 책 읽어도 좋고 당최 못 읽겠더라. 솔직 고백도 대환영. 책 얘기로 시작했지만 배가 산으로 또 우주로도 가는 얘기를 해도 좋은 독서 모임. 책은 혼자 읽어도 즐기는 건 함께. 저는 이토록 헐렁한 독서 모임 잘하고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가서 뭐하군요까?
1: 예, 그런 고민 왜 여기서 해 너? 놀이터 없으면 저기 앞에 가서 놀이터 가서 놀아.
0: 저기 놀이터는 어린애들 노는 것밖에 없잖아요. 형아인 저한테는 이제 다 시시합니다.
1: 내가 보기엔 너도 어린데 뭐. 아유, 가만 있어봐라. 자, 그럼 물놀이는 어떠니? 물놀이 이번 주말부터 중구 물놀이장이 개장한다고 하니까 주말에도 여기 올 생각 갖지 말고 거기 가서 좀 놀아.
0: 어, 정말요? 드디어 물놀이장이 개장하는구나. 올라올라 올라올라 짱 좋아랑 같이 가서 놀아야지. 근데 어디로 가면 되나요?
1: 물놀이장이 여러 곳이니까 잘 들어. 우정공원 물놀이장, 네? 복산 물놀이장, 성안 물놀이장 중에서 가까운 곳으로 가보렴. 이번 주 토요일부터, 그러니까 7월 12일까지는 주말마다 운영하고 7월 17일부터는 월요일 빼고 매일 운영한대.
0: 그럼 입장료는 없나요?
1: 거기 세 곳은 작은 물놀이장이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단다.
0: 야호! 근데 저는 작년에 짱조아랑 같이 동천 물놀이장에 갔는데 거기가 크고 워터슬라이드도 있어서 되게 좋던데요.
1: 예예예예. 거기는 아무래도 크고 시설도 많아서 무료는 아니고 입장료를 내야 된다.
0: 아,
1: 그리고 중구민이면 할인이 많이 되니까 얼마나 좋으니?
0: 아, 중구 어린이는 2,800원밖에 안 한대요. 근데 여기가 인기가 짱 많던데 예약은 미리 안 되나요?
1: 올해부터 중구민부터 우선적으로 예약할 수 있게 한다니까 도전을 해보렴. 중구민은
0: 나이스!
1: 7월 1일 오전 9시부터 일반 예약은 7월 6일부터 예약할 수 있대.
0: 너 중구에 살아서 행복하네. 근데 아주머니가 대신 좀 눌러주시면 안 되나요? 2,800원도 내주시고.
1: 나 바빠. 예.
0: 아, 진짜 하나도 안 바빠 보이는데.
1: 남부지역이 바쁘니까 예약은 엄마 아빠 보고 울산 중구 도시관리공단 체육시설 예약 서비스 들어가서 하면 된다고 얘기해봐. 알았지?
0: 알았어요. 올여름도 물놀이장에서 안전하고 신나게 놀아야지. 울라울라 울라울라 쿨이 불러줍니다. 이 여름 썸머.

0: 자, 한 주 동안 밀린 여러분의 신청곡 놓치지 않고 여기서 다 땡겨드립니다.
1: 신청곡 땡겨 땡겨. 오늘 땡겨드릴 첫 곡입니다.
0: 3778번님이 신청하셨습니다.
1: 한영애의 조율 신청해 주셨네요. 예. 함께 듣겠습니다.

0: 자, 0030번님이 또 그대는 나의 별이오를 부탁드려요 하셨네요.
1: 장한별의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의 신청곡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곡은 0990번님의 신청곡이네요.
0: 김원중의 바위섬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1: 아, 오랜만입니다.
0: 와, 진짜 오랜만이네요.
1: 두 곡 분위기 있게 들어봅니다.

0: 네, 김원중의 바위섬 함께 들었습니다. 참 네. 오랜만에 듣니까 너무 좋네요.
1: 그러게 말입니다. 이번에는 2772번님이 보내주신 신청곡입니다.
0: 송가인의 사랑에만 보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1: 지금 달려볼까요?

0: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관.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관.
1: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2: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실내 온도는 늘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고 15분 정도 낮잠을 자는 등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더위에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를 차 안에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되며 만약 이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나 1339로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또한 열대야를 이기고 숙면을 취하려면 심야 시간대 TV 시청과 컴퓨터 게임을 삼가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소중한 가족과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3: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4: 97.5 MBC 라디오.
5: 여러분,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한번 들어보세요. 알았죠?
6: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디 가지 말고 채널 고정. 배윤호 이남미의 화개는 라디오.
7: 여러분의 친구 배윤호 이남미의 화개라가 왔단다. 한번 들어보이소. 좋다이.

0: 울산으로
1: 어서 오이소.
0: 국적은 다르지만 울산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1: 울산으로 어서 오이소.
0: 자, 울산으로 온 먼 이야기, 먼 나라 이웃들의 적응기를 들어보고요. 문화 차이도 극복해보는 시간인데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인도네시아에서 온 젠지세대 연구원 엘리자베스님 모셨습니다.
1: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엘리자베스 반갑습니다. 우리 청취자들이 엘리자베스 매력에 푹 빠져 있습니다.
0: 아,
1: 오늘도 어떤 이야기일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0: 너무 대화하는 게 유쾌해가지고.
1: 맞아요.
0: 예, 이 고정으로 1년 내내 하면 안 될까요?
1: 네. 너무 잘 어울립니다.
0: 자, 엘리자베스님 고향이 어디신가요?
2: 전 고향은 수라바야 라는 도시입니다.
0: 네. 수라바야. 예, 고향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2: 활발하다.
1: 활발한 우리 고향.
0: 울산이 활발하다고 느끼진 않았나 봐요. 그렇죠?
1: 좀 얌전한가요?
2: 좀 얌전해요. 아, 사람들이 많이 얌전하고.
1: 아. 어떤 모습이 활발한 것 같아요? 수라바야 사람들은?
2: 말하는 것 자체도 활발하고 사람도 많고 적극적이고 약간 네. 부산 느낌이랄까요? 아~ 어차피 부산의 그렇군요. 자매 도시니까.
0: 그렇구나. 예. 울산이 극성스러운 걸 못 봐서 그래요. 자, 한국 와서 가장

0: 가장 그리운 엄마 음식이 있을까요?
1: 솔직히 다 그립지만 하나 고르라 하면 엄마가 만들어주신 마카로니 스코텔인 것 같아요.
0: 마카로니 스코텔.
2: 이게 뭐예요?
0: 이거 어떤 음식이에요?
1: 마카로니 스코텔은 약간 좀 그라탕이랑 비슷한 느낌이
2: 그라타.
1: 네, 그라탕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마카로니, 소시지, 햄 이렇게 치즈 들어있고 저희 엄마가 엄청 손맛이 좋으세요.
2: 우리는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 음식 하면은 뭐 나시고랭이나 이런 거를 식당에서 먹을 수는 있는데 비슷합니까 인도네시아랑? 어때요? 좀 다릅니까? 한국식인가요?
1: 나시고랭 자체가 좀 집마다 가정마다 다 달라가지고 이게 표준에 찍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 기준이 없으니까 다 달라요.
2: 양념이 좀 달라지는군요. 네,
1: 양념도 다르고 들어가는 것도 다르고 이러니까 조금 이게 인도네시아 맛이 난다 하기엔 좀 애매해요.
2: 쌀을 많이 먹는 편인가요?
1: 네, 저희는 그렇죠.
2: 아니 한국 친구들을 인도네시아로 딱 초대했다 하면 어디부터 데려가고 싶으세요?
1: 쇼핑몰이요.
2: 잠깐만요. 뭐 발리, 자카르타 이런 데 아니고 예?
1: 네, 그냥 쇼핑몰이요.
2: 왜 쇼핑몰입니까?
1: 왜냐면 저희 쇼핑몰이 엄청 크고 압도적이고 어마무시해요. 어마어마해요.
0: 우리가 못 따라가요? 어느 정도 규모예요?
1: 아마 울산 현대 백화점의 10배 넘게 되게 커요. 약간 수라바야는 그 수도권이 아닌데도 저희 어떤 쇼핑몰이 건물이 6개요. 6개 다 이어져 가요.
2: 아 진짜요?
1: 네.
2: 아, 대박이다. 그렇게 크구나.
1: 엄청나게 커요.
2: 야, 그래서 꼭 데려가 보고 싶다.
0: 아니 근데 지금 찾아봤거든요. 인도네시아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나와 있는 걸로는 2025년도 기준으로 2억 8,500만이에요.
2: 예?
0: 2억 8,500만.
1: 저희 사람이 많긴 해요.
0: 네, 그러니까 세계 4위.
1: 네, 저희 세계 4위요.
0: 세계 4위.
2: 근데 뭐 사람이 경쟁력인 거니까 우리는 너무 인구가 줄어들어서 아쉬운데.
0: 인도, 중국, 미국 다음에 인도네시아 인구가 제일 많아요.
2: 진짜 몰랐어요. 와, 진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네요.
0: 그러니까 규모가 클 수밖에 없을 것
2: 사람이
0: 같아요.
2: 사람이 다 돌아다니려면. 아니 쇼핑몰이 이 정도인지는 엘리자베스 통해서 알았습니다. 네, 자 그럼 또 알아가야죠.
0: 그렇습니다. 다문화 퀴즈 한번 또 내드려야 될 텐데
2: 네.
0: 역시 오늘도 엘리자베스님이 문제를 직접 출제해 주시겠습니다.
1: 자 인도네시아에 있는 것들 중에 세계 탑20에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요. 과연 뭘까요?
2: 1번
1: 쇼핑몰,
2: 2번
1: 비트코인.
2: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이미 엘리자베스가 힌트를 준 것 같습니다. 1번 쇼핑몰, 2번 비트코인 정답 아시는 분들 남겨주세요.
0: 예. 자신이 생각하는 인도네시아의 매력 뭐가 있을까요?
1: 인도네시아는 수중 세계 그 수중 세계 세계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2: 물속이요?
1: 네, 물속 세계가 진짜 예쁘고
0: 인도네시아가 이제 섬나라니까.
2: 맞아. 에이.
0: 그러니까 이제 그 바다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을 것 같고
2: 네.
0: 그래서 더 그래서 그렇지 관광지가 너무 예쁜 곳이 많잖아요.
2: 맞아요. 뭐 발리 하면은 누구나 신혼여행 가고 싶어하는 곳이기도 하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휴가를 어떻게 보내는 것 같습니까?
0: 어디로 가요?
2: 그리 가나요?
1: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국내나 국제 여행을 많이 가는 것 같은데 국내 하면 아마 사람들이 발리 많이 가기는 하고
2: 네.
1: 국제 여행은 뭐. 주변에 싱가포르
2: 아, 진짜 가깝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그때 갔을 때 얘기하시던데
1: 싱가포르, 마레이시아 근데 조금 멀리 가고 싶으면 뭐 한국, 일본 이렇게 많이 가고요. 근데 뭐 안 가면 그냥 방콕 가기 그냥 방에다가
2: 그 방콕이 아니고 집에 방콕 가기
1: 집에 방콕.
0: 그러면 엘리자베스님이 여기 있으니까 엘리자베스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은 다 한국에 여행 오고 싶어 하겠어요.
2: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요?
1: 몇 번 오기는 했었죠 친구들이.
0: 오긴 했어요.
1: 그래서 뭐 서울까지 가고
0: 서울 가고 부산 가고 뭐 했겠네요. 그렇죠?
1: 그랬어요.
2: 네. 인도네시아 분들은 느긋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네. 그렇습니까? 어때요?
1: 네 맞습니다. 완전 그렇습니다.
2: 예를 든다면 얼마나 느긋한지.
1: 예를 들어서 저희 그 결혼식 초대 받았는데 네. 천접장에다가 6시 적혀 있잖아요.
0: 예.
1: 6시 도착하는 건 아니고 6시 집에서 출발합니다. 이만큼 느긋해요.
2: 우리는 완전 실랜데.
1: 그랬죠.
2: 결혼식도 오래 해요?
1: 예.
2: 우리 30분이면 끝나잖아요.
1: 그랬죠. 전 그래서 K 결혼식 처음 갔을 때
2: 너무 놀랬죠.
1: 너무 놀랬고 와 완전 압도적이고 네. 여유적이다 싶었어요.
2: 앉자마자 일어나잖아요.
0: 우리?
1: 근데 전 그때 밴드 갔었어가지고 제가 돈 벌려고 밴드 했었거든요.
0: 아, 진짜? 네. 아르바이트로.
1: 네 아르바이트로 건반 치고.
2: 근데 거기 30분 하는데도 밥 빨리 안 준다고 막 이러는 분도 있어요.
1: 네.
0: 그 있잖아요. 식하고 있을 때

0: 네. 가객들은 밥 먹으러 가요.
1: 사진 네? 안 찍고 밥 먹. 이거 처음 알았죠.
2: 네?
1: 결혼식을 그랬어요. 신부 입장하는데 입장하는 것만 보고 밥 먹으러 가는 먹으러 사람도 가요. 많아요.
2: 아, 전 키스 가지 기다렸는데. 뽀뽀 가지 그
1: 참 예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
0: 그리고 30분 주는데 보통 30분 주는데 40분 주는 예식장은 진짜 많이 주는 거예요.
1: 그럼요. 아. 그러면은 그 한 2시간 합니까 인도네시아는 결혼식을?
2: 아, 저희 만약에 6시에 시작한다 치면 11시에 끝나요. 근데
1: 왜냐면
2: 이게
1: 사람들이 7시에 오잖아.
0: 아, 그렇죠.
2: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1: 예?
2: 약간 인도네시아는 어떻게 보면 종교가 아직 있으니까 예부터 봐서 저희 가족은 천주교거든요. 어. 그래서 아침에 성당에서 먼저 하고.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아. 좀 쉬고 좀 쉬다가 뭐 한 뭐 한 시간 2시간 정도 쉬다가 다른 장소가 엄격가지고 잔치하는 거죠.
1: 그럼 엘리자베스는 지금 한국에서도 성당에 나가세요?
2: 네.
1: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빨리빨리가 없겠네요. 한국이랑 다르게. 어떤 것 같아요?
2: 예, 네, 되게 빠리빠리는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좀 잔치 이런 막 그 결혼식 이런 건 되게 느긋하게 해가지고.
1: 야, 그건 좀 부럽다.
0: 예. 인도네시아하고 한국하고 좀 닮은 점도 있어요?
2: 닮은 점이 아마 정이 강한 민족인 것 같아요.
0: 아,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정이 있구나. 에,
2: 약간 서로서로 돕는 마음이 되게 크고 한번 이 사람 내가 마음에 든다 하면 어떻게든 도와주겠다.
1: 마음을 주는.
2: 에.
0: 한국 사람들도 정 있는 것도 못 참거든요. 이거.
1: 맞아요.
2: 그렇죠.
0: 그러면 한국,
1: 비슷하다.
0: 한국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들하고 너무 잘 맞겠다.
1: 아니,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기서도 오래 살았으니까 내가 한국인 정체성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인도네시아 사람인 것 같아요.
2: 저는 참 애매하게 중간에 껴있는 것 같아요.
0: 아직까지는 완전히
1: 한국 사람은 아니지만
0: 변한 것 같지는 않고
1: 아, 그래도 아, 나 한국인 됐네 이런 느낌 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0: 조금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어요?
2: 약간 변화는 근데 제가 성격이 원래 급한 성격이 와서 그냥 빠리빠리는
1: 딱 맞네.
2: 근데 약간 좀 생각하는 방식 이런 건 아무래도 제가 20대는 한국에서 보냈잖아요.
1: 그쵸.
2: 그래서 조금 약간 외모 지상주의에도 조금 거린 것 같고
1: 귀여워.
2: 약간 되게 제가 남한테 어떻게 보이는지 좀 신경 쓰이게 되더라고요.
1: 이게 충분히 아름다우십니다.
2: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전 원래였으면 집에 있었으면 그냥 슬퍼신 거 백화점 가기는 했었어요. 되게 화장도 하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하고 그랬거든요.
1: 다 그렇죠.
2: 아니, 저희, 아니더라고요.
0: 저희 딸이 화장을 이렇게 오래 하는데
1: 네.
0: 누가 본다고 그걸 화장을 이렇게 하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보잖아.
1: 그렇지. 자기만족. 우린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0: 그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2: 아, 그건 맞아요.
1: 그 한국 여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아우 내가 봐도 못 봐주겠다 이거예요.
2: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쵸? 넌 인정.
1: 아니 엘리자베스는 연구원으로 벌써 이렇게 20대 중반도 아닌 나이에도 정말 박사과정까지 밟고 대단한데 앞으로의 꿈이 있을 것 같아요.
2: 있죠.
1: 어떤 꿈이 있습니까?
2: 전 꿈은 아 바이오나 제약 약간 좀 약 개발하는 거에 바전으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고요.
0: 야.
2: 그리고 안정적인 삶도 살고 싶어요.
1: 야.
2: 여행도 가끔 가다가 가고.
1: 예. 좋죠.
0: 아니 좋은 그 연인도 좀 만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이런 계획은 없어요?
2: 물론은 있죠. 근데 지금은 연인 이런 건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1: 야, 공부에 전념.
0: 그렇죠.
1: 연구에 전념. 자, 8년 전 한국에 온 처음 한국에 처음 온 나한테 엘리자베스가 딱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0: 야, 조언.
2: 아이고, 17살 엘리자베스 보게 됐네요. 아이고.
1: 뭐라고 해 주고 싶어요?
0: 아니, 그때 17살 지금 생각할 때 17살의 엘리자베스는 어땠어요? 뭐 이렇게 정신이 없었나요? 아니면 좀 서툴었나요? 아니면 나름대로 좀 성숙한 그런 면모도 보였나요? 어떤가요?
2: 되게 애 많이 섰던 것 같고
1: 애를 많이 쓰고
2: 되게 힘들게 구는 것 같고 그래서 힘든 건 많을 거지만 그냥 포기하지는 말고 울어도 돼. 진짜 울어도 돼. 미친 듯이 울어도 돼. 다 괜찮아질 거니까 다 때가 있으니까 마음껏 울고 엄청나게 약간 세상 끝난 것처럼 울고 다 울면 다시 힘내자 괜찮아질 거야. 네 그렇습니다.
0: 울컥하는데요.
1: 아, 혹시 8년 뒤에 나에게 한마디를 한다면?
2: 8년 뒤에
1: 30대네요 그죠 그때는?
2: 30대 저한테 처음 많이 없었습니다.

0: 죄송합니다. 좀 더 잘 썼어야 되는데 아, 이랬던 것 같아요.
1: 너무 귀엽다. 네. 아. 정말 엘리자베스는 매력적이고 엘리자베스 덕분에 인도네시아가 더욱더 멋진 나라로 느껴지는 저희에겐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 부모님이 이 말을 들으시면 굉장히 좀 뿌듯하실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네. 아, 그렇다면 이제 정답을 한번 알아봐야 될 텐데요. 다문화 퀴즈. 인도네시아에 있는 곳 중에 세계 탑 20위 안에 들어가는 게 뭘까요? 1번 쇼핑몰, 2번 비트코인. 정답은요?
2: 정답은요?
0: 정답은요 바로 쇼핑몰입니다.
1: 쇼핑몰. 어마어마하다 했죠.
0: 네,
2: 아니,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규모가
1: 하루에 다 못 돌 수도 있습니까?
0: 네, 아마 하루에 다 못 돌 수도 있어요.
2: 그 혹시 그럼 부산에
1: 부산에 큰 백화점 있잖아요.
2: 백화점 큰 거 있잖아요. 가보셨어요?
0: 그 샌덤시디 말씀하시는 거죠. 에이 비교 안 돼요.
1: A 나왔습니다. A
2: 그 정도예요?
0: A 네, 엄청 커요.
2: A. 저는 거기 가서도
1: 다리 아파요.
2: 다리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0: 그 위키피디아에다가 검색하면 그 세계 그 제일 규모가 큰 백화점 검색하면 인도네시아 딱 20위에 들어 있어요.
2: 아 진짜.
1: 이야 어마어마하네요. 한번 꼭 가보고 싶네요. 그래서 친구들이랑은 쇼핑몰을 데려가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네. 저희가 당첨되신 분 발표해 드릴 거고요. 자 인도네시아 노래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엘리자베스 어떤 곡 선곡해 주시겠어요?
0: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3주 동안 담아놨는데 약간 이게 조금 더 이별과 관련된 노래인데요.
1: 네.
0: 그 투유스의 하티하티 디자란이라고.
1: 하티하티 디자란.
0: 네. 하티하티 디자란은 어떤 뜻이냐면요. 갈 때 조심해라.
2: 아,
0: 조심하라고.
2: 경고나 내지는.
0: 약간 경고보다는 약간
1: 잘 가요?
0: 잘 가고 좀 보내주는 마음.
1: 잘 지내라.
0: 잘 지내라, 잘 있어라, 잘 가라. 되게 노래가 좀 마음 아프게 하긴 합니다.
2: 약간 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발라드 곡인가요?
0: 네, 좀 발라드 곡이요.
1: 이별 노래구나.
2: 이별 노래긴
1: 한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곡도 함께 들으면서 엘리자베스와 인사 나눠야 되는데 아쉽네요. 또 기회가 되면 어떤 연구하고 계신지 또 나와서 한번 들려주십시오.
2: 3주 동안 인도네시아어를 여쭤보질 못했어요.
1: 아, 인도네시아어로. 이거 오늘 배웠어요. 하티하티 디자란.
2: 아, 헤어질 때 이렇게 얘기해요?
0: 근데 하티하티 디자란은 약간 예. 그 교통이랑 과연이 있으니까.
1: 안녕은 뭐예요?
0: 안녕은 헤어질 때 말하시는 네. 거죠.
2: 우리
0: 삼바이 줌바?
1: 삼바이 줌바.
0: 네, 삼바이 줌바라기 또 만나요 이런 느낌의 삼바이 줌바라기.
2: 삼바이 줌바.
0: 네, 삼바이 줌바라기.
1: 줌발라기.
2: 줌발라기.
0: 네, 삼바이 줌발라기.
1: 엘리자베스 삼바이 줌발라기.
2: 삼바이 줌발라기.
1: 아, 저희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엘리자베스와 함께했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어디서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1: 선물은 무슨 선물이야? 화끈한 듯그 문자 보내서 받아.
0: 어? 샵 2848 말이에요? 어디 보자. 현관문 번호키 파격할인 울산 부자열쇠에서 디지털 도어락 설치권, 족발이 맛있는 집 더만족에서 식사권, 무고동 숙성한우 전문점 토호에서 식사권, 경주 보블로 가든이 아름다운 로스터리 카페, 수제 케이크 전문점 엘가든에서 음료권, 울산의 별빛과 야경을 커피에 담다 성안동 골든드랍 커피앤베이커리에서 음료권도 있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1: 뭐 이렇게 선물이 많아?
0: 진짜 최고다.
1: 장발장이 훔쳐간 빵으로 유명한 바게트 왕자 슈크림 공주에서 주전 몽돌 쿠키 세트, 제주도에 안 가도 울산에서 고등어회를 즐긴다 읍내 해물전빵 명촌점에서 식사권,
0: 와우!
1: 21년 경력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판초밥 스시 전문점 시바스시에서 식사권,
0: 우후!
1: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순간 사진의 명가 마틸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바쁜 하루 속 나만의 쉼이 필요할 때 도심 속 여유로운 휴식 공간 애스틴 호텔에서 1일 주중 숙박권,
0: 끝난 줄 알았쥬? 공공기관 판촉물 그린 기프트에서 레디앤반전 립스틱 세트, 신선한 재료와 깔끔한 분위기에서 호텔식 중식을 저렴하게, 대성 스카이렉스 뒤편 중식당 청월에서 식사권, 아름답고 건강한 손끝 케어의 시작 신정동 네일제이에서 네일아트 케어 이용권, 성안동 농협사거리 좋은 재료만 고집하는 365 식욕식당에서 한우갈비탕 식사권, 범서온천에서 이용권, 하늘에서 느끼는 감동과 전율 울산 페러파크에서 패러글라이딩 체험권을 드린대요. 너무 좋다.
1: 가족보다 화개라가 낫네.
0: 진짜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2: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0: 빈틈없이 맞추다. 카메트는
1: 카마르.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3: 자, 오늘 인도네시아 여행은 오늘로 마감입니다.
4: 아쉽습니다. 한 번 더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3: 그러니까 이분 너무 말씀도 잘하셔서.
4: 네, 뭔가 또 한 번. 인도네시아에 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3: 또 한 번 기회 되면 한번 모셔봐야 될 것 같아요.
4: 네, 멋진 분들이 참 많이 계셔서 좋은데요. 오늘 마지막 곡은 4758번님의 신청곡 민수연의 젓가락 장단 남겨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3: 저희는 내일 오후 2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4: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안녕히 계세요.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 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30년 넘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명미자입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봉사 시간이 3만 시간을 넘게 되었네요. 지식은 머리에 머물 때 자격이 되지만 손끝을 통해 타인에게 전달될 때는 기적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도움이 돼서 손끝에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2: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3: 잠깐만.
1: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3: 아, 답답해.
2: 안 돼.
1: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2: 다이빙 해볼까?
3: 토끼야, 안 돼.
1: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3: 여기 재밌겠는데?
1: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3: 토끼야, 추워?
1: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5: 단비씨의 4시 뉴스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당시 김건희 측과 답변서 내용을 사전에 조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담당 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도이치 수사를 담당했던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방조 혐의로 각각 입건했습니다. 청탁금지법 6조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2023년 8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초동조사 기록을 경찰에 넘기자 이를 국방부로 회수하는 과정을 조율하고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항명죄 수사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역 필수 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 연 3조 6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비수도권과 수도권 중 지역의사 의무 복무 지역인 6개 진료권에 지역 우대 수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약 2,700가지 모든 수술 처치에 수가 10%를, 소아 중환자실 처치엔 50%를 가산하고 모자센터의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에도 가산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우양산 12종의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안막 제품 10종의 자외선 차단율은 모두 99.9%였고 일반 제품 2종도 96.9에서 97.1%로 기준을 웃돌았습니다. 빛을 막는 광 차단율은 안막 제품이 모두 100%를 기록한 반면 일반 제품은 87.4에서 95.8% 수준으로 나타나 안막 여부와 색상에 따라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 빗물을 막는 내수성과 발수 성능도 전 제품이 기준을 충족했으며 제품 무게는 살 개수에 따라 121에서 311g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동쪽 내륙을 중심으로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강원산지 최대 80mm, 그 밖에 중부지방은 5에서 60mm, 남부지방은 5에서 4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 한때 동쪽 내륙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18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0도 사이가 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광주 29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30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서인이었습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라. 그런데 좋아하는 일이란 게 과연 뭘까요? 두 가지 기준을 세우면 도움이 된답니다. 첫째, 그 일을 할 때 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즐겁게 집중이 되는가. 둘째,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 일을 놓기 싫은가. 영화배우 황정민 씨가 경험담을 말한 적이 있는데요. 한 달에 30만 원도 벌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연기가 싫어지거나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 그런 게 좋아하는 일인 것 같다. 다른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기꺼이 하고 싶다. 그게 좋아하는 일이랍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야? 당연히 태아르죠. 턱 쓰는데 깔끔하게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투사 영구납골당 극락관.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극락원.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0: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0: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1: 아, 이미 알고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이상가족 찾기 프로그램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 방송이 세계 최장시간 생방송으로 기네스북에 올랐던 거 혹시
0: 그래요?
1: 알았어요?
0: 몰랐어요. 그렇게 길게 했나요?
1: 그러니까 저도 네. 길었다는 건 알았지만 기네스북까지는 몰랐는데 이게 1983년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0: 그러니까
1: 시간상으로는 453시간 45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0: 이야.
1: 와, 대단하죠.
0: 엄청납니다.
1: 원래는 한 회만 하는 계획이었어요.
0: 그럼 한 5개월 가까이 한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예. 이게 신청자도 엄청 많고 예. 문의 전화도 쇄도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됐다는 거죠.
0: 맞아요. 제 기억에 그 당시에 방송국 앞으로 막 가족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막 사진 들고 오고 인적사항 적어 오고 그래서 그 정보를 종이에 적어가지고 몰려왔다는 걸 뉴스에서 봤어요.
1: 그래서 그런가 저는 영화 국제시장에서도 그 장면 나오자마자 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기억하는 슬픔이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때 어린 나이에 그 TV를 보면서 엄마 아빠 뭐 비롯해서 다 운 것 같아요. 가족이.
0: 그때 왜 막 대자보 붙이듯이 방송국에다가 막.
1: 맞아. 그걸 방송국 앞에 또 빼곡하게 붙여놨던 거 기억나요?
0: 나죠.
1: 근데 또 놀랍게도 남이 붙여놓은 종이 위에 겹치게 붙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0: 진짜?
1: 혹시라도 내 종이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족을 못 찾게 될까 봐.
0: 이야 대단하다. 그죠? 그 상황에서도 서로의 간절함을 헤아린 거잖아 이게.
1: 그렇죠. 내가 그 아픔을 아니까.
0: 여기 당시 사진을 좀 보고 있는데 진짜 다닥다닥 붙어있긴 한데
1: 눈물 나.
0: 두 장씩 겹쳐 붙여진 게 없어요.
1: 그래서 더 눈물 나. 아이고 참.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보여주는 마음들이라 더 뭉클해지는 것 같죠.
0: 그렇죠.
1: 네. 1983년이면 몇 살 때였어요?
0: 저는 그때 초등학교 들어갔습니다.
1: 그랬구나. 저는 이때 중학생, 중학교 1학년?
0: 그랬을 거예요. 네.
1: 세상에. 생방송으로 본 건지 뭔지 모르지만 그 장면이 계속해서 몇 달 동안 진행됐던 건 기억나요. 어린 그 나이에도 뚜렷하게 기억되는 슬픔들, 안타까움들이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막 울고 있었던 그 모습 기억납니다.
1: 맞아요. 자, 장혜진 씨의 노래 첫 곡으로 듣고 올까요?
0: 네.
1: 네 개로.

0: 네, 6월 25일 6.25이자 목요일인데요. 첫 곡으로 장혜진의 내게로 들으셨고요.
1: 그 어릴 때 봤던 프로그램 중에 지금까지 네. 좀 인상 깊게 각인된 방송 있어요?
0: 아무래도 그 이산 가족 찾기가 좀 그렇고. 그랬었고 글쎄요. 어렸을 때는 아무래도
1: 나는 V.
0: 아, 그 충격적인 외계인 V.
1: 다이아나가 쥐 잡아먹는 거.
0: 아, 파충류에게.
1: 그거 진짜. 그 많이 어렸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많이 어렸나? 하여튼 그거.
0: 무서웠고.
1: 그리고 저 어렸을 때는 극장에서 박수 쳤어요.
0: 어떤?
1: 극장 가서 네. 감명 깊은 장면 나오면 일어나서 박수 쳤어요. 사람들이? 우리 그렇게 순수했다요?
0: 네. 저도 그 심연래 선배님 그 어린 시절에 우레메 보기 전에 극장에서 일어나서 국회의 단 경례했던 기억이 나요.
1: 맞아. 네. 그런 때도 있었고.
0: 그렇죠.
1: 아, 진짜 이게 어렸을 때 좀 이 각인된 거는 성인이 돼서 더 나이가 훌쩍 더 많이 먹어서 노인이 돼도 잘 안 잊혀지는 것 같아요.

0: 왜냐면 그쵸. 저희 어머니 보면은 네. 소녀 시절 때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나이가 드실수록 부쩍 더 학창 시절 얘기를 하시고
1: 그러니까요.
0: 그때에 대한 추억을 곱씹으신 거 보니까 네. 명료해. 오히려 어제의 기억보다 어렸을 때의 기억이 더 명료해.
1: 그래서 오늘 어르신들 모신 날입니다. 할매 할배.
0: 그분들 또 와요?
1: 예예 예, 예. 정선자 할머니랑 문춘식 할아버지 오늘 또
0: 휴가 안 가시나?
1: 정선 씨 이것만 바라신대요.
0: 아 그래요? 네. 근데 묘하게 그분들 오신다고 우리가 휴가 갈 수가 없다?
1: 그렇죠.
0: 왜 그러지? 네,
1: 옆에서 지켜봐야 돼요.
0: 그런가?
1: 실수하지 않으시도록.
0: 네, 예. 자 오늘 할매 할배와 즐거운 시간 함께해요. 내일이 없는 할매 할배입니다. 예. 자 상담소는 3부에 함께합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4.

0: 이모 뉴먼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8: 지라시 웃음 편지 안 들으면 손해. 지라시 웃음 편지 안 쓰면 더 손해.
9: 정말 손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웃음 편지 쓰실 배짱이 씨?
10: 맞습니다. 안 쓰면 진짜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꼭 두 대.
9: 월 1200만원 상당의 상금과 상품이 걸려있는 지라시 웃음 편지.
10: 작은 에피소드 하나도 좋습니다. 웃음 편지방에 올려주세요.
9: 저희가
11: 기별하게 살려드리겠습니다.
8: 지라시 웃음 편지 안 들으면 손해. 지라시 웃음 편지 안 쓰면 더 손해.
12: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13: 감기자 여러분, 오늘 준비되셨나요?
14: 제목, 팬티 기저귀 이야기.
15: 네?
14: 지라시의 시그니처죠. 팬티도 기저귀도. 예. 두 개가 합쳐졌어요. 기대 얼마나 될 수 있어요 지금. 네? 장난 아니죠. 충청남도에서 현서희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 10만 원 상당의 상품 추가로 받는 주간베스트 후보,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15: 네, 안녕하세요. 정선의 신문 천식 씨.
14: 안녕하세요.
15: 저는 20살 손녀를 둔 61살 할머니랍니다.
14: 와, 근데 되게 그런... 일찍 손녀를 두셨다.
15: 그럼 현서희님도 따님도 다 20일 즈음에 따님을 낳으셨네요. 그죠?
14: 봐봐, 지금 할머니가 되신 게 41살이신 거예요. 거의.
15: 그렇죠. 와, 대단해.
14: 와.
15: 저는 시골 생활을 하고 싶어서 경남 거창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년을 살았던 적이 있어요.
14: 네.
15: 그냥 낡은 시골 기와지붕에 마당에다가 그 푸세식 화장실이 있는 집이었는데 저는 그곳이 그 옛날인데도 얼마나 좋았나 몰라요. 지금은 당진으로 이사와서 살고 있는데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던 그 마을을 얼마 전에 다시 찾아가 봤어요. 제가 살던 그 거창 동네는 산 중턱에 있고 집집마다 어르신들이 한두 분씩 달팽이처럼 집을 짊어지고 사는 곳이에요. 그중에 저랑 친하게 지내셨던 분은 앞집 할머니신데 동네 사람들은 그분을 임실댁이라고 불렀어요.
16: 야, 이씨, 쟤, 나 죽으면 송장하고 놀라 그랬냐? 너 왜 이제 오냐?
15: 아우, 죄송해요. 사는 게 뭔지.

0: 이제 하는 일 없이 바쁘더라고. 잘 지내셨어요? 근데 어쩜 아직도 이렇게 정정하셔 그래.
1: 정정은 개뿔이다. 내일 모레면 백이요.
0: 그랬습니다. 정확히는 90살이라고 하시는데요. 허리가 많이 굽으셨지만 이 꼭대기 있는 집까지 오르락내리락 하실 정도로 건강하셨어요.
1: 회사 온다며?
0: 아우, 여기 포장해왔죠.
1: 광하고 우하고 섞었냐?
0: 네? 뭐라고요?
1: 아이, 힘들어 죽겠는데 두 번만 시키. 광하고 우럭하고 반반이냐고.
0: 아...
1: 너는 60이면 새파랗게 그린 게 말귀를 못 알아먹냐?
0: 아, 죄송해요. 상은 제가 차릴게요.
1: 그래, 젓가락 두 벌 더 넣어라. 자네 온다고 전주댁 하고 서울댁도 불렀으니까. 예, 저 서울댁 들어온다.
2: 아우, 성님 나왔어요.
1: 너는 어떻게 된게 맨날 그렇게 휘청거리냐?
2: 아, 회사 온다 그래가지고 내가 상추 좀 챙겨오느라고 무거워서 그러잖아.
1: 상추가 무거우면 갈 때 된 거다. 그게 뭐가 무겁냐?
2: 아, 몰라. 비켜봐야 좀 나 좀 누워야 돼. 아, 아가가. 아, 온몸에서 소리가 나네. 아가가. 아, 나 좀 누워 있을게요.
1: 아이고, 이제 겨우 여든 넘겨가지고 뭐 그렇게 곡소리를 내나. 아이고 참.
0: 맞아요. 서울대 어르신은 여든 넷. 84세시고요. 어, 예. 전체적으로 기력이 없으신데 그래도 어느 모임에나 빠지지 않는 분이에요.
3: 그럼.
0: 아, 오신다.
4: 다들 모인 거예요?
0: 지금 들어오시는 분은 전주댁이라고 불리는 어르신인데요. 세 분 중에 나이도 제일 어리고요. 새로 나오는 건 뭐든 써보는 그 얼리 어댑터예요. 근데 세 분은 안부를 뭐 잘 있었냐 뭐 이렇게 묻지 않고 희한하게 물어봐요.
1: 야, 너희들 요즘 팬티 입고 다니냐?
2: 아우, 나는 안 입었어.
1: 그 바지 내리면 알궁댕이요?
2: 아, 팬티 떨어졌는데 며느리가 안 와가지고 내가 그냥 그냥 다녀. 막내 너는?
4: 아니, 나는 입었지 언니. 우리 집에 팬티 엄청 많은데 몇 장 줄까?
2: 아우, 싫어. 내가 남의 팬티를 입냐? 안 입어 얘.
1: 준다 그럴 때 입어. 너 팬티 자꾸 안 입고 다니면 바지에서 오줌 냄새 나.
2: 아, 성님 말씀 자꾸 이상하게 하시네. 내가 무슨 오줌 냄새가 난다 그래요.
4: 언니, 오줌 냄새 나. 바지 오줌 지린 거 아니야?
2: 어머나 얘 진짜. 어이, 다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진짜. 야, 너나 오줌 지리지 마라 얘.
4: 어머. 아, 정말. 언니, 나는 오줌 지릴 일이 없어. 나 신제품으로 나온 요술 팬티 입었거든.
0: 참고로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그 팬티는요, 요실금이 좀 있을 때 많이 입는 성인용 기저귀 팬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시나 막내 전주댁 어르신은 얼리 어답터답게 팬티도 신제품으로 입으시는 모양이에요.
1: 야, 요술 팬티가 있어? 뭐 어떻게 생겼냐? 너 저거 벗어봐.
2: 그래, 얘 네 팬티 한번 좀 구경해보자.
1: 응, 벗어봐.
2: 벗어봐봐. 뭐 어떻게 생겼길래 요술 팬티니?
4: 아니, 언니들은 저기 팬티 기저귀 며칠 만에 갈아입어?
2: 나는 옛날부터 이틀.
1: 나는 하루면 기저귀가 아주 무거워. 쭉 늘어지지.
2: 성님은 복분자를 너무 많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4: 나는 저기 팬티가 요술 기저귀다. 언니들, 나 3일 동안 안 갈아입어도 된다?
2: 어머, 에이, 진짜 더럽다 얘. 더럽다. 말만 들어도 찌릉내가 날 것 같은데.
4: 아니야, 아니야, 언니들 냄새 안 나. 이게 오줌이 스며드는 게 아니고 싹 사라져. 뽀송뽀송. 너무 좋아.
2: 어머, 얘 좀 봐, 진짜. 야, 우리가 아무리 산골에 살아도 어디서 이렇게 뻥을 갖다 치니 그래. 야, 오줌은 싼데 그게 어떻게 기저귀에서 사라져. 흡수를 하는 거겠지.
4: 뻥이지 뭐, 저거.
2: 말도 안 돼.
4: 아니야, 그러니까 요술 기저귀지, 언니들.
0: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진짜인지 과장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르신들의 팬티 기저귀 얘기는 끝이 없었어요.
3: 생각보다 길어지네요.
1: 야, 저거 오줌이 사라지면 그 반스는 저 한 달 동안 입어도 되는 거냐? 응? 그런
2: 아우,
1: 거요?
2: 성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야지. 그런 팬티가 어딨어.
1: 아, 저것이 지금 이따 자녀 막둥인가. 그 진짠지 개뻥인지 입어보면 알겠지. 야, 막내야, 너 팬티 벗어봐라. 내가 입어볼 테니까. 어, 얼른.
2: 그럼 얘는 뭐 그, 저기 오줌 마르면 그냥 싸라고?
1: 내 팬티 벗어주면 되잖아. 아직 내가 안 지렸어.
2: 그럼 나도 한번 입어볼까?
4: 아우, 언니들 안 돼. 이거 비싼 걸 안 돼, 안 돼. 그냥 언니들 거 입어요.
0: 그렇게 한참 팬티 얘기를 하시더니 갑자기 서울대가 어르신이 배를 잡고서는 또 이렇게 쓱 누우셨어요.
1: 아이씨, 너는 그 저 틈만 나면 또 눕냐 이렇게.
2: 아유, 언니 나 배가 아파서 그러잖아 지금. 아우, 배야.
1: 야, 너 알궁댕이면 똥 싸면 우리 집 방바닥으로 다 새 나오는 거 아닌가 뭘. 야, 너 저기 신호 오면 집에 가서 누워.
2: 아유, 그 배 아니에요. 아유. 아우 나 진짜 사람 짜증나게. 약 좀 줘요. 내 약이 다 떨어졌어.
4: 아니 언니는 배 아프면 약방에서 사다 먹어야지. 왜 여기서 약을 달래.
2: 야 차가 와야 읍내에 나가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아들 내가 아직 안 왔잖아. 기름 없어 죽겠는데 말을 시켜.
4: 아니 그나저나 이 언니는 왜 이렇게 오늘따라 짜증이야. 언니 그날이요? 어? 월경이야?
2: 이 집에 미친 거 아니야?
4: 아이 뭐 마침 배도 아프댔매.
2: 야 그거 안 한지 30년이 넘었는데 너는 뭐 맨날 그날 타령이니 그래. 84세도 그거라면 그게 사람이니 그게.
1: 아이고 시끄러워 좀 닥쳐봐봐. 아이고 씨 이거 약을 어디다 넣는 거야. 아이고 내가 지 방에서 가지고 나왔는데 잠깐만 약이 갑자기 없어졌어.
2: 아유 좀 전에 내 손에 쥐어줬잖아.
1: 아 내가 너 벌써 준 거냐?
2: 아 뭐라는 거야. 아유. 야 막내야 물 좀 갖고 와봐.
4: 아 근데 언니들 왜 나만 시켜. 아유 나도 무릎 아파. 아유 아유 죽겠다. 아유 어머나 언니들 여기 매운탕 거리 있네.
2: 아 잘됐다. 야 막내야 네가 일어난 김에 그거 좀 끓여라.
4: 언니 먹지마. 매운탕 어? 먹으면 배 더 아파. 언니 나 누룽지 끓여줄게.
0: 젊은 가족들은 다 도시에 나가고 어르신들은 거창에서 그렇게 서로를 챙기며 살고 계셨어요. 그렇게 인생의 끝머리에서 여전히 다정하신 어르신들. 그날 세 분이 더 오래오래 사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집을 나섰습니다.
4: 언니들 나도 가야 돼 빨리. 오늘 목욕차 오는 날이야.
2: 아, 그러니?
0: 우리 임실댁, 서울댁, 전주댁 어르신들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제가 또 놀러 갈게요.
5: 야, 어르신들
3: 잠깐 치고 빠질 줄 알았더니 메인이었네요. 팬티 기저귀가. 이거 분명히 브랜드 묻는 글이 올 것 같은데.
5: 그렇죠.
3: 이거 어디 거냐고.
5: 아니 어차피 정선희 씨랑 예. 저도 언젠가 할머니라도 될 거 아니에요.
3: 그럼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기술은 되게 발전하고 있고 그렇죠. 예,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이게 다섯 겹 여섯 겹 해서 이렇게 쫙 스며드는.
5: 그렇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예. 어르신들 입으시는 그 속옷 기저귀 시장.
3: 종이 팬티.
5: 꽤 클 거예요. 그죠?
3: 엄청 다양해요.
5: 오, 네.
3: 종이 팬티 시장이 엄청 다양하고 되게 좋아지고 그 되게 또 아름다운 여배우님들도 종이 팬티 시장에 뛰어들어서 모델로 활약하시잖아요.
5: 아, 그래요. 네. 어쨌든 언젠가 입겠지만 좀 늦게 입도록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3: 사라지진 않지 않나? 난 지금 계속 그게 걸리는 거야. 그 전주댁 이모님이 말씀하신 언니들 이거 다 싹 사라져. 이건 과장 간거 아니에요?
5: 그렇죠. 아마 잘 모르셔서 체감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3: 그렇죠. 체감. 네. 체감으로 뽀송하다.
5: 근데 흡수력이 좋아서 네. 사라지듯이 그죠?
3: 그러니까. 어떤 문물을 접한 느낌이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부디 이 새 언니들의 이 다정한 얘기를 시즌 2, 3로 좀 엮어서 보내주시면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시골집 앞마당을 엿본 느낌이지 않아요?
5: 그쵸.
3: 형상 위에, 이렇게 마루 위에.
5: 진짜. 네. 저희 부모님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좀 살아드려야겠네요. 네. 네.
3: 그리고 우리가 이 노년 사회에 맞이해서 시스템이 정말 좋아진다는 게 목욕차도 오죠.
5: 맞아요.
3: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시설들도 많이 늘어나고
5: 우리 실버 세대를 위한 복지는 점점 좋아지면 좋겠어요. 그죠?
3: 든든합니다.
5: 예, 예.
3: 굉장히 든든해. 나이 드는 거 무섭지 않아요?
5: 노래 한 곡 들을까요?
3: 스텔라장과 폴킴이 함께합니다. 보통날의 기적.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탁주 태화루.
2: 명문대 합격의 산실 울산 대성학원은 의약학 계열 및 명문대를 지망하는 중3 학생 및 고1, 2, 3 학생을 위한 여름방학 썸머스쿨 집중학습반을 모집합니다. 성적 향상을 위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3: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6: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7: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6: 구주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7: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6: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인죽에서 간편식세트,
7: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세트,
6: 대한민국 한우의 새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0: 신이시여.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웃긴 사는 또 들을 수 있다.
1: 웃음 편지
2: 타임머신.
1: 웃음 적중률 100%를 자랑하는 지라시의 사은 대잔치 코너입니다. 네. 웃음 편지 타임머신.
2: 나는 웃음만 건지면 되니까 라고 늘 많이들 하시거든요. 예. 자, 새롭게 들으신 분들도 있고요. 오랜만에 들어서 반가운
1: 틈새를 잘 파고드네.
2: 열심히 해야 돼요. 예. 편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웃겨 드릴게요. Listen carefully. 누가 들어? It's you. 지금 정선호 선배가 사준 커피 마시고 있거든요,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예, 커피값을 해야죠, 제가. 예.
1: 아니, 괜찮아요. 네. 예, 다 했어, 이제.
2: 자, 좋아요.
1: 사연 선정 방법 주세요.
2: 실례지만 어디 정신입니까? 누구 사장 어디 있어? 어이? 내 누군지 알아?
1: 야, 오늘 다 하는구나.
2: 누구 사장? 남천동사지. 어이? 내가 인마. 오, 지라씨 오래전부터 들었어. 정선호씨 딱딱으로 할 때부터 왕팬이야. 어이? 이 코너는 예전 이맘때 방송된 사연 중에 주간베스트로 뽑히고 월간베스트 한 번도 뽑히고 할 수 있는 것만 다 했어. 어? 그중에 제일 웃긴 사연 들려드린다 이거야. 에이? 에이? 널 웃음만 건지면 되니
1: 팬티 기적이 필요하지 않아? 아, 진짜로 진심 필요해 보여. 지금
2: 요새 팬티 사줘요. 누나 하나 사줘요.
1: 요새 팬티 필요해 지금. 에이. 아, 일단 감사합니다. 네. 예, 이렇게 뽑힌 웃음 편지 타임머신 사연입니다. 2022년 6월 9일에 소개됐고요. 경기도에서 함인호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2: 젠다나마 여름축제.
1: 아, 젠다나. 와, 오랜만이다. 사연자분의 친구 병식 씨하고 같이 일하는 외국인 직원 젠다나와 함께한 에피소드였잖아요.
2: 기억날 것 같아요. 이게 아마
1: 진짜 가물가물하다.
2: 월배 갔었죠? 월배.
1: 월배 갔죠. 예. 예. 자, 들어보시면 아마 기억이 새록새록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감을게요.
3: 아, 선혜천식 씨 그리고 생업에 종사하느라 바쁜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청취자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저에게는요, 가장 친한 고향 친구 병식이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놈이 들려준 얘기예요. 병식이네 회사에는 한국인 직원보다 외국인 직원이 더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외국인 직원들과 소통이 잘 안 되면 일할 때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방글라데시에서 온 젠다나는

0: 병식이와 한 팀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더 그랬죠.
1: 아 진짜 일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해. 그럼 내가 또 버그 또 버그 버그 해석해야 되잖아.
0: 아 내가 여기까지 해서 넘기면 그 뒤로는 젠다나가 해야지.
1: 아니지 진짜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마 알았어?
0: 뭐야? 아이, 젠다나 그런 말 어디서 배웠어? 시나락이 뭔지 알아?
1: 모르지 병식.
0: 병 잠깐만 병 뭐?
1: 너 병식. 네 이름 뭐냐 병식? 본인 이름 모르니?
0: 젠다나 좋아 좋은데 그 발음을 그 좀 더 정확하게 해줘야지.
1: 젠다나 외국인이야 노력하고 있어 병식.
0: 병식 젠다나와 조금 더 친해져서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네 병식이가요 일을 할 때 효율적으로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대요. 그리고 지역 축제에 가져갔답니다. 축제 현장에는 사람이 너무 많았고 병식이는 젠다나를 찾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전화를 했죠.
1: 네 전화 바꿨습니다.
0: 아 젠다나 전화 처음 받는 사람은 바꿨습니다 할 필요 없어.
1: 사장은 맨날 하던데.
0: 아 넌 사장이 아니고 지금 처음 받는 그 아 됐고 저기 일단 지금 어디야
1: 병식. 너 어디야
0: 젠다나. 너 어디냐니까.
1: 축제지 병식. 너 어디냐니까.
0: 아유 내가 지금 푸드트럭 앞인데 여기 오징어 덮밥 팔고 있네. 알지 오징어 덮밥 그지. 어 내가 금요일에 회사 끝나고 순돌이 달봉이 오한마 뭉치 걔네들이랑 왜 같이 한번 사줬잖아.
1: 아하 그 개밥.
0: 뭐 개밥?
1: 오징어 개밥 해줬어. 우리 공장 흰돌이 먹는 밥이랑 똑같이 생긴 거 맛있었어 개밥.
0: 아이 개밥이 아니고
1: 흰돌이도 비벼먹고 나도 비벼먹고 흰돌이가 먹는 건 내 개밥 네가 먹는 것도 밥.
0: 그래 그치. 아 됐어. 하여튼 됐고 일단 저기 그 오징어 덮밥 파는 트럭 보여? 오징어 그림 있는데.
1: 그렇지 않아도 찾고 있었어.
0: 아무리 기다려도 젠다나와 만날 수 없었던 병식이는요 돌아다니다 보면 마주치겠지 생각하고 그냥 걸었고 결국에 젠다나와 마주칠 수 있었답니다.
1: 어이 병식 여기서 다 만나네. 오래 살고 볼 일이야 그지?
0: 아이 우리는 뭘 오래 살고 봐. 뭐 약속하고 만난 거라서 이럴 때는 그냥 아 됐다 아니다. 뭐 먹을래 젠다나?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1: 나 하나 먹었어. 목구멍이 뽀도쩡.
0: 에? 아, 한국말도 잘 못하면서 또 그런 말은 어디서 배웠어?
1: 사장님 맨날 하잖아. 목구멍이 뽀도쩡이다. 이걸랑 먹고 죽을래도 없다. 이거 까치 했잖아.
0: 참나 그런 건 또 빨리도 매우네. 그래서 뭐 먹었는데?
1: 할배?
0: 어?
1: 할백, 할빵, 할라비.
0: 할라비?
1: 돌 할아버지 빵 먹을만했어.
0: 그렇게 병식이와 젠다나는 축제 구경을 하면서 걸었는데요. 당시가 하필 또 여름이었대요. 한여름.
1: 아 미치겠다. 아 더워 죽겠다.
0: 아 그래 젠다나. 아, 한국 많이 더워? 그 저기 있었던 방글라데시가 더 덥지 않아?
1: 아 몰래니 한국 더 더워 죽겠다. 아 정말 미치겠다 더웠어. 아 끈을 어디니?
0: 그래서 너무 더워서 잠시 팥빙수를 파는 곳에 앉아서 팥빙수를 시켰다는데요. 어, 그 팥빙수 두 개면 될까요?
1: 두 개?
0: 자리로 갖다 줄게요. 잠시만.
1: 사장님! 얼른 많이. 얼른 사랑하는 만큼 줘요. 20인 같은 2인분.
2: 대박!
0: 아니 외국인이 말이야. 그런 말은 어디서 배웠어?
1: 우리 사장. 입만 열면 줄 소리예요.
0: 그렇게 시원하게 팥빙수를 먹은 젠다나가 화장실에 간다고 해서 병식이 혼자 축제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요. 한참 뒤에 전화 걸렸답니다.
1: 병식 너무 매워. 병식 나 죽겠어. 아 병식 나 살려줘.
0: 아 도대체 뭘 먹은 거야?
1: 웃어?
0: 아니 그게 아니라
1: 병식 웃어?
0: 뭐 똥 왜 그러는 거야?
1: 죽어.
0: 어?
1: 나 저승 사자랑 하이파이브 할 것 같아. 아 병식 빨리. 아 병식 빨리.
0: 아니 화장실에 갔더니 닭꼬치 먹었어?
1: 몰라 불닭이래요.
0: 불닭? 아 젠다나 거기 가게 이름이 뭐야? 가게 이름. 글씨를 못 읽겠으면 그 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봐봐. 그래 갖다 주지.
1: 나 죽어. 기다려봐. 사장님. 알겠어. 병식 매우 고추가 너무 좋아.
3: 헐.
0: 가뜩이나 한국어 발음이 익숙치 않은 젠다나가 매운 것까지 잔뜩 먹고 막 땀이 나니까 발음에 또 오죽했겠습니까? 뭐 어떻게 뭐?
1: 너무 매워 뷰씨. 사장님 말했어. 매운 고추가 너무 좋아.
0: 아니야 잘 생각해봐. 그 뽀가 뭐 어떻게 뭐라고 어떻게?
1: 아 뷰씨 왜 못 알아들어?
0: 아니 좀 뭐 말 좀 잘해봐.
1: 고추가 너무 좋아.
0: 병식이는 일순간 젠다나 주변이 조용해진 걸 전화로도 느꼈대요. 순간 아찔해져서 당장 휴대폰으로 검색을 했대요. 그랬더니 나온 상호명이 매운 고추가 너무 좋아.
1: 고추 좋다. 찾았어? 뷰씨 찾았냐고?
0: 아 가만. 수바 좀 이렇게.
1: 아 나 죽네 나 죽어.
0: 아니 안 죽어. 아, 젠다나.
1: 얼른 와봐 뷰씨.
0: 알았어. 아 좀 가만히 좀 있어. 나한테 말하잖아. 찾았으니까 조용히 좀 해봐.
2: 가만히 있음 나 죽어. 뷰씨.
0: 아이 자꾸 좀. 아. 그래도 그날 이후로 병식이는 젠다나와 싸우기도 하고 팀이니까 또 같이 웃기도 하면서 협업하는 절친한 동료가 됐다고 하네요. 조금 아쉬우신가요? 아니어서 지금 안 아. 저 오랜만에 좀 안 아쉬워요 지금. 네. 아 저도 더 듣고 싶은데 못내 아쉬워서 병식이와 술자리를 한 번 더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때는 젠다나도 같이 만나볼게요. 꼭 만나고 와주세요. 이런 원초적인 거 그렇게 잘 살리기 해요 선배님? 예?
2: 기억이
0: 안 나. 아 정말.
2: 아 나 진짜 기억이 안 나.
0: 아 속된 말로 더럽게 잘 살리네. 아 진짜. 아 정말.
2: 아 진짜.
0: 문자 엄청 왔었어 이게. 예 난리가 났어. 1902님이 이게 뭐야 지금 크크크크크.
2: 그죠 이게 뭐야.
3: 아 저 지금 택시인데요. 배꼽 빠졌어요. 아 눈물 나. 아 기사님도 웃다가 길 잘못 들었어요. 미쳐버려 크크크. 막 이러셨어요.
2: 아 나 진짜.
0: 아 웃기다.
2: 아 나 진짜.
0: 그러니까 한국인 분이 병식 씨예요?
2: 병식 씨예요.
0: 근데 병식 친구니까 그... 병식 이런 거예요?
2: 그치 이제 외국은 아. 병식아 이렇게 잘 안 하고 이름을 뭐 제임스, 아, 뭐 네. 로라, 뭐 필. 그치,
0: 이름만 부르니까.
2: 필리바 이렇게 안 하고. 네. 병식.
0: 아 그랬구나.
2: 매운 고추, 개신 샌말라, 개밥.
0: 개밥인데 개밥이라고. 김면정님도 지금.
2: 아 크크크크 써니 씨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참 재밌게 잘 살려요? 네. 예전에 한 예능에서 외국인이 유재석 씨한테. 먹고 살라면 일해야지 하는 거 보고 웃었던 기억이.
0: 아 그런 적 있어요? 아 재석이 형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얘기했어. 그래. 아,
2: 그래도 벌어야지. 계속 벌어야지. 아, 먹고 그렇죠. 살라면 일해야지.
3: 이문혜님은 선희 언니 연기 진짜 최고예요. 크크크.
2: 아 감사합니다.
3: 젠다나 2탄 또 없나요? 보내주세요.
2: 아 진짜 젠다나 4년 전 사연이었으니까 지금은 한국말 더 잘하고 우리가 모르는 사자성어도 막 하겠는데?
0: 아 근데 너무 잘하면 재미없는데.
2: 아니 네. 근데 목 이게 네. 우리나라 발음이 되게 잘해도 되게 어려워요. 발음 그래.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표현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분도 네. 리을이나 어떤 디귿이나 이런 구간구간 휙휙 꼬이고 함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0: 그러더라 받침이 어려운가 봐요. 저 아는 중국인 친구분이 있는데 네. 그분이 자꾸 지각하는 사람한테 당신은 시간 개념이 없냐 해야 되는데 그 개념 발음을 못해서.
2: 조사유?
0: 예, 자꾸 이상한
2: 조사유라고 저희가 팟캐스트 예. 할 때 같이 일했던 친구가 있는데 시간 개념이 없냐는데 시간 개... 굉장히
0: 그렇습니다.
2: 예. 수치스러웠어요.
0: 그 받침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2: 미음을 못하고 니은으로 하더라고요.
0: 그 일본 사람이 안 되는 발음이고 중국 사람 안 되는 발음이 있어요.
2: 근데 그거 안 되지 않아. 걔 일부러 그런 거야.
0: 아, 그 시간 지키라고 욕한 거구나 그러면.
2: 걔 한국말 진짜 잘해. 우리보다 더 잘해.
0: 예.
2: 사유 잘 지내?
0: 예. 사연 나갔으니까 퀴즈 드려야죠. 웃음 편지 타임머신
2: 특기평가 퀴즈.
0: 병식 씨와 같이 일했던 직원 젠다나는 이 나라 사람이래요. 수도가 다카인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2: 1번 인도네시아, 2번 방글라데시, 3번 아르헨티나.
0: 아무튼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맞춰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디 무료입니다.
2: 젠다나가 네. 그럴 것 같아. 뭣이 중한데?
0: 아 그러네.
2: 이럴 것 같아.
0: 네,
2: 네. 자 박주희 씨의 노래 여러분의 문자 기다린 동안 듣고 올게요. 네. 싱글벙글 살아요.

0: 타임 머신 듣기 평가 퀴즈. 젠다라는 어느 나라에서 왔을까요? 정답은요.
1: 2번 방글라데시였습니다. 네. 추첨을 통해서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0: 네,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 돈 성실하게 하셔가지고 많이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1: 네. 네. 준 씨, 네가 너보다 더 짧으러.
0: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이 주간 베스트, 월간 베스트로 선정이 되면요, 몇 년 뒤 타임머신을 한 번 더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인공 누구? It's you! 바로 여러분이에요. 사연 써주세요. 네.
1: 자, 지금은 라디오 시대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웃음 편지 게시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네. 짧지만 이거 웃기다 하는 사연 소재 공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0: 사연 왔습니다. 우렁. 네. 자, 소개만.
1: 오늘 왜 초조하게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0: 목요일은 웃음이 많이 안 난다는 강박이 있어요.
1: 진짜?
0: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1: 아, 네. 오늘 진짜 다급하게 계속 지금 1분에 하나씩 계속 뵙고 있어요.
0: 네, 소개만 되셔도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요. 주간 베스트 뽑히시면 10만 원 상당의 상품 얹어드립니다. 그리고 월간 베스트 뽑히시면 200만 원 상당의 상품 집으로 배송돼요.
1: 손편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지금은 라디오 시대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참여 많이 해주시고 손 네. 많이 내주세요. 광고요.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5: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5: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5: 키움 증권.
6: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연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나를 안아 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1: SK 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 케미칼.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B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4: TBX.
5: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5: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6: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8: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9: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8: 백조 싱크.
10: 자, 정설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볼게요.
11: 네. 7048님이 써니언니 저 요즘 강냉이에 중독돼서 하루에 강냉이를 국그릇으로 네 번이나 리필해서 먹어요.
10: 아하.
11: 강냉이는 옥수수니까 살 안 찌겠죠? 안 찐다고 해줘요.
10: 저도 호프집 가면 이거 강냉이 한 두 그릇 먹어요. 이거 괜찮을 겁니다 아마. 네.
11: 쪄.
10: 그래요?
11: 쪄.
10: 그럼 싱거운 거 드시면 돼요. 이게 설탕이 많이 찌니까. 네.
11: 근데 강냉이가 살이 찐다기보다는 강냉이가 변비를 많이 불러 일으킬 걸요. 네 개 리필하는 동안 뭐 맥주라도 좀 마셔요.
10: 아, 이거 아마 옥수수로 치면 하나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네. 괜찮아요. 네. 자 그렇게 합시다. 자
11: 그렇게 거리감 느껴지게 그렇게 치고 빠질 거야.
10: 나는 인기만 꿀. 거짓말에서라도.
11: 네. 아, 근데 7048님 제가 원푸드 다이어트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강냉이로만 다이어트를 해봤었어요.
10: 아 그런 것 때문에.
11: 네, 네. 근데 네. 수분이 빠지지. 네. 뭐 이렇게 크게 찌진 않은데 그렇다고 네. 크게 뭐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닌데.
10: 알겠습니다. 4349님 여성회관에서 기초 양장 수업을 들어요. 한 학기가 끝났네요. 치마 만드는 걸 배웠습니다. 다음 학기도 신청하고 싶은데 경쟁률이 세거든요. 2학기 때는 블라우스 만들거든요. 아 그래 한 벌이 완성되는데 초조하네요. 꼭 성공할 수 있기를. 각자 만든 치마 입고 사진 한 장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멋지죠?
11: 아 여기 치마 라인 잘 빠졌는데.
10: 다 이쁘게 만드셨다. 다섯 분이신데 여러분.
11: 길이가 조금 다르지만 다 미디 스커트로 되게 괜찮아요.
10: 그러니까요.
11: 이거 블라우스랑 같이 하면 진짜 예쁘겠다.
10: 예쁘겠다. 외출할 때 너무 예쁘겠다.
11: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는 가사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10: 네.
11: 그때 블라우스나 저고리 동정달기 이런 걸 했어요. 꿰매고 이러는 거. 제가 진짜 똥손이거든 그런 쪽으로. 블라우스 이 퍼프 만드는 거 너무 힘들어요.
10: 아,
11: 어깨 뽕 있잖아요. 주름 이렇게 잡아가지고.
10: 아 진짜 쉽지 않죠.
11: 근데 만들어 놓으면 되게 기분 좋고 뿌듯하니까 꼭 성공하셔서 위아래 세트로 한 벌 만드시기 바랍니다.
10: 그러게요.
11: 8470이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북구에서 장례식장에 상조 음식을 배달하며 라디오 듣고 있는 49세 배송기사입니다.
10: 아이고 기사님 안녕하세요.
11: 매일 운전하며 방송 너무 잘 듣고 있어요. 저처럼 운전하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모두 안전운전하시고 파이팅 하십시다요. 대한민국 사람들 전부 파이팅입니다요.
10: 아유 기사님 큰일
11: 비슷하시다.
10: 네. 상조 음식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11: 아니 요새 상조 음식 퀄리티가 높아졌습니다.
10: 맞아요. 맛있어요.
11: 예. 이게 육개장도 예전의 육개장이 아닙니다.
10: 그렇죠.
11: 그렇죠. 예. 정말 이렇게 애쓰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네. 그 이모님들이 반찬 리필도 다 해주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손님 접대를 상주분들이 다 일일이 할 겨를이 없으시잖아요.
10: 없죠.
11: 슬프고.
10: 슬플 시간 넘는데 지금.
11: 예, 체력적으로도 고갈돼 있는데
10: 네.
11: 우리 상조에서 이모님들이 너무너무 정갈하게 잘해주시더라고요.
10: 아, 음식 배송하시는 기사 따로 있으시군요. 감사합니다. 기사님.
11: 진짜 이렇게 협력해서 일을 해주시니까
10: 네.
11: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치르더라도 평소보다는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잖아요.
10: 네. 0664님 사연이 마지막인데요.
11: 네.
10: 정선혜 씨, 문천식 씨 변지서 오빠의 새들처럼 좀 틀어주세요. 엄청 시대 듣고 싶은데 문자를 다른데 잘못 보냈었어.
11: 거기 안 틀어줬죠. 내일 줄 알았어. 우린 튼다.
10: 틀어요 우리는. 일로 오십시오 여러분.
11: 생생내야 돼.
10: 잘해드릴게.
11: 끝까지 생생내야 돼. 2부 끝곡으로 0664님.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울산에서 시내버스를 14년째 운전하고 있는 최재호입니다. 내리실 때에는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에 이동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승무원들은 승객 여러분이 안전하게 내리실 때까지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운행을 하다 보면 승객들 표정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루의 고단함이 가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하기도 합니다. 한 분 한 분 꽃이 돼서 버스가 꽃밭이 되면 좋겠습니다. 버스는 여러분의 일상을 예쁘게 그릴 수 있는 캔버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진짜 죽겠다.
1: 으이구, 그래 물 때부터 알아봤다. 가자, 해장하러.
0: 어디? 진사골 감자탕?
1: 그래, 진사골 가가 진한 국물 한입 하면
0: 속이 확 풀리네.
1: 울산이 만든 해장국.
2: 검색창에 진사골 감자탕, 삼산점, 달동점.
3: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 하천에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여 농경지 침수에 미리 대비합니다. 논둑을 미리 점검하고 물꼬를 조정해 농경지 침수에 대비합니다. 논밭에는 지주목을 세우고 비닐끈으로 줄을 쳐 농작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집 주변이나 농경지의 용 배수로를 미리 점검해 깊게 파둡니다. 농기계나 가축 등은 미리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합니다.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5: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4: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5시 뉴스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현지시간 24일 연이어 발생한 규모 7.2와 7.5의 강진으로 현재까지 최소 32명이 사망하고 700명이 다친 것으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카라카스 북쪽 약 30km 지점에 위치한 라과이라주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구조대가 붕괴한 건물을 수색하고 있어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로드리게스 임시대통령은 생존자를 위한 집중적인 수색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강력한 연쇄 강진과 20여 차례의 여진 발생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오늘 서울 잠실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은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그제 잠실 핸드볼 경기장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여성은 중국인들 개인정보를 조사해야 한다며 휴대폰으로 경찰관들의 얼굴을 무단 촬영하고 경찰 가족들에 대한 욕설까지 퍼부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2017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MBC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승호 전 MBC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부는 오늘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취재센터장과 정모 전 보도본부장에게는 벌금 600만 원, 한모 전 보도국장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1심과 마찬가지로 선고됐습니다. 병원을 옮긴 환자 4명 중 1명 이상은 한 달 이내에 같은 질병으로 CT를 다시 찍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1차로 CT를 촬영한 뒤 동일한 질병으로 30일 이내에 다른 병원을 찾은 환자 94만여 명 중 26.8%가 다시 CT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CT 재촬영 비율은 2022년 25.8%, 2023년 26.2%, 2024년 26.5%, 2025년 26.8%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오늘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동쪽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내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3.7도입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7: 잠깐만. 안녕하세요. 책 소개하는 크리에이터 신시연입니다. 이런 독서 모임은 어때요? 떡진 머리에 모자 눌러쓰고 나가는 동네 편의점 앞. 파라솔 아래 플라스틱 의자 드르륵 칵 하는 소리로 시작하는 독서 모임. 정해진 책이 있지만 딴

책 읽어도 좋고 당최 못 읽겠더라. 솔직 고백도 대환영. 책 얘기로 시작했지만 배가 산으로 또 우주로도 가는 얘기를 해도 좋은 독서 모임. 책은 혼자 읽어도 즐기는 건 함께. 저는 이토록 헐렁한 독서 모임 잘하고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3: 지금은 라디오.

0: 정선희문 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들어가시죠.
1: 네, 잠시 후 마음속 가려운 부분을 효자손처럼 팍팍 긁어주는 코너죠. 할매 할배 상담소 이어집니다.
0: 네, 여러분의 크고 작은 고민 사연 받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친구가 늦둥이를 낳았다고 톡으로 사진을 몇십 장씩 보내며 자랑하는데 아니 한두 번까진 귀여웠는데요. 맨날 보내니까 환장하겠어요. 차단할 수도 없고 답장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뭐라고 하고 아,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그 저는 그런 사진 쫙 보내오는 친구가 뭐 있진 않지만 네. 그래도 조금 버거울 정도로 톡을 폭탄으로 돌리는 친구가 있잖아요.
0: 있어요.
1: 그러면 밑에 하트 표시 그냥 해줘요 한번 상징적으로. 요새 그게 좋더라고 엄지 척 그쵸. 이런 거.
0: 아 진짜 누가 원할 때 보내줘야 돼. 그게 조언이든 칭찬이든 예. 원할 때
1: 잘 안 돼. 왜냐면 이렇게 기쁨에 도취된 사람. 제가 문춘식 씨한테 늘 얘기하는 거 들뜨지 마.
0: 그런 거
1: 막 이런 얘기하잖아요. 들뜬 사람 못 막아요.
0: 아유 어쩔 수 없죠 그러면.
1: 우리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0: 받아줍시다 그러면. 네,
1: 그래도 네. 톡방에 하트나 엄지를 보낼 수 있는 그 기능이 추가됐다는 게 난 너무 좋더라고요.
0: 그렇죠. #8001번으로 뭐든 보내주세요.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소개되시면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릴게요.
1: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선자 할매 춘식 할배와 함께해요.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0: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2: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 중문 전문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0: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2: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0: 산, 들, 바다가 어우러진 부안군에서 천년의 솜씨 부안쌀,
2: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0: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0: 자, 이제 니들은 저 뭐 늙어봤냐? 나는 늙어봤다.
1: 그렇다. 네. 인생의 매운맛, 단맛 다 느껴본 이 할매 할배들의 고민 해결 시간. 네. 할매 할배
0: 상담소.
1: 반가워요. 본급 최강 귀염둥이 43년 양띠 청선자예요.
0: 예, 선자 누나랑 졸혼한 문천식 월씨다.
1: 징글징글이야.
0: 남남 같은 거지 뭐 이제. 에.
1: 근데 왜 계속 보지?
0: 예, 이제 돈이 걸려있잖아.
1: 그건 중요하지. 예,
0: 9387님이 방송 듣고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선자 할매 춘식 할배 그 어떤 상담가보다 재미가 있고 이제 스트레스가 팍팍 풀려요.
1: 내가 잘해서 그래.
0: 에, 뭐 틀린 말도 아니지.
1: 뭐지? 우리가 잘해.
0: 에.
1: 그렇죠. 우리는 겸손할 수 없어서 그렇지 잘해.
0: 단점이 있다면 이 고민 상담 AS가 안 돼요.
1: 그 좀 극단적이지.
0: 우리가 뭐 먼 미래가 없어.
1: 내 인생이 아니니까.
0: 에, 오늘 한번 던져보는 거지.
1: 니들이 알아서 잘 살라는 거지.
0: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의 고민선 예, 만나봅시다.
1: 그래, 가.
0: 할매 할배 상담소 오픈.
1: 문 열어요. 에. 자, 저거 거시기니 그 김정희라고 이제 익명으로 해달래.
0: 예.
1: 제 얘기가 아니고 지인 얘긴데.
0: 아, 왜 이러니까 익명으로 하라는구나.
1: 지 얘기요. 100% 지 얘기요.
0: 그렇지.
1: 신랑이 술 먹고 오면 그렇게 밥을 찾아요. 그것도 새밥을요. 새벽에 들어오면 밥 해달라고 자는 사람을 깨운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얘기 아니에요. 하시세요. 아, 이거 제가 주사가 밥으로 걸렸구만.
0: 이게 주당들이 말이야. 그 안주를 안 먹고 술만 냅다 먹다가 꼭 집에 와서 밥을 찾아요.
1: 자기소개서요?
0: 예예.
1: 탄수화물 먹으면 속이 좀 달래지거든.
0: 내가 졸혼당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술인데 라면을 셀프로 좀 끓여 먹든지 어떻게 해야지. 그 자는 와이프를 그렇게 깨우면.
1: 그래. 새밥 새밥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 가장 새로운 그 모양인 쌀의 형태를 갖춘 거를 고봉에 담아가지고 줘. 제사밥처럼.
0: 나도 새밥 새밥 하다가 지금 이렇게 흔밥 먹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지.
1: 그 새밥에다가 숟가락을 수직으로 꽂아.
0: 아, 그렇지.
1: 이렇게 먹고 싶냐?
0: 경고지. 경고.
1: 그 옐로 카드지. 일종의.
0: 맞아요.
1: 그런 식으로 나의 어떤 불편한 신기를 어필을 하라 이거지. 그리고 이거는 깔끔하게 안 해주면 돼. 싸울 문제 아니야. 이건 내 능력 밖이다.
0: 그럼요.
1: 알아서 먹어라.
0: 예. 쇳빤 데워 먹으라 그래요. 쇳빤.
1: 그 쇳빤 잘 나왔더만.
0: 맛있다고. 뭐
1: 잡곡으로도 나오고 아주 별의별 종류로 다 나왔어.
0: 그러니까. 아이고, 주무시는 사모님을 깨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사연. 9561님. 아들이 제대하고 복학 그러면서 이제 저 소개팅을 했는데.
1: 좋겠다.
0: 예, 거 사귄 여친이 부산에 산대요.
1: 아이고.
0: 그래서 부산에 갔다 하면 꼭 하루 자고 우리 아들이 다음날 오는데 이거 갈만 시켜봅니까? 말로는 친구 집에서 산다는데 네, 이걸 믿어야 되나 하라는 공부도 안 하고 말이죠.
1: 어차피 당일날 오더라도 자.
0: 예.
1: 그냥 안전하게 1박 하는 게 낫지.
0: 그 선자.
1: 이 집에 오는 게 낫지.
0: 그런 말 해도 되는 거야?
1: 잠은 인간에게 다 필요한
0: 거야. 아, 그렇지. 피곤할 땐 거죠. 맞아.
1: 그렇게 정리해야.
0: 그럽시다. 그리고 9561님. 그 우리 구혁일 선생님 부부의 또 젊은 시절을 돌아봐요.
1: 더 했어.
0: 예.
1: 아들이 왜 나왔겠어. 그리고 걔 연애 안 한다고 공부하는 애 아니야.
0: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성적이 올라갔는데요. 올라갑니까?
1: 그 부산에 사는 여자든 서울에 사는 여자든 에이. 다 1박이요. 그냥 접어.
0: 네. 내비둬요. 어른 자녀도 아까 아드님도 어른이야. 성인.
1: 그럼.
0: 내비둬요.
1: 이미 내 선을 떠났어.
0: 네. 그리고 가급적 피임해라. 이렇게 이 정도만 해요.
1: 오바요. 그것도. 그것도 오바요. 내 가려둬 그냥. 뭐 대학생이 제대하고 지금 복학해가지고 만나는 애한테 뭘 또 피임까지 얘기를 해. 모바 에바 삼바요. 냅둬.
0: 예, 그렇답니다 여러분.
1: 그래.
0: 아, 그러잖아. 나도 부산 참 좋아하는데. 예.
1: 또 누나리 부산에 가 있구만. 여차하면 홍대 가 있고 여차하면 누나리 그냥 자, 가 있어.
0: 다음 사연 뭐지요?
1: 그래. 예. 8353님이 엄마 혼자 사시는데 적적하실까봐 전화를 드려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네 큰오빠는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네. 둘째 오빠는 집이 막 올랐네. 등등 궁금하지 않은 내용을 전해요.
0: 아이고.
1: 우리는 대출도 많고 여유가 별로 없는데 그럴 때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요. 그렇다고 엄마한테 전화를 안 할 수도 없고 고민이에요. 에휴. 어머니가 참 정말 거지 저 물색이 없으시네.
0: 아, 어머님이 아셔야 되는데. 응? 어머님 요즘 그 주식으로 돈 번 사람도 좀 있어가지고 주식을 안 한 사람이 느끼는 포모라고 있어요. 포모. 이게 뭐냐면 fear of missing out.
1: 그런 거를.
0: 네. 이게 아주
1: 외워.
0: 아니
1: 그 눈알도 안 좋으면서 그거를 검색을
0: 다 있잖아. 그래서 이거 나만 돈 못 번 것 같은 공포심 외로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따님이 느끼면 안 되잖아. 그죠?
1: 아휴, 하여튼 정말 얕은 거 자랑하려고 벽벽 누룽지까지 긁어다가 끌어올린다. 아주.
0: Fear of missing out. 그런 거.
1: 너나 아웃해라. 가만히 있어 그냥. 아유, 착잡하다 진짜. 저기 엄마한테 그렇게 오빠네 잘 되면 나 돈 좀 꺼달라 그래. 나 대출이자 올랐어.
0: 에이.
1: 아이고 저기 둘째 오빠네 잘 되면은 집값 올랐으면 잘 됐네. 나 저 돈 얘기 좀 해볼 거 엄마. 이렇게 엄마한테 에이. 끌찍지근한 그 어떤 질문을 해. 그러면은 순간인가 엄마가 전화하지 않을 거예요. 입장이 난처하니까.
0: 그렇죠.
1: 엄마도 중간에서 컨트롤이 안 되니까.
0: 어머님 너 따님 저 속상하니까 그 유산 물려주실 거 아니면 돈 얘기하지 마세요.
1: 그래. 네. 그리고 저기 8353님도 이럴 때 굳이 딸의 어떤 의무를 다한다고 내 속 막 알아가면서까지 전화할 필요 없고 문자야. 문자하고 편지야. 네. 아날로그식으로 리액션 없고 얼마나 좋아. 그렇게 해서 이제 균형을 맞춰.
0: 맞아요. 스트레스를 직면하지 마세요. 피해. 얍삽하게 씩씩 피하라고.
1: 방법이야. 도망갔던 것도 방법이요.
0: 예.
1: 자 그러면은 좀 쉬어.
0: 예, 노래 한 곡 들을 텐데 예, 팝 한번 들어야지 팝.
1: 그 소개해봐봐.
0: Funny 부릅니다. 우린 젊다 이거예요. 예. We are young.
1: 예, 뭘 좋다. 위해.
0: We are young.
1: 술자리요? 뭘 어떤 영혼도 건배 사가대야. 무슨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0: 우리 영이 보고 싶다. We are young.
1: 아유 진짜.

0: 자, 할매할매 상담소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제가 쓱 하고 어루만져 줄게요.
1: 아유, 듬직스레 뭘 또 어루만져.
0: 1830님.
1: 그만 만져.
0: 박예주이 모르나?
1: 아이고.
0: 에이, 참 말이야.
1: 대가리 박어.
0: 전자할매 고민 남깁니다. 수영 배운 지 3년 됐는데 아, 아직 50m를 세 바퀴를 못 돌아요. 수영하면 호흡이라는 게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연달아서 50m 세 바퀴 나도 못 돌아.
0: 150m? 중간에 한번 서면 되는데.
1: 에휴, 가다 서다 해야지 뭘 또. 아니 내가 네. 아가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속에서 숨쉴 뭐 팔자도 아닌데 뭐 그렇게 목숨 걸어.
0: 네.
1: 내가 수영장 다녀본 게 다 지 폼이 있고 다 지 박자가 있어. 근데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이제 꼬여. 그때부터 동작 꼬여. 그리고 네. 물이 재미가 없어져.
0: 아, 그렇구나.
1: 네. 그러니까 그 발차기가 미친 듯이 발차기를 하면 숨이 금방 이제 흐트러진단 말이야.
0: 아, 그래요?
1: 그 이제 6비트, 4비트, 2비트 있다는 박자가 있는데.
0: 아, 그래?
1: 그 박자대로 이렇게 툭툭 치면서 가면 되는데 또 그것도 쉽진 않아. 네. 그러니까 이 물을 그냥 즐겁게 논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50바퀴를 3바퀴 돈다 이러면은 그때부터 숙제가 되는 거예요.
0: 그렇지. 나는 다 발을 디디면 안 된다. 이게 스트레스가 숨을 막히게 하는 거예요.
1: 그럼 나도 못해 이런 거.
0: 설렁설렁 하세요.
1: 잘하는 사람 보면은 설렁설렁 하더만. 물속에 이렇게 죽은 고기처럼 떠 있어 나도. 어디로 갈지 몰라.
0: 설렁 하나 열심히 하나 다 나처럼 나이 들어.
1: 다 죽어.
0: 그게 전자 씨 그 방송에서는 말이야 가급적 그런 얘기 피하는 게 좋지.
1: 아 그래?
0: 에.
1: 하다 다 에. 누워 언젠가는.
0: 자, 237님 예, 해줘요.
1: 그래요. 8살 딸이 있는데 남편이랑 그따가 손이라도 잡을라 치면 소리를 냅다 질러요. 딸 앞에서는 스킨십을 하면 안 될까요? 아니면 뭐라고 설명을 해줘야 할까요?
0: 아, 아구야. 부부가 손을 잡으면 따님이 소리 지른다고?
1: 응, 징그럽다고.
0: 아, 뭐 하는 거냐 이러면서?
1: 응. 아하. 그 허짓거리 한다고 이제 막 그 꾸중하는 아이고. 그 친구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0: 이거 우리 공주님이고 엄마 아빠 어떻게 해서 공주님 만들었는지 알면 큰일 나겠네.
1: 그런 것까지 알려줄 필요는 없잖아.
0: 아이고. 에.
1: 이게 그래야 이게 한국 문화가 또 스킨십이 자연스럽지 않다 보니까 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응파 응파 하고 뽀뽀했는 이제 문화가 아니잖아요.
0: 그렇지.
1: 나도 어렸을 때 아주 그냥 엄마 에. 아빠가 막 어쩌다 손이라도 잡으면 너무 징그러웠어. 왜 저러나 싶고.
0: 그러니까 미국처럼 자꾸 앞에서 면전에서 보여줘야 돼 이거를.
1: 보여줘야 돼. 에. 이게 어쩌다 한 번이니까 애가 질색팔색 하는 거요. 그렇지. 습관이 안 됐다는 거에 방증이지.
0: 에. 자꾸 눈앞에서 뽀뽀를 하시라고.
1: 그리고 엄마랑 아빠랑 사이가 좋아서 그래. 엄마랑 아빠랑 행복해서 그래. 행복할 때마다 우리는 손을 잡는 거요. 이렇게 뭔가 감정적인 걸로 스킨십을 다 발라야지. 스킨십을 너무 육덕지게 표현하면 안 되고
0: 그래요.
1: 이것은 오롯이 이제 오롯이 우리가 정신이 행복하기 때문이다. 마음이가 아, 아주 꽃밭이기 때문이다. 아. 애들 눈높이에서는 그게 최고니까.
0: 남편분 그 우리 옛날에 그 우심뽀 알잖아. 우리 심심한데 뽀뽀나까 이거. 우심보
1: 도대체 뭔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그렇게 군내 나고 쇠도고르는 검을 휘두를 에, 수가 있는 거냐.
0: 우심보 한번 하라고. 알았지? 에, 좋아요.
1: 아 진짜 낄게 빠빠 너무 아, 못한다.
0: 8044님인데 25년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즐거움이 사라져가고 있는 모습에 지칩니다. 잘할 수 있는 일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이 나이가 뭔가 새로운 일을 도전하기가 두렵습니다. 재수를 준비하는 딸과 중학교 아들이 있어서 더 벌어야 되거든요. 아빠의 새로운 도전 괜찮을까요? 하셨는데
1: 너무 어깨를 두드려 주고 싶다. 아. 아이고 짠해.
0: 이 남자가 50 전으로 이게 스트레스가 그게 달한다고 이게.
1: 오지. 하고지.
0: 참.
1: 이게 뭐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인생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잖아요.
0: 맞아요.
1: 젊었을 때 내가 선택의 여지가 좀 있었다 생각했는데 이제 이제 애들까지 생기고 나면은 이거는 숙제요. 계속 의무고.
0: 그렇지.
1: 자유가 없다는 박탈감이 있단 말이오.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지.
0: 그저 내가 저 좀 형하니까 말씀드리자면 허던 일 하시면 안 될까?
1: 그 허던 일을 또 재밌게 해야지. 어? 이제 취미 같은 걸 하나 생겨야지.
0: 아 그래 재미는 아니, 따로 합시다 재미는.
1: 그렇다고 바람 피면 이때 바람 피기 딱 좋아지.
0: 아 무슨 바람이 성실한 가장인데
1: 아니야,
0: 지금.
1: 아니야 춘식 할배도 이때 바람 딱 아주 위험했어.
0: 아 내가 그랬나?
1: 에이 왜 나한테 잘렸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봐.
0: 60쯤에 피지 않았나 내가?
1: 60에도. 꾸준히.
0: 그 다방집 광고가지고 평생을 울고먹는.
1: 성실하게.
0: 그거를 평생을 울고먹어. 아이고 참.
1: 어쨌든 간에 예. 이 8044님 나는 그 마음 너무 알고 이 언제나 새롭게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일에만 목숨 걸 필요는 없어. 이 말고 아주 소소하지만 나만의 그 은밀한 어떤 취미 생활 그러니까 법적으로 허가받은
0: 그렇지.
1: 그런 것들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내가 하나만 뭐든지 해야 되겠다는 부담감에서 조금 덜어날 수 있어.
0: 뭐 러닝을 러닝을 하든가 탁구를 치든가 골공에도 괜찮아. 아니면 색소폰 색소폰. 파라파 파라파 나는 케니지를 좋아하거든.
1: 아이고 그지 같아. 아이고
0: 하여튼 취미를 만듭시다. 우리 따님이 재수를 이겨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1: 예, 그러니까 우리 아빠 참 아빠가 행복해야 되는데 아빠의 행복이 아들의 아유. 공부와 딸의 어떤 진로에만 매달려 있으면 안 될 텐데 말이지.
0: 그래요. 예. 아 우리 8044님 남녀 같지가 않네. 브라보 유어 라이프입니다.
1: 예. 그래요. 아이고 이제 끝냅시다. 아유, 잘했다. 기빨려.
0: 나 오늘 좋았다. 그죠? 예.
1: 참 좋겠다. 자존감 놓고 기대치 낮아서.
0: 내 행복이 중요해.
1: 그래. 이런 거 중요해. 이 문춘식 할배를 보고 배우라고.
0: 예, 책임감으로 더 자유로우니까 저는 요즘 얼마나 좋은지 몰라.
1: 사소한 일에도 확 자지러지게 기뻐해. 예. 지가 너무 소중해 지금. 예. 지랑 목화 열애 중이요. 저봐 지 얘기 이상한 거 아니까 또 자자네. 병은 없어. 주변 사람들이 병이 나서 그렇지. 자 이제
0: 맞춰 우리. 맞춰 예. 나 졸리다.
1: 예 그래요. 저기 할매 할배 상담소 열려 있대요. 고민 있으면 여기로 보내주고
0: 문자번호 48001번입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긴 거로 보내게 될 거야. 스마트라디 미니는 무료입니다. 소개되시면 저게 뭐야 저
1: 모바일 커피 교환권.
0: 아 눈이 잘 안 보여.
1: 아 교환권 미안해요.
0: 자꾸 저기 좋은 거 줘야지 그 무시무시한 거 주지 마.
1: 없어 존재하지 않아 그런 거.
0: 교환권 드립니다. 예.
1: 비의 노래 알면서.
0: 그 귀엽게 해줘야지. 알면서 이렇게. 해줘야지.
1: 아 이거 빨대로 한번 찌를까?
0: 우리는 갈게요.
1: 안녕. 에이.

0: 명문대 합격의 산실 울산 대성학원은 의약학 계열 및 명문대를 지망하는 중3 학생 및 고1, 2, 3 학생을 위한 여름방학 썸머스쿨 집중학습반을 모집합니다. 성적 향상을 위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1: 네 어제 또 달렸나?
2: 와 진짜 죽겠다.
1: 으이구 그래물 때부터 알아봤다. 가자 해장하러.
2: 어디? 진사골 감자탕?
1: 그래 진사골 가가 진한 국물 한입 하면
2: 속이 확 풀리네.
1: 울산이 만든 해장국
3: 검색창에 진사골 감자탕 삼산점 달동점.
4: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5: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방송됩니다.

0: 일상 속의 작은 감동, 마음으로 쓰는 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1: 제목, 다정한 관찰자에게. 인천에서 신호경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10만 원 상당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0: 여보 안녕. 당신이 꼬박꼬박 챙겨 듣는 라디오에 사연 보내려니까 조금은 부끄럽다. 그래도 우리 결혼기념일에 있었던 일이 떠올라서 용기를 내봤어. 동갑내기 우리 부부 벌써 결혼 17주년이네. 시간 참 빠르지? 얼마 전 결혼기념일이라고 우리 간만에 분위기 좋은 카페로 나들이 갔었잖아. 맛있는 피자랑 파스타를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아기를 데리고 온 부부가 앉게 됐지. 아기는 한 7개월쯤 됐으려나. 우린 식사를 거의 다 마친 상태였지만 옆자리 부부는 아이를 신경 쓰느라 잘 먹지 못하는 것 같았어. 근데 당신도 그걸 느꼈나 봐. 당신은 망설임 없이 슬그머니 그 옆으로 가서 말했지.
2: 아이고 예뻐라. 엄마 아빠 식사하시게 아저씨랑 잠깐 놀까?
0: 당신은 부부에게 허락을 구하는 눈빛을 보냈고 아이 부모는 고마워하며 웃었어. 그리고 그 아이를 안는 순간 아우 아기가 어쩜 그렇게 방긋방긋 잘 웃던지. 아이를 워낙 좋아하는 당신을 애도 한눈에 알아봤나 봐. 평소에도 다정한 관찰자라고 불릴 만큼 따뜻한 사람인 건 내가 알았지만 아기를 소중하게 보듬어주던 당신의 그 넓은 등을 보면서 야 진짜 나 결혼 잘했다 속으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 그런데 그렇게 기분 좋게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뒷자리에 탄 우리 딸이 그랬지.
3: 어? 나 무선 이어폰이 없다. 어떡하지? 잃어버렸나봐요.
0: 아무리 차 안을 뒤져봐도 우리 딸의 이어폰을 찾지 못했고 혹시나 카페에 두고 왔을까 가슴 졸이며 전화를 걸어봤을 때 카페 직원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해줬잖아.
4: 아, 아까 창가에 앉으셨죠? 예, 방금 그 옆 테이블에 계시던 손님들이 주워가지고 좀 맡겨주고 가셨습니다.
0: 알고 보니 그 손님들은 당신이 안아준 그 아기의 엄마 아빠였지. 와. 직원 말로는 연락할 방법을 알면 직접이라도 갖다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셨다 이렇게 말했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당신이 아이를 안고 있던 모습이 생각나더라고. 초보 부모에게 베푼 당신의 작은 배려가 다시 이렇게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온 것만 같았어. 카페로 차를 돌려 이어폰을 찾아오는 길 우리 딸이 그랬지.
3: 우리 아빠 진짜 멋있다. 아빠 덕분에 찾은 거야.
0: 그날 당신이 보여준 그 모습 나한테도 우리 딸한테도 그 무엇보다 값진 산 교육이 됐어. 덕분에 그날은 완벽하고 자랑스러운 우리의 결혼기념일이 됐어. 내 남편이 되어줘서 우리 가족의 든든하고 따뜻한 버팀목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 앞으로도 우리 지금처럼 서로 배려하고 또 이렇게 베풀면서 예쁘게 살자. 많이 고맙고 또 많이 사랑해. 나의 멋진 남편.

0: 네, 마음으로 쓰는 편지에 들으신 노래 멜로망스의 선물 들으셨습니다.
1: 네, 어 진짜 너무 다정하고 따뜻한 관찰자시네요. 네.
0: 어, 너무 좋은 남편이고 아빠인데요.
1: 그러니까 관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도움의 행위를 직접 또 하시잖아요.
0: 그렇죠.
1: 이거 쉽지 않아요.
0: 정도 많으시고 또 관심도 많으시고.
1: 왜냐면 봐봐요, 용기 있어야 돼요. 네. 요즘 시대에 우리가 다정하려면 용기가 필요한데
0: 그쵸.
1: 다른 사람의 삶에 쉽게 개입을 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네. 우린 좀 많이 망설이다 포기한단 말이에요.
0: 저도 어디 가면 눈치 많이 보거든요.
1: 근데 덥석 이렇게 내가 도와줄게요 라고 용기와 결단을 낸다는 게 어, 전 여기서 좀 심쿵 너무 그렇죠. 아름답고 어, 멋졌어요.
0: 동네 어렸을 때 왜 꼬마 애들 예쁘면 머리도 쓰다듬고 그랬는데 요즘은 남의 집 애기한테 함부로 손댈 수 없기 때문에
1: 절대 뭐 그렇죠. 어떻게든 그 테이블에 우리가 개입할 수 없는데 아마 그 육아를 거친 엄마 아빠의 그 촉으로 알았을 거야.
0: 맞아요.
1: 지금 저 부부는 SOS를 보내고 있다. 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경험치를 가진 사람들은 보이잖아 그게.
0: 그렇죠, 그렇죠. 아니 또 마음을 베풀었더니 또 이렇게 이어폰도 그래, 찾으시고 맞아. 좋죠.
1: 예. 뭔가 그 연락처를 주고받고 뭐 이런 일련의 행위가 없더라도 그냥 네. 이어진 것 같아. 그쵸. 이 집안과 저 집안이 함께 이어지는 느낌.
0: 참 따뜻한 사연이었습니다.
1: 네, 너무 감사해요. 예. 덕분에 저희도 기분이 되게 말랑말랑해졌어요. 자, 이제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신수임 리포터 모시고 함께 할게요.

0: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1: 목요일에 만나는 직업천사 신수연 리포터 모셨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네,
3: 반갑습니다.
0: 자, 오늘 저희 사연 또 네. 주인공 만나기 전에 신수연 네. 리포터가 중요한 소식 하나를
2: 맞아요.
0: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2: 네. 제가 네. 여러분께 보고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1년간 청취자 여러분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사랑의 손길 덕분에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 정말 따뜻한 기적들 가득 채워갈 수 있었잖아요.
0: 네.
2: 이 보내주신 성금이 과연 어떤 곳들을 환하게 밝혔는지 짧게 보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 좋은데요, 예.
2: 먼저 난청인 그리고 청각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소리 동행 지원 사업에 쓰였고요. 아픈 이웃들의 치료를 돕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을 또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인분들은 치과 치료받기가 정말 어렵다고 해요.
0: 그쵸.
2: 그래서 장애인 구강 건강증진 지원 사업에도 도움을 드렸습니다.
1: 그래요. 그리고 아이들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데도 소중히 쓰였다면서요.
2: 맞아요. 학대 피해 아동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서 긴급지원 그리고 맞춤 심리지원 사업을 통해서 아이들을 또 도울 수가 있었는데요.
1: 네.
2: 이처럼 여러분께서 모아주신 마음으로 정말 소중한 사회사업들을 든든하게 전개해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소중한 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앞으로 1년간 더 지원을 이어가면서 우리 이웃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또 꿈과 희망을 지켜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1: 네,
0: 아, 우리 좋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네. 감사드립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네. 여러분이 함께해 주신 덕분에 이런 결과가 가능했던 거거든요.
1: 네.
0: 자, 오늘도 또 네. 하나의 결실을 위해 저희가 사연입니다. 주인공 만나봐야죠.
1: 네.
2: 오늘 제가 만나고 온 분은요. 열 손가락이 모두 굳어버린 그 참혹한 화상의 흔적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올해 56살 최주연님이 주인공이신데
1: 예.
2: 주연님은 앞서 전화 통화에서부터 제가 그 느껴지는 에너지가 참 좋다라고 느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밝은 미소 뒤에 가려진 아픈 과거가 아직도 주연님의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주연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난 건데요. 당시에 동거를 하고 계시던 여자친구분과 좀 다툼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상상치도 못했던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의 상황을 최주연님께 직접 들어봤습니다.
4: 저랑 같이 있던 사람이 그때가 11월 초인데, 이제, 거기가, 이제 좀 우풍이 심한 상태였었는데, 그 난로에 피우는 그 등유를 갖고 들어가길래, 그걸 이제, 그냥 저한테 겁주는 줄 알고, 이제, 가만, 이제 뺏어다 놓고 있었는데, 이제 흘린 상태에서, 거기서, 불을 지르니까, 그 침대에, 이불에서 타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거실에 앉아 있고 이제 방 안에서 이제 연기가 나길래 들어갔는데 이제 제 옷에 붙어가지고 깜짝 놀라서 끄다가 지금 손도 그렇고 지금 발목도 그렇고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0: 아이고야.
1: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0: 그 여자친구분이 네. 홧김에 불을 내셨고 그거를 이제 다급하게 끄시려다가 이 참상을 당하신 거예요.
2: 네, 맞습니다.
1: 두 분 다 모두 화상을 심하게 입으셨을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1: 어때요?
2: 일단 환자분께서 급히 이제 들어가서 진화를 시도하셨는데 그동안 이제 여자친구분에게는 나가라고 소리치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계시더라고요.
0: 그런데 구하시려고 그랬구나. 계속.
2: 예, 그렇죠.
0: 근데
2: 그런데 결국 여자친구분은 불길에 갇혀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0: 어떡해.
2: 그리고 최주연님은 손과 얼굴 그리고 발목에 화상을 입으셨는데 특히 이게 맨손으로 불을 끄다 보니까 양손 화상이 제일 심했어요. 사고 이후 무려 2년 동안 피부이식 수술만 6차례를 넘게 받아야 했는데 뭐 불행 중 다행으로 얼굴은 꽤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그런데 양쪽 손가락은 결국 절단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환자분은 오른손 다섯 손가락 모두 한마디 이상씩 절단돼서 굉장히 다 마디가 짧아져 있는 상황이시고요. 왼손은 절단은 가까스로 피할 수 있었지만 마디 끝이 이 화마에 녹아내려서 온전히 뭐 굽히거나 또 펼 수도 없는 그런 지체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1: 네.
2: 하지만 무엇보다 환자분을 괴롭히는 건 몸의 장애보다도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지워지지 않는 치료 과정의 공포, 그 트라우마였습니다.
4: 그 이 수술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커서 병원에 입원을 오래 막 못할 것 같은 막 들어오면 병원에만 들어오면 이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뭐라 그래야 돼? 어쨌든 병원에만 들어오면 막 죽을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재수술도 많이 고민을 하다가 예,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이 심했어서 그래서 많이 망설였다가 그래도 다시 한번 가보자라는 더 늦으면 이제 60대고 70살 되고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끝내고 싶지는 않아서 그래서 이제 조금 큰 마음 먹고 나온 거죠.
1: 아 그렇군요. 이게 오랫동안 병원문을 넘는 것조차 두려웠을 만큼 그죠?
2: 네.
1: 고통의 기억이 좀 깊은 흉터가 된 것 같아요.
2: 아 너무 안타까웠어요.
0: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네. 오랜 망설임 끝에 다시 이제 수술을 받겠다고 용기를 내주신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2: 네. 사고 이전에 최주연님은 주로 공사 현장 일을 다니셨습니다.
0: 네.
2: 손을 다친 이후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죠. 컵 하나조차 손에 쥘 수 없게 돼버렸으니까요. 그런 환자분에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마련해준 지인분이 계신데요. 바로 꽈배기 트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빵을 만들면서 근근히 생계를 꾸려오고 계셨는데
0: 네네.
2: 다행히 이 최주연님이 제빵의 소질도 있으셨고요. 적성에도 꽤 맞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굳어버린 양쪽 손으로는 반죽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도 없고 손님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것도 참 어려운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굳어버린 손가락을 조금이라도 펴서 온전한 내 가게를 차려서 당당히 서고 싶다 이런 목표가 생겼더라고요.
0: 그러니까 이렇게 목표가 확실하신 분은
2: 네.
0: 아까 말씀하셨던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네. 잘 극복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2: 맞아요, 맞아요. 네,
0: 왜냐하면 목표가 그 공포를 이기는 순간을 제가 몇 번 네. 목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렇게 용기를 내는 모습이 정말 너무 한 걸음 한 걸음 너무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2: 네, 그렇죠.
0: 가족이 좀 옆에서 힘을 보태주고 아유, 계시면
2: 그러니까요.
0: 더 좋을 텐데
1: 어때요?
2: 참 그 부분이 안타까웠는데
1: 예.
2: 오래전 가정이 해체된 탓에 좀 이제 가족들과의 관계는 아무래도 좀 연약해졌지만 그래도 아버지로서 자녀분들과 관계를 계속 이어오고는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다시 일어설 용기를 내신 것도 바로 재기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당당하게 보여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크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외롭고 고단한 현실 가운데 계시지만 이 환자분은 분기에 한 번 정도 장애인 공동체를 찾아가서 꽈배기를 만들어주는 봉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0: 이야. 대단하시다 진짜.
2: 이 봉사를 통해서 인생의 또 다른 행복과 위안을 발견하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0: 와.
2: 뭐 지금은 봉사를 하다 보니까 아 이왕 하는 봉사 더 잘 해내고 싶다 이런 마음도
0: 역시
2: 커지셨더라고요.
4: 이제 그런 거죠. 뭐 나도 다쳐서 내가 너무 힘들게 있었으니까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게 1년에 한두 번이든 뭐 많게는 세 번이든 나가게 되면 내가 저분들한테 도움을 드린다 이거보다는 그냥 아 내가 그냥 열심히 봉사해서 할 수 있는 거대로 또 나갔다 오면 그냥 나만의 또 만족이라는 것도 있고 그쪽에 도움도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진 거죠.
1: 네, 아유.
0: 그 사실 아 이렇게 회복되면은
1: 네.
0: 봉사를 하고 싶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대단하신 거잖아요.
2: 네.
0: 근데 하고 계세요.
2: 맞아요.
0: 이건 보통 분 아닌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보다 네. 더 힘든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그 마음의 여유가 저는 네. 참 어떻게 생겨났는지 존경스럽더라고요.
0: 그러니까 이 회복 이후가 아니라 아직 그 가운데 있으신 거잖아요. 고통 안에서
1: 몸부림치고
0: 있는 그 고통 안에서 다시 누군가를 도울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시고 행동을 하신다? 이분이 예사롭지 않아요.
2: 더 기대가 되죠. 네. 앞으로의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굳어버린 손을 펴기 위해서 최소 3차례 이상의 재건수술, 피부 이식, 그리고 기나긴 레이저 치료도 병행을 해야 될 텐데요. 네.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최주연님의 따뜻한 걸음입니다. 이 걸음이 멈춰서지 않도록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사랑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1: 네, 손가락이 잘려나간 그 아픔 속에서도 이웃을 위해서 꽈배기를 만들어서 준다는 게 네네. 봉사하신다는 게 이 최주연님의 모습 참 깊은 울림을 주네요. 네,
0: 사실 네. 최주연님이 정말 당한 그 비극을 이겨내는 그 과정이 본인에게 오롯이 고통일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을 우리가 들으면서 최주현님이 극복하는 그 힘을 막 느끼니까 스스로 각자의 문제에서 조금은 위로받는 느낌? 그러니까 우리 주현님에게 그런 힘이 있어요.
2: 네네네. 네,
0: 그래서 오늘 이 동행에 여러분이 예. 꼭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송구스러운 마음 부여잡고 네. 계좌 안내해드릴게요.
1: 저희 시라 씨 앞으로 계좌번호 두 개가 있는데요. 둘 다 기업은행 겁니다. 먼저 기억하기 쉬운 짧은 계좌는 숫자 2번을 10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둘둘둘둘둘둘둘둘둘. 네. 그리고 하나 좀 긴 계좌도 있거든요.
0: 2를 9개 찍으시고 뒤에 01, 037 찍어주시면 됩니다. 네. 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냥 짧은 계좌로 기업은행이고 2를 10번 찍는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고 비슷한 계좌가 있으니까 예금주가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인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0: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사랑과 응원 다 모아서 최주연님의 치료비로 소중히 전달하겠습니다.
1: 네, 심수님 리포터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0: 네, 좋은 결과 기다릴게요.
2: 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스타젠.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절세의 왕 절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4: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2: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5: 건강해.
6: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

0: 야영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숭해 비단 접적우리 이유리 비단 지설나라 옥돌 비단 고름다라 이달에는 아랄라코
2: 애주의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전북 부안에서 오구목 할머니가 부르는 닭다령입니다.
1: 네기 집이 손님 오면 내 자식이 손님 되죠.
2: 사람들에게 보양식이 되는 처지를 한탄하는 철양한 달개 노래입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의협찬이었습니다.
1: 내 자식이 야간인가.
3: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속 시원한 질문, 날카로운 시사,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4: 네, 지금 라디오 시대 마칠 시간인데요. 끝으로 조용필의 걷고 싶다 준비했습니다.
5: 네,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인사드릴게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5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4: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울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장 유태균입니다. 재난 상황을 겪게 되면 극심한 불안, 혼란, 죄책감 또는 사고 장면의 반복 회상 같은 강한 스트레스 반응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심리 지원이 필수적인데요. 지금은 안전하다는 감각을 회복하고 불안과 긴장을 낮출 수 있도록 곁에서 지지하고 이후에는 심리 회복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마음에도 응급 처치가 필요합니다. 슬픔과 불안을 억누른 채 방치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전문적인 심리적 지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로 생긴 무거운 마음을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 드립니다.
1: MBC 6시 뉴스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DC인사이드에 내일 수원지방법원을 폭파하겠다는 게시물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는 DC인사이드에 수원지방법원을 폭약을 설치했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46분쯤 작성된 이 글에는 폭발 시 법원 완파 및 옆 건물 반파가 예상된다며 내일 오후 2시 폭발 예정이라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이 글은 지금 삭제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특공대와 탐지견을 동원해 수원지법을 수색하고 내일 수원지법 경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기행을 벌여 공분을 산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 등에 대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부는 오늘 업무방해와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받은 소말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습니다. 소말리는 2024년 10월 서울 마포구 한 편의점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컵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전세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특히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가 12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전세 가격 주간 상승률은 0.35%로 전주 대비 0.05%포인트 올라 2013년 10월 셋째 주 0.35% 이후 1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부동산원은 대단지와 학군지,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이 소진되는 가운데 상승 계약이 이어지며 서울 지역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인가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으로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대한항공이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과 합병하고자 신청한 법인 합병권에 대해 항공사업법에 따른 심사를 거쳐 인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 11월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된 양사의 통합은 13개 해외 경쟁 당국과 2024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등 인수 절차를 거쳤습니다. 오늘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동쪽 내륙을 중심으로는 내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 양은 강원 산지 최대 80, 그 밖에 중부지방 5에서 60, 남부지방은 5에서 4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박소영이었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2: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3: 좋아하는 일을 하라. 그런데 좋아하는 일이란 게 과연 뭘까요? 두 가지 기준을 세우면 도움이 된답니다. 첫째, 그 일을 할 때 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즐겁게 집중이 되는가. 둘째,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 일을 놓기 싫은가. 영화 배우 황정민 씨가 경험담을 말한 적이 있는데요. 한 달에 30만 원도 벌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연기가 싫어지거나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 그런 게 좋아하는 일인 것 같다. 다른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기꺼이 하고 싶다. 그게 좋아하는 일이랍니다.
4: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의 깊이를 아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고 점프나 다이빙은 적어도 수심이 4m 이상인 곳에서만 즐겨야 합니다. 물놀이 중 체온 저하로 몸이 떨리거나 입술이 부르고 얼굴이 당기는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물놀이를 중지해야 합니다. 다리에 쥐가 오거나 피부에 소름이 돋을 때에도 물놀이를 중지하고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음식물을 물고 수영을 할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물놀이 중에는 껌이나 사탕 등의 음식물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물놀이 안전 기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2: 안녕하세요. 6월 25일 목요일이고요. 김현경의 퇴근길 톡톡 출발합니다. 자, 오늘 목요일 직장소통 프로젝트 직장솔루션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소통의 주제가 사내연애입니다.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곳이 직장이다 보니까 일하다 보면 정이 들기도 하고 어느 순간 마음이 가는 일도 생기고는 하는데요. 누군가는 연애도 사람 사는 일인데 뭐 어떠냐. 또 다른 누군가는 회사에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사내 연애는 개인의 자유일까요? 아니면 조직에 영향을 주는 문제일까요? 여러분의 경험담 또는 의견을 들려주시면 좋겠고요.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 열어놓고 있습니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문자로 소통하실 수 있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영냉 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기대고 싶은
6: 저축은행
7: 당신에게 대 저축은행에
8: 기대세요.
9: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1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2: 저축은행.
1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4: 휴렉

0: 지금 시각이 6시 7분 49초 막 지났습니다. 퇴근길 톡톡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세대 불문 직장 고민을 나누는 직장 솔루션 오늘 마련하고 여러분과 함께 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직장인들이 한 번쯤은 상상해봤을 또 생각해봤을 주제 사내 연애 자유인가 조직의 문제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개인의 자유다,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혹은 연애는 자유지만 회사에서는 제발 티내지 말자, 이런 의견까지 생각보다 다양한 시각이 공존하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유튜브 울산 MBC 뉴스 채널로 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실시간 댓글창으로 소통하실 수 있겠고요.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용료 부과되는 문자로도 소통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의견과 생각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푸짐하게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도 드릴게요. 결혼정보회사가 미혼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사내연애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남성은 34.8%, 여성은 무려 57.2%가 사내연애를 할 의향이 없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사내연애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헤어진 뒤에도 계속 마주쳐야 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반대로 직장에서 이성한테 호감을 느끼는 기준은 단순했는데요. 돈이나 외모보다 매일 함께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그 예로 여성은 배려심 있고 잘 돕는 성격을 1위로 꼽았고요. 남성은 이것을 1위로 선택했습니다. 그럼 남성들이 가장 매력적으로 느끼는 상대방의 특징 무엇일까요? 1번 높은 연봉, 2번 예쁜 얼굴, 3번 다부진 몸, 4번 예의 바른 성격. 자, 오늘은 4번까지 있습니다.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으로 남겨주시고요. 오늘의 소통 주제 사내연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드릴 선물도 지금 소개해드릴게요.
1: 퇴근길 톡톡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좋을곳 기름오일 구도일 SO1에서 주유권, 정직한 보험 더 베스트 금융서비스에서 상품권, 청정동의 바닷물로 만든 깨끗한 소금 한주소금에서 소금 한 상자, 맛있는 고기를 만드는 방법 한성 미트뱅크에서 5만원 고기 상품권, 참치 랍스타 전문점 본참치에서 초밥 런치 식사권, 대형 주차장 연중무휴 브레이크 타임 없이 운영하는 울산에서 제대로 된 숯불구이 전문점 경복궁에서 식사권, 21년 이상의 경력,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판 초밥 스시 전문점 지바 스시에서 식사권, 첨가물 없이 담백하다 큰애기 농장에서 청년 농부가 당일 생산한 100% 국내산 땅콩 버터, 요리 초보도 셰프처럼 비비푸드에서 만능 표고버섯 맛간장과 대게 맛간장 세트, 지친 일상의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주중 숙박권, 가족의 추억을 담는 바른 사진관에서 촬영권, 학성동 가구 옥성 사거리 퀸즈앤아 학성점에서 염색 1회 이용권, 도심과 가까운 치유와 힐링의 공간 울산 양떼목장에서 4인 가족 이용권, 100% 천연 안반수 온천 범소 온천에서 이용권을, 일본식 정통 효소 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을 드립니다.

0: 퇴근길 직장인들의 진짜 속마음이 어떤지 다뤄보겠습니다. 자, 먼저 소통브릿지 고영서 리포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직장 속 찐이야기를 대신 전해드리는 소통브릿지 고영서입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함께 보내는 직장, 같은 공간에서 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어느 순간 호감이 생기고 실제 연인으로 발전하는 이른바 사내연애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설레는 로망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조직 분위기나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0: 네.
1: 과연 직장인들은 사내연애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사내연애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0: 오늘의 주제가 바로 사내연애입니다.
1: 네.
0: 사내연애 뭐 개인의 자유다 할 수도 있고요. 조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최대한 안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1: 네.
0: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현장 목소리 들어보셨죠?
1: 네,
0: 먼저 시민들 이야기 듣기 전에
1: 네.
0: 영서 씨는 그래도 사회초년생이시니까요.
1: 네.
0: 사내연애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어요?
1: 일단은 저도 후배 직장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내연애는 비추하는 편이거든요.
0: 이유는요?
1: 사실 껄끄러울 것 같아요.
0: 아,
1: 네, 이 직장
0: 그런
1: 생활에서
0: 로망 같은 것들은 없었을까요?
1: 로망은 있긴 했는데
0: 네.
1: 사실 저도 그 대학교 시절에 꽈시시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한번 해보니까 비슷한 걸 해보니까 이 불편한 게 조금 더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도 직장 생활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은 분들이 주변에 많다 보니까 사내 연애 이야기를 자주 나누거든요. 근데 회사 생활하면서 한 번쯤 상상은 해보지만 다들 쉽지 않다, 별로 선호하진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내 연애가 지나치게 공개될 경우에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후배 직장인들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2: 좋아하는 사람이 근처에 있다는 게 뭐 좋을 때는 좋을 수 있지만 싫을 때는 헤어지지도 못하고 업무에 집중이 안 되는 환경에 놓일 수 있다라는

0: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좋은 것 같아요. 헤어지는 커플이 생기면 주변 사람들도 눈치를 보고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요?
1: 다른 사람한테 알려지면은 다른 사람들이랑 그 커플이랑 뭔가 가까워지기가 좀 그럴 것 같아요. 서로 사귀는 사이인데 막 부르기도 좀 그렇고 저녁 약속도 막그 사람 빼야 될것 같고 많이 공공적으로 다 알려지면은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 제가 그렇게 만나고 있어가지고 뭔가 주변 사람들이 좀 불편해할 수도 있고 비밀로 하는 게 좋더라고요. 지금은 둘 다 간둬가지고 공개가 되긴 했는데 너무 티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건 있어요.
3: 아니 비교적 후배님들이라고 네. 하셨는데요. 나이 연령대 지금 말씀하신 분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4: 20대에서 30대 정도로 다들
3: 굉장히 근데 네. 부정적이거나 신중하시네요.
4: 맞아요. 이게 우연히 만난 20대 시민분도 사내 연애로 시작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3: 네.
4: 또 다른 여성분도 역시 사내 연애와 비슷한 학교 CC 경험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들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사내 연애를 지향한다 하는 의견이 많았던 것 같아요.
3: 내가 경험해봤더니 별로더라 이런 분들이 있으셨군요.
4: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체를 반대하는 분위기보다도 업무 공간에서는 개인적인 감정은 최대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3: 그렇죠.
4: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3: 뭔가 이렇게 싸한 분위기가 느껴지고
4: 싸워서
3: 써는 서늘한 뭔가가 있는 것 같고 그럴
4: 네,
3: 수도
4: 맞습니다.
3: 있는 거죠. 아무래도 함께 일하는 공간이니까 주변 시선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없었을까요?
4: 있었습니다. 오히려 같은 환경에서 일하기 때문에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선배 직장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5: 같은 일을 하면 서로 회사 일에 대한 부분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는 연인들보다는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6: 여직원이 경리고 남자 직원이 예를 들어서 자재과장이다. 그런 부분에 같이 서로 공유도 되고 또 의논도 잘 될 것 같고 효율이 많이 높아지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나 그렇다.
7: 그러니까 사람 사는 세상인데 밖에서 만나나 안에서 만나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특별히 뭐 나쁘거나 비효율적이거나 그러지 않았는 것 같다.
3: 아 선배님들께서는 오히려
4: 네.
3: 괜찮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4: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는데요. 같은 업무 환경을 공유하고 있다 보니까 서로의 고충도 이해하기 쉽고 또 업무적으로도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내 연애를 통해서 결혼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많이 봐오셔서 개인의 선택이고 뭐 감정이 생기는 걸 어쩔 수 있나 존중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3: 와 집에서도 보고 직장에서도 보고 계속 그러고 싶으실까요? 우와
4: 맞아요 이게 쉽지가 않죠.
3: 그러니까요.
4: 네, 또 연애를 한다는 사실보다도 그 과정에서 조직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 같아요.
3: 사실은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권장해요라고 한다 한들
4: 맞아요.
3: 감정이라는 게 컨트롤이 잘 됐다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또
4: 맞습니다.
3: 매력적인 뭐 이성이 있다면
4: 네.
3: 내가 뭐 이성적으로 아무리 내 머리를 단속한다고 하더라도
4: 맞아요.
3: 마음이 가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4: 그러니까
3: 서로 입장은 다르더라도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이랄지 이런 것들도 있었을까요?
4: 네, 결국 중요한 건 프로다운 태도였는데요.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공존을 위한 조건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 제가 사내연애를 한다면 무조건 비밀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안 불편하고 본인도 회사 생활을 계속하려면 최대한 비밀로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2: 저희는 좀 공적이랑 사적은 좀 나눠서 일을 했어가지고 최대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일을 시켜야 될 때는 시키던가 아니면은 좀 다른 동료들하고 잘 지내는 것도 그냥 넘어가고 그냥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5: 공개를 하게 되면은 보는 시선들이 따가우니 아마 비밀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6: 그거는 오너가 잘 그 리더를 해주고 그 담당 또 과장이나 담당 직원이 잘 리드해주면 그런 문제는 없지 싶은데 일하는 과정도 그렇고요. 서로 또 도와주고
3: 공과 사는 구분하자. 맞습니다. 이게 공통된 인식이시네요.
4: 네, 연애 사실이 동료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고 갈등이 생기더라도 업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정말 어렵죠.
3: 그러게요.
4: 결국 사내 연애도 직장 생활의 한 부분인 만큼 개인의 자유는 존중하되 조직 안에서는 그에 따른 책임감도 함께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3: 네.

0: 자, 오늘도 직장인들의 이야기, 또 울산 시민들의 이야기 잘 들었고요. 사내 연애에 관한 이야기 잠시 후에 솔루션 공식 토커 세 분 모시고 더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시민들의 이야기 의견을 전해주신 고영서 씨 정말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MBC 노년층 열사병 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탄소 배출로 인해 매년 더 뜨거워지는 여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사병.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열사병으로 노년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은 40도 이상의 고열로 인해 뇌 장기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열, 환각,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3: 의식은 없으시고 땀도 안 흘리세요.
2: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시원한 그늘 또는 실내로 옮깁니다. 환자의 옷을 벗겨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춰줍니다. 대처보다는 예방이 우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4: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5: 97.5
0: 네, 지금 시각이 6시 22분 7초 막 지났습니다.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퀴즈가 보기가 4개인데다가 역대급으로 난이도가 높습니다. 결혼정보회사가 미혼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사내연애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남성이 34.8%, 여성 57.2%가 나는 사내연애 할 의향이 없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사내연애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헤어진 뒤에도 계속 마주쳐야 할 것 같아서였는데요. 반대로 직장에서 이성한테 호감을 느끼는 기준이 아주 단순했습니다. 돈이나 외모보다 매일 함께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는데요. 여성은 배려심 있고 잘 돕는 성격을 1위로 꼽았고요. 남성은 이것을 1위로 선택했습니다. 자, 현실적인 거 배제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지 않을까라는 것도 다 배제하시고 의외의 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남성이 가장 매력적으로 느낀 상대의 특징 무엇이었을까요? 1번 높은 연봉, 2번 예쁜 얼굴, 3번 다부진 몸, 4번 예의 바른 성격. 자, 정답을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사내연애에 대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문자 계속해서 받아보고요. 오늘 주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생각을 풀어주실 썰토커 세 분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이민호 노무사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6: 네, 반갑습니다. 노동법을 쉽게 설명하는 이민호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사내연애를 과연 어떻게 노동법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네. 저희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동현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7: 안녕하십니까.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기업가 김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잠깐 광고 나가 하는 동안 실제로 이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7: 아, 알겠습니다.
0: 그리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십니다. 김소희 후배님.

0: 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댄서로 활동하고 있는 20대 김소희입니다.
0: 와, 멋지시다. 오늘 사내 연애에 대한 이야기 잘 부탁드릴게요.
1: 네.
0: 네, 감사합니다. 사내 연애 혹시 직접 해보신 경험은 있으실까요? 하고 여쭤보고 싶네요. 이민호 노무사님.
2: 저희는 아쉽지만 없습니다.
0: 네. 김동연 대표님은요?
3: 저도 꿈은 있었는데 저도 실제로는 없습니다.
0: 김소희 후배님은요?
1: 저는 체계적인 회사라는 곳이라기보다는 대학생 때 CC를 한번 해봤던 적이 있어가지고.
0: 아, 그러시구나. 저도 사실 학교 CC에서 결혼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감정의 컨트롤이 어떻게 얼마나 잘 안 되는지가 눈에 보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먼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러면은 사내 연애를 찬성하세요, 안 하세요, 김소희 후배님?
1: 저는 좀 찬성하는 쪽으로 확신이 좀 가 있어요.
0: 확신이?
1: 네.
0: 왜요?
1: 아무래도 이제 사내 연애라는 게 아까 들었다시피 굉장히 좀 이제 일하면서 같이 붙어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감정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걸 좀 알고 있어가지고. 찬성적으로 좀 많이
0: 오히려 훨씬 네. 뭐 뭔가 이렇게 조직에 있어서 나는 재미있고 즐겁게 행복하게 생활할 것이다 이런
1: 네.
0: 김동연 대표님께서는요?
3: 저도 이제 찬성과 반대를 이제 둘 다 다 선택을 했었는데 현재 이제 직책으로서는 이제 저는 조건부 찬성.
0: 조건부 찬성. 예, 어떤 조건이 붙나요?
3: 연애를 하면 좋죠. 연애를 하더라도 회사에 출근을 하면 업무라는 공간에서는 네. 원칙은 지켜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0: 예.
3: 반대는 안 하는데 그래도 적극적인 찬성도 아니지만 그래서 그 업무의 원칙만 지켜준다고 하면은 조건부 찬성이라고 생각을
0: 합니다. 업무의 원칙이 뭔데요?
3: 업무를 뒤로 배제하고 너무 회사 안에서 연애를 하거나 좀 그렇게 하면 네. 저는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좀 반대입니다.
0: 이민호 노무사님께서는요.
2: 예, 저는 이제 법률가로서 이제 상담을 많이 받다 보면
0: 네.
2: 사내 연애에 대한 특실이 실이 많다고 좀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0: 이런 사례가
2: 네, 맞습니다.
0: 많아요?
2: 네네네.
0: 와, 네, 말씀해 주세요.
2: 특실이 있는데 그래서 좀 이제 반대 입장이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사람이라는 게 또 우리 감정의 이 동물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분이 천생연분이다.
0: 네.
2: 그러면 뭐 달려가야 된다.
0: 연애를 어떻게 할 수가 없지.
2: 맞습니다.
0: 예. 네. 그러나 네. 뭐 상담한 사례들로 봤을 때는 그 득보다는 실이 조금 더 많아 보인다.
2: 네,
0: 아무래도
2: 맞습니다.
0: 상담을 하러 오신 거니까요.
2: 네, 상담은 되게 이제 헤어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고 오죠.
0: 이게 네. 노동법이나 이런 네. 게 사내 연애에 관련한 규정이 있어요? 있긴 해요?
2: 아니, 없습니다. 없습니다.
0: 제가 정확한 기억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회사 선배님께 그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한 제도입니다만 우리 회사 사규에도 울산 MBC 사규에도 사내 연애 금지 조항이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2: 예, 예.
0: 사규로 정하는 것도 이게 그런 강제성 같은 게 있는 거예요?
2: 제 사규라는 게 이제 취업 규칙을 많이 말하거든요.
0: 예.
2: 근데 취업 규칙에 사내 연애를 금지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사내 연애를 금지 규정에 따라 이제 연애를 했을 때
0: 네.
2: 결국 이제 그런 이제 처벌을 줄 수 있느냐, 징계를 할 수 있느냐,
0: 네.
2: 그런 좀 다른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0: 그럼 그냥 있다. 네. 최대한 자제해라 이런 뜻이에요.
2: 예, 약간 경고, 권고 정도로 볼 수 있을
0: 정도로.
2: 것 같습니다.
0: 예. 예. 지금 먼저 사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와닿을 것 같아서요. 대표님, 사내 연애로 겪는 어려움이 어떤 점이 있을까요?
3: 어려움도 많죠. 일단은 저는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사내 연애를 하는 우리 직원들 보면 서로 네. 이해를 해주고 뭐 야근도 해주면 서로 도와주고 예, 스트레스도 같이 풀어주고 정말 그거는 부푼 이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점은 둘이 싸우거나 헤어지거나 하면은 회사에서 안 그래도 업무 때문에 눈치 보는데 그 둘이 눈치 본다고 더 바빠지거든요. 예,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예.
0: 감정 그러니까 진짜 공과 사를 공과 사를 구분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티가 나버리는 거죠.
3: 그렇죠. 이제 사람 감정이란 게
0: 네.
3: 이제 공과 사를 이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의 그게 빠져든다고 하면은 예, 많이 힘든 것 같더라고요.
0: 눈치도 보는 경우도 있고. 그냥 회사를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3: 많습니다. 정말
0: 많아요?
3: 네. 제가 정말 열 커플을 보면은 열 커플이 다 그랬거든요. 둘 중에 한 명은

0: 나가버려요 그냥. 예,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1: 헤어졌을 아까, 때
0: 네 아니면은 와. 싸우면은 꼭 다음 날 둘 중에 한 명은 안 나와요. 싸우면은 그러면은 오로지 둘이 싸움에
2: 다른 사람이
0: 예, 제가 이제 피해를 보고 회사가 피해를 보는데 어떻게 보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1: 예.
0: 다음 날 출근했는데 없어요. 그러면 저는 먼저 물어보죠. 어제 둘이 혹시 싸웠냐? 아니면 헤어졌냐?
1: 네.
0: 예, 그러면 이제 답변이 오거든요. 그러면 헤어진 게 아니라고 하면은 예, 아직 잡아볼 만하다. 예, 내가 가서 달래주고 올게.
1: 아. 뭐
0: 중개인도 아니고 제가 예, 좀 그런 느낌입니다.
1: 그러면은 헤어졌어요라고 하면 잡진 않으세요?
0: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잡고 싶죠.
1: 네.
0: 예, 근데 물론 회사는 이제 업무적으로 이루어진 공간이다 보니까 잡고 싶은데,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좀 껄끄럽다는 표현을 하면서 회사 나오기가 싫다. 그러면 다른 부서라도 내가 옮겨줄게. 해도 싫다고 하거든요.
1: 와.
0: 그러면 저희는 이제 가르쳐주고 일의 숙련도를 다 올려주고.
1: 예. 아, 그랬는데 지금 인력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쉽고
0: 맞습니다.
1: 모자란 상황인데
0: 네네.
1: 여기서 또 그렇게 해버리는 거군요.
0: 네네.
1: 와, 김소희 후배님은 이런 상황 사례들을 들으시면 어떤 혹시 생각이 드실까요?
3: 이런 사례들이라
1: 만약에 본인의 상황이라면 내가 사내 커플인데 좀 감정적으로 많이 갈등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헤어질 마음까지 들었어요. 그러면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들까요?
3: 저는 근데 이제 사내 연애를 찬성하긴 하지만 공사는 확실히 구분을 해야 한다는 파여서
1: 예, 그게 확실하게 구분이 잘 될까요?
3: 물론 사람 마음이라는 게 확실하게 되진 않겠지만 사내 연애를 할 거라면은 그 정도의 공사 구분은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은 가지고 사내
1: 해야
3: 연애를
1: 한다면.
3: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예.
3: 그냥 외부에서도 연예인이면은 회사 들어오면 남이에요. 연애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만 아마 사내 연애가 남한테 영향 안 끼치고 오래 가지 않을까요?
1: 들어오면 남처럼. 이민호 노무사님,
4: 네네.
1: 어떤 경우로 네. 상담이 들어오는 거예요?
4: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했던 상담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제 회사는 이제 직원을 평가하고
1: 네.
4: 그걸 평가 결과를 가지고 임금 협상도 하지 않습니까?
1: 네.
4: 근데 그 평가자의 신분의 부서장이 그 부서원과 이제 사내 연애를 한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1: 네.
4: 동료 직원들이 저게 말이 되냐, 공정성을 해친다.
1: 그럴 수 있죠.
4: 예, 아무리 뭐 나쁘다 해도 자기
1: 네.
4: 연애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 더 좋은 점수 받는 거 아니냐.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회사에서는 이제 어떤 조치를 했냐면
1: 네.
4: 징계는 하지 않았고요.
1: 예?
4: 부서 이동을 해서 그 이제 피평가자가 평가받는 사람이 이제 지금의 연애 대상자가 아니게 바꾼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1: 와, 이런 거. 지금 내 인사고과를
4: 네.
1: 이분이 해야 되는데 보니까 여기 두 분이 연애를 하시네요. 이거 부당합니다라고 상담을 오신 거예요?
4: 네, 맞습니다.
1: 그러면 그거를 회사가 인지를 이렇게 거꾸로 하게 되는 상황인 거네요?
4: 네, 네 맞습니다.
1: 오.
4: 그래서 이제 평가가 제대로 나오기 전에 이제 먼저 이제 제도화하거나 그 사람의 이제 전환 배치를 통해서 이제 바꾼 거죠.
1: 반대로 네. 그 피평가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공과사를 이때까지 한 번도 명확하게 구분하고
4: 네네.
1: 일에 그런 혼돈을 준 적이 없다. 나는 오히려 이게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다라고 반발을 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4: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평가자는 항상 이제 변이 자기의 변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과사를 구분한다.
1: 네.
4: 왜 평가에 있어서 왜 우리 먼저 이게 관념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우리 그렇게 보느냐?
1: 공정하다.
4: 예예예. 예, 예.
1: 일 잘한 거 맞는데 왜 그러냐?
4: 네네네.
1: 예? 예.
4: 그래서 실제 그걸 가지고 노동위원회 가서 부당한 전환 배치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1: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나와요?
4: 결과는 이제 케이스마다 좀 다른데요.
1: 네.
4: 노동위원회는 어떻게 보냐면 이제 판례에 따라서 업무의 필요성, 근로자의 불이, 관련 절차의 이행 이 세 가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에 있는 공장에서 같은 부서 옆으로 배치 전환을 했다 하면 불이익은 그렇게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울산에 있는 공장에 있는 직원을 갑자기 떨어놓겠다고 저 여수로 보낸다거나 그러면 좀 불이익이 커지잖아요.
1: 그렇죠.
4: 그러면 그분이 이길 수도 있죠.
1: 그러면 대부분은 그런 지리적으로 크게 떨어진다거나 완전히 다른 직종으로 전환되거나 이게 아니면 대부분은 사내 연애를 해서 만약에 공정성 시비 같은 것들이 나온다면
4: 네네.
1: 부서 이동이 되는 거네요.
4: 네, 업무상의 필요성을 더 크게 보는 것 같습니다.

0: 김동연 대표님 너무 끄덕끄덕 고개를 많이 끄덕끄덕 하고 계시는데 어떤 점에서요?
1: 만약에 인사 고과 평가를 하는데 자기 이제 밑에 직원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막 연인이다. 네. 제가 저는 이제 대표 입장이니까 저는 네. 징계가 아니라 그냥 중징계를 때릴 것 같은데 들으면은 예. 정말 그거는 오너가 들어도 경영진이 들어도 좀 황당할 것 같아요. 예예. 예.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는 네, 처음 듣네요. 드라마틱한 네. 그렇네요.
0: 와 진짜 신기하네요. 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게 네네. 너무 신기한데요. 네. 또 다른 사례도 혹시 있나요?
2: 이제 좋은 케이스는 이제 그렇게 좋은 관계가 발전되는 거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관계가 좋다가 나빠져가지고 헤어졌을 때
0: 네.
2: 헤어졌을 때 두 분의 관계가 또 부서장과 부서원이었어요. 안 밝혀진 거죠. 그러다가 헤어지고 나서 네. 서로의 관계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 부서원은 이제 자기의 그런 사적인 감정이 업무에 연결되어서
0: 네.
2: 자기를 괴롭힌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0: 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요?
2: 네네네.
0: 와 그러면 어떻게 이게 다툼이 어떻게 돼요?
2: 아니
0: 연인 사이로 치면 네. 뭔가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어서 당연히 감정적으로는 안 좋고 네네. 화가 날 법한 상황인데
2: 네.
0: 그 화를 표출한 게 직장 안에서는 또 그러면 내 부서장이었으니까 네. 이거는 괴롭힘입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2: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0: 복잡하네요 진짜.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해결이 돼요?
2: 이제 저희들 회사에서는 이제 조사를 하죠. 괴롭힘의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0: 우와.
2: 그 부서장의 그 말이나 그 행위가 그 적정 범위 넘어서 업무의 관련성에서 범위를 넘어서 한 행위냐?
0: 네.
2: 그냥 과거의 관계에서 이어진 사적 감정의 표출이냐? 근데 그게 맞다면 괴롭힘으로 성립은 되죠.
0: 또 제대로 들여다보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은 헤어져서 마음도 아프고 감정도 안 좋은데 네. 그 괴롭힘 문제까지 생각하셔야 되는 거네요. 이게 네. 직장 내에서 헤어졌을 경우에는
2: 맞습니다.
0: 생각을 진짜 많이 해야 되네요.
2: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에서는 그렇습니다.
0: 그래서 그런지 저희 앞에서 이야기를 나눴던 울산 시민들의 의견에는 하더라도 비밀로 하자. 비밀 연애가 더 좋지 않냐. 헤어져도 그렇게 뭐 부대끼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어때요? 그 회사 대표의 입장에서는 비밀로 하는 사내 연애가 진짜 비밀일 수가 있을까요?
1: 정말 우리 회사의 직원들도 수많은 직원들이 비밀 연애를 한다고 했는데
0: 네.
1: 그거 아시죠, 피디님? 비밀 연애를 한다고 해도 제일 유명한 비밀 연애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들은
0: 본인들 빼고 다 아는 거죠.
1: 네, 비밀 연애라고 한다고 해도 본인 둘이나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비밀로 하고 있다 하는데 식당 이모 경비 아저씨까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공개 연애를 하는 게 저는
0: 차라리?
1: 당당하게 네 그래서 모두의 축복을 받으면서 당당하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0: 김소희 후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저도 할 거라면 확실하게 당당하게 공개를 하는 게.
0: 근데 사람 감정이 이렇게 저 예쁘게 사귀다가 막 좋은 결실까지 결혼까지 가면 정말 축복하고 행복한 일인데요. 진짜 만약에 안 좋게 헤어진다면 감정을 감당이 괜찮을까요?
3: 근데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비밀 연애를 해도 절대 비밀 연애가 안 되기 때문에 비밀 연애를 하더라도 그 헤어짐 후에 감정은 눈에 다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차라리 이제 다른 당당하게. 사람들이 이제 헤어졌나? 라고 물음표를 찍을 바에는 당당하게 연애를 한다. 그리고 당당하게 헤어졌다. 해서 주변 사람들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하는 게 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0: 지금 저희 실시간 댓글창에 오늘 주제 재미진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또 혹시 이게 사내 연애를 우리는 비밀로 하고 있었어요 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회사에 혹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측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었을까요?
2: 네, 그
0: 불이익이라고, 그런 것도 있어요?
2: 네네네. 불이익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징계성 불이익이 있고요.
0: 예?
2: 그다음에 아까 인사 조치로서의 불이익이 있는데
0: 네.
2: 징계성 불이익은 조금 이제 어렵다고 보고요.
0: 네?
2: 징계성 불이익이라고 하면 이제 해고, 강등, 정직, 감봉 이제 성에 이제 피해를 주는 불이익이죠.
0: 예.
2: 근데 이제 전환 배치에 인사 조치의 불이익은 얼마든지 줄 수 있다고 봅니다.
0: 전환 배치도 할 수 있고.
2: 네네.
0: 직종을 전환시켜서 그럴 경우도 있나요?
2: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또 그것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입사할 당시에 본인의 직종이 특정되어 있다면
0: 네.
2: 그 특정되어 있는 직종을 바꾸지 못합니다.

0: 부서의 뭐 변경이라는 건 가능한데요. 근데 그 직종이 되게 추상적으로 포괄적이라면 포괄적인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변경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1: 예. 네. 4664번님은요. 서로의 상태를 잘 이해할 수 있고 사회적인 레벨도 서로 비슷할 거고 같은 직장이라면 성격만 잘 맞으면 그보다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내주셨고요. 4323번님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내연애가 일에 방해가 안 되도록 잘 지키기만 하면 나쁠 게 없다고 봅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7572번님께서는 사내연애가 잘 되면 조금 좋은데요. 잘못 꼬이면 직장 분위기도 흐리고 직장도 잃고 사람도 잃을 수 있어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같은 팀 안에서 사내연애가 발생하고 이별을 했을 때요. 계속 같은 팀에서 일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2: 제 입장에서는 이제 웬만하면은 같은 팀에서 제 대표 입장에서는 같은 팀에서 일을 시키고 싶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나갈까봐 이제 뭐 억지로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그런 경우 보면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억지로 저는 그래도 일이니까 너희가 불러가지고 얘기는 해요. 그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사를 하거든요. 퇴사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돈 주고 눈치 없는 소리 들어먹고 퇴사하고. 그렇게 되니까 정말 좀 억울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이 둘이가 헤어졌다고 한들 그래도 업무는 업무니까 저는 같은 부서에서 일을 시켜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1: 사내연애가 실제로 업무에 영향을 준다고 느끼시는 거죠, 대표님께서는?
2: 그렇죠. 장점도 있죠. 둘이서 이제 기분이 좋을 때는 둘이서 사이 좋을 때는 정말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데. 예. 단점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싸웠을 때 네. 정말 회의를 하더라도 티가 나거든요. 서로 대답을 안 해요. 예. 서로 이제 업무적인 질문을 해도 정말 간단하게 대답만 딱 하고 예. 회의가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1: 그러면은 정말 사내연애를 하시고 헤어지고 나서 계속 회사에서 남아서 헤어짐에도 불구하고 일했던 분은 한 분도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2: 네, 그거는 제가 1초의 고민도 없이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 분도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는 한 분도 없었습니다.
1: 김소희 후배님은요 지금 얘기를 들으시면서 계속 놀라고 계시거든요. 주변에 혹시 다른 뭐 동료나 후배나 선배님들 이야기 사내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3: 뭔가 이제 체계적인 회사 같은 직장은 아닌데 그래도 같은 팀에서 연애를 하거나 그러신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연애를 봤으면 헤어짐도 분명히 봤죠. 그래도 헤어지더라도 같은 팀 안에서 같이 계속 하면서 뭐 싸우거나 좀 안 좋은 감정들은 안 보여주는 게 그래서 또 헤어지더라도 그 안에서 또 잘 얘기하고 잘 일이 잘 진행된 걸로 좀 많이 봤거든요.
1: 실제로 보신 적도 있으시고요.
3: 네, 헤어졌어도
1: 되게 쿨한 그런 느낌이네요.
3: 아, 그래도 사내연애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만 한다면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계속 해왔는데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사람이 있구나.
1: 그런 점에서 또 놀라시는 거군요.
3: 이렇게 되면 상사만 더 고생이고.
1: 노무사님 그러면요. 네네. 그게 현실적으로 괜찮던데요? 이런 분들은 없었어요? 사내연애 했는데 뭐 헤어졌어도 저는 괜찮았습니다.
0: 이거 대표님과 같은 좀 입장인데 문제가 터져야 저한테 오기 때문에 해피엔딩이 있는 분들은 저를 찾지 않더라고요.
1: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0: 제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1: 그러면 반대로 그 김동연 대표님처럼 좀 불러다 놓고 헤어졌냐? 왜 그러냐? 너네 어떻게 하고 싶냐? 이런 거를 물어보신다면 혹시라도 좋은 마음이긴 한데요. 좋은 마음으로 하신 의도도 알겠고 너무나 알겠는데 왜 회사가 사적인 일에 간섭하십니까? 이런 시비가 걸릴 수는 없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0: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제 연애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명분이 약해요. 회사에서.
1: 예.
0: 근데 이제 연애로 인한 문제점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회사는 할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문제점을 우리가 부각이 잘 되면 괜찮은데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저희는 할 거 다 하고 연애도 하는 건데요?라고 하면 이제 아까 그런 시비가 불거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 그럼 이것도 말씀하실 때 되게 잘해야 되겠네요. 어떤 점을 좀 조심해야 되는 걸까요?
0: 이제 이것도 결국 이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면요, 결국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1: 예. 와, 되게 포괄적이네요.
0: 예, 예, 괴롭힘의 영역에서 나의 이런 사적인 영역까지 회사가 개입을 해서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 나의 정신적 피해를 준다.
1: 네.
0: 이렇게 또 성립을 말하면서 주장할 수 있거든요.
1: 정신적 피해까지요.
0: 네네.
1: 와. 김동연 대표님을 자연스럽게 제가 쳐다봤습니다만.
2: 일단 저는 이제 그 둘이를 부르면은 네네. 방금 노무사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방법도 좋은데 이제 저만의 방법은 제가 먼저 앞에 얘기를 하거든요.
0: 네.
2: 회사의 경영 오너를 떠나서 오빠와 형으로서 한번 물어볼게. 네, 이거는 너희가 혹시 싸웠냐 헤어졌냐 이렇게 물어보고
0: 네.
2: 네, 그다음에 그분들의 그 둘이의 이제 입장을 먼저 듣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1: 네.
2: 예, 그러면은 대부분이 이제 100%입니다. 100% 저한테 제가 있었던 일 중에 100%는 아, 아닙니다. 이래는 몰두하겠습니다. 걱정 안 하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둘 중에 한 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부터 안 보이는 거죠. 둘 중에 한 명은. 네.
1: 어렵네요, 진짜.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 가이드가 규정이라는 것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상황에 개인과 그 사내 연애라는 그런 사적인 영역과 회사라는 조직이 공존할 수 있으려면
0: 네네.
1: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 김소희 후배님한테 여쭤볼게요.
3: 충돌 없이 공존하려면은 아 이게 너무 답장나 같기는 한데
1: 네.
3: 그냥 정말 회사에서 아는 척을 하면 안 돼요.
1: 그러니까 절대 티도 내지 말고 네. 연인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인가요?
3: 근데 정말 회사에 아무 영향 없고 주변 사람들 피해를 안 끼치려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둘이 연애를 함을 주변이 알게 되고 서로가 인지를 하되 회사에서는 서로의 직책에 맞게 일을 하는 것이 아마 개인과 조직이 가장 충돌이 없지 않을까.
1: 그런데 조금 전에는 완전 그냥 당당하게 밝히는 게 좋다고 얘기하셨잖아요.
3: 당당하게 저희 연애합니다라고 밝히되
1: 네.
3: 일은 일대로.
0: 아 남처럼 완전.
1: 네. 네. 완전 남처럼.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저도 이제 우리 후배님 입장에서 이제 조금만 살을 더 붙인다고 하면은
1: 네.
2: 물론 공존을 할 수 있는 기준은 이제 회사를 출근을 한다고 하면은 애인보다는 이제 동료가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출근과 동시에 연인 모드는 끄고 예, 업무 모드를 키고 저는 일을 하면은 예, 공존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노무사님께서는요?
0: 예, 저는 이제 후배님과 대표님의 생각에 동의하고요. 똑같이 이제 선을 지키고 눈치껏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고 다만 회사의 제도 차원에서는 아까 이해관계에 충돌되는 부서장과의 부서 직원의 어떤 사내 연애 시 전환 배치가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를 조금 공론화해야 되지 않을까? 문서화나 예, 이렇게 좀 그런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아, 부서장과 부서원이 네네. 만나게 됐을 때는
0: 네.
1: 전환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이해시켜야 되는 거군요.
0: 네네.
1: 나중에 갈등 사례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0: 네 맞습니다.
1: 그러면은 출발부터 조금 멈칫할 수가 있는 거겠군요.
0: 네네.
1: 아 사내 연애를 앞두고 있거나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노무사님으로서 딱 한마디만 네. 조언을 해주시다면 어떨까요?
0: 네. 딱 한마디는 그렇습니다. 연애는 오케이. 하지만 선은 지킵시다.
1: 선은 지키십시다.
0: 예.
1: 예. 대표님께서는요?
2: 저도 이제 연애는 말리지 않습니다. 예, 연애는 말리지 않는데 이제 좋은 사람 만나고 행복한 일이 매일 있고 하면 좋은 일이죠. 근데 이제 연애는 이제 둘의 선택이라고 하면은 업무의 결과든 둘의 결과든 주위 사람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뜨겁게 하되 그러니까 업무는 예, 좀 냉정하게 차갑게 우리 출근하면은 그렇게 좀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애는 자신 있게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일은 차갑게.
2: 일은 차갑게.
1: 네. 김소희 후배님은요.
3: 자연스럽게 이제 마음이 가버린 이상 어쩔 수 없다면은 더 좋게 연애하기 위해서는 이제 회사에서는 업무적으로만 남남으로 일하는 동안 시간 그 시간만이라도 남남으로 지내면은 더 좋게 연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내 연애 이게 자유인가 사적인 문제인가 조직의 문제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세 분 오늘 솔직하게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번 챙겨요.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써서 간다 장까지 가나.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6: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5: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7: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7: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7: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8: 현대 오피스.
9: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0: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철새의 왕 철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5: 아니 되옵니다. 철새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3: ISA는 삼성증권이다.
6: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권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8: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
7: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0: 네, 의견들 진짜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8343번님께서 퀴즈 맞춰주시면서 초반부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노무사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실제 갈등 사례 를 예측하는 듯한 그런 내용을 담은 여러 가지 사내 연애에 대한 의견도 보내주셨는데요. 반대합니다. 사내 연애는 연애하는 두 사람만 빼고 다 안다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저보다 직급이 높으면 눈치를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연애 당사자가 사고 쳤을 때 객관적으로 봐서 지적하기보다는 또 주관적으로 봐주기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동료 입장에서는 이럴 경우에 불평등, 차별이라는 불만도 생길 것 같아요. 업무 진행이 주관화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반대 입장입니다 하고 길게 보내주셨는데 8343번님께도 저희가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91번님, 4244번님께 비비푸드에서 드리는 맛간장 세트 보내드리고요. 3028번님께 한주소금 한 상자 선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직장 생활에 다양한 의견들, 주제들에 대해서 매주 목요일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 요즘에 이런 고민 있는데 이것도 한번 다뤄봐 주세요 하시는 것들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 혹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함께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제들도 많이 추천을 해주시고요. 자, 우리 끝곡으로는 이 곡을 골라봤습니다. 사실은 사내연애 관련해서 굉장히 설레는 콘텐츠들 많잖아요. 드라마나 영화나 그런 드라마 중에 OST로 쓰인 곡입니다. 멜로망스의 곡이고요. 사랑인가 봐 들으시고 저는 내일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울산 M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마음을 위해 상담하는 유영미입니다. 우리는 매일 나도 모르게 타인과 나를 비교합니다. 여러분은 타인의 시선에 얼마나 많은 마음을 쓰고 계신가요? 비교는 기쁨을 도둑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교는 잠시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머무는 순간 기쁨을 빼앗습니다. 당당한 나를 외면한 채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 작아지지만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경쟁이 아닌 성장의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의 나를 응원하세요.
1: 울산 M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structure you.
1: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

0: 저녁엔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저녁엔 뉴스입니다. 남미에 있는 베네수엘라에서 규모 7을 넘는 강진이 발생해 수도 카라카스 일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공항시설이 파손됐으며 카리브해 지역에는 한때 쓰나미 경보까지 발령됐는데요. 전재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현지 시간 24일 저녁 6시 5분 베네수엘라 북부 카리브해 연안에서 강력한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첫 번째 지진은 규모 7.1에서 7.2 수준으로 관측됐으며 불과 1분도 지나지 않아 규모 7.5에 달하는 두 번째 강진이 뒤따랐습니다. 진앙은 수도 카라카스에서 서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모론 인근 해안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진원의 깊이가 10여 km에 불과한 얕은 지진이어서 충격이 더욱 크게 전달됐습니다. 지질조사국은 사망자 수가 1만 명에서 1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수도 카라카스에서는 고층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주민들이 거리로 대피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건물 붕괴와 외벽 파손이 잇따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국제공항 시설 일부도 손상돼 항공편 운항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터넷과 휴대전화에 통신장애도 보고되면서 일부 지역 주민들은 가족과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현지 당국은 구조대를 투입해 매몰자 수색과 피해 조사에 나서고 있지만 인명피해 규모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진 직후 미국 태평양 쓰나미 경보센터는 베네수엘라 연안과 카리브해 여러 섬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해안가 주민들에게 즉시 고지대로 이동할 것을 권고했으며 현재는 관측 결과에 따라 일부 경보가 조정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1: 데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번 강진으로 현재까지 최소 32명이 사망하고 700명이 다친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카라카스 북쪽 약 30km 지점에 위치한 라과이라주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구조대가 붕괴한 건물을 수색하고 있어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말했습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생존자를 위한 집중적인 수색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강력한 연쇄 강진과 20여 차례의 여진 발생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하고 있는 축구대표팀이 남아공에 0-1 패배를 당하면서 조 3위를 기록해 32강 진출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제 조 3위 12개 팀 중 상위 8팀 안에 들어야 토너먼트 진출을 노려볼 수 있게 된 건데요. 박재웅 기자가 전합니다.
3: 남아공과의 최종전에서 홍명보 감독은 주장 손흥민을 벤치에 앉히고 오현규와 황희찬, 이강인으로 공격진을 꾸렸습니다. 경기 시작 1분 만에 김민재가 헤더로 한국의 첫 슈팅을 기록했고 이강인도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상대 골문을 위협했지만 득점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아공에게 10차례나 슈팅을 내주는 고전 끝에 전반을 0-0으로 마쳤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손흥민과 김진규, 옌스 카스트로프를 투입하며 변화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후반 18분 선제골을 내줬습니다. 측면에서 투입된 크로스를 마세코가 강력한 슈팅으로 연결해 우리 골문을 갈랐습니다. 대표팀은 조규성까지 교체 투입하며 추격골을 노렸지만 남아공 골문을 열지 못했고 결국 0-1로 패했습니다.
4: 선제 실점이 저희가 먼저 당하면서 좀 더 경기를 운영하는데 선수들이 좀 조급함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경기 결과에 대해서는 감독의 책임입니다.
1: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입니다.
3: 같은 시간 멕시코가 체코를 3-0으로 이기면서 승점 9점으로 1위, 남아공이 승점 4점으로 조 2위를 기록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승점 3점으로 조 3위를 기록하면서 조 3위 12개 팀 중 상위 8개 팀에 들어야 32강 진출을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1: 정부가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늦어져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위해 하반기부터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 사업 추진 계획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얻었거나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희귀질환 치료제 가운데 제약부문 주요 8개국 중 3개국 이상에서 등재 중인 약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0: 탐여약제를 선정하게 됩니다. 연예인 출연 영상이나 AI 생성 이미지 등을 활용해 일반 식품에 이석증, 이명증 치료 효과가 있다고 부당 광고한 업체 11곳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부당행위 긴급대응단은 최근에 실시한 이석증, 이명증 관련 제품의 온라인 광고 집중점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업체 중 한 곳은 연예인 출연 영상을 통해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이명회로 차단제, 이명차단 영양제, 청각신경보호 등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적발 업체들이 판매한 식품은 모두 52만여 개, 192억 원어치였습니다. 민사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본격 위헌 심사에 들어선 가운데 법원도 자체 점검에 나섰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최근 민사, 가사, 행정항소심 사건을 담당하는 전국법원재판부를 대상으로 민사 항소 이유서 제출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 22일부터 진행된 이 설문은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답변을 받습니다. 재판 지연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민사항소이유서 기한 제도는 당사자들이 항소장을 내고 항소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또는 1개월 연장된 기간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내게끔 강제합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국토부 김모 서기관 뇌물 혐의 사건의 공소기각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해당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제 대법원에서 최종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되어 특검법 제9조 제6항 우선인계 규정의 취지에 따라 금일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김 전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재직 시절 외부 업체로부터 3,6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특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부가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로 입장을 정했다는 발표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오늘 SNS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보안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발언한 기사를 공유하며 국회에서 불가역적으로 완전 폐지할 테니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안을 오늘이라도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사상 최대 규모 호남 반도체 투자를 청와대가 공식화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의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네가 가라 호남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수백조 원을 투자해야 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용수, 전기, 인력 등 재반 여건을 기업이 검토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동쪽 내륙을 중심으로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강원 산지 최대 80mm, 그 밖의 중부지방은 5에서 60mm, 남부지방은 5에서 4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 한때 동쪽 내륙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18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0도 사이가 되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광주 29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30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정영환입니다. MBC 저녁의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신청자 중에서는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들에게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안내는 1688-4596으로 문의해주세요. 문의 1688-4596.
2: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의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시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3: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4: 통쾌한 질문, 집요한 질문, 무엇보다 좋은 질문. 권순표 뉴스 하이킥.
5: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당의 간판이었던 조국 전 대표의 평택을 낙선, 그리고 대표직 사퇴. 이제 2년 후 총선을 바라봐야 하는 조국 혁신당은 어떤 쇄신안을 그리고 있을까요? 3부의 신장식 조국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엿새 만에 퇴원해 당무에 복귀한 장동혁 대표가 본인을 둘러싼 사퇴론에 대해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쇄신파의 압박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데요. 요동치는 국민의힘 상황, 4부에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진단해보겠습니다.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7: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8: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홍보대사 박항서입니다. 2002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뜨거웠던 붉은 물결 속에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지역도 세대도 생각의 차이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힘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9: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10: 궁금할 때, 답답할 때, 속 터질 때. 평일 저녁 6시 5분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5: 네, 예고드린 대로 조국혁신당 신장식 당대표 권한대행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1: 네, 안녕하세요. 지난 2년 반 너무 네. 고생하셨습니다.
5: 예, 고맙습니다. 그 전임 예,
11: 그 내란 극복의 예.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의 진지가 되어주셨던 점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예. 또 하나의 또 MBC 라디오에서 레거시를 만들어 주셨던 점에 대해서도 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12: 감사합니다. 예.
11: 예. 제가 국회의원 생활한 예. 기간과 앵커로 진행을 하셨던 기간이 똑같죠? 거의 일치할 겁니다.
12: 예. 2년 반?
11: 예, 그런 예. 그 정도 됐습니다.
12: 예. 예. 자, 고맙습니다.
11: 네.
12: 그런데 문제는
11: 네, 네.
12: 힘드시죠? 요새?
11: 뭐 네. 침착함을 유지하고 예. 있고요.
12: 예.
11: 예. 어려울 때일수록 중심을 단단히 세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 이런 표현을 드려서 뭐 하지만 하여튼 어떤 최악의 실패 뭐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
11: 저는 뭐 그 예. 사실 진루타를 치려고 했는데 예. 병살타 칠 뻔하다가 병살타는 면했다라는 예. 정도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 지금 예. 호남 지역에서는 예. 군수 두 분도 계시고
12: 예.
11: 그래서 당선자가 한 분이 더 입당을 무소속에서 예. 또 입당하신 분에게서 한 40분 당선자가 있고 그분들이 호남에서 처음으로
12: 예.
11: 민주당 외에 비교섭 단체를 한 10군데 정도에서 기초위에서
12: 예.
11: 만들고 있습니다.
12: 예.
11: 그래서 호남 정치 혁신의 디딤돌은 놓았다. 그런데
12: 예.
11: 조국 대표의 낙선,
12: 예.
11: 전 대표의 낙선과 다른 지역에서 성적은 저희들이 아 병사탈실 뻔했다라는 예. 위기감도 있었습니다.
12: 예. 그런데 지금 그래서 어떤 진로를 모색하고 계십니까, 당은?
11: 아 저는 그 우리 당이 쓸모가 어떤 쓸모가 예. 있을까?
12: 거기에 대한 어떤 치열한 노선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겠죠, 지금은.
11: 네네 예. 있고요. 저는 그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5기 예. 민주정부의 이어달리기를 위해서
12: 예.
11: 우리 민주개혁 진영이 어떤 콘텐츠 예. 그리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가 제일 많이 고민되는 예. 부분이었어요. 그 김대중 대통령의 불굴의 의지
12: 예.
11: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진정성
12: 예.
11: 문재인 대통령의 품격
12: 예.
11: 이런 우리들의 노력이 모두 모여서 강물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12: 예.
11: 근데 지금 그 강물 이어달리기를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과 이어달리기가

0: 이거 이대로라면은 예.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예. 게 이번 선거를 끝내면서 제가 예. 갖게 된 반성이거든요. 분열은 필패다. 예. 라는 집단적인 어떤 각성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예, 결과였어요.
1: 지금 대단히 위험스러운 상황입니다.
0: 그러니까 예. 평균 성적은 12대4로 예. 올랐는데 국영수는 망친 느낌이에요. 예. 국영수 망쳐서는 수능에서 좋은 성적 받을 수가 예. 없거든요. 28년 총선 30년 대선에서 예. 0.91%로 겨우 이겼고 예. 즉 이재명 권영국 두 후보의 합과 예.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의 합이 0.91%밖에 예. 안 났고 예. 또 윤석열 이재명 이 양자 대결에서는 0.73%로 예. 졌던 예. 이 역사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예. 그렇다면 저는 지금은 이재명의 시대라고 시간이고 예.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중도 실형의 노선을 보다 예. 더 분명히 하시려고 하고 예. 그럼 그 중도 실형의 노선이란 예. 하나의 기둥 그리고 또 하나의 기둥은 광장의 초심 예. 즉 검찰개혁 네. 정치개혁, 예. 사회대개혁의 광장의 초심. 우리가 똘똘 뭉쳤었거든요. 예. 예. 요즘 우리 민주진보진영 지지자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광장에서 예. 용광로처럼 뭉쳤던 예. 이 마음들이 예. 금이 가고 마음의 온도가 예. 식고
1: 상처받고.
0: 상처받고 서로. 예. 서로. 그러다가 28년, 30년에 어떻게 되지? 근데 저는 이 개혁과 예. 단결, 연대와 단결이라는 예. 이 하나의 기둥과 예. 그다음에 그 중도 실용, 예. 뭐 새로운 대체 불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중도 실용의 이 두 기둥이 같이 서 있어야 되는데 예. 하나의 기둥만으로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아닌가 예. 그게 예. 가장 걱정되고요. 예. 그러면서 그것이 어떤 뭐 노선과 정책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야 저쪽 기둥에다가 똥칠을 해야 되겠다 예. 도끼로 잘라내야 예. 되겠다 예. 서로 예. 그 두 기둥이 예. 그게 가장 걱정됩니다. 예. 예. 또 저 또한 저의 언행이나 또는 예. 조국혁신당의 선택 또한 그런 평가로부터 국민들의 예. 평가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운가 예. 저는 그런 평가를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 개의 기둥을 단단히 세우기 위해서 예. 조국혁신당의 쓸모는 뭘까?
1: 예. 치열하게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0: 예, 저희들은 이제 예. 집권 야당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그렇게 말씀을 예. 드리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예. 중도 실용 노선 그다음에 개혁의 노선 이 예. 개혁의 노선 광장의 초심이라고 예. 하는 것을 좀 단단히 세워두고 있어야 예. 그것을 사수하고 있는 사람이 또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예. 하거든요. 그래야 두 개의 기둥이 균형을 맞춰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길로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고민을 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1: 지금 어떤 국민들이 아까 말한 여권 내는 굉장히 분열되고 있고요. 또 네. 조국 혁신당에서도 그 지난 선거 과정을 통해서 아주 어떤 아주 신랄한 비판하는 분들이 계시고
0: 그렇습니다.
1: 또 그 비판 중에 또 꽤 수용할 만한 부분도 있고요.
0: 네네.
1: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선거는 끝났습니다. 네. 상처는 남아 있고요.
0: 네.
1: 자, 아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약간 추상적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보는데 네. 어떤 역할을 해낼까요? 혹시나 앞으로 어떤 역할과 어떤 역할을 지향하고 그다음에 민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가지고 갈
0: 예정이십니까? 네. 일단 아까도 네. 좀 추상적으로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정운영 상설협의체를 네. 만들자. 이게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어떤 자리를 만들자. 이거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될 문제고요.
1: 예. 예.
0: 그 문제 그 의제를 제안했던 이유는 예. 광장의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얘기입니다.
1: 예.
0: 그러니까 원탁회의와 광장시민연대가 예. 같이 모여서 만들었던 합의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1: 예.
0: 그 합의문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뭐 정치개혁이나 검찰개혁이나 사회대개혁이 제대로 예.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
1: 예.
0: 그 모양새가 어떻게 될지는 상의하되 예. 우리가 그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1: 예.
0: 거고요.
1: 예.
0: 예. 그래서 지금 당면해서는 네. 저는 검찰개혁
1: 네.
0: 이거 자꾸 주춤주춤 거리지 말고
1: 예.
0: 재헌절 이전에 끝을 내자.
1: 예.
0: 특히 오늘 그 김민석 총리께서도 예. 안 원래 다음 주에 낸다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1: 예.
0: 내지 않겠다.
1: 예.
0: 원칙만 확인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예. 원칙만 확인하고 국회에서
1: 예.
0: 추기해달라라고
1: 예.
0: 했잖아요.
1: 예.
0: 그러면 빠르게 국회에서 예. 수기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예. 실은 어찌 보면 예. 수기의 시간이라기보다는 예. 디테일은 사실 다 있어요. 여러 개
1: 예.
0: 아니.
1: 예.
0: 결단의 시간이 남은 거거든요.
1: 예.
0: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은요. 저는 그려집니다.
1: 예.
0: 10월 2일 날
1: 예.
0: 중수청 공소청 문 열기 쉽지 않습니다.
1: 예.
0: 예. 예. 왜냐하면 지금 청사도 공소청은 아니 중수청은요 예. 지방청사 청사도 못 구했어요.
1: 예.
0: 99일 남은 날인데 예. 킥스 그 사건 정보 예. 이거 며칠 전에 특정 회사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얘기도 그거 그때까지 개발이 안 돼요.
1: 예.
0: 경찰청 거 갖다 쓰겠다는 거예요.
1: 예.
0: 그러면 억지로 꾸겨넣어서 개문발차하게 될 겁니다.
1: 예.
0: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예. 아니면 연기될 겁니다. 6개월
1: 예.
0: 뒤로.
1: 예.
0: 그러면 개문발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냐면 개문발차하면 그 문에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피해자가 생기잖아요.
1: 예. 예.
0: 그러면 소위 친검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는 피해를 부풀려서 검찰개혁했더니 국민들만 피해보지 않느냐. 예. 라고 얘기를 할 거고 검찰 개혁을 뒤로 되돌리기 위한 예. 여러 가지 작업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1: 예.
0: 예. 근데 그러려면 그 윤호중 그 주무부처 장관인 예. 윤호중 장관, 정성호 장관님이 정말 서두르셔야 되고요.
1: 예.
0: 국회는 대통령께서도 일임한다고 했잖아요.
1: 예.
0: 내 의견은 있지만 그래도 예. 따를게 국회에서 예. 결정하는 예. 대로. 그러면 국회가 원구성을 핑계로
1: 예.
0: 또는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핑계로 이걸 뒤로 또 숙이라는 이름을 핑계로 예. 뒤로 밀어서는 안 돼요.
1: 예.
0: 저는 지금 우리가 지금 조국혁신당의 쓸모는 그런 원칙을 다시 말씀드리는 것
1: 예.
0: 그리고 당면에서는 검찰개혁을 제헌절 전에 매듭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지금의 쓸모가 아닐까라는 예. 생각을 합니다.
1: 그 보안사건 폐지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0: 네네.
1: 대안이 다 있습니까?
0: 예, 그거 예. 사실은 디테일이 예. 굉장히 많습니다.
1: 예.
0: 예를 들면 뭐
1: 예.
0: 그 검경 간에 핑퐁을 친다 또는
1: 예.
0: 사건 암장
1: 예.
0: 이런 것에 대한 우려잖아요. 그런데
1: 예.
0: 그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 핑퐁 치는 거는요.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들도 주자는
1: 예.
0: 거잖아요. 검찰에게.
1: 예.
0: 보안 수사를 요구했는데 의도적으로
1: 뭉개면
0: 뭉갠다라고
1: 예.
0: 할 때는
1: 예.
0: 징계를 요청하거나
1: 예.
0: 하는 방식으로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
1: 예.
0: 어. 예 그리고 만약 암장하려고
1: 예,
0: 한다 그러면
1: 예, 암장. 예.
0: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때
1: 예.
0: 재정신청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1: 예, 예.
0: 준항고 재정신청. 그런데
1: 예.
0: 이게 지금까지 법원에서 인용률이라든지 이런 게 1% 미만이었어요.
1: 예, 예.
0: 허울뿐인 제도였는데 이 허울뿐인 제도를 실질화시켜서
1: 예.
0: 피해자들이 그 범죄 피해자들이 고소고발됐을 때 어쨌든 결론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예.
0: 그래서 암장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견제 장치도
1: 예.
0: 기존의 제도를 더 실질화하고 그리고 경찰 쪽에 이제
1: 예.
0: 검찰과 경찰 쪽에 그렇게 암장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디테일들도 다 있어요. 그래서
1: 예.
0: 오늘 그 김민석 총리가 안 내겠다라고
1: 예.
0: 하시길래
1: 예.
0: 그러면 우리는 그럼 우리 조국혁신당의 형사소송법
1: 김민석 총리는 당에서 밀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0: 네네.
1: 예, 예, 예.
0: 저는 지금
1: 예.
0: 그 당에서 밀었냐 정부에서
1: 예.
0: 밀었냐 이거를 논할 때가
1: 예.
0: 아니고
1: 예.
0: 지금 대통령께서도 국회에 일임하겠다.
1: 예.
0: 그리고 김민석 총리도 따로 죄송합니다.
1: 예.
0: 따로 안 내겠다라고
1: 예.
0: 하면 국회가 구체적인 안을 놓고
1: 예.
0: 빠르게 수기하면 돼요.
1: 예. 그렇습니다.
0: 예. 그래서 저희들은 내일이라도 예.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을 낼 겁니다.
1: 제가 지금 여쭤봤던 그
0: 예.
1: 우려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말입니다.
0: 네네.
1: 충분히 이건 이렇게 방지 가능하고
0: 네네.
1: 그 말씀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1: 이건 이렇게 방지할 수 있고 이런 우려는.
0: 네, 그렇습니다.
1: 그래서 경찰의 비대해진 권력에 대해서는 그 우려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0: 네,
1: 뭐
0: 맞습니다.
1: 그런 부분들.
0: 예. 예.
1: 그럼 경찰이 아까 암장 잠깐 말씀하셨지만요.
0: 네.
1: 암장이 검찰이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암장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0: 네.
1: 예,
0: 그럼 뭐, 이제 피해자들이
1: 예.
0: 암장되지 않도록
1: 예.
0: 그 이 준항고 또는 재정신청 제도에 준하는
1: 예.
0: 그런 제도들을 저희들이 다 설계를 해놨어요.
1: 예.
0: 그리고 그런 설계들을 다 담아서 내일 빠르면 내일 형사소송법을 제출을 하려고
1: 민주당 합니다. 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0: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1: 예.
0: 확정된 안이 없잖아요.
1: 아, 예.
0: 확정된 안이 없으니까
1: 예. 그럼 민주당의 안을 만들어 오라 이건가요 지금?
0: 그렇습니다.
1: 예.
0: 그래서 빨리 저희들은 안을 내고
1: 예.
0: 요청을 드릴 거예요. 빨리 수기하자. 특히
1: 예.
0: 원구성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지금 발목 잡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 예.
0: 국회법상 협의하되
1: 예.
0: 안 되면 국회의장님이
1: 예.
0: 원구성 하실 수 있는 권한은 국회의장님한테 있어요.
1: 예. 예.
0: 조정식 의장님께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신데
1: 예.
0: 원구성 빨리 하자.
1: 예.
0: 그리고 만약 원구성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요. 국회 전원위원회. 제적 4분의 1 의원이 요구를 하면 전원위원회에서
1: 예.
0: 안건을 다룰 수도 있습니다.
1: 예.
0: 이렇게 예. 아주 짧고 깊이 있게 수기를 하고
1: 예.
0: 결단해야 될 시간이다.
1: 예.
0: 그렇지 않으면 개문발차도 못해요. 이러다가.
1: 예.
0: 6개월 뒤로 넘어갑니다.
1: 지금
0: 뒤로.
1: 원구성 언제까지 할 것으로 보십니까?
0: 저는 네. 6월 30일까지 의장님은
1: 해야 된다는 당이시고
0: 그렇죠? 아니 그런 네. 계획을 가지고

0: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1: 예, 예, 예.
0: 그래서 원구성을 빨리 그 명단 제출해라.
1: 예.
0: 민주당도 명단 제출했고 저희도 이미 24일 날 명단 제출을 끝냈어요.
1: 예.
0: 다른 비교섭단체들도 끝냈는데 예. 명단 제출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예. 발목잡기를 한다면 국민의힘이
1: 예.
0: 저는 조정식 의장님께서 원구성을 바로 실시해야 된다.
1: 예.
0: 예. 6월 30일까지 원구성 하셔야 된다.
1: 해야 된다. 굴러가려면
0: 예.
1: 국회가.
0: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사 원구성이 좀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1: 예.
0: 국회 전원회의나 또는 원내대표 등 원내 네. 지도부 간 합의를 통해서
1: 예.
0: 협의를 통해서 이건 이제 상임위나 본회의 의결은
1: 예.
0: 형식적 행정적 절차이고 그 이전에 수기와 결단이 필요한 거는
1: 예.
0: 지금이라도 굴리자는 거예요. 수기와
1: 네.
0: 결단의 테이블은 예. 굴려나가면 되죠.
1: 예.
0: 예. 예.
1: 자, 그러면 지금 조국 혁신당의 입장은 제가 여쭤봤고요. 민주당의 분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0: 아까도 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진영 전체에
1: 네.
0: 필요한 게 두 가지 기둥을
1: 네.
0: 둘 다 튼튼히 세우는 것.
1: 네.
0: 그 선명한 개혁의 기둥과 중도 실용의 기둥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고 네. 보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민주당 내에서 지혜롭게 저는 잘 해결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1: 네. 왜냐하면 입장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0: 민주진보 진영의 네. 맏형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맏형답게
1: 네.
0: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가셨으면
1: 네.
0: 좋겠다.
1: 뭐 신 의원이 이 자리에서 그쪽의 훈수들 입장과 뭐가 아니라 이거죠.
0: 예, 예. 예. 그렇죠.
1: 예.
0: 저희도 바쁩니다.
1: 저희가 더 아파요 뭐 이런 건가요?
0: 저희도 바쁩니다.
1: 예. 예. 지난 주말에요. 조국 전
0: 예.
1: 대표가 민주당 향해서 공개적으로 10가지 질문 던졌습니다. 이건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0: 예. 저는 원팀이 예. 되어야 되는 지향과
1: 예.
0: 목표는 분명하되
1: 예.
0: 그 원팀이 얼기설기 봉합된 원팀이 아니라
1: 예.
0: 강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계속 날카롭게 질문하고 성찰해야 된다고
1: 예.
0: 생각을 합니다.
1: 예.
0: 뭐 거기 그 특히 많이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셨어요라고
1: 예.
0: 하는 취지로 많이들 읽으시더라고요.
1: 예. 예.
0: 근데 이제 걱정한 것은
1: 예.
0: 상징적인 평택에서의
1: 예.
0: 일은 상징적인 건데 그게 거기 갑자기 UFC 싸움장이 격투장이 돼서
1: 예.
0: 그 격투장 안에 들어가 있으면 또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런
1: 예.
0: 격투장을 다음 선거 때도
1: 예.
0: 또 만들 거냐 28년 선거에도
1: 예. 예.
0: 저는 질문의 본질은 거기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예.
0: 그런 격투장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1: 예.
0: 하나는 팀 스피릿 우리가 민주 진보 원팀 이어야
1: 예.
0: 한다 이다
1: 예.
0: 라고 하는 지향을 분명히 하는 것
1: 예.
0: 그다음에 연대를 제도화해야 됩니다.
1: 예.
0: 언제까지 서로의 마음만 믿고 감정이 상했다가 풀어졌다 이럴 수 없기
1: 예.
0: 때문에 예, 그 말하자면 결선 투표의
1: 예.
0: 제도화 이거는 이제 1차 투표 후 단일화하는 거죠.
1: 예.
0: 또는 1차 투표 전에 단일화를 하려면
1: 예.
0: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도화한다든지
1: 예.
0: 지금 당대당 오픈 프라이머리가 불가능합니다.
1: 예,
0: 예 우리 지금 선거법 정당법상은
1: 예.
0: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지금 제도화하는 것이 이런 그 다음 28년 선거에서
1: 예.
0: 연합 정치를 활성화하고 선거구를 그 UFC 격투장으로 만들지
1: 예.
0: 않는
1: 예.
0: 우리끼리 UFC 격투장으로 만들지 않는 제도적 대안 그다음에 정치 심리적
1: 예.
0: 감정적 대안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 그에 대한 상징적 질문이었다라고 저는
1: 예.
0: 이해하고 있습니다.
1: 자, 지금 어떤 제도적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0: 네.
1: 이제 선거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부분은 뭐 어떤 성과를 이룬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런데 평택을의 패배.
0: 네.
1: 그 아주 아픈 패배인데요. 아주
0: 네.
1: 민주 진영으로서는 정말
0: 네.
1: 뼈 아픈
0: 네.
1: 패배인데.
0: 그렇습니다.
1: 그 패배에 대한 사후 평가는 어떻습니까? 조국 혁신당의 자체 평가는.
0: 아까 네. 저는 뭐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네. 건데 분열하면 패배한다.
1: 패배한다. 분열하면 죽는다.
0: 나,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1: 예.
0: 간절한 마음이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이 원팀의
1: 예.
0: 스피릿, 팀 스피릿을
1: 예.
0: 가져야 된다.
1: 예.
0: 제가 쭉 다녀봤는데요.
1: 예.
0: 부산, 울산, 경남 쪽에서 더 간절하게 선거를 한 쪽은 국민의힘 쪽이더라고요.
1: 예,
0: 왜냐하면
1: 예,
0: 그거는
1: 예.
0: 본인들의 기득권을 뺏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더 간절할 수 있어요.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가 더 간절했는가에 대한
1: 예.
0: 근데 그 간절함은 원팀 스피릿에서 나옵니다. 사실은.
1: 예,
0: 예.
1: 예.
0: 그런 두 가지가 좀 가장
1: 근데 이제 저도 이 요새 워낙 어떤 민주진영 내 분열이 너무 심한 걸 가장 우려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요.
0: 네,
1: 이
0: 네.
1: 책임론은 앵간하면 질문을 잘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0: 네, 네.
1: 그 평택의 분열 책임이 서로 어떤 책임을 전가하고 있단 말입니다. 서로가 예. 거기에 대한 어떤 이 진영 내부의 자체 반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0: 예. 뭐 저는 그런 저런 저도 이제 왜 평택이었냐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도 들은 바가 있고 어찌 보면 그랬을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냥 조국 전 대표님께서 나는 물구나무를 서서라도 이번에는 들어가는 게 좋다.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기준으로 보셨으면 조금 더 수월한 선거구로 갔을 수도 있죠. 그런데 쉬운 곳 안 가겠다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교집합이 평택으로 가게 된 거고 거기서 팀 스피릿을 발휘했다면 저는 그 이광재 의원의 태도는 내가 어떻게 동지와 싸우느냐.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팀 스피릿의 하나의 원팀 지향, 팀 스피릿의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는데 UFC 게임장이 돼버렸어요. 그 거기에서 그냥 그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 또한 선거 현실에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임장을 안 만드는 것이 우리가 대안적인 평가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제도화해야 된다.
1: 앞으로 제도해야 된다. 그런데 그 평택이라는 선택에 대한 전략적 차고 뭐 이런 데 대한 반성은 있습니까? 혹시 없습니까?
0: 저는 그 부분은 뭐 이런저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은 대표 조 전 대표는 부산에 굉장히 애착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부산만은 안 된다. 라는 말씀을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그리고 뭐 김영진 의원은 나도 조국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해석에 따라서는 부산만은 안 된다는 다른 곳은 된다로 저희들은 또 여의도 번역기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말이 아니었나 봐요.
1: 자, 대표 출마하십니까?
0: 아,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사실은 제3정당이 원하는 만큼의 진짜 병살타를 면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는 원심력이 극대화될 수 있어서 구심력을 회복하기 위한 작업을 진짜로 밤낮 없이 했고요. 전국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1: 아, 그래요?
0: 이번 주에는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정치인이 고민한다는 말을 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0: 많이들 또 번역기를 그렇게 돌리시더라고요.
1: 아니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0: 네네. 예,
1: 조국혁신당 신장식 당대표 권한대행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권순표 변호사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2: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3: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행복을 야속하게 빼앗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위식도 역류질환인데요. 성인 10명 중 1명이 갖고 있을 만큼 흔한 질환이죠. 밥 먹고 누우면 소가 된다는 속담이 있죠. 게으르면 고생한다는 뜻으로 밥을 먹고 바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올라와서 염증을 일으키고 가슴 통증 등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먹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면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는 것이 위와 식도를 편안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2: 울산 MBC 건강 캠페인

0: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2: 뉴스의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강원 내륙 지역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은 아직 비가 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예보상으로는 오늘 저녁 8시 무렵부터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적게는 5mm, 많게는 8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오후에는 강원과 충북, 영남을 중심으로 최대 20mm의 소나기가 한 차례 더 지나겠습니다. 이때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하는 곳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기온은 동해안 지방은 내일 강릉 속초가 23도에 그치겠고요. 서울 광주는 30도, 대전 대구는 29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으로 하번천 터널 가기 전 신월천교 쪽에 지금 2차로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신채입니다.
3: 여러분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4: 네, 예고해드린 대로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4: 자, 장동욱 대표 어제 퇴원하셨죠?
5: 네.
4: 건강 상태 어떻습니까?
5: 그래도 이번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입원할 때까지만 해도 생각보다 건강이 안 좋았어요. 단식 후유증도 있고 돌아보면 그 전에 24시간 필리버스터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고 그 안에서 아마 앞으로 당을 어떻게 운영할지 본인의 거취 문제나 여러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돌파할지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퇴원 후 기자회견에서 지금 보수 재건 말들이 많은데 당의 어떤 근본을 바로잡겠다. 기강을 확립하겠다. 그게 보수 재건이다. 나름의 답을 얻고 돌아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4: 그래요. 그런데 비판하는 쪽에서는 나가라는데 무슨 말이냐 뭐 이런 반응인데.
5: 그런데 당대표는 당원과 국민들이 뽑잖아요. 그러면 당원들이 나가라고 해야 나갈 수 있지. 국회의원들은 당원들이 심부름하라고 뽑아놓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의원총회를 100번 하든 1000번 하든 의원들이 뭐라고. 제가 좀 세게 말하면 지들이 뭐라고 당대표 보고 나가라 말아 합니까? 그건 일정 부분 귀 기울여 드려야 될 의견에 불과한 것이지 여러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당원들은 장동혁 대표에 대한 신임도가 높기 때문에 일부 의원들이 계속 여름철 모기처럼 앵앵거리고 똑같은 레퍼토리 계속 말한다고 해서 그게 대표 거취에 영향을 줄 사안은 아닌 거죠.
4: 선거는 이긴 선거입니까?
5: 장대표. 선전한 선거다.
4: 선전한 선거다.
5: 제가 개표 방송을 여기서 앵커님이 했던 몇 주 전이 떠오르는데요. 그 출구조사 때 정말 진행하고 싶었거든요.
4: 근데 하여튼 뭐 나중에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갔어요.
5: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2018년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정치 상황이 거의 똑같으니까요. 2018년에 비하면 선전했다고 평가하는
4: 그러니까
5: 게 맞는 것 같고.
4: 장채우가 내가 옮길 때까지는 굉장히 우울해 있다가
5: 맞아요.
4: 다음날 굉장히 좋아했던가.
5: 그렇죠. 밤사이 지나서.
4: 방송 끝나고 나서.
5: 네,
4: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뒤집힌 결과 때문에 선전했다.
5: 그리고 민주당에서 자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도 이길 선거를 못 이겼다라는 아쉬움을 토로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거는 진 선거다라고 민주당 내에서 책임 공방이 불거지는데 아니 여당이 자기들이 졌다는데 야당이 아니다 우리가 졌다는
4: 이 선거
5: 좀...
4: 이상한 게요. 둘 다 이겼다는 분들도 있고 둘 다 졌다는 분들도 있고.
5: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선전했다는 뜻 아닐까요? 그런 논란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4: 그런데 기대치를 최악으로 잡아놓고 그거보다 낫다고 선전했다. 이것도 좀 가자가 있는 거 아닌가요?
5: 네, 정권 1년차잖아요. 그리고 탄핵 직후에 대선 패배하고 1년 만에 치른 선거라는 특수성을 감안해보면 기대치가 낮을 수밖에 없었고 그 가운데도 뭐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선전하고 선방한 것만은
4: 근데 그 선방이 또 그걸 선전으로 평가를 한다 치더라도 선방이 장 대표 때문이냐 뭐 이게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공격 포인트인데요.
5: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나름대로 여론전 특히 뭐 스타벅스 불매 운동 등과 관련해서는 커피 마실 자유가 필요하다 하면서 오히려 수도권의 젊은층 정서에 호소한 부분도 있고 저는. 공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그래요?
5: 그런데 잘못한 건 다 장동혁 대표 탓이고 잘한 건 장동혁 너는 잘한 거 하나도 없어라고 하면 누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4: 근데 현실적으로 장 대표가 안 도와준 쪽만 선거 잘 됐어요.
5: 근데 그렇다고 치기에는 유세를 같이 하느냐 마느냐는 너무 지엽적인 부분이고요. 공중전이나 여론전을 어떻게 했느냐를 따져보면 서울 선거에서도 그 스타벅스 논란을 장동혁 대표가 이끈 게 전 도움이 됐다고 보고 있고 공주부여 청약 같은 경우도 격전지잖아요. 네. 정진석 전 의원과 박수현 의원이 주거니 박거니 했던 곳인데

0: 장 대표가 많이 갔거든요. 예. 거기선 또 승리를 해냈고 예. 기여도를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예. 지도부에서도 그럼 우리한테 하는 비판도 좀 귀담아 듣겠습니다가 예. 되는데 다 잘못했다 물러나라 이 이야기를 무슨 네 계속 반복하니까 고장난 라디오처럼 계속 반복하니까 그럼 지도부에서도 오히려 그 피드백이 예. 강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언제까지 하십니까 장 대표는?
0: 저는 주어진 임기를 마치는 네. 좋은 선례를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네. 국민의힘과 보수정당의 역대 당대표 중에 임기 제대로 마친 분이 거의 네.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후에 연임을 도전할지 그렇게 네. 된다면 좀 변수가 생기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면 주어진 임기를 당원들이 막 들고 일어나지 않는 한 네. 국회의원들 몇몇의 소요 이거야말로 소요죠. 네. 네, 배현진 의원이 잠실에 계신 분들한테 소요라고 했는데 네. 이거야말로 일부 국회의원들의 소요입니다. 네. 그 소요 때문에 당대표 거취에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 아, 당원의 선택은 뭐니 뭐니 해도 장대표다 이런 자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0: 뭐 자신 있는 분들은 예. 누구든 자기 의원직 걸고 예. 재신임 한번 해보자고 하면 예. 뭐 대표가 마다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예. 굉장히 중차대한 이 시점 예. 특히 선관위 특검을 관철시켜야 되잖아요. 예. 국정조사는 첫 술에 불과하고 예. 근데 선관위 특검의 당력을 모아야 되는데 예. 뭐 재신임이다 뭐다 하는 것 자체가 또 당력 소모고 분열의 한 단초거든요. 예. 그럼 그 정도 이야기를 꺼낼 거면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전에 밝힌 것처럼 예. 원래 뭐 대표한테 뭐라 할 거면요. 예. 옛날에는 중진들 불출마 선언하고 그랬어요. 예. 근데 대한과 미래에서 불출마 선언한 사람 한 명이라도 있나요? 예. 친한계에도 없잖아요.
1: 장시호 말씀하신 걸 보니까 말이에요. 선거 전후에 약간 기가 죽어 계시다가
0: 네.
1: 다시 말입니다. 에너지가 상당히 충전돼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0: 하이킥이 네. 너무 예리하셔서 네. 앵커님 없는 뉴스 하이킥이 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 네.
1: 아니 장 최고의 어떤 에너지는 말이에요. 네. 장 대표랑 이렇게 그 수위가 늘 공조되는 것 같아서요.
0: 네. 근데 아무래도 네. 제가 장동혁 체제에서 여의도 연구원 네. 부원장을 했고 수시로 네. 내려놓았지만 네. 지금은 장동혁만한 인물이 없다. 네. 그리고 그냥 입맛에 안 맞는다고 당대표 바꾸는 게 버릇이 되면 예. 당원들이 이 당의 일체감을 느끼기가 쉽지 않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민주당도 당원 주권 시대가 화두잖아요. 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점에서는 당원들의 선택을 우리가 존중해주고 예. 임기를 정상적으로 잘 채운 다음에
1: 예.
0: 전당대회가 어쨌든 내년에는 열리지 않겠습니까? 예. 총선 공천권을 진 전당대회니까 지금 8월에 열린 민주당 전대만큼 치열할 거거든요.
1: 예.
0: 그때 평가하면 되는 거죠.
1: 아, 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은
0: 네.
1: 갑자기 저는 갑자기로 느꼈는데 급할 거 없다 이런 입장인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0: 왜냐하면 오세훈 네. 서울시장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네. 많은 것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네. 무리하게 당내 갈등에 뛰어들어서 네. 적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저는 현명한 계산이라고 생각하고 네. 오세훈 시장님이 중도의 소구력이 있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통 지지층한테도 네. 계속해서 지지를 받아야만 네. 앞으로 큰 꿈을 꾸시는데 네. 당내 대선 경선이든 뭐든 통과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완급 조절을 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 한동훈 의원은 어떻게 될 겁니까? 관계는? 당과.
0: 어떤 관계?
1: 아니, 그 뭐 복당이나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0: 그게 지금 네. 이 국민의힘에서 크게 주요한 의제는 아니라서
1: 네,
0: 사실 의원총회에서 뭐 네. 메인 아젠다도 아니고 해서요. 네. 제가 크게 관심이 있는 주제는 아닌데 네. 일단 본인이 비대위원장 할 때 네. 무소속 당선돼도 복당 어림없다라고 하셨거든요.
1: 네.
0: 그럼 복당을 하고 싶으면 네. 좀 낮고 겸손한 자세로
1: 네.
0: 당원과 의원들에게 뭐 저의 당원 게시판 사태나
1: 네.
0: 과거의 그 여러 가지 정치적 미숙한 행위나 내가 많이 성찰했다
1: 예.
0: 이런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나 전략 자산이다
1: 예.
0: 나를 왜 안 쓰느냐
1: 예.
0: 여전한 왕좌병에서 못 깨어나고 있거든요.
1: 예.
0: 그런 상태에서 복당 논의가 시작되면 당이 깨집니다.
1: 아, 그래요?
0: 분열의 단초가 되기 때문에
1: 예.
0: 그 부분은 정정식 원내대표도 예. 지금 선을 잘 긋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전략 자산이다 저도 뭐 크게 동의하는 바는 아니지만요.
0: 네.
1: 분명한 건 어떤 보수의 자산이 됐지 않습니까?
0: 그러니까 저는 무소속 당선은 예. 굉장히 높게 예. 평가합니다.
1: 예. 예.
0: 네. 더군다나 제가 못했던 거기도
1: 예.
0: 하고요.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1: 예. 예.
0: 다만
1: 그때 가능성 없다 그랬죠 옛날에.
0: 네.
1: 예.
0: 근데 그렇다고 해서
1: 예.
0: 당선됐다고 해서 과거의 모든 잘못이나 실책이나 그가 안고 있는 분열의 씨앗들이
1: 예.
0: 다 용서되느냐?
1: 예.
0: 그런 식이면 조국 혁신당도 진즉 민주당이랑 다 합당했어야 됐고
1: 예.
0: 이재명 대통령도 공소취소해야 되는데 그게
1: 예.
0: 참 그 권력을 잡고 있어도 잘 안 되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당선돼서 인정받는 것과
1: 예.
0: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나 정치적 리스크를 해결하는 것도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1: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의 자산이란 걸 인정했지 않습니까 장채고도
0: 경쟁력이 있다 정도로
1: 네,
0: 표현하겠습니다.
1: 경쟁력 있는 네. 네. 경쟁력 있는 자산.
0: 제가 참 많이 양보한 건데요. 자산이란 단어를 쓰고 싶진 않아요. 네.
1: 어떻게 해야 돼? 그 경쟁력을 확보한 경쟁력을 보수 재건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됩니까?
0: 일단 본인이 네, 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느낀 게 많았겠죠. 네. 북구에서 겸손하게 선거 운동했던 것처럼 네. 보수 진영에 많은 상처를 남긴 주역이다. 네. 본인이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 과거에 지적받은 여러 과거들에 대해서 예. 반성하고 성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첫 단추라고 보는데 예. 지금은 그 첫 단추도 이루지 않고 이제 배지 한번 달았다고 무슨 개선 장군 행세하잖아요. 예. 그러면 답이 없죠.
1: 그래도 한동훈 의원을 중심으로 어떤 의원들이 좀 뭉치거나 이렇게 좀 새가 불어나거나 이런 분위기 없습니까? 보시기.
0: 그냥 친한계가 확장되는 느낌은 아니고요. 예. 지금 친한계라는 분들은 예. 친한동훈계가 다음 당권을 잡지 못하면 예. 총선 공천 못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 이제 갈 데 없으니까 거기 모여 있는 거고 복당이 예. 계속 안 되고 예. 다음번 전당대회에서도 예. 뭐 장동혁 대표가 연임을 하거나 예. 아니면 한동훈 의원과 사이가 안 좋은 나경원 예.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 같은 사람들이 당권을 지게 되면 그 한줌 친한계는 또 다 공천권 보고 다 흩어질 겁니다.
1: 네. 장채호 보기에 야권의 다음 차세대 가장 유력 주자는 누굽니까?
0: 뭐 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0: 장난.
1: 장난이 누굽니까?
0: 장동혁, 나경원, 안철수. 예. 세 명이 아마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당권 예. 경쟁에는 뛰어들 수 없잖아요. 서울시장이니까.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내년에 다시 하게 되면
1: 아, 지금 당권 얘기하는 거죠.
0: 네네. 예, 장난. 총선 공천권을 예. 지닌 당대표 예. 후보는 장난 세 사람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1: 대권 주자로 누가 뭐 이르지만요. 뭐 지금 할 얘기는 아니지만 누가가 유력합니까?
0: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것처럼 예. 전통 보수층과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장동혁 대표 예. 그리고 이번에 경쟁력을 증명한 오세훈 시장 예. 저는 안철수 의원은 또 영원한 다크호스라고 예. 생각하거든요. 예. 그 세 분이 또 굉장히 치열한 각축전을
1: 벌이겠죠. 한동훈 의원은 거기서 쏙 빼는군요.
0: 그거는 팬덤이 있는 건 인정해요. 팬덤이 있지만 그 팬덤 못지않은 보수층 내에 강력한 비토 정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비토층을 극복하지 못하면 예. 당내 경선에서 대선 주자가 되는 게 불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1: 한동훈 의원의 그 강력한 팬덤의 핵은 뭐라고 해석하십니까? 그 세력의 어떤 해석을 좀 해주시죠. 그러면
0: 비방용으로 해야 되나 방송용으로 해야 되나
1: 방송용으로 해야죠.
0: 네.
1: 예.
0: 네. 예. 모르겠어요. 기존의 예. 정치인들과 다르게 라방도 하고 예. 막 기타도 치시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예. 게 특히 이제 고령층 예. 60대 70대 여성층에게 많이 어필하고 있고 예. 여론조사를 보면 예. 이분이 20대 지지율은 일관되게 빵 아니면 1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고령층에서 오히려 지지를 많이 받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좀 소구력이 있긴 있다. 예. 다만 차기 주자가 되려면 예. 2030의 지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 보수에선 더더욱. 예. 지금 20대 30대가 가장 반민주당의 핵심 세력이 된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근데 2030 소구력이 없는 게 극복하기 힘든 약점이라고 봅니다.
1: 2030 소구력이 없다.
0: 네.
1: 예. 비방용인데 방송할 수 있을 정도만 비방용을 하면 어떤
0: 표현? 방금 그렇게 순화한 거고요. 네.
1: 예. 그런 자, 참정권 문제 어떠게 해결해야 돼요?
0: 일종의 연예인 같은 예. 일종의 트로트 가수 팬덤 같은 걸 형성하고 있고
1: 정치적 팬덤이 아니다.
0: 네, 네. 그 정치 연예인이라고 조광한 최고가 말했잖아요.
1: 정치 연예인이다.
0: 그런 예. 점이 이제 뭐 한동훈 대표 팬덤의 주요 기반이겠죠. 예. 이게 제가 방송용으로 최대한 순화해서 말한 겁니다.
1: 이 정도면 예. 자, 참정권 시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0: 근데 결국 특검을 관철시켜야 되고요. 이
1: 특검만이 정답입니까?
0: 민주당의 손을 떼야 됩니다.
1: 네. 왜 특검만이 정답입니까?
0: 특검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선관위가.
1: 아니 근데 지금 검경 합동조사나요? 국정조사 이런 거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그건 올림픽 공원에 모인 청년들의 네. 의혹을 해소시키기에 네. 너무 약한 조치인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검경은 예. 정권의 말을 잘 듣는 기관이다라는 예.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1: 근데 이 정권이
0: 있잖아요.
1: 이걸 덮어줄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0: 네, 적어도 예. 민주당 당직자들이 선관위와 뭐 해외 출당도 같이 갔다.
1: 네.
0: 그리고 지금 제기되는 의혹은 주로 보수층에게 불리하게 뭔가 실수들이 일어난 거 아니냐라는 게 의혹의 핵심이기 때문에
1: 오세훈 시장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환기일 씨나 이런 분들.
0: 그분들 주장은 제가 크게 관심이 없고요.
1: 예.
0: 다만 잠실이라든가 예. 이런 보수층에게 유리한 지역에서 유독 투표용지 부족 사태 제가 많이 일어났고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부터 자유로운 특검을 야당이 추천해야 되고
1: 예.
0: 종합특검 같은 경우는 아예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 추천 안 했잖아요.
1: 예.
0: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만 추천했잖아요. 예. 이미 그런 선례가 있으니 예. 정말 떳떳하고 진정성이 있다면 민주당에서 이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게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런데 이 말입니다. 특검이 항상 여야가 바뀌면 똑같은 얘기인데 특검 만능주의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야당은.
0: 네.
1: 그리고 이번엔 또 지금 장채호 다른 말씀을 조금 하셨지만 권력이 비호할 그런 큰 이유는 잘 느껴지지 않는 분위기 아닙니까? 이 선관위에 대한 수사는.
0: 그런데 예. 어쨌든 많은 청년들 예. 그리고 올림픽 공원에 지금도 뭐 나와 있는 예. 시민들이 어쨌든 이 선관위에 대해서 층위는 다르겠지만 예. 뭔가 권력과의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예. 의구심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더더욱 저는 민주당의 손을 떼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 민주당이 어쨌든 정권 출범시키고 특검을 참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 선관위 특검에 대해서 시간을 끌거나 예. 이걸 기어코 본인들이 추천하겠다고 하면서 협상을 지지부진하게 늘어버리면 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해소감을 주는 게 아니라 예. 거봐라 뭔가 캥기니까 전하는 거 아니냐라는 예. 의혹을 더 증폭시킬 거라고 봐서 예. 정말 자신 있고 문제가 없고 본인들도 선관위를 혼내야 된다는데 동의한다면 예. 쿨하게 특검 추천권에서는 예. 손을 떼는 게 맞다고 봅니다.
1: 정치고는 그 지금 거기는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지 않습니까? 시위대 네. 중에는 네. 그 중에 뭐 부정선거론자들도 꽤 목소리가 크고요. 네. 부정선거론에 동의하시는 건 아니죠?
0: 그러니까 저는 네. 이제는 부실이냐 부정이냐 이런 네. 말 가지고 프레임 놀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1: 오케이 그건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불법적인 행위들을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아, 그건 또 결을 달리 봐야죠. 네.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네. 장동혁 대표가 네. 중재도 하려고 했고 네. 사실 그 한 분이 막아서면서 그게 실패했지만 예. 나름의 자정작용의 노력도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거기서 일어나는 이를테면 나쁜 행위를 옹호하진 않겠습니다만
1: 그걸 좀 근데 진짜로 장동혁 대표나 장채호 같은 분이요. 그 행위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좀 비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 이러면 안 된다. 너무 좀 같은 편인 것 같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가지고.
0: 근데 설득하고 예. 중재하려는 예. 최선의 노력을 예. 그 땡볕에서 야당 대표가 했다고 보고요. 예. 어느 시위나 예. 그게 설령 뭐 좌파 성향의 시위나 민노총 시위나 예. 그 소수에 의한 일탈행위라든가 예. 눈살 찌푸려지는 비판해야 되는 일들은 늘 있잖아요. 그런데 예. 그렇다고 해서 이 전체 시위의 순수성이나 이런 거를 좀 호도하면 안 되기 때문에
1: 그러니까 호도가 안 되려면 그 일부의 불법적 행위를 일삼는 사람들에 대한 네. 강하게 비판하고 그걸 뭐 분리하고 거기에 대한 공권력의 집행은 찬성하고 이래야지 호도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그냥 방치하면은
0: 어느 예. 정도의 예. 어떤 문제의식이나 예. 좀 부정적인 부분은 장동혁 대표가 예. 태원 기자회견에서도 예. 특정 세력이 올림픽 공원 시위를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예. 말했거든요. 예.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비판이었다고 보고 예. 다만 경찰이 잠실 7투표소에서 보여준 것 같은 예. 무력을 통한 진압이나 이런 예. 것들은 또 야당으로서 막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선을 잘 타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해야죠.
1: 그렇습니다. 근데 그 경찰의 공권력이요. 불법 행위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0: 네, 저는 지금 상황에서 네. 굉장히 중요한 건 네. 불법 행위를 방치하라는 게 아니라 네. 책임 있는 인사들이 와서 네. 거기 모인 사람들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지만 네. 뭐 전용기 의원이나 네. 또 일부 체육인 출신 의원들이 와서 대화하려고 했잖아요. 네. 근데 한 번에는 잘 안 됐죠. 하지만 네. 그렇게 나온 의원들의 노력에는
1: 그것도 해야겠지만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공권력을 어떻게 그건 제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해야겠죠. 대화도 해야겠지만 정상적인 분들하고는.
0: 근데 저는 네. 협상과 중재가 필요하고 저희가 예. 나쁜 행동에 대해서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야 되지만 예. 이게 자칫 무력 진압의 빌미를 예. 주는 식으로는 제가 답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1: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5: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6: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5: 노라이벌 랜드마크
6: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7: 해달은 잠을 잘 때 동료 해달의 손을 잡습니다. 해달은 바다에 둥둥 떠서 잠을 자는데 잠든 사이 거센 파도에 떠내려가 무리와 헤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위협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로가 서로의 닻이 되어주는 겁니다. 살다 보면 거친 파도가 현실로 느껴지는 순간이 있죠. 그럴 때 우리를 정박하게 해주는 건 역시 곁에 있는 누군가일지 모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8: 안녕하십니까. 국가법무장관 권오울입니다. 소중한 이들과 아침 인사를 나누고 하루를 보내다 다시 만나는 평범한 날들, 우리는 이 행복을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연한 듯 평화로운 일상은 국가 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입니다. 그분들의 헌신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마음껏 웃을 수 있습니다. 영웅들이 지켜낸 귀한 하루 다 같이 훈훈하게 갖고 나갑시다.
9: 그분들이 지켜준 미소, 우리들이 전하는 감사. 6월은 호국보훈의 달.
10: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와 함께합니다.
11: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12: 내일은 시사인 김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부대변인,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이상민 크리에이터, 노영희 변호사, 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13: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4: 몇 달 전 강원도의 한 초등학생이 심폐소생술로 아버지를 구했습니다. 갑자기 쓰러진 아버지를 발견한 뒤 119에 신고전화를 걸었는데요. 구조대원의 설명을 들으면서 응급조치를 수행해서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 뒤에는 인천의 한 공무원도 시민을 구했죠. 10여 년 전 응급환자를 목격했지만 심폐소생술을 할 줄 몰라서 당황한 적이 있었다는데요. 이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꾸준히 연습했답니다. 이처럼 심폐소생술은 누구나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데요. 우리도 함께 익혀두면 어떨까요?
13: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5: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6: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17: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님께서 여신 서점을 2대째 이어가고 있는 김성규라고 합니다. 저희 김충렬 아버님께서 67년 전 울산 최초로 이곳에 서점을 여셨습니다. 교통이 불편했던 그 당시 학생들은 책 한 권을 사려고 힘들게 오랜 시간을 읍내까지 걸어와야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헛걸음하는 일이 없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책방문을 열기로 스스로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심지어 제 결혼식 날에도 식이 끝나면 바로 책방문을 여셨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하실 때도 휠체어를 타고 서점에 나오셨습니다. 약속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저도 그 약속을 이어받아 오늘도 서점의 불을 항상 밝히고 있습니다.
16: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 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2: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0: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권한대행은 현지 시간 25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100여 년 만에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가장 강력한 지진 중 하나로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서 약 1700km 떨어진 브라질 아마존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혼슈 북부 아오모리 현에서도 오늘 오전 7시 30분쯤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진원은 이와테현 앞바다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44km로 추정됩니다. NHK는 이번 지진으로 꽤 큰 흔들림이 나타나면서 노인 요양원의 유리창이 깨지거나 슈퍼마켓 진열대 물건이 앞으로 쏟아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해안에서 약간의 해수면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쓰나미 피해 우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양 의무를 저버리는 등 폐륜을 저지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박탈할 수 있는 개정민법이 법 개정 전부터 법원에서 진행되던 소송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2021년 사망한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이 다른 공동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유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개정된 민법 조항에 따라 피고 측 손을 들어주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발생한 상속에 대해서도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면 개정된 법 조항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해체되며 새롭게 설치되는 국방방첩본부가 직무상 동향조사와 인사첩보 수집을 못하도록 금지한다는 규정이 부대령 제정안에 명문화됐습니다. 국방부가 오늘 입법 예고한 국방방첩본부령 안에는 동향조사 및 인사첩보에 대한 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정보 수집 과정에서 불법 비리 정보가 식별되면 즉시 관계기관에 이첩한다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소속 부대 및 기관을 제외한 방첩본부 정원의 50% 이상을 군무원으로 두도록 정했고 방첩본부 내에는 방첩정보 및 대테러 정보 지원을 맡는 1차장과 방산정보 및 사이버보안을 담당하는 2차장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동쪽 내륙을 중심으로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강원산지 최대 80mm, 그 밖에 중부지방은 5에서 60mm, 남부지방은 5에서 4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18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0도 사이가 되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광주 29도 등 전국이 22에서 30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바닥에 바퀴가 달려있고 손잡이 높낮이와 앞뒤 각도 조절이 가능하며 용량도 5리터로 큼지막한 쓰레받기가 나왔습니다. 혹시 쓰레받기를 이렇게까지 만든다고 라고 하실까요? 허리를 수없이 굽혀야 하는 환경미화원에겐 절실한 일입니다. 허리 통증이 뗄 수 없는 직업병인데요. 동료들의 이런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0년 경력의 대구 달서구청 환경공무직 오창택 씨가 숱한 시행착오 끝에 맞춤형 쓰레받기를 발명, 특허까지 신청한 겁니다. 주변에선 환경미화학의 노벨상을 줘야 한다, 이런 말도 한다는데요. 우리는 또 이렇게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초등학교에서는 필통만 열면 축구 게임을 할 수 있는 축구 필통이 유행한 적도 있고요. 중학생들 사이에서 갑자기 십자수가 대유행을 해서 쉬는 시간마다 십자수로 쿠션을 만드는 학생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크게 다르진 않은가 봐요. 얼마 전에 몇몇 초등학생들이 요즘 우리 학교에서는 뭐가 유행인지 직접 소개를 한 기사가 났었는데요. 실뜨기부터 걷기 앱까지 다양한 유행 아이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2026년에 실뜨기가 웬 말인가 싶지만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여자아이, 남자아이 할 것 없이 실뜨기에 푹 빠져 있다고 하는데요. 실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드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하고요. 충남 천안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는 걷기 앱으로 포인트를 모아서 그 포인트로 선물을 득템하는 것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다들 학교 생활 참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죠? 요즘 여러분 주변에는 뭐가 유행하고 있나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2026년 6월 25일 목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우리들의 순간이었습니다. 남지혜님이 축구 게임 필통 십자수 쿠션 다 아는 것들이라 반갑네요. 오프닝 들으시고 남겨주셨어요. 오늘 오프닝에서는 학교에서 유행하는 것들 이야기 나눠봤는데 기억하세요? 옛날에 축구 필통 진짜 유행했었는데 이게 90년대 유행했던 거구나. 저 학교 다닐 때 제가 학교 다닐 때네요. 90년대가. 딱 필통을 열면 축구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축구 필통이 진짜 유행이었거든요. 그리고 십자수 쿠션. 다들 기억하시죠? 지혜님도 그렇고 정은상님은 당구 게임 필통도 있어요. 아, 축구 게임이랑 약간 비슷한 원리로 당구 게임 필통. 이경희님, 우리 아들 초등학교 다닐 때는 갑자기 공기놀이가 유행해서 신기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27살. 아, 저 학교 다닐 때도 공기놀이를 항상 유행이었던 것 같은데. 김명자님은 젠디 십자수 얘기 들으니 결혼 초에 새벽까지 십자수에 빠져있던 게 생각나네요. 신랑이 아침 일찍 출근하는 날에도 열심히 했어요. 김종환 사랑을 위하여 가사를 십자수로 떠서 거실에 걸어놓았답니다. 와, 진짜 십자수를 보통 잘하시는 게 아닌가 봐요. 명자님은 이 가사가 긴데 이거를 그걸 다 십자수로 떠서 걸어놓으신 거예요? 와, 굉장한데요? 이혜원님은 맞아요. 요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실뜨게 하자고 갖고 와요. 선생님은 다 알지롱. 우리 혜원님은 선생님이시니까 아시나 봐요. 요즘에 아이들이 실뜨기도 하는군요. 예전에는 진짜 실뜨기, 뭐 십자수, 뭐 그리고 비즈 같은 걸로 뭐 반지도 만들고 막 그랬었는데 뜨개질도 막 하고 요즘에 뜨개질 엄청 유행이잖아요. 뜨개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홍희진님, 오늘은 런닝머신 위에서 출첵해요. 실뜨기 책도 있는데 재밌어요. 저도 아이가 초등학생 때 많이 했는데 우리 땐 털실로 했는데 요즘은 실뜨기 끈을 팔아요. 실뜨기 끈을 또 파는군요. 유행했던 것도 생각해보면 정말 다양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뭐 많이들 얘기해 주셨지만 공기도 참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다이어리 같은 거 요즘도 많이 하죠. 닫고 다이어리 꾸미기. 그리고 또 뭐 했었지? 막 교환일기 막 이런 것도 친구들이랑 했던 것 같고 진짜 많았잖아요. 종이인형, 맞아. 종이인형도 있었고 정말 다양했는데 여러분도 계속해서 주변에서 뭐가 유행하고 있는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오늘 또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축구가 지긴 했지만 경기 재밌게 보셨는지 재밌게 보신 분은 없겠죠. 다들 어디서 응원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지금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도 보내주세요. 자, 목요일 3, 4부 젠디 이 노래 선곡되나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시간이죠. 신청곡 최대한 많이 들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도 어김없이 찾아왔고요. 듣고 싶은 노래, 듣고 싶은 이유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3, 4부에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 미리 보내주셔도 되니까요. 지금 생각나는 노래 있으면 문자 미니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우리 ENL 하루틴,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본컴퍼니, 저축은행 중앙회, 현대오피스,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환인제약, 빅토스, 롯데건설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남아메리카 북부에 위치한 베네수엘라에서 규모 7이 넘는 강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첫 번째 지진은 규모 7.1에서 7.2 수준으로 관측됐고요. 불과 1분도 지나지 않아서 규모 7.5에 달하는 두 번째 강진이 뒤따랐다고 합니다. 진원의 깊이가 10여 킬로미터에 불과한 얕은 지진이어서 충격이 더욱 크게 전달됐는데요. 지질조사국은 사망자 수가 최대 1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서는 건물이 흔들리고 외벽이 맥없이 붕괴돼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큰 혼란이 벌어졌는데요. 특히 대부분의 건물에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아서 인적, 물적 피해는 현재 알려진 것보다 훨씬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구조 작업에 나선 가운데 미국도 구조대를 급파하겠다고 밝히는 등 국제사회에서 연대와 지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해역 수온이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면서 해파리의 출현 시기가 앞당겨지고 독성 해파리 유입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어업에 피해를 보고 있고 해수욕객의 안전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에도 노무라 입길 해파리의 유입으로 경북 동해안 정치망 어선들이 조업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해파리는 해류를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연구기관이 모든 해역의 출현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립수산과학원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해파리 관측망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연구진은 시민들이 보내온 사진과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해파리 출현 시기와 이동 경로를 분석하고 있고요. 특히 평소 나타나지 않던 종이 발견되거나 출현 시기가 달라지는 현상은 기후 변화에 따른 해양 생태계 변화를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해파리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한데요. 이 포털 사이트에 해파리 신고 웹을 검색하면 국립수산과학원의 사진과 함께 신고가 가능합니다. 내일 아침까지 중부와 남부, 강원 내륙 곳곳에는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 내륙에는 최대 60mm가, 강원 내륙에는 최대 80mm의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내리겠고요. 또 중부지방과 경북을 중심으로는 우박이 떨어질 수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강원 남부 내륙과 충북 북부,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다시 5에서 2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인천 18도, 대구 19도 등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30도, 울산은 25도로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서울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더위가 좀 더 심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휘트니 휴스턴의 엑셀, 영화 사랑을 기다리며 OST 듣고 왔습니다. 조광희님이 베네수엘라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인데 피해가 극심하겠네요 하셨고, 김영자님도 영상 보고 무서웠어요 하고 글 남겨주셨네요. 오늘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베네수엘라에서 규모 7이 넘는 연쇄 강진이 발생해서 큰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126년 만에 최악의 강진이었다고 하고요.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뉴스를 보니까 사망자가 32명에서 164명으로 늘었다고 하고, 부상자도 971명, 천여 명에 달하는 부상자가 지금 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진짜. 현장에서 또 수많은 구조대원들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고 하니까 구조 소식들도 들려왔으면 좋겠고,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마음만큼은 함께하면서 더 이상의 피해 없기를, 또 실종된 분들 모두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전해드린 소식 중에서 해파리 소식이 있었죠. 우리나라 해역의 수온이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면서 해파리 출현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한여름에 많이 보이던 해파리들이 벌써부터 해수욕장을 비롯해서 연안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따뜻해진 바닷물이 이제 해파리의 활동을 더 활발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다 찾으시는 분들 또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 뭐 매일같이 뉴스를 통해 에서 전해드린 소식들이 다 기후 변화와 연관이 된 소식들이잖아요. 어제도 그랬고, 이 기후 변화가 우리 일상 가까이에 다가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0791님이 며칠 전 우연히 스쳐들었던 노래가 계속 귓가에 남아서 미친 듯이 찾아봤어요. 젠디도 함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신청해봅니다 하면서 엠플라잉의 파이어플라이를 신청곡으로 보내주셨네요. 오, 얼마나 좋았으면은 또 이거를 열심히 찾아보시고 또 같이 듣자고 추천도 해주셔서, 우리 0791님의 신청곡 엠플라잉의 파이어플라이 듣고 올게요.

0: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3: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사소한 이야기도 다 들어드리니까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문자와 미니로 편하게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6520님, 오늘도 당신 편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누가 나를 편들어주고 안아준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오늘도 당신 편 프로그램 제목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죠. 실제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6520님, 항상 6520님을 비롯해 우리 청취자분들의 편이 되어드리는 그런 오늘도 당신 편이니까요. 편안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나눠주시고 또 듣고 싶은 노래 또 신청해주시면 저희 오늘 또 특히 많이 많이 들려드리고 있거든요. 문자 미니로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9387님, 오늘 축구가 일부러진 건 아니지만 저도 왠지 개운치가 않은 경기였어요. 축구 광팬 실망해서 몸져 누웠어요. 저도 속상해서 오늘은 아무 말 안 하렵니다. 하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오늘 축구 다들 보셨나요? 어제 분명히 제가 끝날 때 축구 꼭 좋은 결과 나와서 내일 여러분하고 신나게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남겼는데 아쉽게도 오늘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조별리그 3위로 한국이 이제 32강 자력 진출은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이 지금 32강에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높아요. 실제로 높다고 합니다. 조별리그 3위이긴 하지만 이제 출전국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48개국으로. 그래서 조 2위뿐만 아니라 3위 팀 중에 12개 나라 중에 상위 이제 8개 팀이 토너먼트에 오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 그 8개 팀 안에만 들면은 올라가게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지금 3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갈 가능성이 보니까 한 스포츠 전문 매체 미국의 한 전문 매체에 따르면 94%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뭐 끝난 건 아니니까요. 오늘 경기가 조금 별로였어서 9387님처럼 좀 실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다음 경기 또 잘 치르면 되는 거니까 아직 뭐 결정된 건 아니지만 아쉬움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태극전사들에게 다시 한번 힘찬 응원을 보내줄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님이 오늘 축구도 아쉽고 두시만세 폐지돼서 슬펐네요. 마지막 생방송하는데 박준영 씨가 엄청 울었어요 하셨고 박현진님도 오늘 축구가 져서 가뜩이나 꿀꿀한데 두시만세가 마지막 생방을 했어요. 제 낮 시간을 책임져주던 라디오였는데 섭섭한 마음이 가시질 않네요. 유유. 그러니까요. 오늘 많이들 슬픈 하루 보내셨을 것 같아요. 두시만세. 어제부터 아쉽다 이런 문자 많이들 보내주셨는데 오랫동안 함께했던 프로그램이 막을 내리는 게 생각보다 더 아쉽고 슬프죠. 왜냐하면 매일 같은 시간 또 익숙한 목소리로 함께하면서 위로도 받고 같이 웃고 너무 재밌는 프로그램이었잖아요. 그 박준영 씨도 그렇고 박영준 씨도 그렇고 너무 열정적으로 방송 진행하신 거 저도 옆에서 봐서 알고 있는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약간 오랜 친구랑 이별하는 느낌 그런 기분 드실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동안 워낙 많은 위로와 웃음을 전해줬던 프로고 좋은 기억도 많았기 때문에 그러게요. 13년을 하셨다고 하던데 10년 넘게 진행하셨다고 하는데 박준영 씨는 진짜 짧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영상 보니까 마지막에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 그러시던데 어쨌든 감사한 마음이 먼저 들고요. 그동안 오랫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 들고 오늘만큼은 좀 아쉬운 마음을 마음껏 표현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들면서 또 다음에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또 우리 박준영 씨, 박영준 씨 다시 함께하게 될 그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준 님이 지금 한국 4위네요. 3위가 크로아티아고요.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 12개 조 3위 중에 한국이 4번째인가요? 지금.

그렇군요. 아, 근데 이제 그렇네요. 스코틀랜드가 지금 3위인 것 같은데 승점이 같지만 득실차에서 조금 앞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굉장히 복잡한 경우의 수가 펼쳐지게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32강 올라가기를 네,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요. 김동아님이 젠디 오늘은 아침부터 너무 피곤했어요. 감기에 걸린 이후부터 계속 피곤하네요. 학교에서도 오늘따라 시간이 잘 안 지나갔어요. 그래도 오늘도 잘 버틴 나에게 칭찬합니다. 오, 좋은 자세예요. 우리 동아 중3 학생인데 학교 다니다 보면 얼마나 피곤해요. 아침에 일찍 가서 공부해야 되고 또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해야 되고 늦게 또 학원도 가야 되고 진짜 오늘 잘 버텨낸 동아에게 스스로 칭찬한 거 너무 잘한 것 같고요. 이렇게 아프고 좀 피곤할 때는 좀 쉬어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미리 약도 잘 챙겨 먹고. 3765님 안녕하세요. 저는 요양사입니다. 바로 오늘이 제가 요양사 일을 시작한 지 딱 2년이 되는 날이에요. 갑자기 2년을 버텼다는 게 울컥했답니다. 저 자신을 칭찬합니다. 오, 오늘 스스로를 칭찬해주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네요. 동아님도 그렇고 우리 3765님도 아주 좋은 자세예요. 스스로 이렇게 칭찬해주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3765님 2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노래 한 곡 같이 들을게요. 6674님이 신청해주신 이무진의 신호등.

이무진의 신호등 6674님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1614님이 절실히 내 편이 있었으면 하는 날이네요. 주유 중에 문자합니다. 아자아자 하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1614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경옥님은 운동 나왔다가 소나기 쏟아져서 차에서 피신 중에 예쁜 목소리 듣네요. 여긴 고양시 덕양구입니다. 오 가까운 곳에 계시는군요 경옥님. 안 그래도 오늘 날씨 소식도 전해드렸죠 뉴스 시간에. 내일 아침까지 중부 남부 또 강원 내륙 곳곳에 강한 소나기 소식 있다고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서울도 확실히 더위는 좀 덜했던 것 같아요. 어제 곳곳에서 이제 날씨가 시원하다 이런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오늘 서울도 좀 시원한 날씨였고요. 그리고 또 돌풍에 천둥에 번개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내리는 그런 지역들이 있다고 하니까 안전사고에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일은 소나기 내리면서 좀 날씨는 그래도 선선하게 느껴질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30도까지도 오른다고 하죠. 내일 낮부터는 더위에도 또 대비를 하셔야겠다. 날씨 또 전해드리고요. 최륜경님은 병상에서 듣고 있어요. 평상시에는 퇴근하고 탁구 치고 1시간 소요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들었는데 2주 전부터 입원해서 들어요. 오, 윤경님 병원에 계시는군요. 어디 아프신 건가 다치신 건가. 원래는 탁구도 치시고 이렇게 활발하게 하루를 보내시면서 오당제 함께 하셨던 것 같은데 익숙했던 일상을 잠시 멈추고 또 이렇게 병원에서 듣고 계시다고 하네요. 그래도 이렇게 오당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어디가 아프신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충분히 쉬시면서 치료도 잘 받으시고 건강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강미란님은 우리 딸 고등학교 때 십자수 알바한다고 해서 저까지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십자수도 알바가 있어요. 똑같은 거 10개 만들어서 보내는 거였어요. 오 그런 게 있어요. 저희 오프닝에서 그 취미 그 유행하는 것들 이야기 해봤잖아요. 근데 십자수 하신다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십자수 알바가 있구나. 옛날에 그 종이학 접기도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종이학 접어가지고 막 팔고 이랬던 거 그쵸. 노래 두 곡 듣고 굿뉴스 퀴즈로 돌아올게요. 권진원의 살다 보면 9701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이어서 빛과 소금의 샴푸의 요정 전해드릴게요.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8: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3: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축제가 끝난 뒤 자발적으로 공연장 주변을 정리한 학생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울산에서 K-POP 스타들이 총출동한 음악 축제가 열렸는데요. 사람들이 가득 찰 정도로 큰 행사였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공연이 끝난 뒤 곳곳에서는 각종 일회용품과 또 먹다 남은 음식물들이 남아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공연을 보고 집에 가려던 학생들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는 청소업체가 뒷정리를 할 예정이라는 안내도 있었지만 학생들은 쓰레기를 말끔하게 정리했다고 합니다. 이 학생들은 울산 다운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인데요. 그중 박서연 학생은 쓰레기가 너무 보기 싫어서 그냥 남아서 치웠던 건데 저희 모습이 화제가 되면서 많은 분들께 이것도 들었어요 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울산 다운고 학생들이 사람들에게 들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충고, 2번 칭찬, 3번 조언. 자, 누구나 들으면 기분 좋아지는 말이죠. 1번 충고, 2번 칭찬, 3번 조언.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0112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예요. 옥상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최희순이라고 합니다. 가끔은 세월가는 아쉬움을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까 해서 아파트 평수로 바꿔서 제 나이를 세고 있어요. 사는 게 별거 없더라고요. 웬만하면 많이 웃고 남들 좋은 점 많이 찾아서 칭찬 많이 해주고, 살다 보니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살아보니 되더라, 사라지더라. 나도 쓸만한 사람이구나 생각하다 보니까 사는 게 너무 재밌어지더라고요. 힘을 조금만 빼보세요. 행복이 마음속으로 쏙 들어올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저소득층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 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신청자 중에서는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들에게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안내는 1688-4596으로 문의해주세요. 문의 1688-4596.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2: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9시 뉴스입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집회 도중 경찰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은 4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도주할 염려가 있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1-3 게이트 앞에서 현장을 관리 중이던 경찰관에게 이름을 물어본 뒤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0: 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연인인 남성은 사건 당일 여자친구를 데리러 해당 식당에 방문했다가 추행으로 의심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촬영한 당사자입니다. 국방부가 첨단과학기술 분야에 기술집약형 부사관 직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선택적 모병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민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현재 병역 대상자는 장교나 부사관,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는데 기술집약형 부사관으로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전역 후엔 직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술집약형 부사관은 유무인 복합체계나 사이버, 인공지능 등 첨단과학기술 직위에 신설될 계획이며 복무기간은 4, 5년 정도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전 플레잉 코치 이용규에 대해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2년 실격 처분을 내렸습니다. KBO 사무국은 오늘 이전 코치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고 품위 손상 행위에 따라 1년 실격에 더해 가중처벌로 1년을 추가해 총 2년의 실격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코치는 지난 12일 오전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의 한 왕복 6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후 이전 코치는 프로 생활을 끝내겠다는 뜻을 구단에 밝히고 불명예 은퇴했습니다. 올해 임금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에 따라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동쪽 내륙을 중심으로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강원 산지 최대 80mm, 그 밖에 중부지방은 5에서 60mm, 남부지방은 5에서 4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 한때 동쪽 내륙은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18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3도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얼마 전 부산에서 K-POP 그룹 방탄소년단의 공연이 열렸는데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머물 숙소를 둘러싸고 상반된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일부 숙박업소는 한 몫을 단단히 챙기기 위해 숙박료를 10배 이상 올리고 기존 고객의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죠. 반면에 일부 종교단체와 대학들은 기숙사 등을 무료로 개방하며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도왔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누군가는 눈앞의 이익을 택했고 누군가는 방문객들의 불편을 덜어주려 애썼습니다. 어느 것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지 쉽게 알 수 있겠죠?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5: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6: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자발적으로 공연장 주변을 정리한 울산 다운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생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1954님 정답 2번 칭찬. 4년 동안의 힘든 직장 생활 마치고 새로운 곳으로 가서 일하는 딸에게 그동안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칭찬의 말을 전합니다. 우리 따님이 4년 동안 직장 생활 마치고 또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계신가 봐요. 오늘 굿뉴스 퀴즈 1954님 당첨되셨고요. 오당제 오늘의 끝곡 선곡권 받게 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듣고 싶은 노래.

0: 네, 지금 골라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 다운고등학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이 담긴 영상에는 학생들을 응원하고 또 칭찬하는 댓글들이 가득했다고 하네요. 오늘의 굿뉴스 퀴즈였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부는요. 환인제약, 안 터지는 맥스부탄, 웰템, 삼성증권, 휴온스 글로벌, 현대오피스, 음식물 처리기 휴렉, 빙그레, 워킥과 함께합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야영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목요일 밤 우리 밤의 음악 여행. 젠디 이 노래 선곡되나요? 오늘도 여러분의 추억이 담긴 또 애정이 담긴 취향이 담긴 신청곡 많이 많이 들려드릴 건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곡은 2464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반가워요. 저는 경북 구미시에 거주하는 김시영입니다. 오늘 물어 가는 중이에요. 노래 신청해도 될까요? 같이 일하는 형이 변진섭의 숙녀에게가 정말 괜찮다고 그러더군요. 될까요? 하고 물어보셨는데 됩니다. 2464님 이렇게 추천받으셨군요. 변진섭의 숙녀에게 이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2751님, 젠디 이 노래 선곡되나요? 앞으로에도 거꾸로에도 우영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온 곡 상상 신청합니다. 울 딸내미 이름이 우연히 우설아입니다. 오, 따님들 이름이 다 너무 예쁘네요. 우연히 우설아. 이 노래 너무 좋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온 선우정아 씨의 노래죠. 상상. 2751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정연수님, 오, 오늘 저도 상상 노래 생각났었는데 나오니까 반갑네요 하고 글 남겨주셨고요. 4788님이 토이의 좋은 사람 신청해 주셨어요. 두시만세 안방마님이었던 정경민님이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아, 오늘 또 두시만세 마지막 방송이었어서 정경민 씨 생각하신 분들도 진짜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정경민 님이 좋아하셨다는 토이의 좋은 사람 4788님의 신청곡 같이 들을게요.

전주영님, 잔디 다음 주 금요일 제 생일이에요. 신청곡 SG 워너비의 사랑하길 정말 잘했어요. 듣고 싶어요. 운동 마치고 요거트에 그래놀라 먹었어요. 살짝 감기 기운이 있지만 운동하고 오니까 좋네요. 오, 주영님 다음 주 금요일 생일이시군요. 미리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살짝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셨는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컨디션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SG 워너비의 사랑하길 정말 잘했어요.

7399님. 예전에 저에게 상처를 주고 등 돌렸던 지인이 전화를 걸어서 오늘 만나자고 하더군요. 고단해서 거절하고 싶었지만 꾹 참고 만났더니 사과를 하더라고요. 사과 받으면서 그 사람의 그간 힘든 사연을 들어줬습니다. 반나절이 다 지나버렸지만 그나마 그 사람에게 해갈이 되었으면 다행입니다. 저를 칭찬해요. 신청곡 왁스에 화장을 고치고 보내주셨어요. 아 진짜 큰일 하셨네요 우리 7399님. 솔직히 상처 준 사람 연락 받는 것만으로도 좀 기분이 그럴 수 있는데 만나자는 제안을 받아주시고 또 끝까지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정말 칭찬받을 만합니다. 7399님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화장을 고치고 왁스의 노래입니다.

야근하고 퇴근길에 처음 문자 보내네요. DJ님 목소리가 너무 듣기 좋아요. 이제 매일 청취할 것 같아요. 혹시나 신청곡 된다면 버즈의 모놀로그 부탁해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오, 어서오세요 1255님. 이제 매일 또 찾아주신다고 하니까 든든한데요. 퇴근길에 친구가 되어드릴 수 있도록 또 좋은 음악과 재밌는 이야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주신 버즈의 모놀로그 전해드릴게요. 오늘 하루의 피로가 이 노래와 함께 풀리길 바라면서 안전하게 퇴근하세요.

0: 한낮에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며칠간 계속되는 폭염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고 실내로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합니다. 외출을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최대한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물은 약 15분 간격으로 자주 마시고 운동 후에는 스포츠 음료로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해야 합니다. 매일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긴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4부에서도 젠디 이 노래 선곡 되나요 계속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듣고 싶은 노래 아껴두지 마시고 오당제 신청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지금 흐르고 있는 이 노래 김원미님이 신청해주셨어요. 야근하고 가는 길인데 비가 많이 와요. 차에 뿌려지는 빗소리와 젠디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노래 신청해도 되나요? 조지 마이클의 키싱 어플 보내주셨네요. 빗소리와 또 이 좋아하는 음악이 함께하는 퇴근길 뭔가 낭만적인데요.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원미님 신청해주신 조지 마이클의 키싱 어플 듣고 올게요.

0490님, 봉동에서 영종도로 운전하는 용달입니다.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임재범의 너를 위해 부탁드려요 하면서 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오, 직접 운전하시는 차 앞에서 멋진 선글라스를 끼시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기사님 항상 안전운전하시고요. 임재범의 너를 위해 전해드릴게요.

1077님, 안녕하세요. 중3 딸 학원 끝나면 같이 라디오 들으면서 집에 가고 있어요. 딸이 악뮤의 햇빛을 좋아해요. 아, 들려줄 수 있나요? 하셨는데, 아, 악뮤의 햇빛, 햇빛 블레스 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나가고 있는 이 노래. 와, 이 시간에 학원 끝나는 거예요? 진짜 너무 고생 많았어요, 오늘도. 1077님의 따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악뮤의 햇빛 블레스 유.

1077님 감사합니다. 딸이 좋아해요. 해피플레스 노래 들으시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5316님 요즘 퇴근 후에 운동 끝나면 라디오 듣고 있어요. 라디오에 노래 신청하면 틀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틀 뒤면 생일이라 한번 신청해봅니다. 제 최애 코요태 고 신청해도 될까요? 오, 이틀 뒤에 생일이시군요. 5316님 생일을 미리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렇다면 또 신청곡을 틀어드려야겠죠. 코요태

6316님, 젠디 SES의 비가 듣고 싶어요. 비 오는 저녁에 딱 맞는 곡이에요 하셨는데, 6316님 진짜 SES 진짜 팬이시네요. 저 이 노래 너무 좋아하거든요. 가사까지 다 외우고 있답니다. 6316님이 신청해주신 이 노래 SES의 비가 같이 듣고 올게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5: 휴레.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천?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요일 3, 4부 젠디 이 노래 선곡되나요?로 함께했어요. 조영호님이 오늘 축구로 조금 우울했는데 5당제 선곡들로 좀 위로받네요 하셨고, 1255님도 첫 문자에 신청곡까지 감사합니다. 하루의 스트레스가 쫙 풀렸네요. 최승혜님, 젠디 무려 20년 만에 밤 라디오를 다시 들으니 감성이 몽글몽글 설레네요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아, 이 목요일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들이 좋은 노래 많이 신청해 주셔서 노래 들으면서 뭔가 하루의 스트레스도 풀리고 기분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이 목요일 이 시간마다 좋은 음악 들으시면서 마음 편히 쉬어가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다음 주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1954님이 골라주신 끝곡 과연 뭘까요? 2154님이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노래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릴 거고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여러분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Starry, starry
1: night.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 어린이를 위한 천문대 박배성입니다. 점과 점이 만나 선이 되고 그 선이 모여 면을 이루며 마침내 그 면들이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밤하늘의 별들도 서로 연결되어 별자리를 만들 때 비로소 이야기가 되고 전설이 됩니다. 저는 홀로 빛나는 별을 바라볼 때보다 서로 연결된 아름다운 별자리를 만날 때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자체로 온전한 섬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홀로 빛나는 고독한 별이 되기보다는 서로 마음을 잇고 연결된 따뜻한 별자리로 빛나는 존재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밤하늘의 별자리가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마음을 이어 빛난다면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이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다워질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See ya.
1: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3: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5: 10시 10시 뉴스입니다. 교육부가 교권보호를 담당할 별도의 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권보호 담당과 신설을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며 신설이 어려울 경우 기존 교원정책과의 인력 보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권보호 담당과가 신설되면 경기교육활동보호국 등 일부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전담조직과 소통하는 업무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교육부는 교권보호 업무만 담당하는 별도의 국은 신설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는 9월 5차 발사를 앞두고 다음 주부터 총조립에 돌입합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누리호 5호기의 1, 2, 3단 조립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며 최종 발사일은 8월 초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2028년부터 4년 동안 누리호를 매년 최소 한 차례 반복 발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10월 제2우주센터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는 등 건립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0: 두 선수의 차이는 7리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한국 펜싱 여자 에페 대표팀이 아시아 선수권 대회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송세라, 임태희, 이혜인, 양승혜로 구성된 여자 에페 대표팀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대회 단체전 결승에서 지난해 우승팀 중국을 44대 43으로 물리치고 2년 만에 아시아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또 남자 풀레레 단체전에서 윤정현, 이광현, 임철호, 김태환이 출전해 동메달을 합작한 우리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4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7개를 따내 종합 2위에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MRI, CT 등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검사를 강화해 의료 영상의 질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품질관리검사기관은 의료기관에 설치된 특수의료장비에 대해 정기적으로 일반 검사와 영상검사를 실시하고 품질관리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온 장비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전국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오후 한때 동쪽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18도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대전은 29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당분간 30도로 웃도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고 다음 주 중반 제주와 남부지방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1도입니다. 이휘준이었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바닥에 바퀴가 달려있고 손잡이 높낮이와 앞뒤 각도 조절이 가능하며 용량도 5리터로 큼지막한 쓰레받기가 나왔습니다. 혹시 쓰레받기를 이렇게까지 만든다고 라고 하실까요? 허리를 수없이 굽혀야 하는 환경미화원에겐 절실한 일입니다. 허리 통증이 뗄 수 없는 직업병인데요. 동료들의 이런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0년 경력의 대구 달서구청 환경공무직 오창택 씨가 숱한 시행착오 끝에 맞춤형 쓰레받기를 발명, 특허까지 신청한 겁니다. 주변에선 환경미화계 노벨상을 줘야 한다, 이런 말도 한다는데요. 우리는 또 이렇게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얼마 전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사상 최대 규모로 증시에 상장했죠. 그런데 바로 그날 일본에서도 주목할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업 발사 시장을 겨냥한 대형 로켓 발사에 성공한 건데요. 사실 일본은 1톤급 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스페이스X의 화제성에 가려져 있지만 우주산업에서 조용히 영토를 넓혀가고 있는데요. 미래산업이자 안보의 핵심 영역이라는 점에서 2024년에 우주항공청을 출범시킨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일본 우주산업은 어디까지 와 있고 그 속에 어떤 투자 기회가 숨어 있을지 잠시 후 서병수 애널리스트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6월 25일 목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3: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절세의 왕 절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6: 아니 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7: ISA는 삼성증권이다.
8: 투자 전 상품 서명 서민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9: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0: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9: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0: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9: 에어렉스
1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여러분, 저 됐어요. MBC 라디오 표준 FM 물음표 진행자 됐어요.
3: 사람이 궁금한 사람, 심리학자 김경일이 던지는 진짜 물음표. 매주 토요일 아침 6시 5분에 만나요.
4: 어색하다.
5: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6: 오늘의 플러스, 일본이 우주산업을 국가전략으로 키우는 이유 짚어보겠습니다. 서병수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7: 예, 안녕하세요.
6: 위원님, 오늘은 일본의 우주산업을 다룬다 하셔서 일본 우주산업은 우리가 미처 못 챙겼다라는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우선은 이번 6월 12일이라고 들었는데요. 발사에 성공한 H3 로켓, 어떤 로켓인지, 그리고 우리나라 로켓하고 좀 비교라고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7: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12일 날 일본에서는 H3 로켓이 발사에 성공을 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이번에 H3는 로켓은 일본이 개발한 대형 액체 연료 로켓으로 우리 작사라고 불리우는 일본 항공우주연구개발기구와 미쓰비시 중공업이 개발을 해서 발사하는 로켓입니다. 아직 스페이스X처럼 완전 재사용 로켓은 아니지만 태양 동기 궤도에 4톤 이상, 정지 전환 궤도에 6.5톤 이상의 중량을 탑재해서 발사할 수 있는 상당히 대용량 로켓입니다.
6: 네.
7: 여기서 이제 H는 연료로 지금 액체의 수소를 쓰고 있기 때문에 수소의 원자 기호인 H를 딴 거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H3라고 했으니까 그럼 H12도 있나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일본은 이전에 H1 로켓과 H2 로켓을 발사한 바가 있고요. 이번에 나온 H3 같은 경우에는 직전 로켓과 다르게 좀 새로운 개념의 신규 개발 로켓이라서 일본 내에서도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간단하게 좀 부연을 하나 드리면 로켓은 연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액체 연료하고 고체 연료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액체 연료 같은 경우에는 정밀한 제어가 유리하지만 이게 시스템이 좀 복잡하고 발사 전에 연료를 주입하는 등 운영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체 연료는 미리 좀 연료를 고체로 딱 고정해서 할 수 있어서 구조가 단순하고 발사 준비는 용이하지만 점화를 하고 난 다음에 연소 제어 같은 게 좀 어렵고 효율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대규모 탑재 중량을 이제 우주로 발사하는 대형량 로켓 같은 경우에는 액체 연료를 주로 많이 쓰게 되고요. 이때 이제 최근에는 이제 초기의 추력은 강한 힘을 내는 고체 부스터를 쓰고 이후 정밀한 주원은 제어는 액체 연료를 쓰는 혼합 방식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6: 네. 그러면 오늘 말씀해 주신 H3 로켓, 이 로켓은 어떤 연료를 주로 사용한 겁니까?
7: 주로 이제 아까도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액체 연료를 쓰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 방식

0: 이게 지금 요번에 아까 화제가 된 H3라고 한 요번에 발사된 로켓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고체 로켓 부스터를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요번에는 그걸 사용하지 않고 액체 연료 주 엔진만으로 발사를 했다는 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H3 로켓이라고 하는데 이 H3 로켓은 사실은 2023년부터 이미 8번을 발사를 했거든요.
1: 예.
0: 그중에 요번까지 해서 지금 6번이 성공을 했는데 이전에 발사됐던 타입 같은 경우에는 아까만 했던 고체 부스터를 썼다면 이번에 한 거는 30 형태라는 새로운 형태의 기체가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100% 지금 액체 연료 주 엔진만을 사용했다라는 예. 거고 아무래도 이제 고체 부스터를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게 이번 그 형태의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이전 8번을 했지만 이번에 그런 방식으로 성공을 했다. 라는 게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고요.
1: 네.
0: 비용을 얼마나 줄였냐라고 하면 이제 아까 저희가 H3 얘기했는데 그 이전 세대로 주력으로 발사했던 게 H2A라는 로켓이거든요. 이게
1: 예.
0: 회당 발사가 한 100억 엔 정도 한화로 약 951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1: 예.
0: 그런데 이번에 지금 발사되는 H3 특히 이번에 그 30 형태라는 액체 연료만 쓰는 이 타입이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발사 비용을 이전의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억 엔 정도로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고체 부스터를 쓰지 않고 단순하게 액체 연료 주엔진만 쓰다 보니까 정비 작업도 좀 단순해져서 1년에 발사하는 것들이 연 6회 이상 가능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H3 특히 이번에 한 새로운 형태의 H3는 단순 발사나 기술 개발을 넘어서 상업성 확보라는 목표를 하는데 실현됐다는 면에서 되게 의미가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부품 같은 경우에도 기존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부품을 쓰거나 3D 부품, 엔진 부품을 해서 비용을 크게 절감을 했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일본이 상업용 위성 발사에 좀 의미가 있게 될 거다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네. 앞에서 말씀하셨던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 또 누리호가 작년에 발사가
1: 맞아요.
0: 됐는데
1: 네.
0: 그럼 H3하고 누리호하고 좀 어떻게 다른가 간단하게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1: 네.
0: 둘 다 액체 연료 로켓이고요. 또 자국 내에서 개발해서 자국의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는 측면에서는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양국을 대표하는 로켓인데 이제 H3가 누리호보다는 좀 더 많은 중량을 지상보다 좀 더 높은 궤도로 올릴 수 있는 좀 더 성능이 좀 높은 로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예.
0: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저궤도 기준으로 약 1.5톤의 탑재 중량을 발사할 수 있는 반면에
1: 네.
0: H3 같은 경우에는 저궤도 같은 경우에 약 15톤까지 가능하고요.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정지천위 궤도 같은 경우에는 6.5톤까지 탑재 용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역량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이제 첫 독자 기술 확보 그리고 우주 기술 개발 자립이라는 기술 실증과 국내 인공위성 발사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H3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달성한 기존 주력 발사인 H2A를 대체를 해서 본격적으로 국제 상업 위성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 개발했다면서 좀 더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정리하자면 이번에 H3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글로벌 로켓 시장에서 충분히 경제성을 확보한 로켓을 개발했고 그것을 실증 발사에 성공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0: 예.
1: 저도 예전에 우주산업에 관심이 많아서 일본도 한번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H3G가 아니라 N인가 니폰
0: 예.
1: 뭐 이렇게 된 것 같던데
0: 예.
1: 그 전에부터 그럼 로켓 발사를 열심히 뭐 개발하고 육성해 온 것 같은데 한번 쭉 훑어주시는 게 어떨까요?
0: 예, 맞습니다. 한번 그럼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사실은 1960년대부터 로켓 관련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도쿄대학을 중심으로 그때는 펜슬 로켓이라고 좀 작은 규모였는데
1: 예.
0: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좀 로켓을 좀 더 키우기 시작했고 그래서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일본 최초의 인공위성인 오스미라는 걸 발사한 게 1970년입니다.
1: 오.
0: 그리고 이후에 일본 정부 주도로 해서 여러 우주 관련 기관들이 만들어지고 이들을 중심으로 여러 로켓들이 발사했습니다. 이번에 발사를 성공을 한 H3 로켓 이전에 아까 H라는 게 제가 액체 수소의 수소를 딴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1: 예.
0: H2와 H1 로켓이 있고요.
1: 네.
0: 그 이전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N1과 N2라는 로켓이 있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들 로켓은 1차적으로 미국의 델타 로켓 기술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개발을 했는데 이들 로켓은 전부 일본 우주 개발을 총괄하는 국립연구개발기관인 JAXA라고 하는 곳과 그 전신인 우주개발사업

0: NASTA 하고 미쓰비시 중공업이 개발을 해서 제조를 했던 거고요.
1: 예.
0: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제 최초의 인공위성 발사용 액체 연료 로켓이 N1 로켓인데 여기는 1975년부터 1982년까지 총 9번을 발사를 해서 7번을 성공을 했고요. 이를 개량한 N2 같은 경우에도 1981년부터 87년까지 총 8회 발사해서 8회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요 이후에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게 이제 H1 로켓인데
1: 예.
0: 이 H1 같은 경우에는 이전과 다르게 이제 미국산 부품이나 미국 기술이 아닌 일본 국산화 쪽으로 좀 더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H1 같은 경우에는 국산화율을 78에서 98%까지 끌어올렸고 1단 로켓, 2단 로켓인데 2단 로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 개발한 액체 산소하고 액체 수소를 추진체로 하는 엔진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H1 같은 경우에도 총 9번을 발사해서 모두 성공을 했고 이때 정지위성 발사나 동시위성 복수위성 동시발사 기술 이런 것들을 습득을 했고
1: 네.
0: 본격적으로 좀 상업적으로 의미 있게 되는 게 이제 H2 로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2 로켓은 1단 로켓까지 국산화에 성공을 한 인공위성 발사용 액체연료 로켓이고 기본형과 파생형 그리고 파생형은 또 H1A, H2A, H2B로 나누는데
1: 네.
0: H2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2톤의 중량을 정지궤도에 발사할 수 있고 이것도 1986년부터 92년까지 9번을 발사해서 모두 성공했습니다.
1: 이야.
0: 그리고 H2A가 사실은 이제 대표인데요.
1: 예.
0: 이게 이제 H2를 신뢰성과 경제성을 크게 향상을 시켰는데 2021년부터 무려 50번을 발사를 했고요. 그중에 49회를 성공을 하면서 일본이 지금 그동안 했던 많은 인공위성이나 우주로 보낸 탐사기들을 주력으로 보낸 핵심 로켓입니다.
1: 예.
0: 그리고 아까 파생형으로 H2B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2A보다는 좀 중량을 좀 더 많이 올리는 데 집중을 했고 일본 같은 경우는 국제우주정거장에 지금 물자를 보내거나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운반용 무인 보급기인 코노토리 발사에 주로 사용을 했고 이것 또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총 9번을 발사를 해서 모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 예.
0: 지금 보시면은 대충 발사 횟수만 하더라도 거의 수십 회에서 100회 가까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켓 개발이나 운영 면에서는 일본이 한국보다 조금 앞서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1톤 이상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나라는 딱 7개 국가에 불과합니다.
1: 어디 어디예요?
0: 일단은 뭐 저희가 잘 아는 미국,
1: 예.
0: 러시아, 중국 여기가 이제 압도적인 3대 선진국이고요.
1: 그럼 뭐 인도도 가능할 거고.
0: 예.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인도 그리고 EU가 속한 예. 프랑스, 일본 그리고 한국이 이제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7개 국가고요.
1: 예.
0: 일본 같은 경우는 선두 국가인 미국, 러시아, 중국 다음에 이은 경쟁력을 갖춘 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은 아까 발사했던 많은 로켓 역량 발사를 했던 역량을 기반으로 2010년에 소행성 탐사기 하야부샤라는 것을 통해서 소행성 샘플을 지구로 가져와서 세계 최초로 달 이외에 지구 외천체로부터 샘플을 채취하는 성과를 거뒀고요.
1: 예.
0: 2024년에는 유인은 아니지만 무인 달 착륙기 슬림을 착륙을 시켜서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예. 확실히 우리보다는 조금 앞서간 느낌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우주로 가기가 너무 어려워서 우주 발사체용 로켓 기술에 다들 관심이 많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주로 가려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거기 인공위성도 올리고 그것 때문에 그렇지. 유용하게 좀 활용하고 이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0: 맞습니다.
1: 그렇다면 지구궤도에 도는 인공위성 분야에서도 일본은 왠지 좀 앞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떤지도 설명 좀 해주세요.
0: 예, 뭐 일본은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로켓 발사를 기반으로 인공위성 분야에서도 상당히 앞서 있는데요. 이거를 가장 상징적 으로 드러내는 게 저는 이제 영어로는 QZSS 그리고 일본어로는 애칭으로 미치비키라고 하는 일본 독자 항법 위성 항법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1: 예.
0: 일단은 저희가 위성 항법 시스템이 뭔지라고 하면은 저희 흔히 아는 GPS 그런 건. 인데요.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위치나 항법 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거로 전 세계적으로 지구 전역을 커버하는 위성 항법 시스템은 미국의 GPS, 유럽의 갈릴레오, 러시아의 글로나스, 중국의 베이더 해서 총 4기가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지구 전역을 커버할 정도로 인공위성이 많지는 않지만 특정 지역을 커버하는 위성항법 시스템도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일본의 QZSS하고 인도의 IRNSS가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이제 저희가 위성항법 그냥 뭐 GPS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위성항법은 각 국가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특정 국가나 지역이나 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도 같은 경우에도 자국이 원하지 원하는 가장 최고 수준은 자국이 쓰고 안 좋은 것만 이렇게 난이도를 낮추거나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1: 예.
0: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쓰는 GPS는 미군이 쓰는 GPS보다는 성능이 정밀도 면에서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자율주행이라든가 도심 항공교통 이런 거 막 차세대 산업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걸 하려면 이전보다 정밀도가 훨씬 높은 위치 정보가 필요합니다.
1: 네.
0: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쓰겠다고 했을 때 저희가 쓰는 범용 GPS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독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그래서 한국도 지금 독자 위성항법 시스템의 KPS 개발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2029년에 1호 위성을 발사를 하고 2035년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본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미치비키라고 하는 거는 2010년에 이미 초호기 1호를 발사를 해서 기술 실증을 이루고 이후 3개를 추가를 한 4기 체제가 2028년 11월부터 가동이 돼서 24시간 운영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은 이 미치비키를 기존 4개에서 7기 체제로 좀 더 확대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일본 GPS를 쓰면 미국 GPS를 쓰면서 여기에 일부 좀 보완을 하는 형태라고 하면은 7기 체제가 되면은 GPS에 의존하지 않은 일본 독자 정밀 추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아까 4기에 플러스 1기 정도 되는 5기 체제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추가를 한 7기 체제의 시스템의 한 축이 될 수 있는 7호기가 2026년 8월 7일 날 지금 발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약간 일본에서 화제가 될 거로 알려져 있고요. 7기 체제가 구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7기로 가지고는 기본 독자는 가능하지만 백업 시스템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하려면 11기 정도가 돼야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해서 2030년대까지는 11기 체제까지 지금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요 비치바키라고 하는 친구는 어느 정도 역량이 되냐라고 할 때
1: 예.
0: 저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GPS는 오차가 5m에서 10m 정도 한다고 합니다.
1: 네.
0: 근데 현재 지금 비치바키 같은 경우에는 이 오차 범위를 센티미터 단위로까지 이야, 줄일 수 있습니다.
1: 엄청나네요.
0: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직은 7기 체제가 아니니까 GPS하고 보완을 하지만 7기 예. 체제가 되면은 GPS 없이 독자적으로 요 센티미터 단위까지 가능하고요.
1: 예.
0: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상당히 여러 용도에 사용이 가능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자율주행, 소형 드론 운영, 그리고 무인 시스템, 자동화, 재해, 위기 관리 등에 사용될 거고 참고로 이 위성은 미쓰비시 전기가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요 미치바키라고 하는 거는 일본 정부 내각부 산하에 있는 우주개발 전략 추진 사무국이 구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본 내각부라고 하는 거는 일본 총리를 보좌하고 일본 정부 여러 부처에 있는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나머지 12개 부처보다 상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총괄을 하는 그 산하의 우주개발 전략 추진 사무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무게감이 확실히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일본은 말씀 듣고 보니까 꽤 오랜 기간 자체적인 로봇 개발부터 자체 위성 그리고 우주항공 항법 시스템까지 정말 다채로운 것들을 굉장히 고도화해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미국의 나사처럼 일본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기관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몇 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뭐 작사인가요? 약사인가요? 네. 그런 것들 하나씩 좀 얘기 좀 해주세요.
0: 예. 일본에서 이제 아까 미국의 나사 같은 기관이 어디냐면 아까 앞에서 언급되었던 우주항공개발기구 영어로는 작사라고 하고요.
1: 예.
0: 이 작사는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제가 작사로 계속 말씀드릴
1: 예.
0: 건데요. 이 작사는 로켓 위성의 연구개발 과학기술 탐사를 전담을 하는 국가연구개발법인으로 대학 민간 기업의 공동 연구 및 기술 이전을 촉진하고 일본의 우주 산업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핵심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2003년 10월 1일자로 기존 일본의 우주항공 분야의 세 개 기관이 통합이 돼서 출범이 됐는데 이때 통합된 기관이 우주하고 행성 연구를 담당하던 우주과학연구소 ISAS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항공연구에 집중했던 항공우주연구소 NAL 그리고

0: 로켓과 위성 개발을 담당했던 우주개발비고 NASDA 요 세 개 기관입니다. 그래서 네. 요들이 이들 기관들은 작사로 통합되기 전에도 이미 1970년대부터 통신 위성 기술, 기후 지구 기후 관측, X선 천문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이미 거뒀고요. 미국 우주 왕복 우주왕복선에 탑승하는 일본 우주 비행사를 훈련하거나 실험 모듈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2003년에 통합이 되면서 굉장히 강화가 됐고 일본 정부는 이 작사를 우주 개발의 중핵 기관으로 규정을 하면서 지원을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는데 연간 예산이 약 1,500억 엔 하나로 약 1.4조 원의 운영비 교부금을 사용하고 있고 직원도 약 1,630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작사는 뒤에서 설명을 드린 우주 스타트업 지원 등을 위해서 10년간 약 1조 엔 하나로 9.5조 원에 달하는 우주전략기금이라는 걸 지금 조성을 했는데 네. 이 우주전략기금을 관리를 하면서 다양한 우주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진행하고 있는 몇몇 주요 프로젝트들 보면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H3 개발이나 발사 서비스가 있었고요. 또 그 외에 우주탐사 분야에서 아까 달 착륙에 성공했던 슬림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미국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도 지금 공동 참여를 하면서 도요타와 함께 유인 달 탐사 크루즈 개발하고 있고 인도하고도 우주연구개발기구와 함께 달 극역의 수자원 탐사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제우주정거장의 물자보고 그리고 궤도상의 기술 실증을 위한 보급기 개발 그리고 레이더나 광학망화경을 운영을 하는 우주 상황 시스템 파악, 우주 쓰레기 제거 같은 다양한 실증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네. 민간의 우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술 이전, 그리고 스타트업 지원, 그리고 관련되는 설비 개방이나 기술 합리화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사는 단순한 연구 기관이 아니라 일본의 우주 산업을 선순환 구조로 변환시키기 위한 자금 지역과 기술 실증의 핵심 역할을 하는 곳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사실 이제 우주가 본격적인 산업의 영역으로 들어왔는데 의미 있는 국가인 일본 어떻게 우주 산업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참 궁금했었는데 오늘 한번 리뷰를 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못다한 이야기 2부에서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은 서병수 애널리스트 모시고 일본 우주산업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 쭉 일본의 우주산업의 발달사도 말씀해 주셨고 최근의 성과도 말씀해 주셨는데 일본 우주산업 국제적으로는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4: 그러니까 일본 우주산업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여러 가지 성과들에서 보셨듯이 예.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선진국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도 크게 뒤치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즈니스 규모나 실행력 측면에서는 현저하게 뒤쳐져 있는 그런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래서 로켓 발사 횟수만 보더라도 2023년에 미국은 153회, 중국이 66회인데 일본은 다 5회에 불과하고요. 예. 위성 제조 수에서도 2024년에 미국은 1786기, 중국은 139기에 달하는데 일본은 3기밖에 안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보통 민간 혁신기업이라고 하는 것도 우주 분야에서 일본에서 크게 저희가 두드러지게 아는 게 바가 없거든요. 네. 그런 게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는 가격 경쟁력 분야에서 좀 더 이렇게 하는데 좀 일본이 뒤쳐져 있었다. 예.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기보다는 한정된 내수 시장에서 일회성 개발, 정부 프로젝트에만 연연했다. 그리고 연구개발, 위성이나 이런 로켓 발사 과정에서 설계, 제조, 운영이 다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예.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기체 양산이나 운영 데이터들을 자기들이 다 통합해서 차세대 개발에 빠르게 피드백하는데 예. 이런 것들이 좀 뒤쳐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보면 상업적 측면에서는 좀 약화가 되고 있고 근데 최근에서 미국과 중국이 그런 상업적으로 막 크게 앞서가다 보니까 인재 유출을 포함을 해서 전반적으로 좀 오히려 퇴보되는 조짐이 있고 일본 정부가 지금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을 하면서 최근 몇 년간은 일본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우주산업을 키워야겠다라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3: 네. 그 얘기는 진짜 그동안의 성과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좀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를 추진해야겠다. 일본 정부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우주정책 최근은 어떤 기조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4: 일단 일본의 우주정책을 이해 하려고 하면은 일본의 우주 기본 계획이라는 걸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요 일본의 우주 기본 계획이라는 건 2008년에 제정된 우주 기본법에 근거해서 우주 정책과 관련되는 최상위 지침인데요. 요게 개정이 되는데 2023년 6월 13일 날 최근에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일본 우주산업을 정부가 어떻게 보는지를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가장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일본 우주시장을 확대하는 것을 최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일본 우주시장은 2020년 기준으로 약 4조 엔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정부는 2030년까지 여기에 두 배인 8조 엔까지 확대를 해야겠다. 라고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네 개 분야의 국가 우주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네 개 분야를 보면은 첫 번째 우주 안전보장 확보 해서 정보 수집 위성이나 위성 별자리를 통한 정보 수집 능력 강화 그리고 우주 영역 파악 체계 시스템 그리고 안보와 산업의 선순환 요게 첫 번째 테마고요. 네. 두 번째는 국토와 지구 규모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센싱 고도화 그리고 항법 위성 항법 시스템 정밀화 고도화를 실현하는 것 그리고 예. 우주 과학과 탐사를 통한 지식과 산업 창출 그래서 2020년대 일본인 우주 비행사의 달 착륙 실현이라든가 지속적인 달 탐사 그리고 저궤도 비즈니스 활성화 그리고 우주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종합 기반 강화를 통해서 타국에 의존하지 않은 자국 독자적인 로켓과 로켓 능력 확보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보게 되면은 이 미국 일본에서는 매년 우주 기술 전략이라는 걸 새로 수립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작사라는 곳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10조 원 10년간 1조엔 하나로 9.5조 원 규모의 우주 전략 기금이라는 걸 창설해서 그동안 뒤처졌던 민간 분야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정부 차원의 우주 예산을 크게 늘리고 대외적으로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같은 것도 참여를 통해서 동맹국과 우방국 연대를 통한 국제 규범 마련이나 기술 협력을 함으로써 일본의 우주 산업을 크게 키우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3: 그렇군요. 자, 그러면 방금 말씀 주셨던 내용들 중에서 우주 전략 기금 요 얘기도 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엔 일단 돈 문제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일본이 진행하고 있는 우주 전략 기금은 양은 어느 정도고 어떤 식으로 쓰려고 하는지 이것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4: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주 일본이 했던 우주 관련된 건 정부 주도로 그동안 많이 했는데 예. 지금 우주 산업이 하는 게 중국이나 미국에서도 보면은 민간 혁신 기업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려면 네. 민간 혁신 기금 민간 혁신 쪽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런 기반이 약하니까 정부에서 대규모 공적 자금 같은 걸 투입을 해서 그런 것들 지원하는 마중물로 가겠다는 게 우주 전략 기금이고요.
3: 예.
4: 아까 앞에서도 몇 번 언급드렸지만 10년간 총액 1조엔 하나로 9.5조 원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민간 기업들을 키우는 것들을 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작사라고 하는 데서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작사가 민간 기업이나 대학에 위탁이나 보조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래서 정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니들이 하면은 우리가 일부 지원한다. 이런 형태고 이를 위해서는 문무과학성 그리고 경제산업성 총무성 등 관련 부처들이 기술 테마를 설정을 하며 거기에 예산을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는 주된 목표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우주시장 확대 그리고 우주기술을 활용한 지구규모의 사회적 과제 해결 그리고 지식탐구와 기반기술 강화인데 여기 안에 이제 세부 목표를 보면은 2030년대 초반까지 연간 30회 이상의 로켓 발사 능력 확보 그리고 민간 주도의 위성 시스템 5건 이상 구축 그리고 30건 이상의 위성 관련 서비스 개발 그리고 달이나 화성 관련 프로젝트에 민간이나 대학에 10건 이상 참여 그리고 저궤도 인공위성 관련되는 비즈니스에 10건 이상 창출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런 거를 하려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저희 그 1조엔이라고 하는 하나로 9.5조 원이란 꽤 큰 돈이 들어가는데 이를 위해서 일본 정부는 국가 예산에서 전략기금에 출연을 했습니다. 근데 이 출연 금액이 2024년에 3천억 엔, 2025년에 3천억 엔, 그리고 2026년에 2천억 엔 등 최근 3년간 이미 8천억 엔 이상을 이미 국가 예산으로 출연을 했고요. 이런 것들을 포함이 되면서 일본 정부의 2026년 우주 관련 예산은 1조 446억 엔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1조 엔을 넘어섰습니다.
3: 네.
4: 그리고 이러한 우주 예산이 2023년 6,119억 엔에서 아까 말씀드린 2026년 1조 엔 넘게 증가를 했는데 이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우주 전략 기금 출연 관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우주 관련돼서 적극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우주 전략 기금이 있다라는 것들은 좀 시사하는 바가 크고요.
3: 네,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일본의 육성 전략을 알아보려면 우주 전략 기금 이걸 어디다 쓰고 있는지만 봐도 되겠는데요.
4: 그렇죠.
3: 예.
4: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를 디테일하게 보는 것들이 참 의미가 있다고 볼 텐데 근데 여기서 좀 인상적인 건 이거를 경제 안보 보장이나 국가 안보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3: 예.
4: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이 우주 전략 기금은 단순히 국가 성장 동력만이 아니라 안보적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우주를 안보 보존상 중요 영역으로 정의한다라든가 안전 보장상 큰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우주 산업을 키워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그리고 위성 공급망 자립성 확보 해외 의존 탈피 이런 거를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본이 군비라든가 안보 쪽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우주도 지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3: 그렇군요. 사실 중국을 비롯해서 동북아 안보 환경까지 고려한다면 진짜 우주가 중요한 영역일 것 같고 특히 우주를 국방과 연결하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실제 국방 분야에서는 우주 역량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나요?
4: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국방 분야에서의 우주 정책은 우주 공간을 육해공 영역과 동등한 주요 작전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고 최근에 조직 개편이나 기술 혁신을 통해서 우주 관련된 방위 역량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굉장히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 최근에 이제 나온 뉴스 중에서 이제 일본은 항공자위대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1954년에 창설되고 항공자위대라는 명칭을 그대로 계속 썼습니다. 근데 올해 지금 변경한다고 하거든요.
3: 뭐라고요?
4: 그거를 항공우주자위대로 변경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에 우주가 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변경 자체가 일본이 그렇게 흔하게 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올해 완료한다라는 뉴스가 나왔다는 거는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이제 일본 자위대는 주요 임무 영역에서 우주가 이제 명시적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올해 좀 두드러지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2026년 3월 28일 날 기존의 우주작전군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거를 좀 더 확대 개편한 우주작전단이라는 걸 새로 발족을 했습니다. 근데 이 우주작전단이 발족이 되면서 기존의 부대 인원이 약 310명에서 670명으로 크게 늘렸고요. 그리고 2026년 말까지 이미 지금 올해 했던 우주작전단을 또 다시 확대를 해서 우주작전 집단으로 발전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3: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네요.
4: 예,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갑자기 인력이 거의 몇 배 이상 늘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는 우주 안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기반도 이미 선제적으로 마련을 했는데요. 2023년 6월에 구상된 우주 안보 안전보장 구상이라는 거에 따르면은 세 가지 구체적인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우주로부터의 안전보장. 그렇게 해서 우주로부터 나오는 여러 정보들을 수집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주에서의 안전보장. 그러니까 일본도 이제 우주의 인공위성 등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그리고 안보하고 산업이 같이 선순환을 가야만 안보 쪽 관련돼서도 같이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5년 7월에는 방위성이 책정한 우주 영역 방위 지침이라는 게 나왔는데 여기에 따르면은 상대방의 지휘 통제 및 정보 통신 능력을 방해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자국 인공위성의 기능을 보장을 하는 방향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최근에 지금 일본 자위대가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두 가지 적이 좀 인상적인데 우주에서의 감시하고 추적 능력 강화를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서의 영역 인식이라고 번역되는 SDA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주에서의 물체 궤도 파악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하는 상대방의 의도와 능력을 분석하는 능력인데 2025년 3월 달에 정지 궤도를 상시 감시하는 SSA 레이더라는 걸 운영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2026년에는 이러한 우주 영역 인식이라는 SDA 전용 위성을 발사를 해서 우주 관련돼서 적기라든가 상대방의 상황을 파악하는 역량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2027년까지 국산 위성을 활용을 한 위성 별자리를 구축해서 표적 탐지 및 추적 능력을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역량과 관련돼서 미국과의 협력도 강화를 하고 있는데 일본의 현재 미국 우주군이 새로 이제 제1 미 우주군이라는 형태로 새로 창설이 2024년 12월에 됐는데 이들과의 적극적인 연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미국이 우주 영역을 인식하는 SDA 센서 같은 경우를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의 H3 로켓을 통해서 일본의 위성에 탑재를 해서 그 위성 내에서 일본의 우주 인식 능력을 강화하는 것들을 협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민간과의 협업도 지금 최근에 강화를 하고 있는데 민간 데이터 기업과 협력을 해서 우주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한다라든가 그리고 민간 위성이나 민간 관측 위성을 우주 작전 지원에 활용하는 것들도 지금 적극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3: 1부에서부터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종합해 보니까요. 결론은 일본이 우주 산업을 굉장히 속도감 있게 전개하기로 마음 먹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직도 정비했죠. 기금도 더 대폭 확보했죠. 그리고 우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세부 분야도 다각화했고요. 그리고 그 방법론도 정말 민간과 적극적으로 육성하기로 결정한 걸로 보여져요. 자, 그런데 이런 행보들이 아마 이번에 새로 총리가 된 다카이치 총리와 무관하지 않을 것 같은데 다카이치 총리의 기조가 우주산업 더 빨리 발전시키자 이런 겁니까?
4: 예, 훨씬 더 적극적이고요. 제가 곧 말씀드리겠지만 다카이치 총리 자체가요.
3: 예.
4: 원래는 우주와 관련돼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는 정치인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사실 이 다카이치 총리는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3: 그래요.
4: 예, 그러니까 이분은 대중과의 소통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2025년 10월에 일본 총리에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도 검색 유튜브 같은 데 가셔서 다카이치 총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가보시면은
3: 네.
4: 2025년 10월 총리 취임하기 전부터 일본 우주산업과 관련되는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올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23년, 24년 그 이전에도 영상을 올리셨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주산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3: 그런데
4: 네. 이런 개인적인 선호를 떠나서 이번 정부에 들어서면서 우주산업 지능과 관련되는 행보들이 여러 개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카이치 정부가 그 17개 성장 전략이라는 것을 내세웠던 걸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정권 취임한 사태 이 17가지 성장 전략 중에서 항공 우주가 네 번째로 포함이 돼 있고요.
3: 예.
4: 그 안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드론과 로켓의 공급망 강화 그리고 달 착륙, 우주 전략 기금 확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 네.
4: 저희가 앞에서 다뤘던 상당 부분 자국 내에서의 우주 공급망 확보나 우주 전략 기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일본의 우주 시장을 2030년대 아까 8조 엔까지 키우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2040년에 이걸 다시 또 13조 엔 규모로 성장하겠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주전략기금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했고 그게 지금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 후반까지는 일본인 우주 비행사를 달에 도착을 하겠다. 물론 이거는 이제 독자 로켓은 아니고 아르테미스 프로젝트하고 같이 가는
3: 예,
4: 거긴 한데
3: 다국적
4: 예.
3: 프로젝트.
4: 예, 그렇게 예. 하지만 자국민을 달 도착을 하는 것들을 최초로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는 이 우주 안보와 관련됐을 때 국제 협력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3: 사실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4: 예.
3: 우리도 우주 항공 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초기에 미국 도움을 요청했지만 우리가 사실 큰 도움 못 받아서
4: 예.
3: 결국 의도치 않게 러시아에 기초기술을 많이
4: 예,
3: 의존하지 않았습니까?
4: 맞습니다.
3: 일본은 그러면 미국이 도와준 겁니까? 어떻게 아니면 지금은 미국과 하는 겁니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4: 그러니까 미국의 아까 로켓 같은 경우 델타 로켓 같은 걸 가져왔기 때문에 초기에 분명히 미국의 지원을 받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3: 예.
4: 이제 최근에는 독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돼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상업적인 부분을 확대하려는 건데
3: 네.
4: 근데 일본이 추진하고 하는 우주 쪽 관련되는 거는 제가 보면서 인상적인 게 뭐 기술을 가져온다 이런 거를 떠나서요.
3: 네.
4: 국제적인 룰이나 이런 것들을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표준을 잡고 거기에 맞는 방향에서 우리 산업을 키운다 이런 측면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3: 예.
4: 저희는 우주의 쓰레기가 이제 인공위성이 많은 우주 쓰레기들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하지? 저희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런 국주 우주 쓰레기를 우리가 국제 규범을 우리가 주도를 해서 만들어서 그런 것들의 틀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국제 협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미국과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국제적인 룰을 만드는 것을 좀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나오는 몇몇 행보도에서도 나오는데 2026년 저희 6월에 저희 지금 G7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3: 예.
4: 그래서 저희 대통령님도 그때 유럽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사실 다카이치 총리가 가서 첫날 했던 행보가 뭐냐면은 이탈리아 조르자 멜로니 총리하고 우주 협력과 관련된 일본과 이탈리아의 공동 성명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3: 예.
4: 그래서 거기서 안보 강화 그러니까 우주와 관련되는 안보 강화와 관련돼서 이탈리아와 일본이 어떻게 협력할지 그리고 스타트업 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합의를 했거든요.
3: 예.
4: 그리고 또 그보다 두 달 전인 2026년 4월 달에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하고 우주 쓰레기를 처리하는 일본 스타트업을 같이 시찰을 하고 우주 분야에서의 제휴를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했고요.
3: 예.
4: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과 하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계획에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순하게 우주로 나간다, 로켓 기술을 확보한다 이런 걸 떠나서 우주라고 하는 공간이 아직까지는 특정 국가가 독점하는 영역은 아니니까 네. 그 안에서의 협력 체제를 어떻게 강화하고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갈지 이런 측면에서의 접근들이 좀 앞서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개인적으로도 좀 앞서 있었다라는 예.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12일 날 그 H3 로켓 발사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총리 관저에서 우주개발전략본부 회의를 추진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발사 성공에 기여한 관계자들한테 감사를 표명하면서 내년도 매년 이제 개정하는 우주기본계획 개정을 위한 작업을 가속화하고 일본이 우주선진국으로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서 좀 더 매진하자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3: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요즘은 우주 다들 스페이스X 때문에 투자의 대상 또 경제의 영역 이렇게들 많이들 이해하시는데 그렇다면 일본에서 우주 관련한 뭐 주목해야 될 기업들 이런 것들이 있는지 있다면 좀 소개도 해주세요.
4: 사실은 일본의 우주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막 스페이스X 같은 대형 기업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3: 네. 그런 미쓰비시 중공업을 그렇게 분류할 수는 없겠죠. 너무 많은 일을 하니까.
4: 그렇죠. 약간 저는 그러니까 미쓰비시 중공업은 어떤 컨셉 보면 로키드 마틴하고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로키드 마틴 같은 회사도 우주 관련된 로켓이나 이런 것들 좀 전통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예. 그리고 정부랑 같이 하는 그런 회사인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 미쓰비시 중공업은 저는 우주 분야에서도 굉장히 주목은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일본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가장 상업성 높은 로켓이라는 게 H3 로켓이거든요. 예. 근데 이 H3 로켓을 그 이전 세대인 N1 로켓부터 포함을 해서 같이 개발하고 제조를 전담을 해왔기 때문에 일본 우주 산업에서 스페이스X 같은 위상은 아니다 하더라도 로키드 마틴처럼 이런 로켓 산업에서 주도를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단순하게 로켓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다양한 군수 분야. 아까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우주라는 게 군수 방위하고도 연동이 돼 있는데 예. 미쓰비시 중공업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육해공군을 포괄하는 일본의 종합군수 대표 기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약간 한화그룹하고 약간 일부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네. 거기에 우주항공 분야라든 또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네. 그런 측면에서 일본이 방위산업 강화, 우주산업 강조 그리고 이런 로켓의 상업화라는 측면에서 했을 때 가장 주목할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미쓰비시 중공업과 함께 좀 저희가 좀 주목할 분야 회사 중에 하나가 IHI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예. 여기도 상장사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고체 로켓과 관련되는 기술을 좀 가지고 있고요. 로켓 엔진과 관련되는 역량이 좀 강합니다. 근데 이 IHI라는 회사도 어떻게 보면은 일본 내 대표적인 방위 산업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위 산업과 관련되는 다양한 중공업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중에서도 고체 로켓과 관련되는 양산 역량을 좀 강조를 하고 있고 아까 H3에서 같은 경우에 터보 펌프라든가 가스 제트 장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또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로켓 엔진, 항공기 엔진 예. 뭐 이런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고체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소형 발사체 시장이 또 따로 존재를 하거든요. 예. 그것과 관련돼서 자체적으로 입실론이라는 로켓을 개발하고 차세대의 입실론 로켓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켓이라고 했을 때 우리 로켓랩이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소형 로켓을 발사하잖아요. 예. 그리고 스페이스X는 대형을 하고 했을 때 약간 일본에서는 단순화시킨다면 대형 같은 경우에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하고 소형 시장에서는 약간 현재 상업적으로 IHI가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그거하고는 별개로 소형 중소 스타트업들이나 새로운 기술들도 있는데 뭐 비상장사들이니까 뭐 인터스텔라 테크놀로지나 스페이스원 이런 회사들은 뭐 크게 제가 언급은 안 드리겠지만 이런 회사들에도 캐논이라든가 IHI 같은 데들이 출자를 하거나 지분 투자를 했고 뭐 도요타, NTT 도코모 같은 데들이 하면서 스타트업으로서 우주 관련돼서 하고 있고 재밌는 거는 뭐 아직 당장 투자적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혼다도 지금 자동차 엔진 제어 기술을 활용을 해서 완전 재사용 로켓 개발을 독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좀 인상적이고요. 인공위성 로켓도 로켓이면 이제 인공위성 관련되는 분야도 있는데 사실 이 분야에서는 가장 앞선 게 아까 제가 위성 항법 시스템 미치바퀴 관련됐을 때 그 위성을 개발하는 데가 미쓰비시 전기라는 회사라고 말씀을 네. 드렸거든요. 근데 이 미쓰비시 전기가 일본이 그동안 개발을 했던 통신 관측 위성 분야에서는 굉장히 앞서 있는 회사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위성이라고 하는 거는 쏘는 것만이 아니라 지상 관제 이거를 위한 통신 관측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거기와 관련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가 미쓰비시 전기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외에도 지금 이제 NEC 같은 데도 광통신과 관련되는 위성 별자리 구축이나 우주에 쓰이는 배터리 국산화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3: 예.
4: 그리고 이런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일본에서도 최근에 조금 인상적인 행보 중에 하나가 스타트업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 스타트업이요?
4: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 최근에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설립이 돼서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우주 스타트업들인데 상장은 최근 2, 3년 사이에 지금 한창 나오고 있어요.
3: 예.
4: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이 아직까지 상업적으로 크진 않지만 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상장된 회사 중에 신스펙티브라고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인공위성 중에서 SAR이라고 해가지고 날씨가 좀 안 좋아도 이렇게 적외선 같은 걸로 볼 수 있는 소형 위성이 있거든요.
3: 네.
4: 근데 이 위성을 실제로 5개 이상 운용을 이미 하고 있고요.
3: 네.
4: 이거를 앞으로 10기까지 늘려서 흑자화하는 걸로 해서 위성 관측 사업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고 QPS라고 하는 여기 상장사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2005년에 규슈대학 우주벤처로 설립이 됐고 역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SAR 관련되는 양산 기술을 가지고 우주 인공위성 관련된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또 엑셀 스페이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현재 상장사인데 2008년에 도쿄대학발 벤처 기업으로 설립이 돼서 소형 위성 관측 을 개발 제조하는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정부 주도로 하는 대형 인공위성에 일본의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인공위성이라든가 좀 새로운 분야와 관련되는 스타트업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증시에 상장이 되고 이들이 소형 인공위성이라든가 달 탐사와 관련되는 몇몇 기술들이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알겠습니다. 오늘 덕분에요. 진짜 일본의 우주산업 변천사부터 최근 현황까지 정확하게 짚을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병수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4: 예, 감사합니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키.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0: 텐트장,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MBC.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1시 뉴스입니다. 스마트폰에 내장된 디지털 유심인 이심을 한국에 온 외국인들에게 판매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업체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인천에 있는 한 회사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외국인에게 이심을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0에서 5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홍보해 전국에서 사람들을 끌어모은 뒤 돈만 챙기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일 서울 동작구 투표소 건물 지하주차장 두 곳에 연달아 불을 지른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30대 남성을 방화미수 혐의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일 오후 3시 16분쯤 동작구청 지하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에 불을 지르고 오후 3시 30분쯤 또다시 상도 4동 주민센터 지하주차장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사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은 오늘 오후 이사회를 열어 심규선 재단 이사장과 박민석 사무처장에 대한 해임안을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행안부는 위조인감 의혹 등에 대한 감사를 벌여 지난 3월 심 이사장 등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심 이사장은 인감 위조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일부 직원에게 문제 삼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행안부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정부 시행 모두의 카드 추가 환급 혜택이 오는 9월까지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0: 이용자에겐 정류령 환급률을 최대 30%포인트 높였습니다. 호르무즈해협 연안국인 오만의 바드르 알부사이디 외무장관이 앞으로 해협과 관련한 조치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일은 절대 수반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알부사이디 장관은 현지 시간 25일 바레인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걸프지역 외무장관들과 가진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전국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오후 한때 동쪽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18도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대전은 29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고 다음 주 중반 제주와 남부지방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1도입니다. 이휘준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명징하다라는 우리말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형용사고 하나는 동사인데요. 뜻이 다릅니다. 형용사로 쓰이는 명징하다는 깨끗하고 맑다는 뜻으로 진실을 명징하게 깨달았다 또는 소설 속 문장이 명징했다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 명징하다는 사실이나 증거로 분명히 하다라는 뜻으로 수사팀은 그의 비리를 명징하였다처럼 쓰여야 맞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7천만 장 이상 판매되어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앨범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마이클 잭슨의 Thriller. 마이클 잭슨은 이 앨범에서 본인을 둘러싼 소문과 오해, 억측들에 대한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작품이 밀리진, 그리고 앨범의 첫 곡이었던 이 노래였죠. 오직 논란을 일으키기 위해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나쁜 본성을 강렬한 리듬으로 실어낸 이 노래. 얼마 전에 개봉한 마이클 잭슨의 전기 영화에서도 오프닝 장면에 사용되었던 곡입니다.

6월 25일 목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마이클 잭슨의 라이브입니다. Wanna be starting something.

6월 25일 목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마이클 잭슨이 1988년에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선보인 라이브였습니다. Wanna be starting something. 4576님, 김남영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0: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매주 목요일에는 한 가지 주제에 맞는 음악을 한 시간 동안 들어보는 주제 특집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는 라이브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그래서 좋은 라이브 음원들을 한 시간 동안 들어보는데요. 오늘 그 첫 오프닝 무대는 마이클 잭슨이 선보였네요. 오늘이 또 마이클 잭슨 기일이기도 하죠. 그리고 마침 이 Wanna Be Starting Something 라이브를 두 분이 또 신청을 해주시기도 해서 Thriller 앨범의 첫 곡이었던 이 노래를 오늘 우리의 라이브 특집 첫 곡으로 또 전해드렸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이렇게 특집하는 날에도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은 어김없이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와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에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어요. 문자, 미니, 게시판 어디든 이용하시기 편한 쪽으로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철새의 왕 철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철새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서.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5: 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7: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8: 네.
7: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8: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7: 맥스 안 터져요.
9: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7: 맥스 안 터져요.

0: Thank you.
1: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목요일 주제 특집으로 6월의 마지막 주 목요일을 맞아서 6월의 라이브 특집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대는 라이브 특집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인물, 에릭 클랩튼이었죠. 오늘은 원더풀 투나잇, 2007년에 발표된 샌디에고 라이브 버전으로 전해드렸고요. 이종윤님 신청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김수정님, 저는 레벨42의 라이브 앨범을 정말 좋아합니다. 마크 킹이 베이스를 뜯어먹는 연주와 멋진 노래들이 쉴 새 없이 이어지거든요. A Physical Presence 앨범에서 6월 말에 좋은 노래 들어볼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하시면서 몇 곡을 골라주셨는데요. 6월달 라이브 특집으로 예약해주신 이 음악, 레벨42의 라이브 앨범 중에서 The Chant Has Begun 이 노래 준비했고요. 이어서 백고우님이 벤포스5의 Army 라이브 버전 신청하셨습니다. 두 무대 지금부터 이어가죠. 먼저 레벨42입니다. The Chant Has Begun.
2: This is called The Chant Has Begun. You're gonna sit.

0: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목요일 주제 특집. 그 중에서도 6월의 마지막 주 목요일을 맞아서 6월의 라이브 특집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한 무대는 머라이어 캐리였죠. 히어로. 1996년 도쿄돔 라이브 버전으로 전해드렸는데요. 문승호님 신청곡이었습니다. 김미정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집에서 마저 못한 일을 하면서 듣고 있어요. 제 사업은 혜림님께서 응원해 주신 덕분에 벅찬 마음으로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라이브로 콜드플레이의 Viva La Vida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네, 이제 사업 시작하신다고 사연 보내셔가지고 제가 이제 응원한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아, 이렇게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골든디스크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군요. 그래도 늦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본인의 일을 잘 꾸려나가고 계시고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약간 좀 보람 있는 느낌을 미정님도 저도 같이 받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사업 번창하시길 빌면서 신청해주신 라이브 콜드플레이의 Viva La Vida 2018년 부에노스아이레스 라이브 버전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골든디스크 라이브 특집에서는 항상 이 작은 락 페스티벌이 소규모로 열리곤 하죠. 딱 이 시간쯤에. 콜드플레이를 필두로 해서 그 락 페스티벌 계속해서 아주 대형 밴드들이 이어받아줄 겁니다. 먼저 콜드플레이의 무대부터 즐겨보시죠. Viva la vida!

0: 자, 세 팀의 무대 함께 만나봤습니다. 먼저 콜드플레이의 2018년 부에노스아이레스 공연 실황에서 Viva La Vida, 김미정님 신청으로 함께했고요. 이어진 음악은 퀸과 아담 램버트의 무대였어요. I Was Born to Love You. 2014년 일본 도쿄 서머소닉 무대에서 펼쳐진 라이브였습니다.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원래 I Was Born to Love You가 프레디 머큐리 솔로 앨범에 있었던 음악이었죠. 그런데 이제 프레디 머큐리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Made in Heaven이라는 퀸의 앨범을 프레디 머큐리의 유작이 나왔는데 이 퀸 버전은 딱 이 앨범에만 들어있었기 때문에 생전에 이제 프레디 머큐리가 녹음한 라이브 버전은 없는 곡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퀸이 아담 램버트라는 이 걸출한 보컬리스트하고 같이 이 퀸 투어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 노래는 아담 램버트가 부른 버전으로만 라이브를 들을 수 있습니다. 퀸, 아담 램버트, I Was Born to Love You. 그리고 마지막 무대는 메탈리카였죠. Enter Sandman, 박성남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메탈리카의 대표곡인 Enter Sandman을 1991년 소련 공연 라이브 버전으로 듣고 싶습니다. 그 당시 소련은 금기시되던 서구 락밴드의 대규모 공연을 무료로 개최했었는데요. 소련 젊은이들에게 해방감을 주는 기념비적인 공연이었는데 해림 작가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거라고 믿어요 하셨거든요.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할 게 없는데요. 이미 다 너무 잘 해주셔서. 네, 그 버전이었습니다. 1991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라이브 실황을 지금 그때의 그 무대 그대로 그 소리 그 현장으로 전해드렸어요. 메탈리카 엔터 샌드맨이었습니다.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신혜림의 골든 디스크. 신혜림의 골든 디스크, 오늘은 목요일 주제 특집으로 6월의 라이브 특집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8팀의 무대를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마지막 무대는 존 메이어가 장식해 줄 거예요. 최혜연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존 메이어의 I don't need no doctor. 이 노래 로스앤젤레스 라이브 버전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7월 라이브 특집에서 듣고 싶은 노래 미리 신청해 주셔도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라이브 특집은 7월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요. 그리고 저는 내일 밤 11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1: 여러분의 울산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

0: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1: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0: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밝고 빠르고 보다 정확한 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울산 문화방송은 매일 아침 5시부터 하루 24시간 종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FM 97.5MHz 울산 문화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따른 편성 책임자는 설태주, 광고 책임자는 이상욱입니다. 잠시 후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よくね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2: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잠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절세의 왕 절정.
6: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7: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6: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5: ISA는 삼성증권이다.
8: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9: 여기는 가요 1999.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좋은 때를 만나 활개를 치는 건 세월을 만난다라고 하고, 세월이 가지 않는 건 세월이 좀 먹다라고 합니다. 세월에 속아 산다, 세월이 약이라는 속담도 있는데요. 여러 관용구와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일상에서 흔히 언급되는 게 세월이죠. 세월이 가는 줄을 알지 못함은 부지 세월, 언제 이루어질지 그 기한을 알 수 없음은 부지하 세월, 보람 없이 지낸 세월은 헛세월이라고 합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개 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세척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3: 한미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연쇄 강진으로 180명이 넘게 숨지는 등 하루 만에 1,700여 명의 사상자가 확인됐습니다. 수천 명이 더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 강한 여진도 이어질 것으로 우려돼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4: 유엔은 이번 지진에 적색경보를 발령하고 베네수엘라의 구조팀을 신속하게 파견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수색구조 지원과 우리 돈 2,300억 원 규모의 원조 계획을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의 지원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3: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틀째 이어갑니다. 어제 청문회에 이어 한 후보자의 부동산

0: 처분 과정과 양평땅 농지법 위반 논란을 놓고 여야 간 재격돌이 예상됩니다.
1: 김건희 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각종 금품 수수 혐의에 구체적 청탁이 있었는지가 쟁점으로 선고 과정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6월 26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0: 베네수엘라에선 126년 만에 최악의 지진이 덮치면서 최소 5개 도시의 기능이 마비됐고 2만여 명의 생사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 구조 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건물 잔해에 매몰된 사람이 많은 데다 앞으로 여진도 예상되면서 피해 규모는 훨씬 커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장재훈 기자입니다.
2: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베네수엘라. 날이 밝자 규모 7이 넘는 연쇄 지진으로 융단 폭격을 맞은 듯 폐허로 바뀐 도시의 참극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수도 카라카스를 비롯해 북부 라 과에라 등 최소 5개 도시가 사실상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188명이 숨지고 1,520명이 부상한 것으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3: 지난 30년간 베네수엘라가 겪은 자연재해 중 가장 심각한 비상사태입니다. 호레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입니다.
2: 하지만 야당 집계론 2만 4천여 명이 생사가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수천, 수만 명이 건물 잔해에 깔렸다는 추산까지 나옵니다. 가장 피해가 큰 라 과에라에서만 100채 넘는 건물이 무너진 절박한 상황입니다. 산더미 같은 콘크리트 잔해 속 중장비를 동원해 매몰된 사람을 찾으려는 수색 작업이 24시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잔해 속에서 애타는 생존 손길도 목격됩니다. 하지만 벽체까지 한꺼번에 무너진 곳이 많고 중장비가 없어 삽과 수레, 맨손으로 구조가 이루어지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3: 우리 가족도 매몰됐는데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았어요. 소방서도 안 왔고 중장비도 없었어요. 페드로 루이스 페레스 피해 주민입니다.
2: 공휴일 저녁 가족과 집에 머물다 참극을 맞은 생존자의 절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3: 너무 절망적이에요. 아들이 어디 있는지, 갇혀 있는지, 아니면 도피소에 있는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다이아나 델가도 라베이라 주민입니다.
2: 통신과 교통, 전력, 인프라까지 마비됐고 카라카스 인근 국제공항까지 폐쇄된 상황. 심지어 수백 명이 지진으로 파괴된 상점을 약탈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IT 튀르키예 대지진과 유사한 지진 형태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앞으로 일주일간 규모 3에서 5 수준의 여진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추가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재용입니다.
0: 처참한 지진 피해 현장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도 카라카스 국제공항 천장이 무너져 내렸고 붕괴된 도심 건물 잔해 속에선 구조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현주 기자입니다.
4: 강한 흔들림과 함께 희뿌연 분진이 쏟아져 내리자 놀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기 시작합니다. 공항 천장의 구조물이 바닥으로 떨어져 내리고 부서진 잔해가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관문인 마이케티아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은 지진으로 주요 시설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전면 폐쇄됐습니다.
3: 흔들리고 있어요. 여기 마이케이타 공항 안의 모습을 보세요.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야말로 처참한 상황입니다. 밀메라소의 전직 의원입니다.
4: 길가에 주차된 차량들은 장난감처럼 좌우로 거칠게 흔들리고 도로변 건물들은 마치 폭격을 맞은 듯 그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고층 빌딩의 건물 외벽이 통째로 뜯겨나가 인도를 덮쳤고 건물이 종이처럼 찢어지면서 내부가 훤히 드러나는 아파트 건물이 속출했습니다.
3: 말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카라카스에서 얼마나 많은 가족이 무너진 집을 보며 이렇게 참담한 처지에 놓이게 될까요? 아벨리오 곤잘레스 지진 피해 주민입니다.
4: 잔해를 헤치며 생존자를 찾기 위한 구조대와 주민들의 사투가 계속됐습니다. 가까스로 건물을 빠져나온 사람들은 당시 상황이 공포 영화 같았다고 말합니다.
3: 자욱한 먼지와 연기 때문에 앞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니 마치 공포 영화 같았습니다. 마리아 안데알라 지인
4: 베네수엘라 한국대사관은 베네수엘라인 우리 교민 125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현주입니다.
0: 이번 지진으로 사망자 수가 최대 10만 명에 이를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력한 지진이 짧은 간격으로 잇따라 충격을 준 데다 진원 깊이도 얕아서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상현 기자입니다.
5: 수도 카라카스에서 불과 160

10km 거리. 카리브해 연안 모룬 인근에서 오후 6시 4분 규모 7.2의 강진이 처음 일어났고 39초 뒤 같은 지역에서 규모 7.5의 더 강한 지진이 다시 땅을 흔들었습니다. 두 개의 대형 지진이 쌍둥이

0: 비롯한 지진 에너지는 그대로 지표면을 강타했습니다. 첫 번째 진동으로 벽이 갈라지고 기둥이 뒤틀렸던 건물들을 더 강한 두 번째 충격이 다시 덮쳤습니다. 평소라면 버틸 수 있던 건물도 잇따른 타격에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1: 호카라카스에서 여러 지역의 건물이 붕괴됐습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대행 델시 로드리게스입니다.
0: 게다가 피해는 진앙지에서 가까운 수도 카라카스를 비롯해 인근 미란다와 라가라이주 등 수도권 일대에 집중됐습니다. 낡은 고층 건물과 비공식 주거지인 바리오가 밀집해 있고 산사태에도 취약한 지반을 갖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오랜 기간 대형 지진이 없었던 탓에 내진 설계나 대피와 같은 지진 대책은 그동안 별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공휴일 저녁이어서 대다수 시민들이 실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규모가 1만 명에서 최대 10만 명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경제적 손실은 베네수엘라 국내 총 생산의 최대 5%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MBC 뉴스 오상현입니다.
2: 이미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는 이번 지진으로 복구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돕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신지영 특파원입니다.
3: 미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베네수엘라 GDP의 최대 4%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미 정부 부채가 2,400억 달러, 우리 돈 약 370조 원을 넘은 상황이어서 국가 재정난 역시 가중될 전망입니다. 유엔은 이번 지진이 매우 심각한 인도주의적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최고 단계인 적색 경보를 발령한 뒤 국제사회 구호활동을 총괄 조율하고 있습니다.
1: 이번 위기는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베네수엘라 국민에겐 국제사회의 연대가 절실합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입니다.
3: 세계은행 역시 베네수엘라 당국과 접촉 중이며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당국이 IMF에 예치된 자산을 활용해 2억 달러 규모의 긴급 재건기금 조성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IMF 역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1: 베네수엘라의 경제적 피해 규모와 복구 수요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줄리 코작 IMF 대변인입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신속한 수색과 구조 지원을 밝혔고 미 국무부는 재난대응 TF 구성과 함께 1억 5천만 달러, 약 2,300억 원 규모의 원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웃 나라인 멕시코의 셰인바움 대통령과 중남미 지도자들 역시 정해 구조대와 구호 물자를 국경 너머로 급파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1: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 구축했던 완충지대 일부에서 병력을 철수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스라엘 당국은 철군설을 부인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 시간 25일 미 국무부 당국자를 인용해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의 전쟁 과정에서 점령했던 남부 레바논 영토 일부에서 철수했다며 이제 레바논 정규군이 해당 지역에 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정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헤즈볼라가 위협으로 남아있는 한 남부 레바논에서 병력을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고 레바논의 한 고위 안보 관리는 철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인 오만의 바드르 알부사이디 외무장관이 앞으로 해협과 관련한 조치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일은 절대 수반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알부사이디 장관은 현지 시간 25일 바레인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걸프지역 외무장관들과 가진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입장은 미국과의 양해각서에 명시된 60일이 지나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에 안전보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걷겠다는 이란 측의 주장과 배치됩니다. 영국 해사 무역기구는 현지 시간 25일 오만 해안 가까이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화물선이 발사체에 공격을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선적의 이 화물선은 오만 다이트항에서 남동쪽으로 7.5해리 떨어진 곳에서 우현을 발사체에 맞았다고 신고했으며 함규에 파손은 있지만 인명피해는 없고 관계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이 기구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란이 지정한 항로를 통할 때에만 안전한 통항이 가능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선박들을 상대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유럽을 강타한 가운데 프랑스 교사 노동조합들이 교직원과 학생들의 건강, 노동 환경이 위험에 처했다며 파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0: 교사 노조는 현지 시간 25일 낸 공동 성명에서 교육 당국에 폭염 대책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조처도 없었다고 비판하며 용납할 수 없는 노동 환경에 항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영국 전국 교사연합도 냉방 시설이 없는 일부 지역 교실 온도가 40도까지 오르면서 소속 교사 여러 명이 수업 중에 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디선블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이 가능한 한 빨리 충족되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전국에 새벽 한때 강한 소나기가 내리다가 차차 맑아지겠고 오후엔 동쪽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와 함께 강한 돌풍과 벼락 또 우박을 동반하는 곳도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 18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0도로 분포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부산 26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17도입니다.
1: 철새의 왕 철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철새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권 발급,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수영장,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 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2: MBC.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 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3: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엔 뉴스 차예린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슬슬 조심해야 하는 게 있죠. 바로 식중독인데요. 덥고 습해지면서 최근 일주일 사이 식중독 환자가 20%가량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나름식이나 도시락, 김밥과 같은 음식 드실 때 더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감염병을 막으려면 이미 알고 있는 예방수칙들 다시 한번 떠올리고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음식물은 상온에 길게 두지 마시고요. 페트병에 든 오래된 생수도 드시지 마시고요. 또 음식 조리할 때 칼이나 도마는 서로 다른 식재료와 구분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다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6월 26일 금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할게요.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17도, 대전 20도, 부산 21도, 광주 19도, 대구 20도, 강릉 17도, 제주

39도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낮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소나기 소식도 있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강원과 충북, 경북 곳곳에 적은 양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주말에도 더운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네요. 6월 26일 금요일 아침의 뉴스. 저는 MBC 아나운서 차예린이고요. 류수민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오늘까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문자나 미니로 인사해 주시고요. 의견도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문자 소개된 분께는 세차 용품도 보내드릴게요.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3: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2: 노라이벌 랜드마크
3: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호 5일 3호 55 롯데건설.
0: 하루의 시작은 아침엔 뉴스.
4: 6월 26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찰이 불법 정치 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압수수색했는데요. 사랑제일교회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에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1차례 걸쳐 약 102억 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모두 대여 형식으로 차입됐지만 자유통일당은 이자나 원금을 거의 상환하지 않았는데요. 중앙선관위는 금전 대여를 빙자한 불법 정치자금 기부로 판단해 전 목사 등 6명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응급 현장에서 환자를 살리는 119 구급대원들을 폭행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서울에서 올해 5월까지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고는 35건으로 지난해 연간 발생 건수인 34건을 이미 넘어섰는데요. 지난해 전국 구급대원 폭행 사고는 모두 198건 발생했고 올해 5월까지 121건이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폭행에 대비해 일선 대원들에게 개인 안전장비와 체증을 위한 웨어러블 캠 등을 필수 착용하도록 강조했는데요. 소방기본법상 출동대원을 폭행 협박해서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전담부서가 설치될 전망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자는 교사활동 전반을 보호하는 전담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토론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책임지는 시스템과 일원화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전담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공감했습니다. 경기도에 이어 충남교육청도 관련 조직을 추진하고 있고요. 교육부도 가칭 교권보호과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한편 일부 학부모 단체들은 이런 조직이 교내 소통을 위축시키고 사법적 대응만 강화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금요일엔 궁금한 스포츠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금요일 N스포츠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4: 네, 오늘 축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한국 축구 대표팀이 어제 남아공에 패하면서 자력으로 30

0: 이강 진출이 무산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정말 답답했을 것 같아요.
1: 네, 화내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었는데 우리가 사실 비기기만 해도 조 2위로 32강 진출을 확정하는 경기였습니다.
0: 예.
1: 남아공은 피파 랭킹만 봐도 A조 팀 중 가장 낮은 61위, 우리나라보다 38계단 아래입니다. 물론 이제 한국 축구가 그동안 역대 월드컵에서 아프리카 팀을 만나면 좀 고전을 했었고 네 차례 만나서 1승 1무 2패의 열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남아공전을 앞두고는 살짝 걸리긴 했었거든요. 근데 앞선 두 경기를 통해서 남아공의 전력을 좀 파악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0: 예.
1: 우리가 대비할 자료 시간이 충분했고요. 특히 이제 남아공은 주전 미드필더 두 명이 경고 누적과 1차전 퇴장으로 우리나라의 경기에 좀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0-1로 졌고요. 그래서 자력으로는 32강을 못 가게 됐는데요.
0: 안타깝습니다.
1: 그나마 멕시코가 이제 체코를 이겨주면서 우리가 조 3위로 다른 조 3위들의 성적에 따라서 32강을 타진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0: 예.
1: 결과도 결과지만 무엇보다 너무나도 형편없는 경기력으로 뭐 졸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너무 합당한 그런 경기로 무기력하게 패했다는 점이 아쉬움을 넘어 좀 화가 날 정도의 경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박재성 해설위원, 이영표 해설위원 다 화가 나서 정말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사실 어제 경기 보면서 저희도 아나운서국에서 내기를 하면서
1: 네.
0: 1-0으로 이길 거야, 2-0으로 이길 거야, 아니면은 뭐 비길 거야까지는 있었는데 질 거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단 말이죠.
1: 네.
0: 와, 축구 팬들의 분노가 정말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1: 당연합니다. 사실 홍명보 감독이 그 어제 경기 손흥민 선수를 선발해서 빼고 오현규 선수를 최전방으로 세우는 승부수를 띄운 것도 저는 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는 있었지만
0: 네.
1: 홍명보 감독이 생각한 전술에 만약에 확신이 있었다면 그 선택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0: 아니, 손흥민 선수가 네 번의 월드컵에서 벤치 출발한 게 처음이라면서요?
1: 맞습니다. 그런데 경기 내용을 보면
0: 네.
1: 도대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홍명보 감독의 어떤 의도가 이 경기를 어떻게 풀어나가겠다라는 의도가 보였다면 아마 보는 분들도 이해를 했을 텐데요. 전혀 이게 명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왜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 이런 승부수를 과감하게 던졌을까, 이런 테스트? 라고 하긴 웃기지만
0: 그렇죠.
1: 이런 승부수를 보통 꼭 이겨야 되는 경기나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 경기는 하지 않는 게 당연할 텐데 너무나 승부수를 조금 안정된 경기를 해야 되는 경기에 던졌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근데 경기 후 인터뷰를 보니까 상대의 체력적인 면을 보면서 손흥민 선수가 후반에 나가는 게 팀이나 본인을 위해서 좋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설명을 했던데요. 그렇다면 전반에 공격진의 활약이 그만큼 좋았냐? 하면 그게 아니었거든요. 전반에 유효 슈팅이 0개였습니다.
0: 그러니까
1: 없었다는 거죠.
0: 답답하더라고요.
1: 골문으로 향하는 골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니까.
0: 그러니까요.
1: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 이제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가 후반전에 들어와서 잠깐 활력을 넣어주긴 했는데 경기 분위기 자체가 좀 어느 정도 남아공 쪽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여서 선수 교체에 큰 효과를 본 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경기를 할 때 대표팀 경기를 보면 우리가 그렇게 고전을 하면서도 이강인 선수만은 그 사이에서 좀 반짝반짝 빛나는 활약을 해줬었는데
0: 맞습니다.
1: 어제는 이것도 보이질 않았거든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남아공이 그만큼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를 잘 파악해서 방어를 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아마
0: 네.
1: 이강인 선수가 경기 보신 분들 알겠지만 뭔가 해보려고 굉장히 종횡무진
0: 예,
1: 애쓰는
0: 맞습니다.
1: 모습이었는데
0: 네.
1: 그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경기 후에는 그라운드를 치면서 막 분노를 표하는 그런 모습도 나왔는데 그나마 이제 사이드에서 골문 앞에서 크로스가 올라가도 왜 골문 앞엔 우리나라 선수가 없는지.
0: 아니, 날씨가 더워서 좀 체력이 떨어진 것도 있을까요?
1: 그러니까 그것도 있겠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의 조건은 아니잖아요. 남아공도 그런 조건이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12개 조로 경기가 뛰기 때문에 이 중간에 휴식을 취하고 준비할 시간이 길거든요. 네, 그것도 저는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만큼 선수들 간의 호흡이 맞지 않았다는 얘기고 거기에 결정적으로 수비 핵인 김민 선수가 종아리 부상으로 빠지면서 수비 조직력까지 무너지는 악순환이 겹쳐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물론 체코전, 멕시코전도 선수들이 뭐 기량 발휘를 100% 하는 느낌은 아니었지만
1: 네.
0: 이번에 남아공전에서 왜 이렇게 경기력이 무너진 걸까요?
1: 저도 경기를 보면서 좀 이해가 되질 않았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휴식 시간이랑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는데 도대체 이유가 뭘까?
0: 네.
1: 그래서

0: 혹시나 이 남아공전과 그러니까 멕시코전과 남아공전 사이에 대표팀 내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런 생각까지 들게 네. 하는 그런 경기였는데 아마 뭐 지켜보는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었겠지만 현지에서 취재하는 기자들은 더 그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요. 그래서 한 기자가 기자회견에서 홍명보 감독에게 혹시 집단 식중독 같은 이 불가항력적인 변수가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1: 네, 저도 봤는데 네. 기자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오죽하면 이런 질문을 했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그런데 홍명보 감독은 그런 일은 없다. 이유를 그런 쪽에 또 돌리고 싶지도 않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월드컵 세 경기 중 가장 좋지 않은 경기를 한 것은 맞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여러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은 감독 책임이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 근데 자꾸 이런 상황이 되니까 팬들은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당시 진짜. 홍명보 감독이 주의봉을 잡았고 예. 조별 예선 1무 2패라는 처참한 성적으로 탈락을 했는데 특히 당시 이제 아프리카 팀 알제리를 우리는 1승 재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경기에서 2-4로 완패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1: 달라진 게 있어야 되잖아요.
0: 네,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때보다 진짜 훨씬 많은 선수들이 유럽과 해외에서 뛰고 있고요. 생각해보면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했던 손흥민 선수에 파리 생제르맹 했을 때는 이강인 선수에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수 김민재 선수가 네. 뛰는 팀이 우리 팀입니다.
1: 역사적으로 이런 순간이 있었나 싶어요.
0: 맞습니다. 이렇게 경험들을 또 큰 무대에서 쌓은 선수들 데리고 이런 경기력에 이런 결과라면 정말 홍명보 감독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감독 선임부터 월드컵의 역대급 졸전까지 축구협회도 이 책임에서 벗어나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런데 이 상황에서 축구협회에서 아직 32강 진출 가능성이 있다. 남은 일정을 겸허히 기다리자. 이런 메시지를 또 올려서 팬들이 엄청 분노하고 있더라고요. 네.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32강에 희망이 있기는 하죠. 네. 그런데 사실 뭐 이런 경기 기록으로 32강을 간들 뭐 하겠느냐라는 푸념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수들에게는 이 월드컵이라는 게 평생에 한번 뛸까 말까 한 기회이기도 하고요. 또 손흥민 선수가 4년 후에는 월드컵 무대를 뛸 수 있을지 없을지도 네. 모르는 무대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에게 행운이 따라서 32강전의 무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뭐 선수들은 그것을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뛰어서 잘 마무리하는 게 또 선수로서는 뭐 그 기회를 잘 살리는 것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마무리 잘하는 거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는 드는데요. 예. 어쨌든 운이 좋아서 32강에 간들 우리가 만날 팀들이 각조 1위 팀들이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뭐 2조의 1위가 확정된 독일이나 독일. 네, G조의 1위 팀과 맞붙어야 되는데 네. 뭐 한 번 더 실망하지만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조 2위로 32강에 갈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기는 하거든요.
1: 네, 조 3위인데 32강에 갈 가능성이 네. 그쵸 높지는 않죠.
0: 12개 조에 3위 팀 중 8개 팀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밑으로 4개 팀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현재 우리가 조 3위 팀들 중에 4위긴 한데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경기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지금도 경기를 하고 있고 일요일 조별리그까지 다 끝난 후에 한번 봐야 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승점 3점에 골득실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조 3위 중에 순위를 가릴 때는 골득실, 그러니까 승점, 골득실, 다득점 이런 식으로 가리거든요. 예. 이 우리의 승점 3점의 골득실 마이너스 1은 32강으로 가기에는 약간 불안한 수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1: 아, 근데 이렇게 승점과 골득실을 계산하고 있어야 되는 이 상황이 너무 싫네요.
0: 그것도 조 3위의 입장에서 이걸 계산한다는 게.
1: 그러니까요. 원래 같으면 떨어졌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0: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뭐 독일 대 에콰도르 이런 경기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경기들 결과에 따라서 조 3위의 순위도 확 바뀌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는 네. 모든 경기에 1위 1비하면서 봐야 되는 이 상황이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1: 네. 또 근데 이런 얘기도 돌았더라고요. 월드컵 중계가 중단된다. 32강부터는 못 본다. 이런 네. 얘기가 어떻게 나온 이야기인가요?
0: 일본에서 이제 처음에 보도가 됐고 이걸 이제 우리나라 국내 취재진들이 받아서 쓴 후에 좀 더 뭐 추가 취재가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일단 그 한국 내 중계권을 보유한 게 JTBC잖아요. 네. 피파에 지급해야 할 중계권 일부를 좀 납부하지 못해서 월드컵 중계가 중단될 수 있고 32강 전부터는 못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0: JTBC가 입장문을 내고 잘못된 정보다 월드컵 결승전까지 모두 차질 없이 중계가 된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번 월드컵에서 메시의 활약도 화제가 되고 있어요.
0: 메시가 알제리전 해트트릭, 두 번째 경기 오스트리아전 멀티골, 통산 18호 골로 클로제를 넘어선 역대 월드컵 최다 득점 단독 1위에 올랐고요. 와. 지금 아르헨티나 2연승에 메시는 통산 지금 이번 월드컵에서 5골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네. 여기에 음바페나 홀란 그다음에 호날두까지 지금 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득점왕 경쟁 아주 재미있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1: 네. 그럼 이번엔 프로야구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얼마 전에 최하위까지 떨어졌던 롯데가 어제 8연승에 도전했습니다. 8연승을 했나요?
0: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7연승을 하면서 네. 최하위에서 포스트 시즌 가시권까지 지금 끌어올린 상태거든요. 어제 NC에게 지면서 여전히 순위는 8이지만 그 플레이오프 마지노선 인 5위 두산에 지금 4경기 차까지 좁혀진 그런 상태고요. 롯데가 가을 야구 경쟁 판도를 뒤흔들지 좀 궁금한데 연승을 하는 동안 만난 팀들이 다 하위권이었거든요. 근데 네. 오늘부터 주말 3연전 선두 LG를 만납니다. 여기에서 이 경기들을 보면 롯데가 과연 반전에 성공했는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메이저리그 이야기도 짧게 해보겠습니다. 이정우 선수가 타율 1위를 노리고 있다면서요.
0: 어제 애틀레틱스 홈 경기에서 4타수 2안타 타율이 3할 3푼 1위여서 메이저리그 전체 1위 타자인 오토 로페스와의 격차를 단 7리차로 좁혀놨는데 오늘 경기는 아직 안타를 치지 못하면서 네. 3할 3푼 1리까지 지금 타율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로페스가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좀 그 격차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남은 이닝이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2: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3: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의 뉴스와 함께하세요.
4: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3: 네, 핫한 뉴스들을 살펴보고 그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3: 네, 어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첫날엔 역시 다주택 문제가 계속 언급이 됐어요.
5: 네, 일단 증인과 참고인 채택 여부부터 여야가 충돌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 맹탕 청문회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민주당은 야당이 너무 무리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라면서 한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쟁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주택 논란에 양평 땅 농지법 위반 의혹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이었습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한성숙 후보자가 이번에 주택을 처분한 것을 두고 너무 속보이는 행동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다주택자에 대한 비판 발언들을 열거를 하면서 대통령의 기준으로 다주택 마귀에서 벗어나셨을지 몰라도 국민 기준으로 후보자는 권력이란 자리에 도취해 있다. 권력 마귀가 됐을 뿐이다. 이렇게 몰아붙였고요.
3: 예.
5: 반면에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우리나라 1세대 벤처기업을 글로벌 빅테크로 키워낸 분이다. 또 여성들의 큰 롤모델이다. 이렇게 추켜세우기도 했습니다.
3: 네, 한 후보자 무두 발언에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에만 집중해서 성과를 내는 총리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5: 네, 그러니까 정치인 출신 총리가 아니다 보니까 네이버 대표 출신인 본인의 이력을 앞세워서 기술과 현장의 경험을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 이런 뜻을 강하게 밝혔습니다. 과감한 인공지능, 이 AI 대전환을 통해 경제 구조의 전환을 이끌어내고 미래 세대의 성장을 돕고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울타리를 만드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했고요. 오랜 기간 기술 혁신 최전선에서 살아왔다라면서 30년 현장에서 체득했던 경험과 철학을 이 국정 운영에도 쏟아붓고자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3: 네, 안보관도 쟁점이 됐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적이 누구냐 정말 끈질기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5: 사실 이제 이 장면이 가장 어제 화제가 됐는데요.
3: 예.
5: 한성숙 후보자 일단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곳은 다 우리의 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이 주적이냐라는 질문에 북한은 위협이기도 하고
3: 예.
5: 동포이기도 한 굉장히 이중적인 상황이다라고 짚었는데요. 한반도의 평화 공존과 공동성장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목표라고 했고요.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좀 해프닝이 있었는데 6.25 전쟁이 남침이냐 북침이냐라는 질문에 처음에 북침이라고 답했다가 아 죄송하다 남침이다 제가 긴장했다라고 정정을 했습니다.
3: 예.
5: 야당은 안보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았고요. 한성숙 후보자는 전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3: 네, 그리고 어제 이어 오늘도 문재인 전 대통령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7월 1일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한다고 합니다.
5: 네, 7월 1일 오전 11시 30분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만난다라고 합니다. 이번 만남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권 내부 경쟁이 상당히 좀 치열해지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는데요.
3: 예.
5: 청와대에서는 전직 대통령과의 자연스러운 소통 차원이다라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아, 이거 친문, 친명, 통합 메시지 행보를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 작년 8월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인사한 바 있는데요. 이번 오찬 국정 운영과 여권 상황,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대화가 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3: 네, 또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는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5: 네, 그래도 이 보안수사권에 대한 완전 폐지냐 아니면 일부 존치가 또 전당대회 쟁점으로 떠오르는 듯한 상황이었는데 어제 김민석 총리는 브리핑에서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3: 네.
5: 다만 그 입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은 국회가 결정할 문제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구체적인 입법은 국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결국 정부는 국회 논의를 존중하겠다 이렇게 공을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2차 검찰개혁 법안을 지난 5월에 처리하자고 당에 제안했었지만 그때는 당의 요구로 시기가 연기가 됐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결국 보안수사권 폐지 범위와 수사 공백 보완 방안을 두고 국회 안에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3: 사실 국무총리가 이렇게 특정 민감한 법안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입장 발표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전당대회를 앞뒀기 때문이라고 봐도 될까요?
5: 그러니까 사실 이 전당대회를 두고 정청래 전 대표가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것도 지금 당장이라는 시점을 강조하면서 굉장히 선명성을 내세우고
3: 네.
5: 마치 지금의 정부가 일부 존치를 정부안으로 확정한 것처럼 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쟁점으로 떠오르려고 하자 김민석 총리 측에서 아 아니다. 정부도 기본 입장은 폐지가 맞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면서 뜨거우는
3: 예.
5: 전당대회 쟁점을 조금 바꾸려는 모양새가 아니냐. 이런 정부적 판단이 들어갔다는 해석도 일부 있습니다.
3: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는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히면서도 또 정부를 향해서 묘하게 메시지를 던졌어요.
5: 네, 이따 SNS가 화제인데 일단
3: 네.
5: 국회에서 불가역적으로 이 보안수사권 폐지할 테니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달라라면서 정부 안으로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가 국회로 왔으면 제일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제대로 정부안을 국회 제출하지 않은 탓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요. 국회로 떠넘겼으니 이제 그럼 지금

0: 당장 하자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라며 혹시 시간 끌기 작전인지 살펴봐야 한다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결국 정부가 이번에 입장을 발표한 게 오히려 시간 끌기를 위한 일종의 제스처 아니냐 예. 이런 식으로 또 풀이를 했고요. 본인의 답은 지금 당장 제헌절 전에 끝내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 네, 이 둘의 그 경선 분위기가 지나치게 과열돼서 그런지 당대표 직무대행을 겸하게 된 한병도 원내대표가 당과 정부는 운명 공동체다 이걸 또 강조를 했어요.
0: 네, 이번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쟁의 끝에서 우리는 반드시 원팀으로 만나야 한다라며 이번 전당대회는 누가 이기냐의 싸움이 아니라 민주당이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집권당임을 증명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김대중에서 노무현, 문재인을 거쳐 이재명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이 가장 강했던 순간은 언제나 흩어져 있다가 다시 손을 맞잡았을 때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경쟁하는 이유는 서로를 쓰러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단단한 하나가 되기 위함이다. 이렇게도 강조했습니다.
1: 네, 국민의힘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내 개혁 성향 초선 초재선 모임인 대안과 미래가 어제 장동혁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했습니다.
0: 네, 한두 번 나온 요구가 아닙니다. 어제 또 나왔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퇴원한 뒤에 당무에 복귀를 하면서 본인을 향한 사퇴론을 일축하자 호장판 모임이 다시 공개적으로 맞받은 겁니다. 모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성건 의원 어제 조찬회동을 마치고 지도부가 총사퇴를 하고 전당대회를 치르자 않았는데 의견을 모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장동혁 대표가 재선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의원총회의 총의를 거부하는 해당 행위라고 직격을 했는데요. 최고위원들의 결단도 함께 촉구했습니다. 선출직 최고위원 가운데 4명이 사퇴가 하면 지도부가 붕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사퇴 의사를 밝힌 양양자 우재준 말고 신동욱, 김재원 최고위원 등 이 최고위원들이 결단을 해야 한다 이런 취지였는데요.
1: 네.
0: 또 장동혁 대표가 그 전날 당 기강을 잡겠다. 더 이상 당을 흔드는 행위를 방치할 수 없다라고 한 데 대해서는 측근들 기강 먼저 잡으라 이렇게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사퇴 요구를 계속 해오긴 했지만 또 이번에 신동욱, 김재원 최고위원 이름을 직접 언급해서 좀 압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0: 네, 아무튼 의원총회에서의 원내 기류가 사실은 다수 의원들이 장동혁 지도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상황이 오고 있는데
1: 예.
0: 의원들이 아무리 결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지도부를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1: 그렇죠.
0: 결국 이 김재원 최고위원도 신동호 최고위원 등 이 사람들을 압박을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스스로 물러나게끔 만들어야만 비례의 체제로 넘어가서 전당대치를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금 포인트를 잡고 최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1: 네, 요즘 또 자주 최고위에서 장 대표를 비판하는 우재준 최고위원, 이분도 대안과 미래 소속이잖아요. 어제는 공개 발언을 하지 않고 기자들 앞에서만 입장을 냈다고요?
0: 네, 이 공개 발언 때 마이크가 왔는데 이 회의 때 오늘은 별도의 말씀드리지 않겠다라면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의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장동혁 대표의 기자회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본인이 침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당의 기강을 잡겠다. 그런 불만을 제기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1: 예.
0: 대표가 말한 당의 기강을 잡겠다에는 분명히 합리적인 문제 제기들도 있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대표의 건강이 우려되는 것도 있고 또 오늘 돌아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일단 침묵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1: 네, 당권파인 조광한 최고위원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대안과 미래를 직격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0: 네, 어제 또 별도의 기자회견을 해서 외계 어를 쏟아내며 당대표 흔들기에 여념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당의 미래를 위한 대안 제시보다는 무지성 또 몰감각으로 장대표를 공격하고 당내 갈등을 쇄신처럼 포장하는 데만 몰두해왔다라고 꼬집었는데요. 이름만 대안과 미래지 실제 모습은 대안도 미래도 없는 낡은 개파 정치의 잔재일 뿐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본인들의 정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당을 흔들고 갈등을 키우고 그걸 쇄신인 양 포장하는 사적 집단이라며 대표 흔들기가 정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돼버렸다. 고장난 레코더처럼 당대표 사태와 붕괴설만 반복하는 정치로는 국민의 힘도 보수의 미래도 지킬 수 없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1: 당내 갈등이 정말 극으로 치닫는 모습이네요.
0: 네, 사실 국민의힘 당내 갈등도 민주당에 만만치 않게 지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1: 네.
0: 아무래도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언론이나 여론의 주목은 조금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투표용지

0: 복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어요.
1: 네, 그러니까 장제원 대표 입장에서는 당내 문제에 좀 많이 이야기하기보다는 최대한 당 밖에서 대여 전선을 강화하면서 본인 좀 위상을 끌어올리려는 모습인데요. 최고위원회 어제도 특검 거부는 정권 침몰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한다면 선관위, 이재명, 민주당이 모두 한 배를 탔다고 자백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국민은 이재명, 하명 합동수사본부를 믿지 않는다. 또 국민 추천 특검만이 모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라면서 국조와 별도의 특검도 필요하다 강조를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특검을 끝내 거부한다면 혁명 수준의 국민적인 저항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도 경고를 했고요. 또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는 지금 개헌을 언급하는 것은 제밥에만 관심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지금 당대표의 영이 잘 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같은 이 당대표의 주장이 당론으로까지 될 수 있을지 이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4: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4: 역시 키움.
3: 키움 증권.
5: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7: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에 날뛸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에 날뛸 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1: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4: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6: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7: 제조 우리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제조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5: 네, 현재 날씨 어떤지 기상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민주 리포터.
6: 네, 아침 공기 참 선선한데요. 낮에는 다시 덥다 소리가 조금씩 늘어나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 서울과 대구 29도, 광주 30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더 높겠고요. 주말에도 맑은 날은 이어지겠지만 기온 더 올라서 특히 서쪽 지방 중심으로 다시 30도를 넘어서는 곳이 많으니까 나들이 일정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동쪽 지방에 소나기 구름 지납니다. 강원과 충북 북부, 경상도는 작은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고요. 내일까지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은 높은 물결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5: 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씨가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법원은 오늘 오후 2시 김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재판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하는데요. 재판부가 재판 중개 신청을 허가하면서 김 씨 1심 선고는 실시간으로 일반에 중계될 예정입니다. 김 씨는 이봉관 전 서희건설 회장에게 맞사위 인사청탁과 함께 방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1억여만 원에 해당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로봇계 사업가 서성빈 씨,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금거북이와 명품 시계, 이유환 화백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문자 살펴볼게요. 1549님. 아침에 특근한 일이 있어서 급하게 출근 중입니다. 차분한 차예린 아나운서 목소리로 하루를 시작하니 참 좋습니다. 금요일 파이팅 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야겠어요 하시면서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 신청하셨습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1549님께 세차용품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류수민 아나운서가 돌아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차예린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마치 열차처럼 철로 위를 달리는데 전문기관사가 탑승하진 않습니다. 게다가 차량 간의 거리를 조절해줄 통제실이나 충돌 방지 장치도 존재하지 않죠. 이게 무엇일까요? 정답은

0: 레일바이크입니다. 페달을 밟으면 전진하는 차량을 타고 폐쇄된 철길 위를 달리는데요. 내리막길에선 제법 속도가 나서 탈선 및 추돌 사고가 꾸준히 발생합니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같은 장소에서 두 번의 사고가 반복돼 탑승객이 숨진 바 있죠. 안전관리에 빈틈이 존재하는 레일바이크, 운영 규정을 강화해서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새벽 공기를 가르며
4: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최희자입니다. 저는 시장에서 장사한 지 한 40년 됐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이렇게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해왔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에 졸린 눈을 비비면서 장사하러 나온다는 게 항상 쉽지는 않지만 귀찮아도 내 일을 사랑하며 그 일을 반복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힘들 때도 있지만 좋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장에서 세상의 하루를 엽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세상에서 각자의 시간에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시길 응원합니다. 묵묵하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됩니다. 그게 인생 같아요.
4: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ABC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저소득층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 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2: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3: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5: 7시 7시 뉴스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연쇄 강진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가 2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현지 시간 25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88명, 부상자는 1520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건물 잔해 속에 여전히 200명이 매몰돼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이번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라과이라주에 머물며 피해 수습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락세를 이어가던 국제유가가 호르무즈해협에서 발생한 선박 피격 사건의 영향으로 5거래일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아이스 선물 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2.06% 오른 배럴당 $75.26,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2.25% 상승한 $71.92에 거래됐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거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샌디스크는 크게 올랐지만 가격 인상을 발표한 애플 등 대형 기술주가 하락하면서 혼조 마감했습니다.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0: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 시위 참가자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연 뒤 도주할 염려와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된 여성은 앞서 어제 법원의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부정선거 재선거와 같은 구호를 외쳤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위법성을 지적한 정치인들의 발언이 담긴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이윤우 전 KTV 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오늘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이전 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소방청이 오늘 오전 세종시 본청에서 전국 소방지휘관 긴급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0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던 소방관이 사망한 사건 이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소집됐으며 조직 내 부당한 관행과 비위에 대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소방청은 설명했습니다.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보험료가 급락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오후 한때 동쪽 내륙을 중심으로 최대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 29도, 부산 25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30도로 분포하겠습니다. 특히 낮 동안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17도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책 소개하는 크리에이터 신시연입니다. 독서 후기를 보다 보면 책보다 사람을 겨냥하는 말들도 많아요. 책에 대한 호불호는 감상이고 비평이지만 그 책을 좋아하는 사람을 문제 삼는 건 비난이고 상처를 남기죠. 사람을 재단하는 댓글은 방향을 잃은 분노일 뿐 1초도 마주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독서 후기만 봐도 이런 안타까운 질문이 떠오르네요. 솔직함과 다정함이 함께하는 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실내 온도는 늘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고 15분 정도 낮잠을 자는 등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더위에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를 차 안에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되며 만약 이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나 1339로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또한 열대야를 이기고 숙면을 취하려면 심야 시간대 TV 시청과 컴퓨터 게임을 삼가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소중한 가족과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노조가 선거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2부에 김규범 선관위 공무원 노조 위원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한상숙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의 주요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먼저 만나고요. 이어서 이소영 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6월 26일 금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0: 시간 없어. 1위로 타.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0: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0: 키움 증권.
2: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5: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6: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5: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6: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5: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6: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5: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7: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8: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9: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10: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전용심님이 드디어 금요일 삐딱 시선의 날입니다. JB형님, 장염은 많이 호전되셨습니까? 주말은 건강한 모습으로 방송 부탁드려요.
9: 다 나왔습니다. 네, 이제 열심히 먹을 수 있습니다.
10: 축하드립니다.
9: 네.
10: 이사나님, 어제 남아공 때문에 기분이 확 다운받는 아침입니다. 32강 진출 진짜 본선인지 예선 같은 경기에서 경우의 수를 따지게 되다니 대체 뭘 준비한 겁니까? 정말 최악입니다. 초심마음님, JB가 어제 축구를 안 봤을 텐데 왜 졌을까요?
9: 이게 다 제 탓인데요. 제가 경기를 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10: 아니 4936님 거 읽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전 JB를 보호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4936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축구를 본 잠깐 사이에 남아공 골이 들어가서 우리가 졌어요. 네. 제가 원흉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9: 네, 반성하고 있습니다.
10: 뭐 본인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조금 더 알려드리자면 JB 체코전은 안 봤대요. 멕시코전 남아공전 봤대요.
9: 뭘 또 그렇게 세세하게까지.
10: 아무튼 유광성님이 더마까 오늘 축구 얘기하기 없기야 라고 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축구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2부에서 인터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우의 수 마음은 아프지만 따져봐야죠.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요.
9: 어제 나왔던 여권발 뉴스 두 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리실이 밝힌 내용인데요. 보안 수사권 폐지 입법을 당에 맡기겠다는 내용입니다. 김민석 총리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11: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수기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9: 다음은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힌 내용입니다. 들어보시죠.
12: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는 7월 1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9: 네, 두 개의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이 두 개의 뉴스에 깔린 맥락을 읽어볼 수 있는 단서가 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10: 목소리 어떤 거죠?
9: 자, 먼저 김민석 총리 발표와 관련해서 정부 관계자가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보안 수사권이 정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무슨 안을 내기에 무리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설명에서 밑줄 쳐야 하는 단어는 정쟁입니다. 이 정쟁이 뭘 뜻하는지는 자명합니다.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보안 수사권 문제가 분열과 갈등의 촉매제가 되는 것을 막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0: 이재명 문재인 전현직 대통령 회동 관련인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의원이 어제 KBS 라디오에 나가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저께 정청래 전 대표가 서울 국제도서전에 참여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간 것에 대해서 한 말인데요. 들어보시죠.
1: 계획된 만남이 아니었어요. 정청래 대표가 네. 저한테든 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 네. 어떠한 연락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았어요. 당의 대표가 당의 원로이자 어른인 전임 대통령을 찾아뵙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다만 왜 그렇게 급하게 갔는지 사전에 연락도 없이 그런 부분은 제가 알 수 없죠.
0: 자, 이 말에는 아쉬움을 넘어서 좀 경계심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표 경선 과정에 입길에 오르고 상징 동원되는 것에 대한 경계심,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 해석을 이재명 문재인 전현직 대통령 회동에 대입을 하면 이런 분석으로 이어집니다. 전현직 대통령이 대표 경선의 끓는 점을 제어하기 위해서 회동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범위를 더 좁힐 수도 있습니다. 전현직 대통령의 회동은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보완 수사권 방침은 이재명 대통령이 통할하는 정부 방침이라는 점에서 주어를 이재명 대통령으로 좁혀서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경선이 과열돼서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리에 들어갔다. 이렇게도 정리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 네, 이재명 대통령이 관리에 들어갔다. 근데 김민석 총리는 앞서서 보안수사권 같은 경우에 수기를 강조하지 않았었습니까?
0: 조금 전에 들었던 육성에도 수기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아무튼 근데 며칠 전에 이제 수기를 강조할 때 그때도 보안수사권 폐지에 동의한다면서 수기를 강조를 했었습니다. 이 문법에 따르면 수기의 주체는 당정이 아니라 그냥 당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입법은 국회 몫이니까 당이 잘 수기하라 이런 얘기였던 듯한데 근데 어차피 김민석 총리도 며칠 내로 당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2: 그러네요.
0: 그러면 수기 한 축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겠죠. 자, 이 점을 봐야 되는데 이러면 제가 그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시점 문제일 거다. 수기를 강조를 했는데 그러면 전당대회 전에 되느냐 후에 되느냐 시점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정청래 전 대표는 어제 또 바로 치고 나왔습니다.
2: 재헌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0: 재헌절 이전에 처리하자. 네. 그리고 또 시점 싸움으로 결국은 이거는 시점 싸움이 되는데 시점 싸움이는 뭐냐면 수기의 과정을 얼마나 밟을 것이냐라고 하는 과정에 대한 또 입장차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2: 네.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 입장도 또 다른 것도 있죠?
0: 그렇죠. 보안수사권 폐지 입장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국회에서 불가역적으로 완전 폐지할 테니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주문을 한 건데 입법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다음 절차인 시행령을 꺼내든 게 결국은 자신의 개혁성을 다시 부각하고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함인지 뭐 모르겠으나 대체적 분석은 정부의 어제 발표로 보안수사권이 민주당 대표 경선 구도를 가를 핵심 이슈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라는 점만 전해드리겠습니다.
2: 네, 엉건퀴님이 그러면 정청래 전 대표는 이제 뭘 가지고 싸울까요? 라고 물어주셨네요.
0: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판을 가를 이슈가 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해드린 겁니다.
2: 네, 권강유님이 검찰 보안 수사권 관련한 어제 김민석 총리의 입장 그리고 전현직 대통령의 만남에 대한 예고 뭐 타이밍이 적절하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반면에 옥황상제님은 전현직 대통령 두 분이 만난다고 끓는 소식 금방 식을까요?
0: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냉각되지는 않겠죠. 다만 그것이 좀 전하는 메시지가 좀 아무튼 묵직하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을 거다. 이 얘기까지는 네. 하겠습니다.
2: AHJ님의 촌철로 이 뉴스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당 의견 조율을 물밑에서 좀 하시고 겉으로라도 단합된 모습 좀 보입시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저희도 그 테마 시사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요.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나오는 교권보호국. 과 같은 취지의 조직을 만든다고 밝혔던 사람이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자였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는데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국을 설치해서 법률지원, 생활지도, 민원대응, 긴급지원 기능을 한 곳에서 총괄하겠다. 라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활동 중에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사가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 입법을 추진하고 학교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반복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도록 하고 교육활동 보호 119 콜센터를 운영한다. 이런 겁니다. 특전사 출신의 감독관이 애들을 조업하는 방안은 없습니다. 아이고. 이러면 논란될 것도 없고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눈길을 끄는 건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2: 어디죠?
0: 교육부도 교권보호 전담팀을 설치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머니투데이가 보도를 했는데요. 보도 내용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현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3명에 불과해서 추가 인력 보강을 두고 행정안전부와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는 내용입니다. 교육부 내에서 교권보호를 담당하는 부서는 교원 교육 자치 지원관 산하 교원 정책과라고 하는데요. 이 과에서 교권보호 실무를 맡는 인원은 단 3명인데 이 3명마저도 교권보호 업무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 정책과가 교원 정원 및 인사, 학교 행정 업무 경감, 교원 포상 등등 다양한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른 게 언제인데 여지껏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온 건지 오히려 이게 조금 의아할 정도인데 제가 볼 때는. 더구나 과거 교권보호 종합대책이라는 걸 교육부가 내놓은 적도 있었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그런데도 실행을 주도할 인력은 제대로 편제하지 않았었다. 오히려 이 점에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장과 함께 또 하나 지적할 게 있는데요.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편향은 또 다른 편향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걸 경계를 해야 되는데 교권보호의 중요성 강조가 학생 인권에 대한 소홀 이걸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권보호의 중요성 강조가 학생 인권의 소홀로 나타나는 것 자체는 이것도 편향입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제로섬 게임을 벌이는 대립적 관계가 아니다. 그건 병행해야 되는 것이다. 이 점을 높아짐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네, 촌솔님들의 댓글이 뜨겁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울트라 왕 당근님이나 나라사랑님 같은 경우는 신설됐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반면에 왔다따 뚜루개님은 사소한 것들을 다 민원 넣는 소수의 민감하고 신경질적인 학부모들이 문제인데 이들의 민원을 받는 부처로 전락하면 어쩌냐라는 걱정도 올라와 있고요. 인데이 드리미님은 또 쓸데없는 거 하는 거 아니겠죠? 아동복지법 폐지하고 촉법을 폐지하는 게 교사 권한 제대로 보장하는 방법은 아닐까요? 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네요.
0: 제가 하나만 더 토를 달겠는데요. 지금 대책 가운데 나온 게 학교 민원 창구를 일원한다는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2: 있었죠.
0: 교사 사망 사건 있고 나서 교육부에서 그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이라는 걸 내놨을 때 포함시켰던 방안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까지는 뭐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이걸 다 실천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새로운 대책에 포함을 시켰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라는 걸 지금 되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새로 하겠다라는 거 이전에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부터 좀 점검을 하라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2: 네. 나라말싸미님의 촌철로 이 뉴스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장, 교감이 책임이나 대응에서는 빠지고 일선 선생님들이 전부 알아서 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라는 댓글이었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소녀상의 입맞추고 편의점 등에서 난동을 부려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 기억하시죠? 이 사람이 2심에서도 1심과 똑같이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달라진 건 휴대전화 한 대를 몰수하기로 한 결정을 파기한 건데요. 뭐 어차피 감방에서는 휴대전화 쓸 수 없습니다. 그게 그거고.
2: 네. 인과응보라고 봐야겠죠?
0: 네. 소말리가 대법원까지 갈지 알 수 없지만 설령 상고를 한다 해도 달라지는 건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법리 판단이 잘못됐는지를 보지 원심의 형량을 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제 나온 징역 6개월 플러스 20일은 사실상 확정됐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신이 저지른 짓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라. 이런 이야기를 좀 하겠고 소말리 판결에 나온 김에 다른 사람의 경우와 연결지어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냐? 모스탄 얘기입니다. 소말리와 모스탄이 저지른 일의 성격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지위는 다릅니다. 모 스타는 미국에서 한때 한자리 했던 교수입니다. 반면에 미국 국적의 유튜버에 불과합니다. 소말리는. 자, 혹시라도 이 차이가 우리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이게 궁금한데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물론 이 궁금증은 모 스타니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아직은 경찰 수사 중이다. 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무튼 요 점을 좀 미리 강조해서 환기시켜 드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2: 네.
0: 그리고 또 구속된 사람이 있어서 이것도 전해드리겠는데요. 올림픽공원 시위 도중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은 40대 여성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할 염려가 있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23일 오전 10시 20분쯤에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1-3 게이트 앞에서 경찰관에게 이름을 물은 뒤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고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겁니다. 이 사람은 경찰관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경찰 가족을 향한 욕설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자, 영장실 그러니까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하면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이런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에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억울하다. 경찰에게 욕을 들은 것도 내가 욕을 한 것도 침을 뱉은 것도 모두 이유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있습니다. 모든 범죄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고 범죄가 면책되는 건 아니다. 이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네, 신정민 님이 엄벌이 필요합니다라고 올려주셨고요. 문봉철 님은 공권력을 모욕한 자 사필 규정이네요. 여기도 인과응보라고 써야 될 것 같고요. 모스탄 같은 경우에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오늘 30일이 출국금지 기간 만료잖아요.
0: 네.
2: 그 안에 이제 다시 기일을 협의해서 조사를 받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좀 수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거예요?
0: 위상락 안보실장이 지난달 28일에서 30일 사이에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러시아 정부 고위 당국자와 비공개 회동을 했다고 지금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겹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한 기간이 28, 29일이었거든요. 이거하고 지금 딱 겹치는 것이죠.
2: 네.
0: 그래서 러시아 정부 고위 당국자와 비공개했다고 그러는데 이 고위급이 어디까지인지가 좀 궁금한데 지금 알려진 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보도란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된 후에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접촉일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지금 보도를 했는데요. 뭐 전후 복구나 이거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해당이 되는 거고 러시아의 관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혹시 좀 미리 이야기를 한 건지 궁금한데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은 거의 없고 지금 비공개 회동한 사실만 지금 포착이 돼서 보도가 됐다. 이렇게 정리해서 전달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걸까요?
0: 네. 지진 소식인데요. 현지 시각으로 24일 오후 6시쯤에 베네수엘라 북부에서 규모 7.2와 7.5의 강진이 39초 간격으로 연이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수도이자 최대 도시인 카라카스를 비롯한 여러 주요 도시에서 건물과 주택이 붕괴를 했습니다. 지금 시시각각 지금 숫자가 바뀌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들어온 집계에 따르면 사망자가 180명을 넘었다고 하고 부상자도 1,500명을 넘었다고 하는데 이 숫자는 지금 그냥 공식 집계된 ING 진행형인 숫자이기 때문에 갈수록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전망까지 나오고 있냐면 미국 지질조사국의 전망인데요. 사망자가 최소 1,000명에서 최대 10만 명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했다고 하는데 자 베네수엘라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여기다가 지금 지진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는 국제사회가 도움의 손길을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좀 함께 모아서 내서 복구에 함께 동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 네, 많은 분들이 삼가 조의를 표하고 계시고요. 다솜님 미스트님 이런 분들은 제 입이 혹시 불의고리가 다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라는 불의고리 얘기를 좀 해주셨네요.
0: 제가 지지력까지 지금 커버하기에는 너무나 지식이 짧아갖고 뭐합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덩이가 둥둥 떠다니는 사실은 그죠? 지구판 구조상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거기까지 가기에는 뭐 제가 좀 지식이 짧고요. 당장 닥친 문제 한 명이라도 더 구조를 하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그러니까 급한 건 한 명이라도 더 구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끝나고는 복구에 국제사회가 좀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뭐 당연히 여기에 우리도 포함이 돼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네.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 네, 권광윤님이 마음이 아프네요 라고 올려주셨고 풀뚱님은 어떡해요 이럴 때 신에게 빕니다. 신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신원서파님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국제사회에서 모두가 함께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0: 자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1588 9476.
1: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2: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4: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5: 네, 선관위 노조가 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TF에 자체 개혁 방안을 전달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는 이틀에 걸쳐서 실시하고 일부 지역에서 개표를 다음 날에 하는 이런 방안을 제시했다고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왜 이런 방안을 제시한 건지 선관위 노조 김규범 위원장 연결해서 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6: 예, 안녕하십니까. 김규범입니다.
5: 왜 이걸 해법으로 제시를 하셨을까요?
6: 일단 사전투표가 2014년에 도입된 이래 12년 동안 너무 업무가 타이트하게 돌아가고요. 예. 저희 선거의 우리 본투표 보통 선거의 하루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뒷마을 그러니까 그게 사전투표 개시일입니다.
5: 네.
6: 이때서부터 5일간 실제적으로 선거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5: 네네.
6: 그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업무가 타이트 운영되다 보니까 전혀 저희가 발생하지 말았어야 될 부실한 사태들이 중간중간에 자꾸 터져 나오고 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뭐 송파구 선관위 사태도 있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정치권에 많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제도 개선 차원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5: 쉽게 얘기하면 선관위 직원 입장에서는 사전투표 첫날부터 본투표 날까지 거의 5일 동안이 풀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6: 예, 저희도 물론이고 지방자치도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5: 이러다 보니까 집중력에 이런 게 떨어져서 부실로 이어진다. 이런 그러니까 문제의식입니까, 그러면?
6: 예, 구조적으로 부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
5: 그래서 그게 이제 과부하가 너무 심하게 걸린다.
6: 예, 그렇습니다.
5: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잠실에서 벌어졌던 그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있잖아요.
6: 네, 네.
5: 그럼 이것도 지금 과부에 따른 결과라고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세요?
6: 예, 제가 그거를 한 6월 4일서부터 한 20여일간 20여 명 기자님들하고 계속 인터뷰한 동일한 내용인데요.
5: 네.
6: 일단 투표용지 결과적으로 투표 중지가 된 추후의 사태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데요.
5: 네.
6: 그 각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 같아요라고 지금 카톡방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단톡방에.
5: 예예예. 예, 예.
6: 그냥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 같아요라는 그 문장은 이번 선거에 처음 나온 게 아니고요. 매 선거 때마다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했던 사안이에요.
5: 그래요?
6: 네. 근데 그때마다 적절한 조치를 해줬었거든요. 적절한 조치라는 것은 동일한 투표용지를 쓰는 인구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갖고 오거나 아니면 이번에 많이 소개된 무번호지를 활용을 했었습니다.
5: 네.
6: 근데 중요한 건 그 피크 타임인데 오후 2시에서 5시 그 사이가 피크인데 그때 각 홍보구 선관위에서 빨리 조치를 해줘서 빨리 갖다 드렸어야 되는데 그 시각에 대부분의 직원들이 개표장에 가 있어요. 왜냐하면 개표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5: 그러면 예. 그 예를 들어서 진상규명위원회가 이제 그 운영이 됐고 그 뒤에 네네. 저희가 이제 위원장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왜 이게 그 투표용지 부족합니다라고 했는데 제때 공급이 안 됐는가 혹시 조사가 됐는지 여쭤봤더니
6: 네네.
5: 넘버링 때문에 이게 지연이 됐다고 조사가 됐다라고 지금 그렇게 답변을 들었었거든요.
6: 예, 그 넘버링 문제는 그 과정의 문제고요.
5: 네.
6: 넘버링 하는 것도 어떻게 사람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5: 그렇죠. 그렇죠.
6: 단순히 생각하시면 지난 대통령 선거 때문에 투표용지 한 개지만 이번에는 기본 7장이거든요. 산술적으로 7배 시간 또는 7배 인력이 투입이 됐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5: 위원장님. 네네. 조금 전에 그러니까 투표용지가 네. 부족해요라고 하는 카톡 대회가 이번 선거에서만 있었던 게 그 예. 이전에 계속 있었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6: 예, 일부 선거에서 있었습니다. 예.
5: 그러면 제가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6: 예, 예.
5: 그러면 이전 선거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었더라면 투표용지를 더 찍어가지고 넉넉하게 투표소별로 배분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6: 예, 예 결과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신데요.
5: 그런데 왜 오히려 더 줄였어요 그러면?
6: 이게 매 선거 때마다 상당한 투표용지가 많이 남아돌고 버려지는 게 많고요. 그러니까 사전투표 아시겠지만 사전투표는 어찌됐든 계속 늘어났고 이 투표용지가 너무 많이 남아돌다 보니까 이게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 이거 예산의 문제 이게 버려진 예산이 다 국민들 세금 아닙니까?
5: 아니 네. 그 설명은 이미 나왔는데 제가 지금 네.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지금 위원장님이 새로운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질문을 드리는 네. 건데요.
6: 네. 네.
5: 백지 상태였다고 이번에 돌발적으로 이런 게 나왔더라면 그 해명이 그나마 그러니까 뭐 이유라도 될지 모르겠으나
6: 네.
5: 이전 선거에서도 투표용지 부족해요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 얘기는 답변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네.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6: 네. 결과론적으로 지금 4년 전에 비해서 10% 낮춘 거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뭐 패착이라고 보고 있고요.
5: 그러니까 이거 과부하로 네.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드리는 질문의 취지는 그러면.
6: 현재 상태에서 50%인데 50%를 해서 송파 같은 경우 50% 했는데 그 50% 범위 내에서 빨리빨리 사람이 투입됐었으면 되는 건데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그 개표장 그 시각에 피크타임 그 시각에 개표장을 일부 상당수 직원들이 갈 수밖에 없는 저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드린 거예요.
5: 그러면 그때 그 송파구 네. 선관위에서
6: 예, 예.
5: 그러니까 선관위 대처가 그 기민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6: 네,
5: 선관위
6: 네.
5: 직원단이 개표장에 가서 개표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6: 예, 상당수 직원들이 글로 가 있었습니다. 예.
5: 근데 그럼 이미 이전 선거에서도 투표용지 부족해요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최소 인력은 최대한 배치하고 그러니까 그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체제도 전혀 고려를 안 했다는 자기 고백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6: 근데 최소 인력이라는 건 뭐 숫자에 보기 나름인데 그 송파구 선관 그 시각에 제가 뭐 송파구 선관이 뭐 조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 시각에 송파구 직원이 사무실에 두세 명은 있었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5: 네.
6: 근데 두세 명이 어찌해서 빨리빨리 조치를 하려고 그때 막 시도를 하고 있고 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두세 명이 할 그 물량이 이번에 아니었던 거죠. 예.
5: 자.
6: 최소 인력은 뭐 두세 명 분명히 남아 있었었고요. 왜냐하면 사무실을 전혀 뭐 전혀 비울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5: 질문의 네. 초점을 좀 바꿀게요.
6: 네.
5: 그래서 사전 투표를 없애자라는 이야기로 갈 게 아닌 게.
6: 예예. 예.
5: 지금 사전 투표를 도입한 이유는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참정권을 조금이라도 더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거잖아요.
6: 네네. 네.
5: 그러면 사전 투표를 없애는 게 아니라 사전 투표가 원활하게 더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선관위가 대책을 내놓는 게 맞는 접근법 아닌가요?
6: 예, 그 맞는 뭐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이신데 지금 저희가 맞는 건 지금 인력의 그 어떤 그 한계 그 물 12년서부터 사전 투표 도입 문제를 해가지고 이 일선 현장에 너무 과부하가 걸리니까 저희는 그거 개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5: 네.
6: 저희가 어저께 TF에 때 말씀드린 게 사전 이게 TF에서 그 회의 시간에 재량 관계 때문에 발표가 기사가 약간 앞뒤가 좀 빠지고 중간에 맥이 빠진 게 있는데 제가 사전 투표를 바로 뭐 당장 폐지하자 이런 말씀 안 했고요. 제도적으로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투표 시간 조정 문제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5: 네.
6: 그리고 과거처럼 뭐 부재자 투표에 부활 부재자 투표에 부활 문제도 얘기했었고 여러 가지 사안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현장에서요.
5: 네, 그래요.
6: 예, 예.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로 이번에 큰 틀에서 정치권의 논의가 되고 국민적 관심도 있으니까 큰 틀에서 이 제도로의 제안을 한 것이 저희가 뭐 당장 뭐 내일모레 폐지하지 그렇게 주장한 건 아니었어서 현장에서요.
5: 개표를 다음 날에 하자는 주장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맥락에 따르면 그 저기 뭐냐면 투표 관리에도 지금 사람이 부족한 판인데
6: 네네.
5: 투표 관리하다 말고 갑자기 또 개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사람을 빼야 되니까 인원이 태부족이다. 그러니까 개표를 다음 날에 하자 혹시 이런 논리신 거예요?
6: 그런 논리는 전적으로 아니고요. 왜냐하면 네. 일단 아시겠지만 이, 뭐, 지자체 공무원들 마찬가지로 새벽에 나와서 밤늦게 개표, 뭐, 18시까지 투표를 하고 또 바로 개표장 개표 업무를 거의 30시간 근무를 하거든요.
5: 네.
6: 근데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보통 야근을 하셔, 밤 10시, 11시, 12시 되면 사람의 눈이 멍해지고 이게 판단이 막 흐려지고 막 잔지수가 막 나와요 현장에서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 입장도 그렇고 일부 뭐 상당수 제자리 공무원들도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아 좀 맨정신에 기피 좀 하고 싶다. 이게 이 결과도 중요하지만 보다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더 중요하지 않냐. 물론 신속 새벽에 빨리 결과를 알려드리는 것도 좋은데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좀 더 신뢰성이 높을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럴 때 저희가 그래서 이길 대표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한 겁니다. 일단 직원들이 그래요. 좀 맨정신에서 집에 가서 잠 좀 자고 와서 맨정신에 개표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 그 저기 위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질문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6: 네,
5: 그
6: 네.
5: 선거일을 기준으로 휴직한 사람들이
6: 네네
5: 이번 선거에도 백 몇십 명이었고 근데 네. 여기도 네. 할 말 많으시죠. 근데 제가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니 네. 그 선관위 직원들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 받아야 되죠. 뭐 육아 네. 휴직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이런 거 근데 다 빼고.
6: 예예.
5: 네 번 휴직한 사람이 있다면서요?
6: 저도 이번에 기사 보고 하는데 최근 다섯 개 선거 중에서 네 번 휴직한 직원이 있는데.
5: 그럼 그 케이스는 뭐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분은?
6: 저는 그 직원 진짜 이 제도를 악용한 직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 근데 그 직원 진짜 악용했다면 그 나쁜 직원이죠. 근데 어찌됐든 이 모두 이 단지 휴직을 선거 기간에 휴직을 했다 해서 모두를 그냥 뭐 선거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단정짓긴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5: 아 물론 그 저도 일반화하는 네.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도 거기에는 네. 동의를 해요. 하지만 지금 네. 위원장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정말 너무 과부하가 걸리는데 인원은 태부족이다라고 한다면 네. 그런 어떤 현실 인식은 위원장만이 갖고 있는 현실 인식이 아니라 선관위 직원들이 다 알고 있는 현실 인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6: 예 맞습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감행하는 예. 정말 피치 못할 곡절이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거냐는 좀 점검이 필요한 부분 아닐까요?
6: 예 그거는 뭐 점검 뭐 몇 퍼센트라고 하면 제가 몇 퍼센트 정확히 숫자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 전체적으로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직원이 저 직원이 휴가 저 직원 선거 때문에 피해되는 직원은 내부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 직원이요. 근데 그 직원
5: 그런 직원을 알고 있어요.
6: 직원들은 서로 있어보니 다죠.
5: 네.
6: 그래서 인사 여기 발령 날 때마다 그 직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이런 얘기도 내부적으로 하고요. 근데 내부적으로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제도적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한 거기 때문에
5: 제재를 가할 수도 없다.
6: 제재를 가할 수도 없고요.
5: 예, 아무튼 악용하는 직원이 있긴 있네요. 그러니까
6: 제가 기자님들한테 얘기했었지만 제대로 악용하는 직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진짜 나쁜 직원이죠.
5: 알겠습니다.
6: 그 개인들의 그 양심의 문제인데.
5: 자 그러면 지금 예. 그 위원장님은 노조 위원장이니까 직원들의 네. 권익이라는 관점에서 이 사안을 접근하는 것인 것 같고 그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 하지만
6: 예. 네. 네.
5: 그거는 그 직원의 관점이 있지만 국민의 관점이 있거든요.
6: 예,
5: 국민의 관점에서는 사실은 그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이 변명으로 들릴 소지도 충분히 있어요.
6: 예. 예.
5: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법을 강구하는 게 과연 옳은 접근법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동의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점은 고려 안 해보셨어요?
6: 예, 뭐 그런 안 한 거 아니. 저도 뭐 선관위 노조위원장 떠나서 저도 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고 유권자 중 한 명이라 국민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을 하죠. 그런데 뭐 저도 국민의 입장에서도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 국민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다른 뭐 공무원 단체나 다른 시민 단체에서 충분히 얘기가 지금 전달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5: 네, 예.
6: 그런데 그 얘기를 또 하면은 또 반복되는 얘기 갖고 그래서 저는 선관위 노조 위원장이니까
5: 네네.
6: 노조 위원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거 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걸 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그저께 민주당 TF 그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5: 민주당 네. 반응은 어떻게 나오던가 이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던가요?
6: 예, 뭐 어느 의원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이거 국민 시각에서 이게 과연 이게 제대로 받아들일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모 의원님이
5: 네.
6: 제가 충분히 이해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근데 저희가 하기 전에 전공노 단체에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5: 알겠습니다.
6: 예, 앞에서도 발표한 걸 알고 있다고 반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선관위 노조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양해를 구한다고 말씀을
5: 알겠습니다. 드렸습니다. 네.
6: 예.
5: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6: 예.
5: 위원장님.
6: 네. 예, 고맙습니다.
5: 네, 선관위 노조 김규범 위원장이었습니다.
4: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5: 네, 월드컵 얘기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전화로 좀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0: 네, 안녕하세요.
5: 어제 많이 속상하셨죠?
0: 아, 뭐 그냥 너무 뜻밖이었고 상상할 수 없는 경기 내용과 결과여서 좀 힘들었습니다.
5: 어제 눈물도 흘리셨던데 패배는 전혀 예상을 못하셨어요?
0: 예, 예, 이제 이번 월드컵이 48개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월드컵에 잘 못 나왔던 팀들이 기회를 좀 얻게 됐죠.
5: 네.
0: 그래서 이제 어떤 게 빚어졌냐면 각 조마다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성적이 많이 떨어지는 전력이 많이 떨어지는 팀들이 한 팀씩 포함이 됐고 그 팀들이 각 조에서 이제 뭐 대량 실점을 한다든지 이제 전력차가 좀 형격하게 많이 나는 경향들을 다 보이고 있는데 우리 조에서는 남아공이 그런 팀이었어요. 네, 그래서 남아공은 사실 꼭 잡아야 하고 잡을 수 있는 팀이었는데 그런 우리로서는 절박한 경기에서 결과도 결과지만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까지 무기력하게 경기를 할 수 있나?
5: 네.
0: 그것도 역대 가장 좋은 멤버라고 했던 팀이 역대 가장 최악의 경기를 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5: 그러니까요.
0: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5: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데 역사상 가장 뛰어난 멤버로 역사상 가장 최악의 경기를 보여줬다면 이건 선수 탓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0: 일단 노정된 결과죠. 그러니까 뭐 이번 대표팀에 한해서만 얘기할 수도 있고
5: 네.
0: 또 그동안 우리가 준비해왔던 모든 과정들을 얘기할 수 있는 두 가지 측면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대표팀만 놓고 보면 이거는 전적으로 감독이 문제죠.
5: 전술 운영의 문제라고 보세요?
0: 네. 그러니까 선수들이 어제 예를 들면 어제 경기만 놓고 보더라도 어제 이강인 선수가 경기 도중에 팔을 들면서 왜 내가 회수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뛰지 않느냐. 아무도 움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5: 예.
0: 그러면 그게 선수들이 뭐 체력적으로 힘들거나 아니면 뛰기 싫거나 이래서 안 뛰는 게 아니죠. 어디로 어떻게 뛰어야 하는지 그 약속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게 약속이 서로에게 분명히 있다면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을 때 누군가는 왼쪽으로 누군가는 오른쪽으로 누군가는 배우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강인 선수가 패스할 수 있는 선택지가 확보가 되죠.
5: 네네네.
0: 그랬을 때 패스가 가면 아 정말 되는구나. 우리가 축구 해설하시는 분들이 경기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유기적인 플레이입니다.
5: 아, 예, 예, 예.
0: 유기적인 움직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게 바로 유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선수가 어떤 플레이 안에서 조직적으로 함께 움직일 때 약속되어 있는 한 덩어리로 움직일 때 아, 유기적으로 움직였네라고 표현하는 거죠. 가까운 일본이 플레이하는 거 보면 다 그렇게 약속이 돼 있는 유기적인 플레이를 해서 우리가 아 이번 좀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5: 그렇죠 그렇죠
0: 우리는 이번 대회 어제 남아공 경기 포함해서 세 경기 다 통틀어서 우리가 와 정말 유기적인 플레이였다 팀이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였구나라고 하는 장면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유기적인 즉
5: 여보세요
0: 약속이라고 하죠
5: 예예 예.
0: 그 약속을 축구에서는 전술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 약속과 전술을 만드는 건 누굴까요?
5: 감독이겠죠.
0: 감독이죠.
5: 근데 왜 그게 안 됐습니까, 그러면?
0: 그게 이제 감독의 능력인 거죠.
5: 그래요.
0: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누구의 말처럼 뭐 선수들이 만약에 컨디션 관리가 실패했고 선수들이 뭐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치죠. 그것마저도 관리하는 게 감독입니다.
5: 아, 예, 그렇죠.
0: 그래서 감독을 예, 예. 코칭으로만 하지 않고 유럽에서 매니저라 불리우는 건 그런 예, 전체적인 관리까지 포함한 게 바로 감독입니다.
5: 손흥민 선수를 선발로 투입하지 않은 거를 두고도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0: 홍명 감독의 설명은 후반전에 남아공이 체력이 떨어지면 빨리 뛸 수 있는 손흥민 선수를 투입시켜서 흔들려고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5: 예.
0: 전략적으로는 감독 입장에서는 그런 승부수를 던질 수도 있겠죠.
5: 네네.
0: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우리가 앞에 두 경기에서 보여줬던 문제를 해결하는 처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올바른 처방이 아니었다는 거죠.
5: 어떤 면에서요?
0: 손흥민 선수 앞에 두 경기에 뛰었습니다. 선발로.
5: 예.
0: 네, 골을 넣지 못했어요.
5: 예.
0: 특히 직전에 멕시코와 경기 때는 좀 일찍 뺐단 말이죠. 후반 시작하자마자.
5: 그렇죠.
0: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 일찍 뺀 것 아니냐라고 하는 시간에 초점을 두고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시간보다도 손흥민을 뺀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만약 선수 교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왜 할까 생각해보면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고치려고 선수 교체를 하는 거죠.
5: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면 멕시코와의 경기 때 손흥민 선수가 문제였으려면 이랬으면 문제입니다. 굉장히 많은 기회가 손흥민에게 와요. 그런데 손흥민이 그 기회를 계속 놓쳐요.
5: 네네네.
0: 그러면 손흥민을 바꾸는 게 맞죠. 그런데 멕시코 경기를 보셨던 분들은 다 지켜보셨겠지만 손흥민 선수에게 슈팅 기회 자체가 안 옵니다. 기회가 와야 스트라이커는 때려 넣을 수 있겠죠.
5: 그런데
0: 네. 기회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교체, 그 문제 수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회를 만들어주는 선수 교체를 해야 됩니다.
5: 네.
0: 그런데 손흥민 선수에게 그 책임을 물었단 말이에요. 자 다시 남아공으로 오죠. 남아공 경기에서 비슷한 고민 속에서 그 손흥민 선수를 뺐단 말이죠.
5: 네.
0: 그럼 대신 들어갔던 오영규와 황희찬 선수가 그 이번 남아공 경기 때 어떤 슈팅 기회 결정적으로 만들었거나 인상적인 플레이를 펼쳤나요? 펼치지 못했습니다.
5: 네.
0: 네. 똑같, 그러니까 전술을 수정하지 않고 기회를 만들어주는 어떤 약속이나 패턴을 손보지 않고 사람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라이커는 그게 손흥민이건 황희찬이건 오영규건 조규성이건 스트라이커들은 다 고립되는 겁니다.
5: 알겠습니다. 근데 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유기적인 플레이를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네. 그 좌우하는 것 중에 포메이션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거와 네. 관련해서 월드컵이 열리기 전부터 사실 문제 제기가 많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0: 맞습니다.
5: 그런데 이게 반영이 안 됐다면 이것은 능력 부족입니까? 의지 부족입니까? 뭘로 봐야 되는 겁니까?
0: 아, 저는 이제 감독을 평가할 때 그게 이제 두 가지로 평가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전술적인 디테일이 굉장히 능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5: 네. 그러니까
0: 전술판을 갖다 놓고 포메이션 그리고 선수들의 동선을 만들고 그래서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세계적으로는 맨시티의 과르디올라 감독 같은 사람이 이제 굉장히 전술적인 능력이 뛰어난 네네네. 디테일이 뛰어난 감독이라고 하고 또 한 부류는 뭐가 있냐면 선수들의 동기부여, 멘탈.
5: 아, 예, 예.
0: 예, 막 뛰어 뭐 이런 걸 하면서 선수들을 이제 막 쥐락펴락해서 끌어올리는 감독들이 있죠. 뭐
5: 예.
0: 사실 어떤 유형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홍명보 감독 어느 과에 속하냐면 후자입니다. 전술적인 디테일이 그렇게 그러니까 물론 없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유형으로 놓고 보자면 전술적인 디테일보다는 선수들의 어떤 멘탈 관리 측면이 좀 더 부각되는 지도자입니다. 그런 전술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사실 어느 정도 협회도 인정했기 때문에
5: 네.
0: 전술 코치를 포르투갈에서 데려왔던 거죠. 아르소 코치를. 그러니까 즉 이제 아까 질문하셨는데 포메이션이 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디테일을 못 짰냐라고 한다면 그거에 강점이 있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5: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시간이 그 한정이 돼서서 뭐 더 듣고 싶은데 좀 한정이 좀 돼 있고요. 사실 이제 32강 진출의 경우의 수도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도 네. 없고 지금 그걸 아이고. 따지는 것도 좀 뭐한 것 같고
0: 네.
5: 그래서 그거는 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아무튼 네네. 좀 나중에 좀 심층 분석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0: 아 알겠습니다.
5: 예, 고맙습니다. 네.
0: 네, 감사합니다.
5: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이었습니다.
7: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8: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9: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야영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검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홍보대사 박항서입니다. 2002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뜨거웠던 붉은 물결 속에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지역도 세대도 생각의 차이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힘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2: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3: 김 사장, 요즘 무슨 고민 있나?
4: 어휴, 머리가 아파 죽겠네. 본사에서 반품 재고를 떠넘기고 대금을 주지 않으려고 연락을 피하는 것 같아서 고민이 많아.
3: 자네, 그런 문제가 있을 땐 공정거래 전문 조정기관에 분쟁 조정을 신청해야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무료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률 상담과 공정위 신고, 소송 지원까지 맞춤형 종합 지원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고.
4: 그래? 지금 당장 문의해봐야겠군. 알려줘서 고맙네.
5: 공정거래 관련 분쟁 조정 신청 및 종합 지원 서비스 문의는 1588-1490. 이 캠페인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합니다.
6: 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연민주 리포터.
7: 네, 오늘의 날씨 키워드 서쪽 지방은 다시 낮더위고요. 동쪽은 요란한 소나기가 되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선선하게 출발했는데요.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 아래 햇살 내리쬐면서 낮 기온은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은 어제보다 6도가량 높은 29도, 대구도 29도, 광주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주말 동안에도 날은 맑지만 더 더워지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특히 서쪽 지방 중심으로 다시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으니까 바깥 활동하실 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에도 강원과 경북 일부에는 소나기가 지났는데요. 오후에도 강원과 충북 북부, 경상도를 위주로 5에서 20mm 사이의 소나기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내일까지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은 높은 물결에 너울성 파도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6: 네, 시선 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8: 지금 시각은

0: 7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27년째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는 최종수입니다. 저는 수많은 손님들의 인상을 살핍니다. 다양한 얼굴에 어울리는 머리 모양도 워낙 다양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하지만 전혀 고민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웃음 가득한 얼굴이죠. 거울 앞에 앉아서 스스로에게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손님의 얼굴만큼 아름다운 모습도 없습니다. 이런 분은 어떤 머리 모양도 다 어울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마다 거울 속에 나와 미소를 주고받아 보세요. 세상이 나에게 하루 종일 긍정의 에너지를 선물할 겁니다. 미소 연습이 필요한 아침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실천의 시작입니다. 웃는 하루 시작하세요.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1: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 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0: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1: 삼산 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2: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3: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5: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4: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한상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 열렸고요. 오늘 이어지는데요. 청문회의 쟁점 여야 의원 통해서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조정훈 의원 스튜디오로 모셨는데 이야기들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예, 반갑습니다.
1: 일단 이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미꾸라지라는 표현을 쓰셔가지고 한때 정해가 됐습니다. 왜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2: 뭐 그 표현의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정해 후에 제가 후보자한테 좀 과한 표현이라고 느꼈으면 내가 유감 표한다 말씀드렸고요. 다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보의 임명이 여성이다. 뭐 플랫폼 기업 혁신 이런 상징으로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될 거다 임명했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뭐 253억 초부자죠.
1: 야, 뭐 다주택.
2: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다주택. 뭐 돈 벌려고 투자한 것도 있다고 인정했으니까요.
1: 네네네.
2: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이지만 대기업. 네이버 뭐 압도적으로 대기업이고. 그다음에 갑질 등등으로 봐서 앞에 있는 모양과 뒤에 있는 모양이 참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그래요. 자, 그러면 좀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는 게 어떤 거예요?
2: 한석숙 후보자 개인이나 뭐 야당 입장이지만 이재명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석숙 후보자는 그냥 중기부 장관으로 쭉 하는 게 맞는 분인 것 같았다라는 인상을 어제 받았습니다.
1: 뭐 총리감은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2: 너무 큰 옷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1: 그거는 도덕의 문제 때문입니까? 능력의 문제 때문입니까?
2: 둘 다인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2: 저는 민간 기업에서 성공한 경력이 공직 뭐 대한민국 제2 이 직함인 총리직의 성공을 보장한다고 전혀 믿지 않습니다.
1: 네.
2: 오히려 정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민간과 공공은 작동하는 방식이 많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30년 네이버 생활을 하면서 소위 공적 마인드란 게 있었는가 살아오면서 가족과 기업 외에 우리 사회와 국가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배려, 또 헌신 뭐 이런 조각이락도 있었는가? 그런 희생 이런 거 그런 노력에 그런 것들이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1: 근데 좀 약간 의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보수 정당에서는 시장 친화적인 임무를 좀 선호하지 않습니까?
2: 시장 친화적인 임무를 시장을 관리하는 데 쓰면 좋겠죠.
1: 네.
2: 네이버에서 일하셨던 경험을 중기벤처부 장관으로서 계속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큰 반대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 그런 점에서 중기부?
2: 그래서 그런지 민주당 청문위원들의 질문 거의 대부분이
1: 네.
2: 마치 중기부 장관 청문회를 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AI 대전환 어떻게 할 거냐. 뭐 중기부 장관의 했던 역할인 뭐 자율주행 자동차는 어떻게 할 거냐. 중요하지요. 하지만 총리라는 자리가 그뿐만 아니라 뭐 외교 문제도 건드려야 되고
1: 네.
2: 국방 문제도 건드려야 되고 우리 국민들 진짜 고생하는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도 다 대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1: 아, 예, 예. 네,
2: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열심히 공부했다는 후보의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을 봤을 땐 이거 큰일이다 싶습니다.
1: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제 내각을 통할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인물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단 좀 쟁점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다주택 문제였는데 처분을 했고 그래서 여당에서는 손해를 보면서 주택을 팔았고 5억 원이나 기부했다. 이 점을 강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2: 그렇죠. 뭐 총리가 돼서 논쟁을 줄이려고 손해를 보면서 집을 팔았다.
1: 네.
2: 이게 미담 아니냐라는 주장이죠.
1: 네.
2: 그래서 물었습니다. 제가 혹시 장관 안 되고 총리 후보 안 됐어도 집을 팔았을까? 자산 부동산 자산이 90억이 넘는 분입니다. 어젯밤 청문회에서 제가 참 놀라고 민주당 의원들도 부러워한 게 그 부동산 거래하면서 한 번도 대출 받다 본 적이 없답니다.
1: 그래요?
2: 모두 현금 거래로 따박따박 오피스텔 사고 양평동 뭐라 그럴까요? 별장 비슷한
1: 그 땅
2: 네, 사고 사무실 사고 건물 사고 93억어치 사서 약 한 50억 이상 나서 지금 뭐 70%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요. 과연 이재명 정부의 그 일주택 정책이랄까요?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갑자기 장관이 돼가지고 입장이 바뀌어서 그런 걸까? 아니면 이재명 정부에서 공직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값은 치러야 된다라는 아주 실리적인 판단에서 그런 걸까? 아직은 저희는 후자라는 생각입니다.
1: 그러면 지금 보도를 보면은 7월에 그 이재명 정부가 보유세, 양도세 관련 세제 개편안 발표할 예정이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그 발표와 이 한성숙 총리 후보자의 부동산 관련 이 문제가 같이 연결이 돼서 국민 인식을 좌우할 가능성이 있다 혹시 이렇게 보세요?
2: 총리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빠지겠다라고 하기도 어려운 노릇 아니겠습니까? 뭐 국토부 장관 말만 다 믿겠다. 네. 뭐 재경부 장관의 세제 정책을 뭐 전폭 지지하겠다. 그럼 총리 왜 있습니까? 저는 총리 정도 되는 사람의 말에 자리에서 나오는 말의 무게가 상당하다고 봅니다. 왜 언론과 국민들이 총리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그 말대로 현실이 바뀌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국민들이 다소 나에게 불편하고 불리한 정책도 수용하기 위해서는 그 발언하는 정치인의 말의 무게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궤적과 좀 결이 맞아야 됩니다. 한평생 정말 네이버 사장으로 부자인 거 누가 뭐 부정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부동산만큼은 우리 사회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집 한 채 밖에 가져온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이 이재명 정부의 정책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아무 말 못하죠 저희도. 근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1: 그럼 부동산 말고 또 어떤 게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2: 또 하나는 저는 온라인 플랫폼을 접근하는 소위 플랫폼 기업과 거기 입점하는 소상공인들 굉장히 지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아, 마침 2020년 후보가 네이버 대표일 때 국회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였겠죠. 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알고리즘 공개 또 네이버 입장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보호 또 마침 네이버가 그거를 안 해가지고 과징금을 200억 이상 맞았거든요.

0: 가야 된다. 예.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가 틀렸습니까? 지금이 위선입니까?
1: 예.
0: 이런 것들이죠.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국민들은?
1: 그런 면은 있다. 근데 어제 청문회 과정에서 주적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계속 한, 왜 이 질문을 합니까?
0: 마침 어제가 6.25였습니다.
1: 어, 그렇네요. 예.
0: 네, 6.25였고 뭐 여야 할 것 없이 6.25 같은 비극은 다시 발생하면 안 되겠다. 우리 대한민국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다들 의원들이 6.25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다.
1: 아니 그러니까 총리 후보자이기 때문에 안보관을 점검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적이라는 개념은 지금 국방부에서도 안 쓰는 국방백서에서도 안 쓰는 개념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0: 예.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네. 민주당 뭐 의원들께서는 장난삼아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하셨는데요. 과연 20대, 30대 청년들이 뭐 정치인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적이 누구냐고 묻는 게 장난일까요? 그렇게 보십니까?
1: 아니요.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도 안보관을 묻는 건 뭐 있을 수 있다고 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0: 근데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만
1: 네네.
0: 주적이라는 질문 하나를 갖고 OX로 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관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적 위협이 되는 존재가 누군지 아느냐 그리고 이거에 대한 대응 태세가 있느냐 라고 얘기했고 뭐 후보가 후보의 소신을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적인 동시에 동포다. 근데 저희 더 이상 뭐 그게 말이 되느냐 논쟁을 이어가진 않았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총리 같은 경우는 국회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야 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일단 오늘까지 이제 청문회는 지금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결론은 내겠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그러면 지금까지의 기조를 놓고 보면 부적격이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
0: 오늘까지 봐야 되겠죠.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어제. 계속 말실수로 총리께서는 총리는 뭐 이러시더라고요.
1: 후보자죠.
0: 엄격하게 얘기하면 후보자죠.
1: 후보자죠. 예. 네.
0: 뭐 국회에 압도적 다수가 있으니까 표결하시면 통과되겠죠.
1: 네.
0: 다만 국민 모두의 총리가 되기를 개인적으로는 기대합니다. 오늘이라도 자료를 주셔서 의혹들을 해명하고 뭐 벌어진 일을 다시 뒤집을 순 없지만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 그리고 저희들이 궁금하는 정책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입장 표명을 통해서 저희 국민의힘도 동의해 줄 수 있는 총리 후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1: 그러면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왜 한성숙 카드를 꺼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0: 그거야 뭐 제가 그분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네. 한성숙 후보의 삶의 이력을 보면 참 자기 상사한테 잘했던 분 같다.
1: 그래요? 그게 컸다고 보십니까? 근데 상사에서 잘했다는 거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0: 뭐 중기부 장관 시절에도 뭐 가장 많이 칭찬을 들은 장관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1: 그건 일 잘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혹시?
0: 뭐 상사가 칭찬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1: 아 그런가요?
0: 뭐 예. 우리 앵커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1: 와봐. 왜 또 저를 끌어들이세요 또? 아무튼 그래요? 그런 게 크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0: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게 전부는 아니겠죠. 다만 다시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서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살아온 모습 맞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자기 앞가름 잘했고요. 또 뭐 네이버에서 대표까지 갔는데 부자 된 거 뭐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1: 아니 뭐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거 갖고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0: 그러니까요. 뭐 0.1% 이상 되는 자산 가고 모든 부동산 현금으로 산 거 그냥 부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총리까지 가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큰 옷을 입으려고 하신다. 그렇게 큰 옷을 입으면 자기만 모르고요. 남들은 다 압니다. 저거 너무 큰 옷인데 흉한데.
1: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춰서 청문회에 임하실 생각이세요?
0: 둘째 날이니까 총리 후보가 아마 조금은 어색한 하지만 총리로서 굉장히 중요한
1: 예.
0: 다른 영역들 부동산 정책을 좀 계속하고 교육 정책 그다음에 사회 통합의 역할이 있습니다.
1: 네네네.
0: 특히 지금 뭐 시민단체들에서 후보의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들 간의 그 갈등 문제, 갑을 관계 어떻게 해결할지 입장 발표하고 시위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목소리도 한번 대변해 보려고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좀 청문회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위원님.

0: 예? 네, 감사합니다. 네,
1: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2: 더 넓게 귀 기울이고 더 깊게 살펴봅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기준 김종배의 시선집중.
1: 네, 이번에는 민주당 청문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이소영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3: 네, 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일단 좀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좀 바라보는 것 같은데 의원님은 좀 평가가 어떠세요? 좀 총괄 평가를 해주신다면.
3: 이틀간 총리 청문회 진행하는데 이제 어제 하루 진행이 됐고요.
1: 네.
3: 근데 저는 일단 결격 사유는 뚜렷한 게 없다고 보고 어제 첫날 저녁 되니까 사실 이제 같은 질문이 야당에서도 계속 반복돼서 뭐 어느 정도 야당이 의구심을 가진 내용들은 다 질의응답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아,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일단 지금 네. 다주택 문제는 뭐 처분 이걸로 이제 상황이 끝났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걸까요?
3: 그렇기도 하고요.
1: 네.
3: 그 애초에 사실 이제 다주택자라고 해서 그걸 이제 다 투기 세력이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는데
1: 네네.
3: 우리가 이제 다주택을 비판하는 게 투기적인 방식으로 이익을 추구하면서 그게 이제 사회적인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를 비판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3: 근데 이제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투기로 보기는 어렵고 야당 의원들도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아파트는 15년 이상 장기 거주한 한 채인데
1: 네.
3: 나머지는 사업 성공 이후에 이제 가족들과 같이 살기 위해서 뭐 전원주택을 구입했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1: 네네.
3: 그래서 일반적인 뭐 갭 투자로 아파트를 뭐 사서 모은다거나 이런 경우랑은 좀 다른 경우고요. 또 사실은 민간인일 때 그렇게 뭐 전원주택이나 뭐 그런 단독주택이나 이제 이런 것들 가족과 살기 위해 구입했던 건데 그거를 장관되고 또 이번에 총리로 후보자로서의 여러 질문과 비판을 받으면서
1: 네.
3: 이제 1주택만 남기고는 다 팔았고 그 일부 생긴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구호단체에 이렇게 5억을 기부했는데
1: 네, 그랬죠. 예.
3: 그런 부분들은 사실 꼭 의무가 있지는 않은 일에 대해서 최대한의 국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노력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1: 양평땅 농지법 위반 의혹은 어떻게 평가를 해왔어요?
3: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주택을 구입할 때 있었던 뭐 하자에 대한 그런 이제 사후의 치유가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어제 후보자가 진정성 있게 사과를 했고요. 또 이제 그 주택을 이번에 또 매도를 완료했습니다.
1: 네네.
3: 그래서 이제 행정법 위반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1: 네.
3: 나름대로는 치유하고 또 사과하고 이런 노력은 이제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1: 과정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그걸 해결하기 위한 뭔가 노력은 보였다. 그리고 정리가 됐다 이런 평가시네요. 그러면
3: 네 그렇습니다.
1: 그 조금 전에 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3: 네.
1: 그 한성수 후보자가 네이버에 있을 때와
3: 네.
1: 지금의 태도가 너무 다르다. 이 점을
3: 네.
1: 이제 그 지적을 하던데 예를 들어서
3: 네.
1: 네이버에 입점했던 소상공인들과의 관계, 이른바 갑질 이 부분에 대한 그 이야기도 좀 하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3: 그 어제 하루 종일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1: 네.
3: 후보자 본인의 갑질에 대해서 야당이 주장한 거는 제 기억에 하나도 없었고요. 어떤 직원과 직원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대표로서 책임이 없느냐라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한두 차례 질이 나온 게 전부고
1: 네.
3: 이게 민간 기업인이었을 때의 어떤 그 사업 과정에서의 취했던 입장과 공직자가 되고 나서의 이제 고민이나 어떤 새로운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달라야 되는 것인데
1: 네네네.
3: 이게 뭐 십수년 전에 기업인으로서 밝혔던 여러 가지 사업상의 입장만을 가지고 지금 왜 달라졌느냐 그건 달라지는 게 당연한 거죠. 네, 달라져야 되는 거고요.
1: 달라져야 돼서 달라진 건데 왜 그걸 문제 삼느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3: 네, 공적인 지위에 왔으면 공적인 입장에서의 공적인 잣대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기부 장관으로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1년 동안 충분히.
1: 예, 그래요?
3: 네, 그러면은 그런 잣대를 들이댄다고 하면은 사실 민간에서 활동했던 분들한테 공직 등용을 할 수 없는 것이죠.
1: 그 청문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적이 누구냐고 물어봤던 그 장면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3: 그러니까 뭐 SNS 챌린지에서

0: 사실 안보 문제를 희화화하면서 하는 질문의 방식을 그대로 국회 청문회에 가져와서 뭐 5초 안에 답하라. 네, 아니요, 답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씁쓸하고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물론 안보 문제 중요합니다. 근데 안보관에 대한 입장은 복잡하고 종합적이고 민감한 내용이죠. 네. 그래서 국무총리 후보자로서의 안보관을 확인하고자 하는 거였으면 훨씬 더 정밀하고 종합적인 의견을 묻는 게 네네.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주적이 누구냐? 뭐 국방백서상 주적이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좀 진지하지 못한 방식으로 질문하는 거는 좀 수준이 낮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래요. 근데 자료 제출 문제가 또 논란이 되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0: 자료 제출 문제는 그 이제 국민들께서는 증인 신청 목록이나 자료 요청 목록이 뭔지 못 보시잖아요. 그건 네, 공개 그렇죠. 대상이 아니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가끔 이상한 걸 잔뜩 요청해놓고 그걸 안 받아줬다고 막 언론을 통해서 비난하는 경우가 있는데
1: 네.
0: 사실 이번이 그렇다고 봅니다.
1: 예를 들어서 그러면
0: 자료 제출 안 했다라고 한 자료 요구 목록 중에 보면은요,
1: 네.
0: 30년치 헌혈 내역을 내라. 이거 어떻게 내죠?
1: 아, 그래요?
0: 20년간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내역 일체를 내라. 이거 어떻게 내죠?
1: 아, 그 기록이 남아 있나요?
0: 모르겠습니다. 이거 네. 내는 경우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고요.
1: 예.
0: 윤석열 정부 장관들도 단 한 번도 이런 거 낸 적이 없고요. 10년간 병원에서 진료받은 진료 내역, 입원 내역 다 내라.
1: 그럼 민감 정보인데 개인 정보?
0: 그러니까 자료 요구 자체를 이상하게 잔뜩 해놓고서 지금 자료 제출을 열심히 안 했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이제 얘기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자료는 낼 수도 없고 뭐 낸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상식적인 요구들을 하고 있고요.
1: 으흠.
0: 그 사실 총리 후보자가 어제도 열심히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른 오후에 뭐 자료를 못 받았다라고 주장하니까
1: 네.
0: 그 이제 목록을 다시 좀 제출해 달라. 그러니까 못 받은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제출해 달라고 해서 어제 뭐 저녁 밤 통해서 또 상당한 자료를 제출을 했고요. 뭐 콕 집어서 이 자료가 제출 안 됐다 하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1: 그래요.
0: 네.
1: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이제 청문회 이어지잖아요. 그럼 네. 뭐 새로운 뭐가 좀 나올 가능성 별로 없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0: 뭐 어제 저녁에도 오전에 했던 질의가 반복되는 걸 봐서는
1: 네.
0: 새로운 게 없고 이제 그 국민들께서도 언론을 보시면
1: 네.
0: 보통은 야당에서 진짜 이게 결격 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어떤 사실관계 조사를 해서 단독 기사를 계속 언론과 함께 냅니다.
1: 예, 예, 예.
0: 한성숙 후보자는 지금 그렇게 나오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중기부 장관 청문회를 작년에 할 때 나왔던 뭐 어머니한테 뭐 아파트를 사용하게 해놓고 임대료를 안 받아서 증여라는 둥 뭐 동생이나 뭐 언니한테 뭐 건물 임대료를 싸게 받아서 뭐 그게 뭐 편법 증여라는 등
1: 네.
0: 이제 그런 가족 관계에서의 그런 문제들 이미 나왔던 것들을 제외하고 새로 제기하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 네.
0: 뭐 그런 신상에 관한 뭐 가족들 얘기 이런 것보다는 총리 후보자로서 뭐 아까 조정훈 의원님 말씀하신 외교, 뭐 교육, 부동산, 뭐 국방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좀 정책 질의에 좀 집중하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그러면 이제 민주당 청문위원들의 그러니까 대체적인 평가는 물론 뭐 오늘 청문회까지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결격 네. 사유 없다, 적격이다 뭐 이런 판단이시겠네요. 그러면
0: 그렇습니다. 예,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1: 그런데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까지 이제 청문회를 하고. 장관의 경우에는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해서 이제 송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 버리면 또 이제 그 대통령이 또 기한을 정해서 이제 재송부 요청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임명하는 이런 절차로 가잖아요.
0: 네.
1: 근데 총리는 임명 동의 표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맞습니다. 임명 동의 표결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1: 예.
0: 청문 보고서 채택도 장관과 동일하게 이제 하게 되고요. 그 아마도 이 총리 인사청문회 결과 자체만 가지고 야당이
1: 네.
0: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한 어떤 그 협조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 원구성 협상이 막바지에 와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오늘까지 원구성 안을 제출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0: 네.
1: 그 원구성 협상에 대한 좀 지렛대로 야당이 요 총리 인준을 좀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민주당 입장은 오늘 청문회 끝나고 물론 야당과 네. 이제 합의를 통해서 가면 제일 좋겠지만 안 되면 민주당만으로도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하고 바로 임명동의 표결에 들어간다 혹시 이런 계획인가요 그러면?
1: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고요.
0: 예, 예.
1: 그 일단 청문회 또 국회 절차라고 하는 게 야당과의 최대한의 이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당연히 1순위고 그게 중요합니다.
0: 아, 그럼요. 예.
1: 그런데 만약에 야당이 오늘 중에 특별한 어떤 하자 사유,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뭐 법사위원장이라거나 이런 원구성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총리 후보자를 동의해주지 않는 방식의
0: 예.
1: 그런 목리를 부린다면은
0: 예.
1: 그거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0: 예.
1: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카드를 검토할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습니다.
0: 속칭 끌려다니지는 않겠다.
1: 네, 그렇습니다.
0: 그러면 일단 원 구성은 오늘이 일단 지금 데드라인인데 바로 이제 그 하반기 원 구성 들어갈 것 같습니까? 얘기 나온 김에 좀 여쭤보는 건데.
1: 원구성이 늦어지면 아예 상임위 자체가 지금 부존재하는 상황이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전반기 상임위 임기는 끝났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미 개별 상임위를 통과한 여러 가지 법안들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지 못해서 지금 다 계류돼 있는 상태고요. 그거 중에서는 굉장히 국민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그런 민생 법안들도 많이 포함돼 있거든요.
0: 예.
1: 그래서 뭐 계속 미루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근데 다만 이제 원내 지도부가 끝까지 끝까지 뭐 마지막 1분 1초까지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모범 답은 주셨네요. 마무리할게요.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 서울 언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5: 파크로쉬 서울 언.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탄탄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8: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 시장 운영.

0: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1: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0: 노라이벌 랜드마크
1: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2: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3: 네, 시선집중 본방 모두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원.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2: 재난 이렇게 대처하세요. 대개 있는 오존은 자외선을 막아주어 좋은 역할을 하지만 지표면에 생성되는 오존은 대기오염 물질로 인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줍니다. 보통 0.12ppm이 넘으면 오존주의보가 발령되고 1시간 평균 오존 농도가 0.3ppm이 넘으면 오존경보, 0.5ppm이 넘으면 오존중대경보가 발령됩니다. 오존,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건강을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3: 매년 1만 건 이상의 산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산악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조난과 실족으로 인한 사고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4: 도로가 없는 산에서 발생한 긴급 상황, 어떻게 신고할까요?
3: 산행 중 보이는 국가 지정 번호판을 미리 확인하세요. 위치 표시 번호가 한글 두 글자와 숫자 8자리로 적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국가 지정 번호판을 알아두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대와 구급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국가 지정 번호판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소 정보 누리집을 활용합니다. 주소 정보 누리집에 접속해 오른쪽 아래 지도 모양 버튼을 눌러주세요. 내 위치 정보를 공유한 후 나의 위치 지정 번호를 누르면 가장 가까운 국가 지정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안전하게 산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이 어제 예상보다 뛰어난 실적을 내놨는데요.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올해부터 구속성이 있는 장기 계약들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아주 비슷한 업종이어서 업황에 대한 낙관론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액티브 ETF 4종이 다음 달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했답니다. 이게 수익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게 문제인데 원래 추종해야 되는 지수와 너무 멀어져서 이게 문제라네요.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MRI나 CT 같은 검사의 수가는 낮추고 필수 의료에 더 많은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소식도 챙겨 들어서 보죠. 6월 26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네, 오늘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는 한국경제신문의 조미현 기자, 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매일경제신문 오찬종 기자 이렇게 세 분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자, 반도체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오찬종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 마이크론이 좋은 실적을, 뭐 좋다 못해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도 많이 올랐고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뭐 많이 올랐더군요, 주가도.
4: 네. 예.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죠. 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활짝 웃었습니다. 간밤 미장에서는요, 마이크론이 15% 급등을 했고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마이크론의 이번 이익률이 무려 84%라는 겁니다. 1년 전에 2배 이상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2배 이상 수준으로 경이로운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마이크론의 실적이 매우 좋을 것이라는 건 어느 정도 알려져 있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이후에 큰 상승세가 만들어진 이유는 일명 메모리 사이클이라는 구조적 위기 우려가 이제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기대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0: 첨단 산업에 참 안 어울리는 말이긴 한데요. 반도체 업황에 자주 붙는 표현이 보릿고개였습니다. 메모리 업체들이 시장 가격에 따라 물량을 팔고 호황급물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으면 불황을 오랜 기간 견디는 방식으로 지난 수십 년간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1: 좋을 때는 좋지만 안 좋을 때는 너무 안 좋다. 그렇죠. 항상 그렇더라.
0: 골이 깊죠.
1: 예.
0: 근데 마이크론이 이번 실적 발표에서 중장기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선수주 후 공급 방식 모델이 도입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구체적으로 마이크론이 어제 실적 발표에서 16건의 전략적 고객 협약 SCA가 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략적 고객 협약에 따른 수주 잔량이 약 1000억 달러, 우리 돈 약 155조 원에 달합니다.
1: 그 전략적 고객 협약이라는 게 뭔데요?
0: 네, 이게 기존의 업계에서 해오던 장기 계약과는 아주 다른 형태의 계약입니다. 기존 계약은요, 일종의 신사 협정에 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나빠지면 고객사가 구매 수량을 줄이거나 가격을 깎자고 요구를 하기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계약에는요, 테이크 오 페이 조항이 붙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사가기로 한 물량은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가격 하한선도 설정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물건 가격이 아무리 폭락을 해도 최소한 이 가격 밑으로는 절대 안 판다라고 마지노선을 그어두게 된 것입니다.
1: 그리고 사기로 한 거는 갖다 버리든지 말든지 당신이 알아서
0: 무조건 돈을 내라는 거죠.
1: 무조건 갖고
0: 내는.
1: 가라.
0: 그렇죠. 이렇게 보면 판매자 쪽은 이익을 크게 보고 구매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불리해지게 되겠죠. 실제로 간밤에 미장 보시면요. 마이크론 같은 공급사들은 주가가 올랐는데 예. 주 고객사라고 볼 수 있는 빅테크들은 대부분 주가가 다 떨어졌어요. 이걸 보면 이제 약간 호구로 잡힐 수도 있겠다. 이렇게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은요. 이 장기 계약, 이 새로운 협정이 맺어진 이 고객 협약 계약을 앞으로 매출의 절반 이상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예고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삼성과 SK 하이닉스도 이 전략적 고객 협약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체결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 그래서 그동안 반도체 회사들, 특히 메모리 회사들은 이익은 많이 내는데 왜 주가는 저렇게 이익에 비해서 이른바 멀티플이 그렇죠. 높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설명하셨다시피 좋을 때는 쟤들 저런데 한 1, 2년이면 바로 적자로 돌아. 저게 무슨 회사야? 이런 그 평가가 있었는데 그럴 일이 많이 그렇죠. 없어진 것 같다.
0: 불확실성이.
1: 그런 리스크가 좀 꽤 희석이 됐다는 해석이군요.
0: 네.
1: 시장 점유율은 요즘 어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리고 뭐 중국에서도 이제 메모리를 꽤 만들어낸다고는 하던데.
0: 네. 양강 체제에서 이제는 미국하고 중국 뭐 이렇게 춘추전국 시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만 현재 스코어까지만 보면요. 이 탑2 회사가 여전히 건재한 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된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집계에 따르면요. 올해 1분기 매출액 기준 글로벌 DRAM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38%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이닉스는 29%로 2위, 마이크론이 22%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마이크론이요. 제일 좋을 때 지난해 3분기에 26%까지 치고 올라오기도 했었는데 삼성 HBM이 성공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격차가 좀 벌어진 모습입니다. 어제 사실 시장을 좀 더 놀라게 했던 건요. 이 조용하게 새를 키우고 있는 중국입니다. 이 중국 창신 메모리가요. DRAM 시장에서 1년 전 3%였는데 점유율이 올해 8%까지 끌어올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DRAM보다 개발 난이도가 조금 더 쉬운 낸드 메모리 부분에서는 양쯔 메모리 YMCT가 8%에서 13%로 그러니까 두 자릿수로 점유율을 키웠습니다. 중저가 제품을 중심으로 중국 내수 시장에서 매출을 키워나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1: 예.
0: 네. 다만 DRAM 중에서 가장 고부가 가치 상품이죠. DRAM을 쌓아 올려서 만든 HBM. 이 HBM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여전히 압도적인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유율이 58%로 집계가 됐고요. 삼성과 마이크론은 각각 21%로 공동 2위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 역시 1년 전에 SK 하이닉스 점유율이 69%, 70%에 가까웠던 걸 감안하면
1: HBM을
0: 네, 경쟁자들의 추격이 좀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1: 이제 하이닉스가 60이고 나머지 두 회사가 반반씩 나눠 가지니까
0: 네.
1: 그렇군요. 하이닉스가 유독 뭐 특별하게 매출이 제일 많은 것도 아닌데도 잘 나가는 이유가 이렇게 이제 고부가가 제품에서 잘 파니 중국이 추격을 하더라도 그래도 제일 위협을 덜 받는 반도체 회사가 아니겠는가 하는 게 좀 반영됐나 보네요.
0: 그렇죠.
1: SK 하이닉스는 다음 달에 미국에 이른바 미국에 상장한다는 거죠. ADR 발행해서.
0: 네.
1: 삼성전자도 우리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0: 네. 예, 어제 KB증권이 보고서를 내고 삼성전자도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 확대를 위해서 이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 상장을 유력한 옵션 중에 하나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서를 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듯 ADR은 해외 기업이 미국 증시에 직접 상장하지 않고도 미국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간접 증권입니다. 그런데 예. KB증권에 따르면요, 실제로 삼성의 해외 투자자 미팅에서 이 ADR 상장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자체 예상을 크게 상회했고, 그리고 그 중에 다수가 만약에 ADR 상장이 되면 주가 상승에 강력한 촉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1: 예.
0: SK 하이닉스가 재미를 톡톡히 보면서 이 ADR 시장 가능성을 입증을 하니까 말 그대로 반도체 업계에 ADR 붐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일본의 메모리사 키옥시아도 ADR에 공식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키옥시아는요, 어제 내년 4월에서 6월을 목표로 ADR 발행을 추진한다고 밝혔고요. 여기에 더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주식 액면 불할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주가가 10만 원 안팎까지, 그러니까 100만 원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허들이 높아지니까 문턱을 좀 낮추자라는 차원의 조치로 풀이가 되고요. 참고로 SK 하이닉스가 이 키옥시아 지분을 20% 정도 들고 있으니까 이 점도 투자하실 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SK 하이닉스도 한때 뭐 망한다 뭐 이런 얘기도 돌았던 회사인데 네. 이런 기적이 발생했습니다만 키옥시아 여기도 똑같이
0: 네.
1: 그런 얘기 돌다가 지금 이 회사가 또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일본 시가총액 뭐 1위 뭐 이렇다면서요.
0: 네.
1: 그렇군요. 예, 정지석 기자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도 재밌습니다. 네. 액티브 ETF들이 우리나라에 상장된 액티브 ETF들이 줄줄이 상장 폐지될 것 같다.
2: 네,
1: 근데 투자하시는 수익을, 분들 꽤 많을 것 같은데.
2: 네, 네, 그 상장 폐지가 되는 상품들이 수익을 잘 낸 상품들이에요. 보면 좀 아이러니한데요. 한국투자신탁 운용이 운용하는 4개의 액티브 ETF가 다음 달 7일부터 9일 사이에 시장에서 최출이 됩니다. 이제 에이스 TDF 2030 액티브, 그리고 에이스 애플 밸류체인 액티브, 또 에이스 장기자산 배분, 에이스 TDF 2050 액티브가 그 대상인데요.
1: 예.
2: 사실 ETF 상장 폐지 조건은 딱 두 개예요. 그러니까 설정 후 1년간 순자산 총액이 50억 원이 안 될 경우.
1: 이 말은 손님 없을 경우.
2: 맞습니다. 인기가 없을
1: 동의하니까.
2: 경우. 네, 너무 예. 작으면. 그리고 ETF와 비교지수 간의 상관계수 기준을 3개월 연속으로 하회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개거든요. 사실 그동안 상장 폐지된 ETF들은 꽤 있었죠. 근데 100이면 100 모두가 운용 규모가 작다는 이유에서 폐지가 됐고요.
1: 손님 없어서 나가는 거야 그렇다 치고.
2: 네. 이번에 예. 처음으로 상관계수를 이유로 한 상폐가 나오게 된 겁니다.
1: 무슨 말입니까? 상관계수와 뭐가 문제라든가 설명 좀 해주세요.
2: 네, 이 상관계수라는 거는 사실 ETF가 지수와 얼마나 비슷하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지수 추종의 목적이, 그러니까 지수를 추종하는 게 목적인 패시브 ETF들은 상관계수가 0.9, 그러니까 기초 지수를 90% 이상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즉 최대한 비슷하게 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초과 성과가 목표인 액티브 ETF의 경우에는 상관계수가 0.7, 그러니까 비교 지수를 70%만큼은 따라가면 남은 30% 안에서만 자율적으로 종목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1: 잠깐만요. 이 ETF는
2: 네.
1: 이른바 그 패시브 ETF라고 해서 제가 듣기로는
2: 네.
1: 뭐 예를 들면 코스피 지수 따라가는 ETF 그럼 코스피 지수 그대로 따라가는 거고 나스닥 따라가는 ETF는 나스닥이랑 똑같은 거고
2: 네.
1: 삼성전자 두 배로 쫓아가는 ETF는 삼성전자가 5% 오르면 그 친구는 10% 오르고
2: 네.
1: 이런 식으로 쫓아가는 ETF가 있는데
2: 네.
1: 오늘 지금 말씀하신 주제인 액티브 ETF는 뭐 따라가야 되는 게 없고 그냥 펀드 매니저가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나 이 종목이 좋을 것 같아.
2: 네.
1: 어제 꿈에 나왔네. 그러면 그냥 그 종목으로 다 사도 되는 거고. 하여튼 난 당신만 믿고 알아서 갈 거야. 잘해봐 화이팅 ETF잖아요. 이게.
2: 네. 맞습니다.
1: 그런데 뭘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가서 혼난다는 얘기입니까?
2: 조금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예. 국내 ETF 역사를 좀 보면 2010년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ETF는 거의 다 패시브였어요. 그러니까 뭐 코스피 200, S&P 500, 나스닥 100 이렇게 네네.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였냐면 ETF 시장은 너무 커지는데 사실 운용사들의 운용 능력을 보여줄 상품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한국투자 신탁운용이 내놓듯 미래에서 자산운용이 내놓듯 다 상품이 비슷했던 거죠. 거죠. 그래서 반면에 일반 그때 공모 펀드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골라서 시장을 이기겠습니다 하고 내놓으면서 높은 보수를 받았는데 사실 장기간 성과가 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보수는 낮추고 거래가 편한 ETF의 장점, 여기다가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액티브 펀드의 장점을 더해보자라고 해서 나온 게 2021년도에 도입했던 이 액티브 ETF예요.
1: 원래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훌륭해서 이것저것 종목 잘 담으면 많이 먹는 거니까.
2: 네, 맞습니다.
1: 그 맛이고.
2: 그렇죠.
1: 그 맛 살린 게 액티브 ETF인데.
2: 네, 그러니까 예. ETF처럼 사고 팔지만 펀드 매니저가 시장을 이기는 상품이다. 이거였는데 예, 예. 근데 갑자기 이 액티브 펀드에 왜 상관계수 영

0: 0.7이 나오냐 이거는 그러니까 당국 입장에선 이런 거예요. 처음부터 그럼 마음대로 운용하세요라고 해버리면 사실 ETF라는 게 그냥 일반 액티브 펀드와 다를 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 일반 공모 펀드랑 다를 게 없어지는 거죠. 원래 ETF는 지수를 추종을 하고 투자자가 딱 봤을 때 아, 어떤 상품이고 이 지수가 뭘 따라가는구나를 투명하게 쉽게 볼 수 있어야
1: 그렇죠.
0: 하는데
1: 얘는 삼성전자 따라가는 거고 얘는 코스피 따라가는
0: 맞습니다.
1: 거고 알죠.
0: 그렇게 예. 해야 되는데 그 절충안이 지금의 부분 액티브 ETF의 형태로 나온 거죠. 실은 그러니까 이름은 액티브 ETF라고 했지만 예. 일정 부분만 액티브형을 취했던 겁니다.
1: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럼 액티브 ETF는 펀드 매니저 마음대로 담는 게 아니라
0: 네.
1: 야 그래도 코스피 지수 같은 거 너 하나 정해놓고
0: 네.
1: 코스피라면 코스피의 70%는 따라가라.
0: 맞아요.
1: 그리고 나머지를 네 맘대로 해. 그러니까 뭐 70%만 따라가면
0: 자율성을 주지만
1: 크게 뭐라고는 안 할게. 쟤는
0: 맞습니다.
1: 지금 코스피
0: 네.
1: 지금 5%라도 못 따라갔다가 지금 벌서고 있잖아.
0: 네.
1: 그렇게까지는 안 할 테니까.
0: 맞아요.
1: 아 그러나 70%는 따라가줘야 돼라는 규정이 있었다는
0: 네.
1: 거군요.
0: 대부분의 지수를 따라가되 일부만 적극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면서 이걸 수치화한 게 0.7 이상인 거였던 거죠.
1: 근데 0.7도 못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0: 못 따라간 게 아니라 너무 아웃퍼폼하거나 너무 아웃퍼폼을 하더라도 지수에서 좀 이렇게 이격이 심해진다는 거죠.
1: 아 그러니까 0.7이니까 위로도 더 넘어가면 안 되는 건데.
0: 네.
1: 아.
0: 그런데 시장이 너무 이렇게 세다 보니까 이런 불장에서 변동성도 커지고 불장이 오다 보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지수들을 추종하다 보면 지금 삼전닉스의 비중이 너무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차별화를 좀 시키고 싶어도 지수의 일정 수준 이상 삼전닉스를 담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더 수익률도 더 나왔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수와의 격차가 커져버린 겁니다.
1: 처음에 내놓을 때는 무슨 배당 지수 따라갈게요. 알았어요.
0: 네.
1: 한 후에 나 혼자 열심히 매매했는데
0: 네.
1: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오르다 보니
0: 네.
1: 이거를 많이 담아야 되겠다 싶어서 펀드 매니저가 담았군요.
0: 그렇죠.
1: 그랬더니 따라가겠다는 배당 지수보다 두 배를 올리는 바람에
0: 네. 수익률이 너무 많이 나와버린 겁니다.
1: 아, 그래서 정부에서 전화 왔구나.
0: 네, 맞아요.
1: 당신 이거 따라간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이거보다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아, 그래서.
0: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자에게 돈을 많이 벌어줬는데 상장 폐지가 된다는 게 사실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업계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아니 자산 운용사의 목적은 시장보다 많이 버는 데 있고 현대
1: 예.
0: 규정은 시장과 너무 다르게 움직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결국에 잘 운용하면 규정 위반이고 규정을 지키려면 일부러 성과를 지금 낮춰야 하는 굉장한 이 역설적인 모순적인 상황이 지금 놓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액티브 ETF는 원래 시장을 이기려고 만든 상품이지만 시장을 너무 많이 초과해서 이기면 규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상관계수를 맞추려면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을 일부러 덜 담거나 수익률을 좀 희생하면서까지 비교 지수를 따라가야 하는 그런 면들이 좀 있었던 거죠.
1: 그렇군요.
0: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투자자의 피해가 좀 우려될 수 있는 게 ETF가 상장 폐지되면 투자자는 원치 않은 시점에 이거를 강제로 환매해서 현금을 돌려받게 돼요. 이렇게
1: 그러니까 손해는 안 보시겠으나
0: 손해는 안 보지만
1: 저희 영업은 오늘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네. 맛집이 갑자기 문 닫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0: 네. 여기서 그럼 내가 수익을 실현해버려야 되고 이게 장기 투자하는 투자자였다면 사실은 투자 전략이 깨질 수도 있는 문제인 거잖아요.
1: 하다.
0: 네. 그래서 사실 미국이나 유럽처럼 이제 큰 ETF 시장에서는 상관계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액티브 ETF를 상장 폐지하는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업계에서 얘기하는 게 국내 ETF 시장이 지금 500조 원이 넘는데 액티브 ETF의 특성을 좀 반영을 해서 상관계수 중심의 획일적인 규제를 손봐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우리나라 액티브 ETF는 말만 액티브지
0: 네.
1: 사실상 패시브.
0: 패시브인데 네.
1: 액티브 성격이 그래도 꽤 있는
0: 네.
1: 약간 자유로운 패시브였군요.
0: 맞아요. 부분 액티브라고 했었죠.
1: 네. 그런 거였는데 너무 자유롭게 놀았어.
0: 맞습니다.
1: 안 돼. 너희들 나가. 이제 그렇다는.
0: 네. 그래서 사실 업계가 이 부분을 이 액티브형 ETF가 도입할 때부터 이야기를 해왔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1: 예.
0: 사실 이미 금융당국도 이걸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기초지수 그러니까 비교지수와의 상관계수 규제를 폐지하려고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1: 이거 폐지하면 이제 완전히 펀드매니저 마음대로 하는 거고.
0: 네. 완전한 액티브 ETF를 추진하려고 지금 TF를 가동을 하고 있었고 의원 입법으로 추진을 할 거라서 사실은 연내 발 마리를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시장이 갑자기 이렇게 불장이 되다 보니까 현실에서 상관계수를 이유로 상장 폐지를 목전에 둔 상품들이 나온 거죠.
1: 이 액티비티F 운영하던 데는 벌써 몇 달 전에 회의했겠네요. 어떡하냐.
0: 이미 계속 당국과 거래소와 이야기를 해왔었죠.
1: 우리 이거 안 담으면 고객한테 혼나, 담으면 당국한테 혼나.
0: 그렇죠.
1: 지금 어떡하지?

0: 이제 하다가 이제 그냥 고객한테 혼나는 것보다는 상장 폐지 당하더라도 수익률 따라갑시다.
1: 네.
0: 라고
1: 했는데 어쨌든 현 규정상으로는 상장 폐지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자산운용사들도 이제 당국 주도로 좀 제도 변화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상장 폐지 심사를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해주면 안 되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또 상관기수 기준을 하회하는 게 이게 처음인데 심사 과정에서 우리에 대한 소명을 조금 덜 들어줬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심사 주체인 거래소 입장에서는 상황의 특수성은 이해하지만 엄연히 그래도 현행 규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운용사가 너희들이 수익률을 위해서 공격적인 전략을 펼쳤으면 어쨌든 그 판단에 대한 책임도 너희들이 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사실 ETF 시장이 요즘 워낙 경쟁이 치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겪어보지 못한 이 변동성장이 가져온 굉장히 이례적인 그러니까 규제의 역설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었고요. 앞으로는 사실 이런 사례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국과 업계가 조금 더 이야기를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이거 애초에 이거 이런 규제 만들 때는 아마
1: 네.
0: 이렇게 많이 올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상정한 게 아니라
1: 맞아요.
0: 액티브에 맡겨놨더니 70% 손실 받습니다. 아무리 액티브지만 이럴 수 있습니까?
1: 네.
0: 라고 이제 또 피해자들 머리띠 두르고 나오면
1: 네.
0: 그것도 당국이 힘드니까 아무리 액티브지만 최소한 이거는 따라가 라고 해서 아마 만들어놨을 거예요.
1: 맞아요. 2021년만 해도 우리나라 장 코스피가 사실은 횡보장이었잖아요. 네.
0: 그러다가 이제 이 규제도 풀라고 하면 이제 나중에 몇 년 후에는 또 마이너스 80% 액티브 나오겠죠.
1: 그럴 수도 있죠.
0: 네. 이제 그때 금감원장님은 내가 그거 들어누워서라도 막았어야 되는데 또 이제 그런 얘기 하실 거고.
1: 네.
0: 건강보험 수가체계 바꾸는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1: 네.
0: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뭐 CT나 MRI 찍는 거는 꽤 많이 도움을 주는데 뭐 여기저기 가서 필수 의료 하는 데는 도움을 안 준다. 열심히 네. 수술하고 나면 강아지 수술한 것만큼도 못 받는다.
1: 네.
0: 그런 얘기 나오고 있었잖아요. 뭘 어떻게 좀 바꾼답니까?
2: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가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25년 만에 크게 바꾸기로 했는데요. 건강보험 수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의 가격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환자가 병원 창구에서 내고 나머지는 건강보험 공단이 부담하고요. 이번에 정부가 이렇게 이제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는데 핵심은 검사를 많이 할수록 병원이 돈을 버는 구조에서 필수 의료를 병원이 더 많이 할수록 보상을 받는 그런 구조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0: 예. 그러니까
2: 지금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CT나 MRI처럼 기계를 많이 돌리는 검사는 상대적으로 수가가 높았습니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CT나 MRI는 비용 대비 수가로 보상하는 수준이 194%에 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CT를 한번 찍는데 실제로 병원에서 드리는 비용이 10만 원이라고 치면 건강보험 수가로 병원이 받는 돈은 19만 4천 원이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반면에 의사가 환자를 오래 진찰하거나 응급실이나 뭐 분만, 소화진료처럼 사람 손이 많이 가는 필수 의료는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를 붙잡고 오래 진찰하는 것보다 CT나 MRI 기계를 한 번 더 돌리는 게 이제 수익성이 좋았던 거죠.
0: 예.
2: 그래서 앞으로는 검사 수가를 낮춰서 연간 2조 6천억 원 정도를 아끼고 여기에 이제 건강보험 재정 1조 원을 더해서 모두 3조 6천억 원을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0: CT MRI 찍을 때는 그럼 환자와 환자가 좀 더 내게 하고 예전에 네. 병원한테 좀 덜 주고
2: 네.
0: 뭐는 더 늘리는 겁니까?
2: 대표적으로 비수도권 의료 취약지에서는 수술 처치 시 지급하는 수가를 최대 20%까지 더 주고요. 동네의원 초진료는 6%, 재진료는 뭐 4% 올립니다. 그리고 일반 병실 입원료에 붙는 수가도 7%, 중환자실은 10%로 인상하고요.
0: 그렇게. 예전에 바꿀 때는 뭐 CT나 MRI 같은 걸로 이렇게 하면 병원들이 그럼 맨날 CT MRI만 찍겠네. 이런 부작용을 생각 못하고 이렇게 바꿨었을까요? 예전에는 왜 이렇게 그럼. 바꿨대요.
2: 사실 2001년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만들 당시에는 의료 행위마다 실제 원가를 제대로 계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0: 예. 그러니까
2: 특히 진찰료는 의사가 환자를 살피는 시간 같은 걸 반영해야 되는데 이런 건 딱 떨어지게 원가를 계산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반면에 CT나 MRI, 뭐 혈액 검사 같은 검사는 장비 가격이나 시약 비용처럼 원가 계산이 비교적 명확했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런 검사들의 비용을 충분히 보전해줘야 또 병원들이 비싼 의료 장비를 도입하고 의료 서비스 수 수준도 높아질 거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과거 우리나라는 CT와 MRI 보급률이 선진국보다 낮았고 정부 입장에서는 또 의료 인프라를 빠르게 늘릴 필요도 있었고요.
0: 그런데 수가 이렇게 바꾸고 나서 2000년대 이후부터는 많이 병원들이 MRI도 기계도 많이 갖고 오고 그랬다는 거죠.
2: 네.
0: 근데 이제는 너무 이것만 돌리고 있으니
2: 네.
0: 다른 거 신경 좀 쓰자.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병원비가 좀 올라갑니까? 예를 들면?
2: 원칙적으로는 어떤 진료의 수가가 오르면 환자가 병원 창구에서 내는 병원비도 오를 수 있습니다. 이제 건강보험 수가라는 게 병원이 받는 전체 진료비 기준인데 이 안에는 건강보험이 내는 돈도 있고 환자가 직접 내는 본인 부담금도 들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은 기본적으로 수가의 본인 부담률을 곱해서 정해지니까 진찰료나 입원료처럼 이번에 수가가 오르는 항목은 본인 부담률이 그대로라면 환자가 내는 돈도 일부 늘어날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동네 의원 취약 지역 병원비 이런 건 좀 올라가는 거고 CT나 MRI는 조금 싸지는 거고 예전보다.
2: 그렇습니다.
0: 환자 네. 입장에서 보면
2: 네.
0: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 변화가 있군요. 여기까지.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5: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6: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5: 잠시 후 9시 5분
6: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7: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8시 30분에 또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8: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9: 엄마가 그 학교에 가길 바라셔서 나도 그 학교에 가길 바랐고, 형이 팝송을 좋아해서 나도 팝송을 좋아하게 됐고, 친구가 축구를 한다기에 나도 축구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칸이 유명한 말을 남겼죠.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누군가를 본받고 영향받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가끔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내가 문득 하고 싶은 걸 해보는 시간도 필요하답니다. 누군가 이유를 물어보면 "아, 그냥요. 그냥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있으세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1: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12: 안녕하세요. 울산 바다에서 플로깅을 하는 류호정입니다. 수만 마리의 불가사리가 폭풍우에 떠밀려 해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불가사리들은 해변에서 결국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해변을 산책하던 소녀가 불가사리 하나를 집어 바다에 던집니다. 어떤 노인이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얘야, 이렇게 많은 불가사리 중에 네가 몇 마리를 구한다고 차이가 있겠니?" 소녀

0: 달려가도 한 마리의 불가사리를 바다로 던지며 대답했죠. 목숨을 건진 제들한테는 큰 차이가 있죠. 라고 말이죠. 저 한 사람이 쓰레기를 줍는다고 세상이 한 번에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관보다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꾼다고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1: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9시 뉴스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연쇄 광진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가 2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현지 시간 25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88명, 부상자는 1,520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건물 잔해 속에 여전히 200명이 매몰돼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이번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라과이라주에 머물며 피해 수습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연쇄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유엔 인권기구가 인명구조 작업을 위해 베네수엘라 당국이 소셜미디어 접속을 전면 복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내 인권침해 활동을 조사해온 유엔 인권조사 패널인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 독립국제진상조사단은 현지 시간 25일 성명을 내고 베네수엘라 통신규제기관은 SNS와 모든 언론사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를 완전히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몇 시간, 며칠간 정보에 대한 접근은 생사가 달린 문제가 될 것이라며 차단 조치 해제를 즉시 실행하지 않을 어떤 이유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과 관련해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재난 복구 지원을 위해 베네수엘라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줄리 코젝 IMF 대변인은 현지 시간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베네수엘라 당국이 이번 지진의 경제적 영향과 복구 필요성을 평가하는 동안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앞서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지진 복구 예산으로 IMF 재원을 활용해 2억 달러, 우리 돈 약 3,080억 원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현지 시간 25일 오만 해안 가까이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화물선이 발사체에 공격을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선적의 이 화물선은 오만 다이트항에서 남동쪽으로 7.5해리 떨어진 곳에서 우연을 발사체에 맞았다고 신고했으며 함교에 파손은 있지만 인명피해는 없고 관계 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이 기구는 설명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